0: 준성이야. 친구들,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워볼 단어는 우더른이에요. 우더들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4: 모르겠어요.
3: 모르겠어요.
0: 웃는 어른 아닐까요?
3: 웃는 어른.
4: 얼음은 어른?
3: 뭔가 어른은 어른인 것 같은데 뭘까? 우더른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뜻만 보면 어른이랑 거의 같은 말인데요. 어른은 다 자란 사람이란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런데 우더른은 나보다 나이가 아주 아주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어른을 말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우더른께는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해야 한다. 식사를 할 때는 우더른 먼저 드시고 먹어야 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우더른의 웃은 무슨 뜻일까요?
5: 한자 아닐까요?
3: 한자 아닐까요?
5: 높은 웃?
3: 높은 웃, 와. 웃은 어떤 낱말 앞에 붙어서 위라는 뜻을 더해주는 말이에요.
4: 있잖아요. 진짜 왜 위 어른이 아니라 웃 어른일까요?
3: 그러니까요. 그래서 똑똑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2: 네!
3: 좋아요. 웃은 위와 아래를 구분지을 수 없는 낱말 앞에 붙어요. 어른이라는 말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어른은 있을까 없을까?
5: 없어요.
3: 맞아요. 없어요. 이럴 때 웃을 쓰는 거예요. 다음은 with. with은 위와 아래를 구분지을 수 있는 단어 앞에 와요. 우리가 위에 있고 있는 건 with이라고 해요. 왜죠?
5: 위에 있으니까.
3: 그래요. 우리는 아래에도 옷을 입지요. 바지도 입고 치마도 입지요. 이렇게 위도 있고 아래도 있는 경우에는 윗을 써요. 자, 여기까지 우더른이라는 단어도 배우고 어떨 때 웃을 쓰고 윗을 쓰는지 모두 배워봤어요. 이제 우더른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가 뭘지 한번 만나볼까요? 우더른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공경하다. 공경하다. 이 말 들어본 친구?
0: 없어요.
3: 없어요?
0: 그거는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3: 힌트. 어른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0: 뭔가 알 것 같아요.
4: 까먹었다.
3: 까먹었다. 리아.
0: 우더른한테 예쁘게 존댓말하기? 그런 거?
3: 딩동댕! 우와! 우리 리아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 잘했어. 리아 잘했어. 공경하다는 무슨 뜻이냐면 우더른을 공손히 모시다 이런 말이에요.
4: 선생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공경하다예요? 공손하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3: 맞아요. 공손하다도 있고 공경하다도 있어요. 둘 다 우더른을 우리가 잘 모시자 이런 뜻이에요.
4: 둘 다 똑같으니까 한 개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3: 선생님이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선생님을 공경하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 네!
5: 네!
3: 그럼 오늘 배운 우더른과 공경하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하나 해볼까요? 자, 그럼 우리 노트를 꺼내고
2: 아니, 이거
3: 펼쳐서

0: 우덜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공경하다. 우더른을 공손히 모시다.
1: 우리 친구들이 쓴 글을 확인해 보도록 해요.
2: 우더른을 모시고 공경해 드린다.
1: 와, 우리 준성이 한 문장 안에 배운 두 단어를 모두 넣었네요. 방금 우리 준성이가 읽을 때 웃어른이라고 읽었지요.
2: 네.
1: 많은 친구들이 이걸 잘못 읽어요. 시옷 받침은 디귿으로 소리가 나요.
2: 웃어른?
1: 그렇죠.
2: 웃어른?
1: 그렇지.
2: 웃어른.
1: 그렇지. 다 같이 한번 우리 디귿을 생각하고 웃어른을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2: 우더른!
1: 잘했어요. 그럼 이제 발음을 정확히 알았으니까 준성이가 씩씩하게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 우더른을 모시고 공경해 드린다.
1: 잘했어요.
3: 저는 두 문장이에요. 내가 우더른에게 존댓말을 한다. 할아버지를 공경하다.
1: 자, 방금 우리 리아가 스스로 읽으면서 하다를 어떻게 바꿨지?
3: 한다.
1: 그러니까
3: 정말. 한다로 바꾸면 좋을까요?
1: 네.
3: 알겠습니다.
1: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더른, 공경하다 이렇게 두 단어를 배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잘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겠지요?
2: 네.
1: 좋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2: 안녕!
4: 길가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4: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5: 로봇카 플리랑 꼭꼭!

0: 오늘도 그림남매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1: 오늘은 어떤 관용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0: 라라에게 물어보자.
1: 그래.
2: 라라야, 알려줘!
3: 그림남매, 안녕?
2: 안녕!
3: 좋아. 오늘의 관용어는 라를 모으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뭐 이렇게 너무 많아. 카메라도 모을 수 있고, 벽돌도 모을 수 있고, 집도 모을 수 있고, 돈도 모을 수 있고.
0: 그게
2: 라라야, 힌트 좀!
3: 좋아. 이 관용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모두 같이 가졌을 때 쓰는 말이야.
0: 합을 모으다? 합을 맞추잖아.
1: 손!
0: 손?
1: 난 손 같아, 손.
0: 코를 모으다? 다른 진짜? 나라에선 인사법이 코를 부비부비 하는 거래.
1: 꾸게, 꾸게.
3: 좋아.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그려봐요.
1: 좋아.

0: 대고 그리는 거야?
1: 좀 간지럽다.
2: 우준아, 응? 우준이는 왜 코라고 생각했어?
0: 어떤 여행 프로그램에서 코를 부비부비 하면서 인사하는 걸 봤어. 합이 잘 맞으면 뭐가 인사하는 것처럼 반갑지 않을까?
2: 그럼 코를 모을 정도로 의견이 같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 거야?
0: 맞아, 맞아.
2: 좋아. 그럼 윤슬이는 왜 손이라고 생각했어?
1: 왜냐면 서로 의견이 맞거나 합을 할 때 막 하나, 둘, 셋, 야! 하고서 막 손을 모았다가 펼치잖아. 아,
0: 파이팅하는 거?
1: 응. 그래서 합을 맞출 때? 우리가 합이나 협동을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협동을 할 거라는 신호로 다 같이 이렇게 손을 맞대는 거지.
2: 아, 다 같이 의견을 맞추자는 뜻으로 손을 모은다는 거구나. 그럼 우준이는 코를 모을 만큼 친한 사이가 있어?
0: 윤슬이?
1: 왠지 그럴 것 같았어.
0: 예측했구나. 윤슬이랑 나는 친하니까 코를 모을 수 있지 않아?
1: 가족이잖아. 우리는 그린랜드의 가족이니까 그랬지.
2: 아, 윤슬이랑 우준이는 코를 모을 수 있는 사이인 거구나.
0: 맞아.
2: 그럼 윤슬아.
1: 응.
2: 윤슬이는 손을 모은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1: 만약에 숨바꼭질을 할 때 친구들이 없어서 만약에 친구들을 구할 때 우리 같이 협동해보자, 같이 재밌게 놀아보자 하고선 손을 모으고 예! 하고선 할 수 있을 것 같아.
2: 좋아. 그럼 우준이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 사용할 수 있을까?
0: 만약에 친구와 어떤 의견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 의견이 딱 맞아떨어진 거야. 어? 우리 둘이 의견이 통했네. 그럼 우리 이제 코를 모으는 사이가 된 거야? 이렇게?
2: 좋아요. 그럼 오늘도 과연 어떻게 재미있는 그림을 그렸을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0: 그래. 짠. 나는 이렇게 그렸어. 여기 두 친구가 의견을 모으다가 둘이 합이 딱 맞아 떨어진 거야. 이처럼 합이 맞거나 의견이 맞을 때 코를 모으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두 손이 맞대고 있는 장면이 있지. 그리고 여기 위에 합이라고 써있잖아. 그것은 우리가 같이 협동을 한다는 말로 이렇게 신호를 주면서 예! 하고 손에 모았다가 이렇게 피는 장면이야. 만약에 친구들이랑 무거운 걸 들려고 했을 때 혼자 무거운 걸 들려고 했는데 안 돼서 친구를 구하려고 할 때 친구가 바로 와서 도와주려 한 거야. 그래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펼쳐서 다음에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한 거지. 우리 이제 손을 모으는 사이가 됐구나. 오빠가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친구랑 같이 무거운 짐을 옮긴 거지.
0: 그렇구나.
2: 좋아. 아주 귀여운 설명이었어.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 두 사람 중에 있었을까?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0: 뾰로롱.
2: 오늘의 관용어는 입을 모으다야. 사람의 입은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고 말을 하는 기관이야.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입은 의견을 말하는 통로야. 그런데 입을 모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걱정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이 맞아서 한 목소리를 낼 때가 있어. 누가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라면 모두 다 칭찬을 할 거야. 또 정말 시끄러운 장소에 간다면 모두 다 시끄럽다고 불평을 하겠지? 이렇게 둘 이상의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 같은 의견을 말할 때 입을 모으다 라고 표현해. 만약 한국에 온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경복궁을 보며 감탄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정말 멋있죠? 이곳은 세계인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0: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라고 말이야.
1: 아, 그래서?
2: 그러면 입으로 뽀뽀도 할 수 있겠네?
1: 우리도 부모님께 입을 모아 할 말이 있잖아.
2: 맞아.
3: 하나, 둘, 셋! 엄마, 아빠, 사랑해요!
2: 오늘의 강연은
3: 입을 모으다!
1: 둘 이상의 사람이 모두 같은 의견을 말할 때 쓰는 말.
2: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3: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피노키오.
1: 알지 알지, 피노키오 이야기. 익숙한 만큼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좋아, 그럼 시작한다. 뿅뿅
2: 뿅뿅, 뿅뿅!
3: 왔어.
4: 한 작은 마을에 제페토라는 솜씨 좋은 목수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페토의 친구는 제페토에게 세계 예쁜 나무 토막 하나를 선물했어요.

0: 제페토는 밤낮으로 정성껏 인형을 만들고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그러자 인형 주위로 파란 빛이 감돌더니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1: 아빠?
2: 오, 이럴 수가!
0: 가족이 없었던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아들로 삼고 학교에 보내기로 했어요. 자신의 하나뿐인 외투를 팔아서 책도 사주었지요.
2: 피노키오야, 꼭 학교로 바로 가야 한다.
1: 네, 아빠.
0: 하지만 피노키오는 학교 대신 인형 극장으로 향했어요. 입장료를 내기 위해 책도 팔아버렸죠. 무대 위로 뛰어올라가 신나게 놀았어요. 극장 주인은 내일 또 오라며 피노키오에게 금화 다섯 잎을 주었지요. 인형 극장에서 나와 학교로 향하던 피노키오는 교활한 여우를 만났어요.
3: 너 그거 알아? 금화를 땅에 묻어두면 두 배로 불어나.
1: 정말?
0: 그 말을 믿은 피노키오는 냉큼 땅에 금화 다섯 잎을 묻었어요. 교활한 여우는 금화를 빼내어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4: 피노키오, 학교에 가지 않고 여기서 왜 울고 있지? 책은 어디에 있니?
1: 잃어버렸어요.
0: 피노키오는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코가 길어지면서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4: 피노키오, 내 코는 거짓말을 하면 길어진단다.
1: 사실은 인형극이 보고 싶어서 책을 팔았어요.
0: 그 말을 들은 요정은 딱따구리를 불러 피노키오의 코를 쪼개 했어요.
1: 코는 다시 짧아졌지만 정말 아팠어요. 이제 거짓말은 못할 것 같아요.
4: 지금처럼 계속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는 마음도 아파진단다.
1: 이제 한눈 팔지 않고 학교에 갈 거예요.
0: 다시 학교로 향하던 피노키오는 아이들을 당나귀로 만들어 서커스단에 파는 나쁜 아저씨를 만났어요.
3: 얘야, 이 사탕 하나 먹어볼래?
0: 피노키오가 덥석 사탕을 받아먹자 점점 귀가 커지더니 몸은 털로 뒤덮였죠.
1: 아빠랑 학교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아빠 말씀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빠께 가야겠어.
0: 피노키오가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물고기들이 모여들어 피노키오의 털가죽을 뜯어먹자 피노키오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죠. 그런데 어디선가 커다란 고래가 나타나 피노키오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2: 피노키오!
1: 아빠!
2: 피노키오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고래 뱃속에서 만나다니!
1: 아빠와 한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하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0: 그때 마침 고래가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1: 아빠, 지금이에요.
0: 피노키오는 아빠의 손을 잡고 탈출에 성공했어요.
4: 네가 아빠를 구했구나.
1: 아니에요. 제가 또 한눈을 팔았어요.
4: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하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지. 자, 이건 네가 기특해서 주는 내 선물이란다.
0: 요정은 파란 빛가루를 뿌려주곤 사라졌어요. 그러자 피노키오는 진짜 사람이 되었지요.
1: 아빠,

0: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1: 피노키오, 난 네 아빠인걸. 아빠는 네가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아이라서 오히려 기쁘단다.
2: 피노키오를 보면 내 코까지 아파지는 기분이 든단 말이야.
3: 피노키오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되게 기특해 보였어.
4: 피노키오가 이렇게 아빠한테 사과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따뜻한 느낌이었고 더 행복하게 이렇게 끝까지 같이 살 것 같아.
2: 피노키오는 왜 자꾸 거짓말을 할까?
5: 더 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들키면은 자기한테 좋은 게 없으니까 또 다시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 안 들키려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래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
2: 피노키오 주변에 서커스 사장이나 여우처럼 나쁜 어른들이 없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3: 거짓말을 할 그런 기회도 없었을 거고 제페토도 바다에 들어가서 피노키오를 구할 일도 없을 테니까 둘이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
2: 너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어른은 어떤 사람이야?
5: 좀 믿을 수 있고 솔직하고 자기 잘못을 좀 인정을 하고 뭐 그리고 우리가 닮으면 좋은 그런 사람이 좋은 어른인 것 같아.
2: 친구들, 오늘 우리가 나눈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6: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눈병 났네?
1: 눈병 났어.
0: 누나 눈 아파. 누나 아야야야야야야야.
1: 뭐? 아,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았잖아. 근데 집에 오니까 눈이 아프다고?
0: 아, 진짜 아프단 말이야.
1: 어, 그래? 어, 어디 봐봐. 많이 아파? 와! 아,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개!
0: 어, 내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다고?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야?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냐고? 왜?
1: 아이고, 오잉? 호토가 또 왜 울어? 아, 울지 마!
0: 나도 울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나네.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
1: 눈은 빨갛고 눈물은 계속 나고 눈코까지. 호떡이 너 눈병 났네. 눈병 났어.
0: 우와, 눈병?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야? 수영장에 누나랑 같이 갔잖아. 근데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냐고. 왜?
1: 아이고, 아이, 그건 나도 모르지. 수영장에서 호떡이 너한테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2: 눈병.
1: 어? 눈병 딱지다. 호떡아, 누나가 가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올게.
0: 응, 누나.

0: 여기는 눈마을이다. 어, 눈의 여왕님 이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개요?
1: 성공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절대로.
0: 눈세포야, 눈의 여왕님이 왜 이렇게 화나신 거야?
2: 나도 화나는데 너도 화났나? 저기 저 손마을에 손 공장님 때문에 눈의 여왕님도 우리도 이렇게 됐잖아.
0: 응? 손 공장님이라면 손을 말하는 건가?
2: 그래! 우리 눈의 여왕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알려줘!
3: 총총총총 떡떡 계십니까?
2: 어머머머머머머.
0: 네.
3: 손마을 손공장님이 보낸 손집사입니다.
0: 어머나, 손집사님이?
4: 눈마을에는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3: 아, 저희 손공장님께서 눈의 여왕님께 이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0: 어머어머어머, 뭐라고 쓰셨을까?
5: 신의 하는 눈의 여왕님께 손 공작입니다. 눈의 여왕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디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사모하고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4: 라고 하시는데요?
6: 뭐야? 손 공작님 나한테 사랑 고백하신 거야?
0: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6: 조만간 만날 날을 정해서 전한다, 전해라.
0: 라고 하시는데요?
3: 네, 글이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7: 총총총총총총.
0: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야? 손 공장님한테 고백도 받고 눈의 여왕님 들어와요.
6: 어우야, 부럽긴. 어, 몰라 몰라 몰라.
0: 모르겠냐, 눈의 여왕님도 참.
2: 아, 모르는 넌 누구야?
8: 아, 저 말입니까?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2: 어머머머머머.
8: 나의 이름은 아데노.
2: 아, 아데노?
0: 처음 듣는 이름인데?
2: 여긴 어떻게 왔니?
8: 아, 손 따라왔습니다.
0: 여긴 왜 왔는데?
2: 어디에서 왔는데?
8: 아, 수영장에서 왔습니다.
2: 아, 수영장에서?
0: 뭐야? 수영장에서? 그럼 수영장에 있다가
2: 손집사님을 따라서 눈마을까지 왔다고? 왜?
8: 왜긴요, 괴롭히러 왔습니다.
0: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8: 아, 내가 말 안 했나? 나 바이러스

0: 예상, 예상. 눈마을에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1: 누구냐는?
2: 아, 너희들은 또 누구야? 아! 아! 아! 뭐야, 힘도 없잖아.
3: 혈장과 적혈구를 쓰러뜨리다니. 호떡이는

0: 빨개지겠네. 아데노바이러스, 이 백혈구가 용서하지 않겠대. 파라파파파파파파. 아, 쎄다!
1: 어떡해, 어떡해! 백혈구님이 밀리고 있어!
2: 이거 안 되겠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점액세포들은 당장 나와! 백혈구를 도와라!
3: 누나 여왕님!
4: 점액세포 출동했습니다! 백혈구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5: 점액 발사! 점액 발사!
1: 시원해. 시원하고 시원해. 해석사.
3: 어? 얘 뭐야?
4: 점액을 쏘는데 오히려 시원해 하잖아.
1: 어, 여기 또. 이쪽, 이쪽.
3: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점액을 쏘아내면 호떡이는 계속 눈물을 흘릴 텐데.
5: 점액 발사! 점액 발사!
1: 아, 시원하다.
6: 두뇌 여왕님, 저 녀석 이상합니다.
2: 아무리 점액을 맞아도 꿈쩍을 안 해요.
1: 백혈구, 이제 끝내주마.
6: 저러다 백혈구님 쓰러지겠어요.
2: 성공자, 나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보냈구나.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요.
3: 성공장님!
7: 오, 그래, 손집사. 어, 내 사랑의 편지는 전했느냐?
8: 전했지요. 눈의 여왕님께서 곧 연락을 주신답니다.
7: 고래? 드디어 나의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건가? 아, 그래, 눈의 여왕님은 안녕하시더냐?
8: 네.
7: 오, 여전히 초롱초롱 빛나시고 아름다우시고 고우시고 그러시지?
8: 아, 네네, 그러했사옵니다.
7: 아, 눈의 여왕님이 언제 연락 주시려나.
2: 손공자, 부셔버릴 거야.
5: 점액 발!
7: 어? 어? 점액 다 떨어졌다. 나도 다 떨어졌어.
1: 아, 그래? 오, 백혈구?
6: 백혈구님도 쓰러지겠다.
2: 점액 세포도 쓰러지고 백혈구도 쓰러졌으니 이제 호떡이 눈에 눈곱 생기겠네?
6: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1: 뭔 또 누구야?
6: 네가 그 아데노바이러스야?
1: 그래!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6: 네가 그 유명한 아데노바이러스야?
1: 유명한? 내가 그렇게 유명해? 여기 소문났나?
6: 소문 났지. 근데 너 수영장에 있었어?
1: 응.
6: 근데 호떡이 눈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1: 어, 그게 내가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호떡이가 내 옆으로 오는 거야. 잠방잠방. 그래서 호떡이 손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6: 눈 가려워.
1: 호떡이가 손으로 눈을 비비는 거야.
3: 아, 뭐라고? 손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었다고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손집사한테 시켜서 눈의 여왕님한테 러브레터를 전해주라고 한 거야? 네, 아데노바이러스가 눈의 여왕님을 공격한 거죠. 나 이제 어떡해. 눈의 여왕님 얼굴 어떻게 보냐.
8: 못 보는 거죠.
7: 어?
8: 그럼 내 사랑은 끝난 거죠?
7: 아, 망했네, 망했어. 아, 아.

0: 그래서 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었지. 내가 그랬잖아. 손집사 따라서 왔다고.
1: 호떡이가 손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는 줄 모르고 눈이 비비는 바람에 눈병에 걸린 거야?
0: 나 호떡이한테 너무 고맙잖아. 백혈구도 처리했고, 아우! 점액 세포들도 별거 아니고, 아우! 눈의 여왕에게도 치명상을 입혔으니, 아우! 아, 그럼 이제 목구멍으로 가볼까?
1: 잠깐! 목구멍은 왜?
0: 아, 내가 말 안 했나? 난 눈병도 일으키지만 여름 감기도 일으키거든.
1: 뭐? 그건 안 돼!
0: 아우,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수영장에 갔다 왔으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했어야지. 아우!
1: 그래. 앞으로는 수영장에 다녀오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할 거야. 그리고 호떡이 데리고 안과도 갈 거야.
0: 안과? 병원은 안 돼. 안 돼!
1: 건강한 눈은 내가 지킬 거야. 두고 봐.

0: 비비면 안 돼.
1: 비비면 내가 들어온다.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예방! 열사병을 조심해!
1: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예상되오니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0: 놀이터에 간다더니 대체 어디 간 거야? 호떡아!
2: 아까부터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날 못 찾네. 역시 난 숨바꼭질 대장이야. 좋은데 이제 나갈까?
0: 호떡아 어디 있어?
2: 누나다. 지금 나갔다가는 술래한테 들킬지도 몰라.
0: 집에 갔나? 하긴 이렇게 더운데 놀이터에 없겠지. 그럼 난 집에 가야겠다.
2: 아 뜨거워. 열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 안 되겠다. 누나 나 여기 있어.
0: 호떡아
2: 친구들은?
0: 집에 갔겠지.
2: 응? 숨바꼭질 하다 말고?
0: 호떡아 와 뜨거워.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거지?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야돼.
3: 뭐야? 이렇게?
0: 이 정도면 자기가 업힌 거 아니야? 호떡이 너 폭염주의보라는 뉴스도 못 봤어? 대체 밖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논 거야?
2: 응? 폭염주의보? 그게 뭔데?
0: 폭염은 폭폭 찌는 듯한 무더위를 말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폭염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조심!
4: 열사병! 열사병! 열사병!
0: 오! 열사병 딱지가 깜빡인다!

0: 어? 열사병은 또 뭐야? 왜 갑자기 열사병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1: 더운 날 밖에서 놀면 생기는 병일걸? 어, 자세한 건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올게. 호떡이 넌 쉬고 있어. 야! 어!
0: 럴수 이럴 수가.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2: 채원 장군님, 실수 하실 수도 있지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만 부끄러워하세요.
0: 아니, 이 채운 장군에게 실수란 있을 수 없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니 나가거라.
2: 네? 아, 네.
1: 어? 어? 여기가 어디지?
2: 헛! 아, 열, 너 아직도 안 나갔어? 신장 나갔어야지.
0: 에헴.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떠드는 것이야?
2: 제가 아니고요. 열이 떠들었습니다.
0: 열이 너 안 나가고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냐? 당장 나가, 당장. 응.
1: 열? 저는 열사병 딱지가 깜빡여서 온 건데, 열. 열사병이 뭔지 궁금해.
0: 열사병?
2: 열! 너 진짜 왜 이래? 방금 채원 장군님이 체온 조절에 실패해서 열사병에 걸릴 뻔했어.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신데 열사병 얘기를 또 꺼내면 어떡해?
0: 그만.
2: 열사병에 열자도 꺼내지 마.
0: 열! 받게 하지 말고 그만.
2: 그만.
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열? 알아야 조심을 할 거 아니에요, 열?
0: 나는 여기 체온작전사령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장군이다. 어흥.
2: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이 37.6도C입니다. 열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0: 왜야? 지금부터 체온 내려 작전을 실시한다. 당장 핏줄을 넓혀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길을 확보한다. 핏줄을 넓혀라!
3: 핏줄을 넓혀라! 핏줄을 넓혀라! 짝! 착결구! 혈! 짝! 착결구! 혈! 짝! 착결구! 어! 핏줄이 넓어졌다! 체온 장군님의 명령이시다! 체온 장군님! 명! 받으겠습니다!
4: 열! 빨리 나가자! 너를 내보내서 체온을 낮춰야 돼!
1: 예이!
4: 착결구! 힐짝! 착결구! 힐짝!
0: 아직 체온 내려 작전은 끝나지 않았다.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춰라!
5: 땀구멍을 열어 땀방울을 내보내라!
2: 라고 하실 거죠?
0: 그렇다.
6: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3: 혈장! 착결구! 땀방울! 열을 데리고 왔소!
6: 고맙습니다, 혈장님, 착결구님!
1: 열!
6: 땀구멍이 열리면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갑시다.
1: 열?
6: 내가 그대와 함께 땀구멍 밖으로 나가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면 체온은 떨어질 것이오.
1: 열!
6: 땀구멍!
1: 열!
2: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 36.5도C 정상입니다.
0: 좋다. 계속해서 36.5도씨에서 37.5도씨 사이를 유지하도록. 이상! 그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 내려 작전을 펼쳐 정상 체온을 유지했지. 그런데 바로 조금 전!
7: 오호! 태양왕이 좋아하는 여름이로다. 여름을 맞아 아주아주 아주 뜨거운 열기를 내뿜 것이도다.
8: 저도 이글이글 쨍쨍 자외선 화살을 쏘아 인간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7: 좋다! 폭염이로다! 하 뜨거 뜨거 하!
8: 이글이글 쨍쨍!
7: 하 뜨거 뜨거 하!
8: 이글이글 쨍쨍!
7: 하 뜨거 뜨거 하!
8: 이글이글 쨍쨍!
9: 콕콕 삶아질 것 같다 하여 폭염 아닌가!

0: 이대로 가다간 쓰러지고 말 거야. 이보시오!
1: 신경세포! 너무 뜨겁소! 폭폭 삶아질 것 같소이다! 뭐야! 폭폭 삶아질 것 같다고? 그렇다면 머지않아 열이 발생할 거야! 얼른 알려야 해! 이 열이다! 얼른 체온 장군님께 알려야 하는데!
2: 혈장
3: 착혈구!
2: 혈장
3: 착혈구!
2: 영양분 왔소이다!
3: 산소도 왔소이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1: 별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생겼어요!
2: 헛! 열!
4: 열이옵니다!
1: 혈장님, 착혈구님! 체온 장군님께 피부 장벽에 열이 생겼다고 얼른 전해주십시오!
2: 알겠소이다!
3: 갑시다, 체온 장군님께!
4: 열이도 같이 가요! 열이옵니다!
5: 피부 장벽에서 열을 감지하면 피부 신경세포가 체온 장군인 나에게 알려주지. 물론 피사총사가 핏줄을 타고 와서 알려주기도 하지. 36.5도씨 좋아. 아주 좋아.
2: 체온 장군님! 아니, 피부 장벽에 그게 나타났다고요.
4: 열이옵니다.
2: 열이...
0: 왜?
2: 아니. 아니, 피부 장벽에 태양 에너지와 자외선 화살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5: 왜야? 그래, 열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더냐?
4: 열이 옵니다.
5: 열? 그래, 열이 10명 정도 나타났다는 것이냐?
4: 열이 옵니다.
5: 체온 장군님, 어찌할까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열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명령을 내릴 것 아니냐. 열이 열이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냐.
4: 열이 옵니다.
5: 정말 뭐라는 거야. 날 열받게 하지 마라. 열받으면 체온을 40도씨까지 끌어올려. 올려.
2: 체온 장군님이 열 때문에 열받더니 체온 설정이 40도씨로 바뀌었어.
5: 갑자기 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냐?
2: 방금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로 올리셨잖아요.
5: 내가?
6: 네, 저희도 봤습니다만.
5: 왜야? 이거 야단났군.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어떡하지? 어떡해.
7: 열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요?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은 들어라. 가마솥 대포를 떼서 전속력으로 열을 올려라. 불을 떼라!
1: 네? 네, 간대감님. 40도씨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염증이 생기고 체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8: 체온 장군님의 명이시잖아. 어서 불이나 떼자.
1: 그래. 쿵쾅 쿵쾅. 체온이 너무 올라간 것 아니오? 뜨거우면 쿵쾅쿵쾅 뛰기 힘들단 말이오. 체온 장군, 이게 어찌 된 것이오? 이러다 나 죽어! 나 죽으면 다 죽어! 쿵쾅!
4: 아휴, 그러니까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5: 아니, 명령한 게 아니라 실수라니까. 너 때문에.
4: 응? 열?
7: 아니. 엄밀히 말해, 호떡이 때문이지요.
5: 그렇지.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가 기승을 부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호떡이가 밖에서 노는 바람에 피부로 열이 들어왔고,
7: 열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져서 체온이 40도씨까지 오른 거지.
5: 그렇지.
7: 아, 근데 뇌님은 괜찮으시답니까?
5: 그럴 리가.
9: 체온 장군! 나 쓰러질 뻔했어! 다시는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야!
7: 네.

0: 열사병에 대해 잘 알았으니
1: 당장 나가시오, 당장!
0: 예이!
2: 아, 형, 나 내님한테 너무 혼났어.

0: 최원 장군님 최고 최고.
1: 뭐야? 아, 왜? 요.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꼭

0: 나는 인형.
1: 뽀로로와 친구들이 에디 집으로 가고 있어요.
2: 안녕.
3: 어서 와.
2: 안녕.
4: 여기.
3: 고마워.
4: 그런데 인형은 왜?
3: 보여줄 게 있어서. 짠. 새 발명품이야.
5: 그게 뭐야?
3: 이건 녹음기라는 거야. 이걸 누르고. 안녕, 난 에디야. 안녕, 난 에디야.
4: 우와, 신기하다.
3: 그렇지.
4: 그럼 인형은?
3: 보여줄게. 이걸 여기에 넣고. 에디가 최고지.
4: 뭐? 뭐 하는 거야?
3: 잘 봐. 뽀롱뽀롱 마을에서 누가 제일 똑똑해? 에디가 최고지.
4: 우와, 대단하다. 나도 해봐도 돼?
3: 그럼. 자.
4: 당연히 루피지. 인형아, 우리 친구 중에 누가 제일 착하니?
6: 당연히 루피지.
4: 어머, 정말? 고마워.
7: 나도 해볼래.
4: 그래.
7: 크랑, 크랑. 크랑. 누가 멋져, 크랑. 크랑. 크랑, 멋져, 크랑.
8: 이제 나 줘, 크롱.
7: 크랑. 크랑.
8: 인형아, 최고의 방귀쟁이는 누구니?
7: 크랑.
8: 아하, 역시 크롱이었구나.
7: 크랑, 크랑.
8: 싫은데. 최고의 오줌 싸개는 누구야?
7: 크랑.
8: 맞아, 맞아.
7: 크랑, 크랑, 크랑,
8: 크랑, 크랑,
9: 크랑, 크랑,
3: 에휴, 저럴 줄 알았어.
8: 미안해. 인형은 내가 고쳐줄게.
7: 크랑, 크랑. 크랑?
8: 어디 보자. 자, 이거면 되겠지?
7: 크랑.
8: 크롱, 뭐해?
7: 크랑, 크랑. 어?
8: 뭐야, 더 엉망이 됐잖아.
7: 크랑크랑.
8: 이리 줘. 잘하지도 못하면서.
7: 크랑.
8: 내가 고칠 거야.
7: 크랑크랑.
8: 다 됐다. 그럼 이것 좀 봐.
7: 크랑.
8: 뭐? 아까보다 훨씬 낫거든.
7: 크랑크랑.
8: 잘 알지도 못하면서. 크랑크랑.
1: 아침이 됐어요.
7: 크랑. 크랑. 크랑. 뭐야야?
8: 어? 으잇! 크롱 일어났어.
7: 크랑.
8: 일찍 일어났네.
7: 크랑, 크랑.
8: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럼.
7: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됐어.
1: 크랑, 크랑.
0: 저기, 크롬.
1: 크롱?
0: 비밀로 해주면 안 돼?
1: 크롱.
0: 내가 쉬한 거 말이야. 비밀로 해줘.
1: 크롱. 크롱.
0: 어휴, 고마워.
2: 뽀로로와 크롱이 루핀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0: 안녕.
1: 크롱.
3: 안녕.
0: 루핀, 인형 고쳐왔어.
4: 와, 정말? 고마워. 너희도 같이 먹을래?
0: 응, 좋아. 정말 맛있다.
1: 크랑.
4: 이거?
0: 내가 쉬한 거 말이야. 비밀로 해줘.
4: 어? 으아!
5: 뽀로로, 오줌 싼 거야?
0: 아, 그게...
6: 어제 크롱한테 오줌 싸게라고 하더니...
0: 그러게... 크롱, 비밀로 해준다며!
1: 크롱, 크롱!
0: 나 갈래!
1: 크롱! 크롱...
0: 놀이터나 가야겠다.
1: 크랑
7: 우리 뭐하고 놀까?
0: 숨바꼭질 어때?
1: 크랑크랑
3: 좋아.
0: 아홉, 열, 찾는다.
1: 크랑
0: 아무도 없네.
6: 아, 배고파.
7: 들어가서 간식 먹자. 쿠키를 구워놨어.
1: 빠야야, 크랑크랑.
0: 호비, 자리 좀 바꿔줄래?
1: 크랑.
7: 오, 알았어.
0: 고마워. 난 이제 가볼게.
4: 벌써 가려고?
0: 응, 난 다 먹었어.
1: 크랑.
0: 안녕.
1: 크랑. 크랑.
6: 아, 이렇게 하면 어때?
8: 그러면 화해할 수 있을 거야.
3: 좋아.
6: 크랑. 자, 이제 시작하자.
9: 크랑. 이건 여기.

0: 미안해. 빠야야, 미안해.
1: 아니야, 내가 먼저 놀려서 미안해. 어?
0: 빠야야!
1: 그럼 거기 있었어?
0: 빠야야, 미안해.
1: 나도 미안해.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0: 그래, 그래.
2: 정말 다행이야.
3: 뽀로로, 그럼 화해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저런,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0: 쥐가 괴물에게 잡혀갔어요.
1: 뽀로로와 친구들이 숲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2: 어?
0: 들키겠어. 지나갔다.
2: 찾았다.
0: 드셨네.
2: 이제 루피만 찾으면 되겠다. 어?
0: 이게 무슨 소리지?
2: 그러게. 도망가!

0: 하나도 안 남았네. 배고픈데. 찾았다. 맛있겠다.
1: 친구들은 통통이 집으로 도망쳤어요.
2: 아, 살았다.
3: 이제 못 쫓아오겠지.
4: 그랑 그랑.
3: 어, 큰일 날 뻔했네. 그치 루피? 어? 루피?
4: 어디 갔지?
5: 루피는 못 봤는데.
3: 그럼 루피가 아직
4: 숲에 있다는 말이잖아.
3: 루피, 빨리 돌아가자.
0: 맛있는 점심, 냠냠냠.
3: 이거다.
0: 싫어, 잡아먹을 거야.

0: 안 돼! 내 점심! 예.
1: 어느 쪽이지? 그래! 아까 왔던 곳 같은데?
0: 잠깐만!
1: 왜?
0: 가시 좀 뽑아줘.
1: 도와주면 잡아먹을 거잖아.
0: 안 그럴게.
1: 약속해.
0: 약속할게.
1: 그리고 날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줘.
0: 알았어.
1: 좋아.
0: 빨리.
1: 어디? 야기드?
0: 까홍까. 우와, 빠졌다. 고마워.
2: 친구들이 루피를 찾아 숲으로 돌아왔어요.
3: 루피!
4: 이건 루피 거야.
5: 설마 괴물한테 잡혀갔나?
4: 어떡해. 빨리 구하러 가자.
5: 크랑크랑.
6: 어떡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4: 그렇네.
7: 어쩌지.
5: 어?
8: 패티, 그것 좀 보여줄래?
4: 여기.
8: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살아나라. 얌.
9: 와!
8: 루피가 있는 곳으로 가져와.
4: 신기하다.
5: 크랑. 크랑.
4: 따라가 보자.
0: 배고프다.
1: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0: 맞아.
1: 알았어. 왜 그래?
0: 저 배고파서 못 참겠어.
1: 뭐? 무슨 소리야?
0: 거기서!
1: 안 먹는다며!
0: 배고픈 걸 어떡해! 내 점심!

0: 큰일 날 뻔했네.
1: 뭐야? 저 정신아. 나 좀 도와줘.
0: 수영도 못해?
1: 못해. 제발 도와줘.
0: 또 잡아먹으려고 했다면서?
1: 아니야.
0: 잡아.
1: 고마워.
0: 약속 지켜야 돼.
1: 당연하지, 점심아.
0: 점심 아니거든. 내 이름은 루피야.
1: 미안해, 루피.
0: 어휴, 그렇게 배고파?
1: 응.
0: 따라와.
1: 알았어.

0: 뭐야, 여기도 없잖아. 진짜 루피를 찾을 수 있어?
1: 아무데나 온 거 아니야.
0: 같이 가!
2: 어서 가보자.
3: 루피는 괴물에게 숲에서 음식을 구하는 법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4: 그렇지.

0: 봐, 숲에도 먹을 거 많지?
1: 어, 루피 최고.
2: 어느새 저녁이 됐어요.
3: 힘들어. 여기 맞아.
4: 여긴 뭐야? 다시 돌아왔잖아.
5: 그러게.
3: 너도.
6: 잠깐만.
4: 너 어디 가?
7: 이쯤인 것 같은데.
3: 배고파.
1: 내가 맛있는 거 해줄까?
4: 뭐?
8: 정말 맛있다.
3: 맞아.
1: 루피가 가르쳐준 거야.
3: 진짜? 루피 대단하다.
2: 맞아요. 루피는 정말 대단해요.

0: 드디어 완성입니다. 내 치의 결정체가 갤런 농장 인증 신선 채소. 자 여러분, 출하 작업을 계속하자고요. 버팔로 크러쉬가 짐을 옮기러 고도할 겁니다.
1: 뭐가 갤런 농장 신선 채소야? 네가 언제부터 농부였다고?
0: 그렇게 화내지 마요, 캡틴. 백신 개발도 재밌었지만 농사도 적성이 맞는다니까요. 물의 온도와 토양의 질의 파악부터 정성을 다해서...
1: 한심한 녀석들 뿐이군. 하지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해빙하여 저 녀석이야.
0: 저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시구만.
1: 와일드 카드봇의 힘을 탐내다니 창피한 줄 알아야지. 너도 발명가라면 저 녀석을 찾아내 장치라도 하나 만들어봐.
0: 있어요.
1: 있어?
0: 진정한 천재란 언제나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행동하는 것. 헤비아이언, 아니 헤비아이언 와일드라고 해야 하나? 그를 찾아내라고 하실 줄 이미 예상했죠.
1: 역시 버스터맨은 믿고 있어.
0: 뭐요? 사실은 헤비아이언에게 운송을 맡길 때 추적하기 위한 거였지만 이쪽이라면 녀석은 아마도 바다 건너.
1: 바다 건너?
0: 포르카카 근해 무인도에 숨어있는 듯하군요.
1: 녀석, 어느새 그런 먼 데까지.
0: 자, 그럼 말아서 찾으시고. 네? 아직 전 출하 작업이...
1: 헤비아이언, 이 메탈 카드볼 자격도 없는 녀석! 갖고 해라! 오, 캡틴! 오라라.
2: 무아의 대지, 그러니까 마키나 행성이 폭발하며 날아오른 거대한 용이라고?
3: 그게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대.
4: 준, 포르카카에선 잘 있지? 보충과제 대충하면 혼난다. 페로루, 우리 애 잘 봐줘.
3: 네!

0: 용 얘기 말이야. 혹시 몰라서 각지의 천문대에 문의해봤는데 태양계 외부에서 날아오는 천체는 관측되지 않았대.
1: 한방만 똑똑히 봤어. 그건 모아의 대지에 잠들어있는 전설의 파괴신. 그 이름은 파이런트 체험. 우리 모로온족 전설에는 이렇게 전해지지. 모아의 대지. 파멸의 위기에 처한 그때 파괴신은 깨어난다. 깊은 땅 속에서 용이 깨어나 죽음이 만물을 삼킬 것이다. 난.
2: 마키나 행성의 파괴신이 굳이 왜 지구에 온다는 거야?
1: 모르겠어. 하지만 날이 갈수록 여성의 냄새가 짙어지는 건 분명해.
3: 나도 요즘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어.
4: 불길한 기운?
3: 이상하게 불안하다고 할까, 초조하다고 할까.
5: 야생의 감각이군.
6: 나도. 죽다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야.
5: 털이 어딨다고 그러시나.
6: 시가! 기분이 그렇다는 거지, 기분이.
7: 전설의 파괴신.
8: 걱정 말라니까. 우리한텐 이렇게나 동료가 많잖아. 게다가 강력한 비장의 카드 그랑 블루레온도 있고. 다 같이 힘을 합치면 두려울 게 없잖아. 안 그래, 솔레이유?
4: 안 그래.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거야. 어머니가 그러셨어.
9: 모든 수치가 측정 불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4: 그랑 블루레온의 힘은 태양처럼 강해. 제어하기 아주 어려울 거야.
10: 난 일단 헤비아이언의 행방도 궁금해.
8: 그러고 보니 그 녀석 어디로 가는 거지?
11: 요리!
8: 왜? 무슨 일인데? 그거 봐라!
11: 그 캡틴이! 요호 요호 즐거운 해적 인생!
12: 출발 때와 다르게 너무 여유 부리는 거 아닙니까?
11: 멍청하긴! 이게 내 전속력이다! 목적지까지 이 정도 즐겨야지!
12: 네네. 하지만 버팔로 크러쉬가 없으니 조금 어색하군요.
11: 그 녀석은 성실하게 일하며 새 세상에 적응 중이다.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할 순 없지. 게다가 유리가 걱정할 거고.
8: 선장님이 뛰쳐나갔다고?
13: 헤비아이언이랑 단판증으로?
6: 그 녀석은 메탈카드고 자격이 없다며 엄청 화냈다고 미리 갤런이 알려줬다.
14: 어디로 갔는진 알아?
6: 바다 건너 올까까? 무인도라고 했어.
2: 올까까? 보를까까 말이야? 확실해?
8: 버스터 갤런이라면 알아냈을 법도 해.
4: 여기로 오고 있다면 짐 작가는 무인도가 있을까, 페루르?
2: 아유, 글쎄. 이 근방 무인도는 수십 개인데.
15: 내가 바로 하늘에서 찾아봐드리지.
2: 응, 시에르도 도와줄 거야.
15: 가자, 준.
8: 탐색 작전은 익숙하지. 당장 찾으러 가자.
15: 나도 가야.
8: 봐라, 걱정되는 마음은 알겠지만 넌 여기 있는 게 좋지 않겠니?
6: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다면 캡틴과 동료도 아니다.
13: 알겠어, 너도 와.
0: 근데 무슨 수로 가려고?
6: 그건
2: 방법이야, 있지. 우리에겐 순백의 날개가 있잖아.
12: 자, 이제 포르카카 해역에 들어오긴 했는데.
16: 저기 저 섬이에요.
11: 좋았어, 바람의 몸을 맡겨 전속력으로.
16: 저기 있습니다. 아직 들킨 것 같진 않으니 천천히.
11: 데미아야! 너희는 잘 만났다!
6: 널 쫓아 바다를 건너오다니 이제 좀 해적급까지!
2: 자, 보내준 지도 확인했지? 각자 흩어져서 샅샅이 찾아보자고.
13: 알겠어.
17: 누가 먼저 찾는지 겨뤄볼까?
18: 그거 재밌겠군.
17: 재수없지.
11: 아무리 혼자가 좋다지만 의리를 그리 쉽게 내다 던져버리는 녀석일 줄 몰랐군. 그렇게 강해지는 게 죄됐나? 입대신자! 입담으로 난 내식을 가지 않았어. 그 해적머리로 이해할 수 없겠지. 이 힘이 가진 의미를. 의미 좋아하네. 해적인 나보다 탐욕적인 녀석이!
4: 여긴 솔레이유. 이쪽 섬은 아무것도 없어.
13: 이쪽도!
2: 이쪽은...
17: 찾았다! 어? 레코크랑 헤비아이언이야! 둘이 이미 치고받고 난리가 났는데?
13: 어?
2: 위치를 알려줄게! 스카이갤러, 이쪽이야!
15: 군부대로, 페루르 아가씨!
11: 결국은 이 녀석은 모든 걸 힘으로 지배하고 싶을 뿐이잖아! 지배를 알 수 없다! 나도 나약해졌군.
15: 지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버팔로고?
6: 아니, 지금이다.
15: 그대의 각오 마음에 드는군.
13: 다녀와라!
6: 간다!
17: 스카이갤러, 이 바보가 왜 벌써 떨어뜨리는데?
2: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13: 어쩔 수 없지, 원점으로 간다.
8: 버팔로 크러쉬, 셋업!
6: 발로 몬살트! 야, 캡틴 괜찮아? 버팔로 크러쉬, 너희 녀석! 여긴 왜 오빠냐?
14: 준, 꽉 잡으시기!
8: 같이 변신 찾지 않은 건 적응이 안 되네. 그 타이밍이었어, 버팔로 크러쉬. 헤비아이언, 지금 엄청난 녀석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 우리끼리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야.
6: 알고 있다. 그 녀석은 내가 접었었나. 널 방해할 생각이라면 널이 못다. 이건 그만이겠는데.
8: 헤비아이언, 정신 차려.
2: 위험하다 말, 지혜로 셋업.
17: 칼제트 샷.
8: 솔레유!
14: 역시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군.
4: 우리에게 너무 위험한 존재야. 당장 제거해야 해.
8: 제거라니, 그런 무서운 소리. 저 녀석도 우리 친구야.
14: 저렇게 파괴만 일삼는 녀석이 어디가 친구라는 거지?
10: 아니, 준말이 맞아. 녀석도 고향을 잃고 이 지구가족이 된 우리 동료야.
6: 그러니까 우린 나약해지는 거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는 녀석들에게 이 땅의 지도자자를 맡길 순 없어.
4: 저건
8: 솔레유, 블레이온, 블루컵과 힘을 합칠 때.
4: 하지만 우린 아직 그랑 블루레온을 제대로.
8: 저 녀석을 멈추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4: 그래, 시도는 해봐야겠지. 블레이온,
14: 달리 방법이 없겠군.
8: 블루컵,
4: 블레이온,
8: 슈페리어 유나이트.

0: 실패했어.
1: 얘들아!
2: 자, 도망쳐봐라!
3: 좀처럼 타이밍을 못 찾아서 조마조마했네요.
1: 어떻게 넌!
3: 혹시나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전에 사용했던 자력 필드 발생 장치를 강력하게 버전업 빼뒀죠.
2: 솔레이어, 내가 녀석을 설득해보지.
0: 부탁해. 솔리드 윙 셋업.
2: 거기까지 헤비아이어
4: 솔리드 윙. 그렇게 녀석들에게 분노하더니 그 평온한 삶에 앉아버렸군.
2: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그건 너도 알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함께 싸우자고. 어? 형제야.
4: 그걸로 부족해. 녀석의 역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당한다. 야유강치다!
3: 맙소사, 내 자력 필드가!
2: 말길 못 알아듣는다!
0: 조심해, 다이아 브레이커!
2: 다이아 브레이커! 그딴 건 동시대식으로 더 전구해야지. 헤라클레스에게 용의 기침 수준이지!
0: 솔리돈, 그라운드 퓨리!
2: 그라운드 퓨리! 지독한 녀석 같으니 우리보다 더 짐승이 많다 이게.
5: 이제야 지상에서의 승부는 끝난 것 같고 나이언. 하늘에서의 대결은 나와 하는 게 어떤가?
4: 그래, 아직 때가 아닐지도 모르겠군. 나 혼자서는 어렵지.
0: 스스로 바다에 빠졌어.
5: 바다 속 이동도 능한가 보군. 그렇게도 힘이 좋은가 아이언공?
6: 그래! 너 같은 녀석은 진행당이 아우리하고!
7: 헤비 아이언.
8: 그랑 블루리온이었다면 놓치지 않았을 텐데. 역시 우리로선 블루캅과 블레이온의 두 힘을 동시에 다루기는 어려워.
9: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게 단정하긴 아직 이르다고.
8: 준,
9: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해. 다음에는 반드시 잘할 수 있을 거야.
10: 준의 말이 맞아. 레이언, 다음엔 반드시 성공하자.
11: 마음을 하나로.
12: 캡틴, 감사 인사는 해야지.
6: 그게 감사는 무슨. 난 와일드 카드 몬들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었어.
12: 뭔데?
3: 하지만 그들 덕분에 살아난 건 사실이죠.
6: 아니, 폭발로 그러시다 뿐이거든. 가자. 준, 나중에 보자.
13: 캡틴, 같이 가요.
12: 준, 유리한테 나 무사하다고 전해줘.
9: 아, 모호타운에서 보자.
14: 솔직하지 못한 선장님.
8: 그러게.

0: 몇인지 알기나 해.
1: 네네. 헤이 녀석, 낭만이란 걸 모른다니까. 달밤에 하늘을 날면 기분이 좋잖아.
0: 그거 꼭 싸야 해.
1: 그럼 난 중3인걸.
0: 그만해, 모레 다 튀거든.
1: 아이 페로로, 존나 다 놀다 가자. 어?
0: 알았어, 딱 한번 같이 날아주지 뭐. 어? 시에로.
2: 시에로가 사라졌다고?
0: 그렇다니까. 온 마을을 다 뒤져도 안 보여. 신전에도 없었고.
1: 설마 유괴?
3: 메탈카드 보스?
4: 어쩐지 스펠 난장하도 조용하더라니.
5: 하차한 거 아니야?
4: 그건 니 전문이니.
5: 너 간실에 썼냐?
6: 불법주처럼 끌려갔다거나.
0: 시에로는 비행기잖아.
2: 혹시 하늘에서 찾아야 하려나. 일단 나이트 그리폰이랑 이 일대를 둘러볼게.
7: 하늘 일이라면 언제든지 맡기셔.
3: 나도 펜터모넷이랑 같이 갈게.
7: 남겨둬.
0: 고마워. 너희도 슬슬 모우타운에 돌아가야 할 텐데 자꾸 일이 생기네.
2: 뭐 어차피 기간 트랙스를 따라 기름 조달 받으러 간 녀석들도 기다려야 하니까.
7: 먹보들 같은 이라고.
0: 웨폰 카드는 왜?
2: 저 눈에 띄는 날개를 시에로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사라진 헤비 아이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야지. 그럼 다녀올게.
0: 부탁할게. 어? 준! 어땠어?
2: 못 찾았어. 플래시백도? 쟤는 왜 저러고 있는 거야?
0: 그게...
4: 스파크비트 늦는군.
8: 동생아! 어디로 간 거야?
2: 엄마, 스파크비트도 사라진 거야?
9: 기다리는 것도 무해서 녀석이랑 경주를 하고 있었는데.
7: 오이!
9: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겼어!
8: 또 또 헛소리하네! 내가 더 빨랐다고!
9: 이 녀석이!
8: 이 새우 머리가!
9: 아, 통주제! 야, 루커시! 누가 더 빨랐는지 네가 본 걸 말해봐!
8: 바보냐, 진실도 명확해질 뿐이지!
0: 그게... 둘 다 진짜 빨랐어, 정말로!
8: 그게, 그게 궁금하네!
7: 으아!
9: 에이, 내일 다시 한번 겨루자. 다음이야말로 단판을. 어, 우리 갔어.
3: 모습은 못 본 거야?
9: 봤어.
2: 뭐?
9: 지금까지 무서워서 내 뺀 거냐?
0: 어? 저기 하늘에.
9: 어? 스파크비트를 데려간 녀석이겐 검은 날개가 있었어.
4: 맞지?
9: 네가 그런 거 맞지?
2: 잠깐.
4: 스파크비트를 어쨌지?
10: 이런 이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나에게 알리바이가 있어.
4: 그래, 나이트 그리폰은 준과 함께 시에로를 찾아다녔잖아.
10: 이래서 메탈 어쩌고들이랑은 상종하지 않는 게 좋으셔.
4: 뭐라고? 진정해, 진정해.
9: 아니 그걸로 낙대 못해.
0: 레드 블리츠,
9: 이 녀석이 몰래 숨겨놓은 동료일 수도 있잖아. 다른 대로 말해. 와일드 카드만
10: 끈질기시오.
2: 나이트 그리폰!
10: 어디 계속하실까?
9: 저 날개! 그때 본 녀석도 똑같이 팔려거렸다고!
0: 그치만 날개 소리가 전혀 달라!
4: 이 마을에 미지의 비행형 와일드카드 봇이 있는 것 같고.
2: 메가 인블러!
4: 날개를 풀러기는 비행 방식은 녀석들의 특징이야. 너의 동료가 아닌 건 확실하지?
3: 나이트 그리폰, 일단 진정하자.
10: 준의 이름을 걸고 결코 아니야.
2: 멋대로 내 이름 걸지 마.
4: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녀석을 찾을 수 있지?
2: 저요?
4: 응?
2: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0: 뭐?
9: 뭐? 왜 날 보는데?
7: 왜 또 내가 믿기냐고!
2: 넌 전에도 훌륭히 임무를 완수했잖아. 동료들을 구하려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7: 죽고 보자, 쭉!
0: 정말 괜찮은 거 맞지?
2: 나만 믿으라고.
0: 언제 나오려나.
2: 올 거면 빨리 좀 와주지. 말린 문어 남은 거 없어?
0: 네가 다 먹었잖아.
2: 아니거든. 아, 흘렸네. 이거 블루카드 싫어하는데.
3: 뭔가 오고 있어.
2: 뭐? 너 괜찮아?
0: 뭐지?
4: 스파크비트인가?
8: 동생아!
0: 그만해, 스파크비트!
8: 동생아!
9: 야야, 어떻게 된 거야?
0: 쟤 왜 저러는 거야?
11: 얘들아, 저기!
9: 시에로?
12: 꽉 잡아!
0: 왜 우리 공격하는 거야?
12: 준, 예감이 좋지 않아.
2: 어쩔 수 없나?
0: 야, 블루팡, 빼놔!
12: 제로, 미안!
9: 야, 괜찮냐? 상대는 좀 구분해서 쏘라고.
12: 시에로.
0: 시에로.
4: 아무래도 이상한데? 예전에 대장처럼 머리를 다쳤나?

0: 스르르.
1: 스펑크 비트!
2: 저 녀석 뭘 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1: 저 중상들은 설마. 아니, 그럴 리 없을 텐데.
3: 범죄다.
0: 레드 블리츠! 블레이엄 세더 붙잡아. 러크라시 세더 블리자드 에이지.
1: 녀석 가만히 있어.
4: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1: 증상은 비슷하지만 뭔가 이질적이다. 하지만 분명히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3: 통지어 날 뛰게나.
0: 역시 이건. 저기, 저 건물 뒤편에 둘을 조종하고 있는 녀석이 있어.
1: 뭐라고?
5: 그럼 확인해봐야겠군.
1: 거기 있어! 뭐야?
3: 자네도 나와 함께하는 게 어떤가?
1: 이 목소리!
4: 솔레이움, 스파크 비트 좀 맡아줄 수 있어?
0: 알겠어, 블레이언!
3: 자네는 어째서 내 말을 듣지 않지?
4: 그럴 리 없잖아!
2: 슬슬 나도 끼워주실까?
4: 부탁할게, 나이트 그리폰, 내놔!
2: 고풍적인 분에게 나와 대결하는 게 어울리시지?
3: 멋진 날개를 갖추고 있군. 내 것도 자네 못지않단만.
1: 좀 가만히 있어, 시에로.
0: 저 날개야, 우리가 붙고
2: 스파크비트를 데려간 녀석.
1: 저 녀석이 내 동생을.
3: 어떤가?
2: 어허, 이건 질투가 나는걸?
1: 저 녀석, 설마. 아니, 아닐 거야.
4: 왜 그래, 내가 힘들어?
2: 아! 이거, 이거, 싸우는 모습이 보통 우아한 게 아니셔.
3: 고맙네. 보답으로 더 보여주지.
2: 러드문 리퍼!
4: 그리치 오브 그레이!
3: 하베스팅 소울! 뭐? 안타깝군. 와일드 카드 봇이 아니었으면 날 훌륭한 종이 되어줬을 텐데.
1: 준, 나를 내버려줘.
4: 뭐?
1: 어서.
4: 알았어. 내가 인물로 대단.
1: 블러드윈, 정말 너냐?
3: 내가 인물로 자네인가?
4: 뭐?
1: 어째서 이런 곳에? 아니, 살아있었던 거냐? 그 모습은 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3: 머지않아 알게 될 걸세. 자네로선 쉽게 헤아리기 어렵겠지만 말일세.
1: 거기서!
0: 드디어 멈췄어.
1: 스파크 비트는?
4: 메가 엠블럼, 그 녀석이랑 서로 아는 사이야?
1: 녀석의 이름은 블러드윙. 나와 같이 스타가디언 제13부대에서 근무하던 의무장교였다.
4: 뭐?
1: 와일드 카드 국가의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접경지대에서 우리는 매일 생명을 구하고 있었지.
3: 이 녀석들 날로 거칠어지고 있군.
2: 방위 라인이 뚫렸다! 빨리 철수해!
1: 여기까지인가? 내 오랜 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때가 온 것 같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설마?
3: 걱정 말려나. 내가 시간을 벌어주겠네.
1: 나중에 봄새. 이봐, 블러드윙! 블러드윙! 우린 다시는 서로를 볼 수 없었지. 그날 이후 난 군의관을 그만뒀다.
4: 메가 엠블러.
1: 블러드윙의 희생 덕에 살아남았었군.
6: 그런데 그 녀석이 살아있었다?
1: 그래, 변한 그 모습. 녀석은 와일드 카드봇의 힘을 얻어 살아남은 걸 테지.
6: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걸지도 모르잖아.
1: 아니, 그 녀석은 짐승의 힘에게 영혼을 판 배신자야.
7: 붙는 와일드 카드봇 거룩하게.
6: 가만히 있어봐, 벤토먼에.
1: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폭주하고 결국 죽는다. 그게 상식이었어. 블러드윙은 틈만 나면 바이러스를 우리 힘으로 바꿀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었지. 터무니없는 얘기라 웃어넘겼지만 딥바이트의 감염 사실, 데디아연의 직접 감염, 그리고 블루캄. 네가 살아남은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베르르, 이 녀석들을 봉인해서 나중에 스펠란저로 옮겨줘. 정밀 검사도 해야 하니까.
4: 있잖아, 블루컵은 솔레이유 덕분이라 쳐도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상식치곤 살아있는 메탈카드봇이 많지 않아?
5: 딥바이트는 감염되기 전 기억이 없다고 했어. 만약 모두가 그랬다면 누구도 살아남은 감염자가 있는 줄은 몰랐겠지.
7: 가여운 딥바이트.
8: 하지만 아버지랑 머슬 하이드는 잘만 기억하잖아.
4: 헤비아이언도 그래 보였어.
1: 내가 어떻게 생존하고 기억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염되었던 사실은 아무도 안 믿어줬어. 비웃음만 받았었지. 기간트렉스 대장만이 날 이해해줬어.
9: 너희는 기간트렉스나 딥바이트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1: 그런 외모의 메탈 카드봇은 원래부터 흔했으니까.
8: 아버지 웹폰 카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1: 난 겉모습이 바뀌고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것뿐 메탈 카드봇의 성질은 그대로랬어.
5: 역시 감염된 적이 있는 메탈 카드봇이 더 있을 수 있단 거네.
4: 의심되는 녀석들이 몇 생각나는데.
1: 막히나 행성이 멸망하고 이곳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구나.
4: 블러드윙도 뭔가 알고 있으려나?
9: 시에로와 스파크 비트를 조종하고 있던 건 틀림없어.
5: 흡혈기처럼?
7: 그게 뭐야?
5: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동료를 늘리는 괴물이야.
10: 녀석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동료를 늘리려는 거지?
4: 이제부터 알아내야지.
5: 그래, 그럼 들어가자.
7: 무서운 밤이었어.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새로운 동료는 누구? 뭐야? 로봇이라고?
1: 야, 괜찮아? 저게 뭐야?
2: 뭐? 로봇 괴잖아?
0: 로봇 괴라니?
3: 시리우스!
4: 괜찮니? 보리야! 보리 아가! 보리야, 무서웠지?
3: 보리 아가, 아빠가 많이 걱정했다고.
5: 오전에 수변공원에서 로봇개에게 세뇌를 당했던 강아지들을 조사해본 결과 최면전파를 사용해 개들을 모으고 있었어.
0: 최면전파라고요? 그럼 버튼이가 사나워졌던 것도...
6: 그래, 로봇개에게 조종을 당했던 거지. 아, 도대체 누구의 짓인지...
5: 이런... 메가시티 우번가에 들깨무리가 나타났어요.
3: 으아! 들깨다!

0: 어떡하지? 들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1: 그럼 흩어져서 구조하자. 서둘러.
0: 알았어.
1: 허큘리스 액션.

0: 이 녀석! 저리 가! 어이!
1: 집게들이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2: 저리 가! 얼른 저리 가라줘!
0: 물러나세요!
1: 자, 걔는 기절했어요. 괜찮으세요?
3: 아유, 다행히 가방만 물었어.
1: 개가 쫓아올 땐 뒤돌아서 뛰면 사냥 본능을 자극해서 위험해요. 혹시라도 개가 물고 놔주지 않을 때는 힘이 센 어른이 뒤에서 목을 졸라 들어올리면 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인 위험하니까 반드시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해.
4: 네!
3: 아유, 그래 고맙네, 파이어 총각.
5: 이 근처에 많이 있다는데?
4: 어? 이안! 어? 저기!
5: 어?
4: 달려나!
5: 어? 저렇게 소리치면서 달아나면 위험한데?
4: 이안! 뭐하고 있어!

0: 다들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1: 그래. 잘했어. 타이탄! 고!
2: 이카루스!
3: 그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뭐, 덕분에 이제 절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지만요.
4: 피말레 스트라이크! 널 방해할 수 있는 게 왜 없어?
2: 크악! 눈부셔!
4: 무슨! 이 몸이 계신데! 에어로 커터! 크악!

0: 누가 절 방해하는 거죠? 지금 누가 상대하고 있는 거지?
1: 글쎄, 나도 들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0: 누가 됐든 지금 상황에선 환영이야.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이야! 오호, 제법이군요. 하지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건가요? 걸렸군요. 라이트닝 넷! 이런, 당했어!
2: 일렉트로, 이건 네가 유인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온 거야.
0: 뭐라고?
2: 아, 이 귀찮은 걸 한 번에 날려버리려 했거든. 에어로 젯 액션! 에어로 부메랑!
0: 변신을 한다고요? 아이고, 무서워라. 얼른 숨어야겠네요.
2: 어디 숨겠다고? 에어로 소화 미사일! 야!
0: 이런 지리산 방법을 쓰다니요!
2: 다 보인다고!
0: 쇼가 흥미진진해지는군요. 마음에 들어요. 이겼어!
3: 이겼다고?
1: 어, 누군가 우릴 도와줬어.
4: 대체 누구지?
2: 누구긴? 바로 나지, 이 꼬맹아.
4: 꼬맹이? 설마 형이야?
5: 오늘의 안전 교육.
6: 오늘 파이어 로봇은 들개들로부터 시민들을 구해냈지? 그렇다면 길에서 사나운 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
1: 소리를 지르거나 뒤로 돌아서 도망치면 오히려 위험해요.
7: 몸을 옆으로 돌리고 먼 곳을 쳐다보며 개가 두렵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또 등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로 피하는 것도 중요하죠.
5: 그래도 달려든다면 옷이나 모자, 가방 등의 물건을 자신으로부터 멀리 던져요.
8: 그러면 개 사냥 본능에 의해 순간적으로 따돌릴 수 있거든요.
6: 그래. 그러니 버려진 개들이 들개가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꿀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무슨 소리고? 잡채 묻혀놓으면 지가 드뭇게 닦고 지구 오빠랑 맨날 첫날 싸워놓고
1: 그거라도 뺏기기 싫어서 그런 에? 거지. 어차피 아빠랑 오빠만을 위한 밥상이었잖아. 내가 먹고 싶은 거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2: 오빠는 잡채 만들지도 않고 왜 많이 가져가?
0: 니는 오빠야가 더 먹는 게 그래 안겄나?
1: 난 최소한 공평하게라도 먹고 싶었어. 근데 다들 나한테 뭐랬어?
0: 저 욕심 많은 거 봐라. 에휴.
1: 나 엄마 반찬 하나도 안 반가워요. 나 먹고 싶은 거 내 돈으로 사 먹는 게 편해.
0: 이뻐해준 건 다 이자 먹고 그런 건 언제 그리 잘 기억하노? 내 딸내미라고 혼낼 때도 궁뎅이 한 대를 안 때리는데 쥐는 말로 내를 막 혼으로 뺀다.
3: 자식 키우는지 공은 없고 과만 남는다.
2: 그래 정순 언니, 자식들은 부모 마음 절대 알 수가 없어. 누리 회원님도 엄마한테 잘해드려요. 부모도 다 처음인데 실수 한두 번 할 수도 있지 뭐.
4: 힘든 거 압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간단히 미워할 수가 없어서.
5: 안녕하세요 아줌마. 이거
6: 스티커 판 다 채웠구나. 중간에 선물로 안 바꾸고 끝까지 다 채운 학생은 처음 봤어. 넌 나중에 뭐가 돼도 되겠다. 가서 5,000원어치 학용품 골라오렴.
7: 언니 나 이거 향기 나는 볼펜.
5: 안 돼.
7: 왜?
5: 3학년 되면 새 공책도 사야 하고 살 거 엄청 많단 말이야. 하나야, 향기 나는 볼펜이 없다고 당장 죽을까?
7: 죽어! 내 마음이 부서져서 죽어!
2: 알았어 언니. 공책은 다

0: 내 맘에 드는 것만 고를 거야.
1: 엄마, 오늘 공휴일인데 출근해?
2: 마트가 쉬는 날이 어디 있어. 크리스마스 이브인지 뭔지 백화점이고 마트고 사람이 미어 터지더라. 다들 아주 돈이 썩어 넘치지. 그렇게 정신 빠져서 쓰다간 네 아빠처럼 쫄딱 망하는 거 순간이야. 둘이 응? 너도 정신 단단히 챙기고 무조건 아끼고 저축해, 알았지?
0: 언니, 우리 집에는 산타 할아버지 안 오지. 응? 연주가 그러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트리에 양말을 걸어놔야 자기를 반기는 줄 알고 선물을 두고 간대.
1: 언니랑 트리 주우러 갈까? 밖에 누가 조그만 트리 버려놨더라. 좀 더럽긴 한데.
0: 언니 빨리 빨리. 누가 주워가면 어떡해. 우리 집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생겼다. 산타 할아버지 오시겠지?
1: 우리 번개몽구 가자.
0: 언니야, 카드에서 노래 나와.
1: 반짝이 풀이야.
0: 입체 카드 만들기도 있어. 우와, 도르마비도 사자, 언니. 번개낑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3: 퇴근 준비하세요. 4번 버스 캐셔.
4: 전데요, 점장님.
3: 잔액이 안 맞아요. 1,000원 비잖아.
4: 언니, 찾았대. 돈통 박스 뒤쪽으로 넘어가 있었대. 4번 버스가 자주 그러더라. 언니도 독하다, 진짜. 그까 1,000원 더러워서 내 돈 주고 말지. 얼른 가서 쉬어. 점장이 미안하대.
5: 메리 크리스마스!
2: 돈이 썩어 빠졌니? 엄만 돈 1,000원에 지금까지 온갖 지옥 다 겪고 왔는데 집에 퍼져서 이 난장을 버려? 이 정신 빠진 거!
1: 엄마!
2: 게임! 너도 네 애비처럼 도박에 빠지려고 해?
1: 나 죄송해요.
2: 나 뭐라고!
6: 이걸 바꿔달라고요? 교환권으로 가져간 건데 그냥 두시죠. 크리스마스잖아요. 애들이 스티커 힘들게 모아서 얼마나 신나게 가져간...
7: 상처 준 쪽은 기억 못해요. 주고 나면 손에 안 보이니까. 받은 사람만 손에 든 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내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죠.
0: 사과하모. 가가 받아줄까요?
8: 둘이 회원님 같으면 받아줄 수 있겠나?
9: 안 받아주면 사과 안 할 끼가. 니는 우찌했었노, 쌤이야? 장수가 니 때문에 사춘기 때 막 상담도 다니고 그랬다며.
0: 아이, 뭐야 언니.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요? 사과하고 혼자 방에 있게 가만 내버려 뒀죠. 미워할 만큼 하고 나면 나오더라고요. 그럼 또 내가 사과하고. 그러고 보면 아이들이 참 가여워요. 기회만 되면 부모를 용서하고 싶어 하니까.
2: 말 못하는 식물들도 아 예뻐 하면 줄기가 꼿꼿해져.
7: 엄마가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울 줄 몰랐어요. 어? 나한텐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귀에 못 박히게 잔소리하더니.
2: 좋아. 해보니까 참 좋더라. 엄마가 너한테 그랬던 거.
7: 가요. 너...
10: 야, 고부장! 소은이가 왜 잠수 탄 건데? 나한테 단련돼서 웬만해선 꿈쩍도 안 하는 놈인데? 얼마나 갈궜길래? 밑에 딱 하나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해서 난린데 본부장 돼서 몇백 명을 어떻게 지휘할래?
7: 면목 없습니다, 사장님.
10: 비서실 일도 아직 소은이 손 가는 거 있고 나도 필요하니까 부부장이 책임지고 소은이 제자리에 갖다 놔! 도사님 말이 맞아. 이상하게 부부장이랑 둘만 있으면 긴장되는 게 꼭 날 뜯어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불쾌하단 말이야. 소은이 오면 안전빵으로 부정 몇 개 더 심어두어야. 뭔데 이거? 내가 보낸 건 놓치셨을 거고 지금 사장 매기는 거냐?
7: 사장님께서 주신 거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 알아봤습니다. 제 부족한 기운은 채우고 넘치는 기운은 누르는 훌륭한 부적이라더군요.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기운 받으라길래.
10: 자넨 잘 몰라. 도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분이 홍수 난다면 나고 코스피 폭락한다 하면 해. 그분이 불난다고 하면 불나는 거야. 도사님 문제로 나 도발하지 마라. 우린 그냥 그분이 주는 데이터를 믿으면 되는 거야.
7: 제 사주를 아시고도 내치지 않으신 건 제 능력이 필요해서 아니십니까? 부족이고 구시고 모두 응하겠습니다. 저를 제 자리에만 둬주십시오.
10: 네 자리? 난 저 살려놔라.
11: 토리시다더니 완전 시크해졌는데 간만에 완전체로 놀아보자. 오늘 내가 힙한 데로 모실게.
6: 호텔?
11: 요즘 여기 풀파티 진짜 최고야. 가끔 연예인도 온다. 아, 뭐해 빨리 안 오고.
6: 여긴 카드 할인이랑 포인트 적립이 안 되는데. 우와! 오늘 배추 호텔 라운지 애프터 눈티 평일 할인 30%나 된다. 대박! 4시 타임은 아메리카노 두 잔 서비스래.
0: 방금 제 정립이라 그랬나?
12: 서비스 아메리카노 두 잔 나왔습니다. 사진 찍어서 SNS 인증하시면 추가 할인 5% 들어가는데 하시겠어요?
6: 할게요. 정가로 하면 우리 주문한 거 10만 원 넘는데 거의 반값밖에 안 나왔어. 할인받은 금액은 따로 적금 통장 만들어 모으면 숫자가 눈으로 보여서 돈 모을 때 더 동기부여가 돼.
13: 적금을 넣어? 네가?
6: 우리 부장님이 알려주셨어. 재테크 지식이 엄청나시거든. 이거 말고도 꿀팁 많은데 궁금하면
11: 저기 소은아, 너 혹시 뭐 투자하다가 망한 적 있냐?
6: 에? 뭔 소리야?
11: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돈 가지고 이러는 게 이상하잖아.
0: 맞아. 눈만 뜨면 쇼핑하러 가던 놈이 변했어 너?
14: 얘들아, 이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어른이 된 거란다.
0: 뭐래? 돈 모으겠다고 쿠폰 찾는 게 어른이냐?
11: 너처럼 돈 많은 놈이 그러는 거 완전 기만이다.
6: 너네 말이야. 화장실 휴지 36롤짜리 사서 수납장에 꽉 채워본 적 있어? 화장실 휴지통 비우고 비닐 씌워본 적은?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이다,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처리할 줄 알게 되는 거란다.
11: 웃기고 있네. 야, 우리 뭐 집에서 노냐? 부모님 재산 지키느라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거든. 옷자랑할 데 없어서 회사 간다던 주제에 진정한 어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6: 그게 진짜겠냐? 나도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대충 대답한 거지. 너네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없냐? 뭔가를 미친 듯이 원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기분. 거래처를 저랑 같이요?
7: 제대하고 2년 놀았으면 엄마 많이 기다려준 것 같은데. 아니 뭐 따로 하고 싶은 거 있어? 있으면 엄마가 도와주고.
6: 그런 건 아닌데.
15: 유마트랑 재계약했다면서? 아드님까지 합세하면 더 잘 되겠어. 아, 이게 무슨 복이야?
7: 복은 무슨?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아시면서. 그래도 내 새끼 살아갈 기반은 만들어놨으니까 부모 숙제는 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내가 만들어둔 거 잘 지키기만 하면 돼.
15: 복은 아드님이 받으셨구만.
6: 나도 알아. 감사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그땐 그냥 다 답답하고 흐릿했어.
11: 오, 사업가 데뷔한다고 쏘는 거야?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6: 내가 뭘 원하는지 단숨에 고를 수 있는 게 옷밖에 없더라. 나도 잘 몰라. 내가 왜 굳이 집을 나간 건지. 그냥 흐린 안개 밖으로 나가면 뭐라도 있을 것 같았어. 그러다 드디어 만난 거지. 누구보다 선명한 사람을.
7: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듭니다.
6: 모든 게 그렇게 명확한 사람은 처음 봤어. 좋은 것과 싫은 것이 확실하고. 그래도 음악은 좋아하시죠?
7: 집중을 방해해서 안 됐습니다.
6: 영화는요?
7: 3시간 너무 길어.
6: 여행은?
7: 내 돈 쓰고 뭔 고생?
14: 어떤 질문에도 늘 자신만의 대답이 있는 사람.
6: 부장님은 제일 좋아하는 명절이 뭐예요?
7: 크리스마스.
6: 오, 부장님 의외로.
7: 대목이니까. 소은 씨, 마케팅 업무에 뜻이 있었군요.
6: 네? 아, 네. 재밌어 보이긴 했습니다.
7: 소은 씨는 그쪽에 재능이 있어 보였습니다.
14: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7: 어여 잡으시게!
14: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는 사람.
6: 부장님 최고!
14: 그게 바로 우리 K 부장님이신 거지.
11: 너 설마 우냐?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친구들 안녕. 나야 노사랑. 내가 범규민에게 암흑보석을 주기로 했거든? 그런데
1: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범규민이 날 배신했어.
2: 범규민 나쁜 거짓말쟁이.
3: 8화 진짜와 가짜가 헷갈릴 때.
4: 어, 사랑친구! 어서 와! 어서! 어서!
0: 우와, 어린이 속이고 웃음이 나와?
4: 역시 사랑에도 마법이 풀렸구나. 선생님 머리도 올해대로 멋진 스타일로 돌아왔어. 이제 약속대로 암흑보석 죽이다. 응?
2: 거짓말쟁이, 악당, 배신자.
4: 배신자? 내가 뭘 어쨌다고?
5: 한봉규 쌤, 생일 파티 시작해야죠.

0: 여러분, 한몽개쌤이 손수 케이크를 만드셨대요.
1: 한몽개쌤 최고.
2: 아유, 뭔 이 정도를 가지고.
1: 사랑아, 너 오늘 좀 무섭다. 무슨 일 있어?
3: 너네 한몽개쌤 너무 믿지 마.
1: 응? 그게 무슨 딱따구리 같은 소리야?
3: 태평아, 어처구니겠지. 아우, 됐어.
4: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5: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아우, 한봉개쌤, 빨리빨리 케이크 개봉개봉.
6: 사랑이와 태평이를 향한 선생님의 사랑을 이 케이크에
3: 당해봐라.
6: 가득 담았어요.
0: 두구두구두.
1: 대박.
0: 뭘 담았다고요?
6: 저의 커다란 마음을 이 똥을. 똥? 내가 만든 건 하트 모양이었는데 사랑이가 또 마법을?
3: 헐, 생일상의 응가가 뭐야? 아, 태평아, 너 놀리는 케이크인가 봐. 유치원 와서 똥 많이 눈다고. 한몽개쌤 진짜 못됐다. 그치?
6: 오, 아니야, 아니야. 어, 사랑아, 너 나한테 왜 그래?
1: 진짜 웃기다. 한몽개쌤, 이렇게 재밌는 케이크는 처음 봐요. 진짜 안가 같다. 오, 맛있어.
3: 진짜?
1: 맛있다고?
3: 솔직히 응가 나오면 다 재밌잖아. 어? 선생님 최고.
6: 아,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3: 오, 얘들아 왜 이래. 생일 케이크가 응가라고. 아, 또 아, 지지.
1: 야, 노사랑, 너랑 태풍이 준다고 힘들게 만드셨는데 너는 좀 못됐다.
3: 뭐? 내가 못됐다고? 한봉개쌤이 아니다? 이게 아닌데.
7: 아유, 번개미기.
8: 어떠십니까, 조그마님? 저희의 가짜 번개맨 영상 작전이.
7: 아유, 칭찬하기. 이제 암흑보석이 제 발로 굴러올 시간이지.
8: 네, 지금 상태라면 노사랑이 바로 보석을 넘길 겁니다.
7: 당장 잡아 오라지.
9: 넷, 조그마님, 찍찍 마법!

0: 나도. 사랑해.
1: 사랑해.
2: 사랑해.
0: 역시 아무 뽀석어도 뭘 해줄 때만 날 좋아하는 거였어. 그럼 아빠랑 언니도?
3: 어머나, 아이고 이뻐 우리 딸.
0: 이건 진짜로 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이름만 사랑이면 뭐해. 내 이름 너무 싫어. 아하, 모두가 날 좋아하게 만드는 보석은 왜 없는 거야?
4: 그런 보석 있지.
0: 아무 보석을 뺏으려고 했던 악당들이잖아. 내가 뺏겠더라고.
3: 오, 진정하지. 우린 착한 척.
5: 생각해주는 척하는 번개맨이랑은 다르지.
0: 다르긴 뭐가 달라. 다 내 보석 뺏으려는 거잖아.
5: 너 사랑 어린이, 사랑은 받고 싶은데.

0: 암흑보석은 쓸모가 없지.
1: 에이, 암흑보석으로 사랑은 무슨.
0: 사랑의 감정까지 만들어내는 신비한 보석은
1: 따로 있지.
2: 아, 안 사요.
1: 아, 그러지 말고 드러나 보시지.
0: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널 사랑하지.
2: 그런 보석 어디 있는데요?
0: 그건 바로 암흑포털 지하본부에 있지. 하지만 나약한 꼬맹이가 갈 수 있으려나?
3: 안 될걸?
0: 안 되지.
3: 절대 안 돼.
0: 그치?
3: 위험해. 안 돼.
2: 누가 나약한 꼬맹이야? 당장 가요.
4: 찍찍 마법
0: 지하본부로 출발!
5: 사랑아, 어딨니? 사랑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사랑아?
6: 번개.
5: 네, 번개 대장님.
7: 번개맨, 암흑보석이 지구에서 사라졌다.
5: 네? 암흑보석이 사라져요? 그럼?
7: 암흑보석을 가진 사랑이 역시 지구에서 사라졌다는 뜻이겠지.
5: 예? 안 돼! 사랑아!

0: 엘리베이터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1: 거의 다 왔지.
2: 거의 다 왔지.
1: 뭐 지금 나 흉내 내는 거야 지금?
3: 도착했지.
1: 아니 돼지로 흉내를 내. 여기가 바로 암흑포털의 위대한 지하본부지. 어때? 멋있지? 감동이지?
4: 여기 온 어린이는 네가 처음이야. 영광으로 알지?
0: 암흑포털 지하본부. 이름이 좀 멋있어서 기대했는데 낡고 어둡고 꼬린내도 나잖아.
5: 뭐? 꼬린내?
0: 이런데 무슨 사랑보살이 있다는 거야? 나 속인 거죠? 번개미냥 똑같아.
1: 아니 그건 사랑아, 그게 아니라 우리.
6: 어서 오지.
1: 다녀왔습니다, 조그마왕님.
0: 조그마왕?
1: 사랑해, 얼른 인사치를 하지, 얼른.
6: 어린이한테 무슨 인사? 인사는 내지.
0: 햄스터가 말도 안 해?
6: 어떻게 감히?
0: 기니피그인가? 아무튼 내 좋아하게 해준다는 보석 빨리 줘.
6: 역시 보통이 아니네. 박사.
7: 여기 있습니다, 조그마.
6: 이게 바로 사랑 보석이.
8: 우와, 진짜 있네.
6: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사랑을 주는 보석이지. 박사, 설명 좀 해주지.
7: 이 보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9: 가지고만 있어도 모두에게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는, 경계면의 사랑까지도 다 가져올 수 있는, 아무 부작용이 없는, 온 우주의 사랑을 모아 모아 만든 그야말로 바야흐로 지상 최강의
7: 사랑 보석입니다. 사랑합니다, 조그마.
0: 줘! 빨리 줘!
6: 이 사랑 보석은 말이지,

진짜 맞지? 그럼 난 암호 보석 필요 없어.

0: 사랑아! 노사랑!
1: 제발 노사랑, 제발.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암흑보석이 아니라 사랑이야.
2: 이제 모두가 날 좋아하게 되는 거지? 아싸! 우와! 뭐야? 벌써 나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0: 아, 사랑 보석 때문에?
3: 너 진짜 사랑받고 싶었구나.
2: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4: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0: 그거 가짜야, 가짜.
3: 가짜? 그리고 우리가 가짜로 만든 게 또 하나 있지?
0: 널 흉보던 번개맨 영상.
5: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4: 우와, AI 진짜 대박이지.
6: 가짜였지롱, 야구지롱, 가짜였지롱.
2: 거짓말쟁이, 악당, 배신자. 그게 한 번개 쌤이 아니었다니.
7: 각자 아무 보석을 이 검에 당장 띄워.
8: 예.
3: 잠깐! 조그마왕님, 지난번에 박사가 끼우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0: 맞지, 맞지?
7: 그랬지. 박사, 난 빠져.
0: 잠깐만.
3: 왜 이렇게 아이고, 안 들어오냐?
7: 빨리 기운한지.
0: 잠깐만요.
7: 야구 초사감으로 야니온 번개맨도 멀리 치고 온 우주를 정복할지.
3: 뭘 몰래 치고 뭘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0: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우와. 녹아버렸네.
1: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1: 아니, 시원한 물 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0: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3: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0: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3: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4: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3: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아! 그럼 기가 빌더 출동.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5: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가 빌더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우와!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오케이,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은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하고 상쾌하겠는데.
1: 아, 위험할 수도 있어. 아,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적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1: 뭐야? 이게 아닌데.
0: 기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여기다.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까나.
3: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2: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3: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쉬어.
3: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2: 우린 기가빌더야.
4: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3: 너흰 누군데?
0: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흰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0: 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1: 호부, 거기 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호부.
0: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어? 화상의 모든 차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1: 도망치고 있잖아!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2: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3: 야, 이건 또 뭐야?
0: 아니, 누구 마음대로!
2: 힘이 더 필요해!
1: 빙하다!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빗변을 파이로나는...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4: 아, 기가 밀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아,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1: 아, 저기 좀 봐요!
4: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0: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2: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3: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4: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0: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헝가리는 역사와 전통이 풍부한 곳이며 풍경도 멋지죠. 이곳 티사강에서는 1년에 단 몇 시간만 볼 수 있는 놀라운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1: 티사비라그다시.
2: 넴 추냐. 아따 레일렛넥 에이지 벨레야루 돌로기야. 세잎.
3: Tehát ugye képen láttam, hogy szinte beteríti az egész Tiszát, tehát...
0: Tisza강에 꽃이 피면 수많은 꽃이 강 표면을 덮는 웅장한 광경이 펼쳐지고 꽃잎이 소용돌이치며 비처럼 내리죠. 이번 시간에는 이 놀라운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현장으로 향합니다. 이건 뭐죠? 메뚜기 떼 같은 것이 강을 침공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연례행사와 같은 티사강의 개화라는 자연현상을 만나러 우리와 함께 떠나보시죠. 티사강은 헝가리 동부를 흐릅니다. 6월엔 강 중류에서 티사강의 개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정확히 어디일까요? 현지 전문가가 촬영팀을 목적지까지 안내합니다. 피터스버거 교수는 15년 넘게 자연의 장관을 연구해왔으며 이 개화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 So one thing is the temperature, also the water level, most preferably low. And the weather should be nice, without rain and without wind.
0: 그러니까 수온은 섭씨 20도 이상이어야 하죠. 강은 잔잔하고 수위는 낮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맑은 날씨는 필수죠. 우린 1년 중 적절한 시기를 골랐고 피터스버거 교수의 안내에 따라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지금 공중에서 소용돌이치는 건 뭘까요? 개화가 시작된 걸까요? 그건 바로 하얀 솜털 같은 버드나무 씨앗으로 이 시기가 되면 바람에 날리죠. 멋지군요.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찾던 건 이게 아닙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5: It's a mayfly. Two mayflies.
0: 피터스버거 교수

0: 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더니 뭔가가 수면 위로 날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요정처럼 생겼습니다. 긴 꼬리 하루살이라고도 불리는 티사 하루살이죠. 머리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약 13cm로 유럽에서 가장 큰 하루살입니다. 티사강의 개화란 실제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거대한 무리로 솟아오르는 수백만 마리의 하루살이를 뜻하는 거죠. 잠시 후 우리 눈앞에서 하루살이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제 꽤 많은 수가 수면 위에 있죠. 이것이 개화의 시작일까요?
1: No, not at all. It's just a breeze swarm. Wow, but there is such a huge density of lake life that some of them are trying.
0: 그 순간이 언제 시작될지는 모른다고 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0: 하지만 다음 날은 폭우가 내렸죠. 지금이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계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둑의 침식으로 피해가 발생했죠. 폭우가 반나절이나 이어지면서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대화가 금방 시작되진 않을 겁니다.
1: So right now, patience what really matters, and we need to wait a couple more years and a couple more days. And
0: 언제 그 모습을 드러낼지는 자연만이 결정하겠죠. 기다리는 동안 이 아름다운 생물에 대해 조금 배워봅시다.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물속이죠. 티사 하루살이의 유충입니다. 유충은 강바닥의 진흙 속에 살죠. 유충은 주로 플랑크톤과 해조류를 먹는데 턱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을 걸러냅니다. 몇 가지 놀라운 변화는 유충들이 진흙 속에서 보내는 3년 동안 일어나죠. 유충은 성충이 되기 전까지 20번 이상의 탈피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삶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죠. 이들의 유일한 목적은 자손을 남길 짝을 찾는 겁니다. 피사강의 장관인 물 위에서 추는 이들의 요정 같은 춤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볼 수 있죠. 피사 하루살이는 이 짧은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마침내 하늘이 맑아졌죠. 수위가 낮아져서 하루살이가 무리를 짓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늦은 오후, 우린 무언가 발견했죠.
2: 와, すごい!
0: 시작됐습니다. 지금 들리는 것은 하루살이의 날갯짓 소리죠. 한 마리씩 공중으로 나가기 위해 물에서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종영 유충이 허물을 벗어 아성충으로 성충과 비슷한 모습을 하지. 아성충은 마지막 허물 벗기를 통해 온전한 성충으로 변모하여 짧은 생애를 시작합니다. 아성충 하루살이들은 재빨리 북쪽으로 향하지. 이들은 물 위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습니다. 쉬는 시간일까요? 네, 한편으론 그렇죠. 사실은 두 번째 탈피를 하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날개가 생성되고도 한 번도 허물을 벗는 유일한 곤충이죠.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허물을 두 번이나 벗을까요? 수면 위에서 유충이 탈피할 때 부드러운 새 겉껍질은 거의 잠수복처럼 작용하지요. 이것은 물에 잠겨 익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허물 벗기로 겉껍질이 딱딱하게 경화돼 날기가 더 쉬우니 짝을 찾을 수 있게 되지. 어느새 강가의 나무는 하루살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허물을 벗는 장소를 가리지 않지.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수면은 하루살이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물 밖에서 두 번의 탈피를 마친 수컷 성충들이죠. 수컷이 먼저 나타나 암컷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물고기군. 차례차례 이들은 저항할 수 없는 유혹에 달려들지. 수천 마리의 필사적인 하루살이들에게 물고기는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공중에서도 위협이 찾아왔지. 새들은 쉬운 먹잇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루살이는 날렵하게 날지 못하니 일단 표적이 되면 피할 수가 없지. 수컷들이 나타난 지 약 30분 후 수면에 더 많은 하루살이가 나타났습니다. 암컷 하루살이는 작고 둥글며 꼬리가 짧죠. 하루살이 성충은 입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남은 몇 시간 동안 짝짓기를 하며 보내는 거죠. 날개를 펼친 암컷은 재빨리 물 밖으로 나갑니다. 열렬한 수컷들은 암컷 무리에 합류하죠. 이후 뱅음이 울려 퍼집니다. 수백만 마리의 날갯짓 소리죠. 이 기사강의 개화는 헝가리의 웅장한 볼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루살이는 한꺼번에 나타날까요? 그것은 물고기나 새와 같은 적들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일부죠. 포식자들에게 무제한 뷔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게 계획의 일부입니다.

땅바닥에 있는 진흙 속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온 하루살이는 연약하고 무방비한 상태죠. 물고기나 새와 같은 포식자에게 잡히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온 하루살이들은 계속해서 잡아먹히죠. 하지만 포식자들이 영원히 사냥할 순 없으니 일단 적당량을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더는 잡아먹지 않지요. 그 후론 하루살이가 잡아먹힐 확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전문가들조차 이들이 나타날 시간을 어떻게 정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많은 수가 한꺼번에 나오면 먹힐 확률도 낮아지겠죠. 게다가 암컷은 수컷이 나온 지 30분이 지나서야 나옵니다. 그것은 많은 수컷이 잡아먹힌 이후죠. 그러니 알을 품은 암컷은 먹잇감이 될 확률이 낮은 겁니다. 한편 이런 폭발적인 증가가 해마다 한 번씩만 일어난다는 사실도 중요하죠. 출현 빈도가 낮을수록 더 유리한 겁니다. 이들의 개체수가 1년에 여러 번 증가한다면 그에 따라 포식자의 수가 늘어날 위험도 증가할 테니까요. 하루살이 때는 잠시만 나타나니 주변 생물들만 먹으러 오지요. 이런 건강한 균형이 하루살이의 번식에 도움이 됩니다. 헝가리 사람들은 하루살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강에서 떨어진 곳에 청동으로 만들어진 낭만적인 한 쌍이 있죠. 이 다리는 무엇에 영감을 받은 걸까요? 다리를 지지하는 아치는 하루살이의 날개를 나타냅니다. 수백만 마리의 하루살이가 강물에서 나타나는 기사강의 개화가 한창이죠. 이들에게 남은 생은 몇 시간뿐이니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컷이 수면 근처로 내려오면서 서로 경쟁하죠. 이들의 목표는 방금 물에서 나온 암컷입니다. 이 둘은 짝을 이루었군요. 수컷은 짝짓기할 기회가 생기면 물로 점프하죠. 때론 한 암컷을 두고 30마리나 되는 수컷이 싸우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꽃을 닮아서 기사강의 개화라고 불리게 되었죠. 이들의 열정은 거대한 꽃처럼 피어납니다.

하지만 짝짓기를 위해 정신없이 서두르다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수면에 떠있는 버드나무 솜털을 구애의 대상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 하루살이는 그냥 떠나버리죠. 물에 떠있는 잎사귀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쉬지 않고 움직이죠. 불안한 수컷들은 유혹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뛰어듭니다. 다른 수컷에게조차 뛰어들죠. 암컷을 찾는 일은 기력이 다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수컷의 강렬하고 공격적인 접근은 암컷에게는 위험할 수 있죠. 이 암컷은 완전히 지쳤습니다. 너무 많은 구애자가 몰려들어서 날지도 못할 만큼 약해지기도 하죠.

짝짓기를 마친 암컷은 끈질긴 구애를 피하기라도 하는 듯 도망칩니다. 뒤늦게 찾아온 수컷을 떨쳐내고 점점 더 높이 날아가죠. 암컷들은 아직 달성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수컷들은 짝을 찾기 위해 수면 근처에서 계속 서성이죠. 하지만 그 위에는 암컷 무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는 곧장 상류로 향하고 있죠. 하지만 수컷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이제 힘이 남아있지 않죠. 수컷은 암컷보다 30분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삶은 곧 끝날 테죠. 암컷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린 추적했습니다. 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 광경은 마치 꽃송이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 장관은 한참 계속됐죠.

우리가 본 바로는 하루살이들은 적어도 30분을 쉼없이 계속 비행했다는 겁니다. 암컷들은 마치 홀린 듯이 여행을 계속했죠. 물 밖으로 나온 지 벌써 한 시간이 됐으니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들이 나타난 곳에서 5km를 이동해 왔을 때 한 마리가 갑자기 수면을 향해 추락합니다. 그리고 충돌했죠. 암컷들은 한 마리씩 강으로 빠집니다. 일부러 빠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알을 낳으려는 겁니다. 한 번만 시도하진 않죠. 암컷은 알을 낳을 적당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힘을 끌어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어렵게 상류로 비행하는 걸까요? 일단 알이 침전되면 하류로 떠내려갑니다. 암컷이 짝짓기한 후 멀리 날아가지 않으면 표류하는 알은 부화한 유충이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을 찾지 못할 수도 있죠. 암컷은 자신이 성숙한 곳과 똑같은 환경을 새끼에게 찾아주기 위해 상류로 가서 알을 낳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알이 부화하기 전에 이동할 거리까지 계산한다고 하죠. 맑은 날을 기다려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나오고 또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건 모두 새끼를 위한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암컷의 수는 점차 줄어들죠. 무리를 짓기 시작한 지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해 티사강의 개화는 이것으로 끝났죠.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자연의 경이로운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0: they became insects from the mud, and they will be mud after a while, within a couple hours. So it's quite poetic. But during that time, they do a lot.
1: 피사 하루살이의 탐험은 위대하지.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생물이 수백만 마리씩 떼를 지어 마지막까지 새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은 감동을 줍니다.
2: 중학교 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3: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4: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3: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항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으로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G 통신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오늘의 주인공 등장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1: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답을 과학에서 찾았습니다.
0: 과학?
1: 인간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돌도, 지구도, 태양도, 우주도. 전 앞으로 노벨륨, 아인슈타인륨, 큐륨같이 제 이름을 딴 원소를 만들 거예요.
0: 장난감보다 원소가 더 재밌다는 귀여운 꼬마 주인공. 오늘 우리가 만나볼 과학영재 조현수 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인공의 일상이 궁금했던 제작진. 때마침 집 앞에서 하굣길에 현수를 만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화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2: 이건 이렇게 있네.
3: 그 안쪽에도 많네.
0: 한 개, 두 개 돌을 줍네요.
3: 돌을 왜 주워요?
2: 관찰을 보려고요.
1: 돌을 마구마구 주워와서 혼났어요, 엄마한테. 아, 이런 쓸모없는 돌멩이도 왜 주워와? 그런데 제가 광물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자 그때부터 아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0: 그렇게 소중히 돌을 수집한답니다.
3: 두 주머니에 이게 한가득 이렇게 묵직한 게도 있어가지고 외두고는 게 돌멩이더라고요. 돌이 좋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가져오면 그래 가자. 대신에 책을 그에 관련된 책을 이제 사 주기 시작했어요.

0: 서둘러 집에 도착한 현숙은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꺼냅니다. 방 한가득 펼쳐놓은 건 다름 아닌 광물과 암석 표본들이었는데요. 현수가 그동안 모은 보물들이랍니다.
1: 맹이 돌멩이.
0: 돌을 보자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제 자신이 주워온 돌을 감별할 시간. 먼저 돌의 색과 모양을 표본과 비교해봅니다. 그리곤 단단한 정도도 알아보는데 꽤 진지하죠?
1: 이게 긁히네. 강도 확인해보는 거죠.
2: 똑같으면 안 긁혀?
1: 똑같으면 둘 다 긁혀요.
0: 꼼꼼히 살펴본 결과는?
1: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세관처럼 이렇게 가루가 좀 묻어나지 않고 이런 뭐 압력이나 열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해서 화성암 아닐까 생각해요.
0: 돌에 관심이 생기면서 마치 수석 수집가처럼 하나 둘 샀다는 암석 표본들. 현수가 이렇게나 돌에 빠진 이유는 뭘까요?
3: 제가 돌을 배우면 세계를 더 잘 알게 되는 거니까 돌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0: 암석과 광물을 좋아하는 현수가 최근 또 다른 사랑에 빠졌다는데요. 바로 원소랍니다. 그런 현수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엄마가 나섰습니다. 베란다 한쪽 창고 문을 열어보니 각종 실험 도구들로 꽉 차 있습니다. 현수군을 과학의 세계로 이끈 보물 창고죠.
4: 실험하거나 할 때 필요한 기자재들, 내용들. 창고 안에는 물리학, 생물, 지구학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죠?
0: 오늘은 또 어떤 실험을 할까요? 용품들을 하나하나 꺼내 챙기는데 정말 저도 궁금한데요.
4: 실험할 때 가는 속도부터 빨리 일어나라고 이렇게 준비해 주는 거예요.
0: 드디어 실험 준비 완료.
4: 현수야, 실험 빨리 와.
1: 아, 이번에 실험도 뭐야?
0: 이제 실험을 시작합니다.
4: 이거 뭐지? 자, 요거는
1: 과산화수소.
4: 과산화수소랑
1: KI.
4: 요거 두 개를 반응시킬 거예요.
0: 우리가 소독약으로 잘 알고 있는 과산화수소. 여기에 촉매를 넣으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어머, 액체가 부풀어 오르는데요. 거참 신기합니다.
4: 아니야, 더 나올 거예요. 야, 여기서 발생하는 거 아까 네가 뭐라고 했지?
1: 산소가 아니야?
0: 바로 이것이 과산화수소의 분해랍니다.
1: 이게 H2O2잖아요. 이 H2O2가 좀 불안정해서 이게 그냥 놔둬도 분해가 되는데 물이랑 산소를 바뀌어요. 이게 물이 있는 거고 산소가 빠져나가요.
0: 과산화수소가 분해돼 물과 산소가 만들어진 것. 넘쳐흐르던 거품도 바로 이 산소 때문인데요. 봐봐요. 꺼져가던 촛불이 다시 타오르죠?
1: H가 두 개면 전자수는 두 개고 O는 여섯 개니까 합치면 여덟 개, 옥탑교체가 맞죠. 그래서 안정한데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가면 불안정한 거예요. 두 개가 부족해요.
2: 그게 뭐야? 옥탑 그게 뭐야?
0: 원자를 구성하는 최외각 전자에 대한 얘긴데요.
1: 옥탑교칙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딱 맞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0: 전자가 8개일 때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산화 수소는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물분자에 산소가 붙은 형태라 불안정하다는 게 현수의 설명입니다. 거기에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촉매제까지 넣었으니 그 속도가 엄청나겠죠? 하지만 아직 설명이 끝나지 않았답니다.
1: 그런데 예외가 있어. 맨 첫 번째 1조.
0: 옥텟 규칙에 예외가 있다?
1: 여기다. 나의 원소 주기율표. 내 소중한 원소 주기율표. 여기 이걸 볼까요?
0: 이 주기율표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답니다.
1: 이거 다 외웠어요.
2: 아 진짜? 주기율표를 다 외웠다고요?
1: 네, 시험을 보셔도 돼요.
0: 현재까지 발견된 118개의 원소들이 배열된 주기율표. 원소들의 물리, 화학적 성질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 표인데요. 과연 현수는 이걸 다 외웠을까요?
1: 쌈펜도 그려진다, 이게?
0: 곧장 펜을 가져와 칠판에 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118개의 칸 속에 원소 이름을 하나씩 적어 놓는데요.
1: 지금 발견된 원소는 끝이네요.
0: 한참 뒤 완성된 주기율표. 원소 기호를 차례대로 정확하게 써내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1: 지금까지 이 나열하는 건 양성자 수에 따라서 하는 거고 지금까지 발견된 건 5번의 손까지예요. 88번.
0: 그런데 빈칸 발견! 이게 어찌 된 일?
2: 이게 저기 가운데 왜 비워놨어요?
1: 가운데요? 몰라서.
2: 가끔 까먹을 때도 있어?
1: 네! 많이!
4: 천년 합금 형태로 백금 광석에 함께 들어있어 백금쪽 금속이라고 한대.
1: 알아. 그건 알아.
0: 잠깐 생각하더니
4: 그래서 이
1: 정답! 로듐!
2: 오!
1: 그다음 RH.
0: 원소가 너무 좋아서 그 어려운 주기율표까지 외웠던 거죠.
4: 제가 보여주면서 퀴즈 내달라고 해서 저는 20번 안에서 문제를 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왜 뒤에 거 안 내냐고. 그래가지고 설마 하면서 뒤에 거 냈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냥 다 아는구나. 이거 외운 애가 있구나.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원래 제가 어디 하나 빠지면 이렇게 깊이 이렇게 쭉 파고드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아 이것도 이제 그냥 조만간 다 알겠구나 그런 생각.
2: 근데 이걸 왜 외웠어요 대체?
1: 재밌으니까. 저는 우주에서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우주를 좋아하게 됐고 세계 그다음에 광물, 암석, 화석 순으로 내려와서 그다음에 결국 원주로 왔어요. 계속 파들어가고 싶었어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
2: 왜 자꾸 파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1: 세상에 많은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수건도 뭔지 알 수 있고 이런 로션도 알 수 있고 빛도 뭘로 되었는지 알 수 있고 정도만 됐다.
0: 우주에서 시작해 광물을 거쳐 원소에 이르기까지 신기하게도 과학에 대한 관심을 쭉 이어나갔던 현수입니다.
4: 우주에 관심이 가진 게 진화위원회 만 3살 되기 전에 그래서 자기가 맨 처음에 글자를 알고 난 다음에 쓰는 거 있죠. 왜 써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태양계를 먼저 써달라고 했었어요. 수성, 금성 이런 거 있죠. 그거부터 딱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럼 엄마 아빠 못 적을 것 같죠. 근데 적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글자도 떼기는 거예요. 이제 쓰는 것까지도.
0: 그리고 글자를 깨치면서부터 시작한 현수의 책 읽기. 마치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이 책들이 모두 현수 거라는데요.

0: 영어로 된 원서도 술술. 정말 놀라운 독서 스킬입니다. 100일도 되기 전 책만 보면 울음을 그쳤다는 현숙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진 거죠.
1: 이 책이 1등이 완전히 선정되었어요. 이 책이 가장 많이 읽었어요. 요즘은 안 읽어요. 너무 많이 선정돼서 불쌍해요. 아주 좋은
0: 지금은 더 해질까봐 못 본다는 현수의 보물 1호 책. 미안하다. 사랑해서.
2: 이 세상에서 책이 없어지면 어떨 것 같아?
1: 우울증 걸리죠. 뭐가 어쩌겠냐.
0: 한번 책을 보면 옆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전혀 모른다는 현수.
3: 무슨 책인데 현수야? 무슨 책 보고 있어?
0: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나 봅니다.
3: 현수야, 책 그만 보고 밥 좀 먹자.
0: 책에 완전 몰입해 마치 무라일체가 된 듯한데요.
4: 책 볼 때도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도 무슨 얘기 했는지 몰라요. 자기 어디에 빠져 있을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게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 얘기해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들린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만약에 학교 가기 싫다? 뭐 그런 정도 그죠? 근데 책 보러 도서관에 가기 위해서 학교 가야 된다고 가요. 하나의 책이 도구이자 약간 마법 같은 얘한테는 존재해요.
2: 만약에 엄마가 책을 사준다고 하면 왜 갑자기 이렇게 자세가 똑바라졌어?
1: 책 사주세요!
2: 책이 그렇게 좋아?
1: 네!
2: 책이 왜 그렇게 좋아?
1: 이 머리 안에 적인 책의 내용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재밌겠죠? 뭐가 필요해요? 이게 이러니까 또 잔뜩 보죠. 이거는 다 하면 그렇게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도 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0: 또다시 책의 세계에 빠져든 현수. 오늘은 너무 늦게까지 보지 말고 일찍 자요. 책을 통해 이미 과학적 지식을 두루두루 섭렵한 현숙은 대체 그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마련한 깜짝 만남.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국내 대표적인 과학 크리에이터 이효정 씨입니다.
6: 입력하는 시공간의 균열에 따라서
0: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과학을 부담없이 즐기길 바라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6: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0: 이들의 첫 만남.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2: 하나 둘 셋.
6: 이거 왜 치는 건 줄 알아요?
1: 시작할 때나 뭐 끝날 때
6: 영상 만들 때 지금 여기 지금 마이크랑 저 비디오랑 다르잖아요. 그럼 요거랑 저거랑 맞추려면은 얘가 필요해요.
1: 잠시만요. 그럼 가까이 있는 거랑 멀리 있는 거랑 소리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6: 맞아요.
1: 빛이랑 건 비슷하겠죠.
6: 맞아요. 왜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1: 소리는 속도가 좀 느리다고, 빛도가 느리다고 되었어.
6: 맞아요.
1: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속도가 걸리기 많아요.
6: 맞아요. 방사선이 뭐예요?
1: 방사선은 우라늄이나 토륨 등등은 방사선 원소가 붕괴할 때 나오는 입자라든지 알파, 베타, 감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파는 헬륨 원자핵으로 이루어졌다 보면 되고요.
6: 원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1: 원자는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6: 소립자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1: 쿼크.
6: 그래요?
0: 원소에 대한 지식을 한껏 뽐내는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1: 거의
6: 저는 8살 때 이 정도 몰랐어요. 이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물어봤을 때 이거에 대한 대답이 나온다는 거는 그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흐뭇해가지고 그래서 웃음이 나와요. 순수하게 지식, 단편적인 지식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 수준 있죠. 그 질적인 양이요. 이건 대학교 학부생 수준이라고 봐도 될 수 있을

0: 정도로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1: 현수의 과학 실력 인정. 자, 이제 이렇게 가볍게 몸을 풀었으니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 볼까요?
0: 우리가 이 물을 가지고 세 가지 버전의 색깔을 만들 거거든?
1: 먼저 컵에 물을 붓고 각각 다른 색깔의 물감을 풀어 준비해 놓습니다.
0: 근데 이거를 안 섞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2: 네.
0: 어떻게 하면 될까?
2: 뭐 밀도를 각각 다 다르게 하고 있는.
0: 밀도?
3: 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
0: 얘네들의 밀도를 바꿀 수가 있어.
1: 올리고 당을 넣는데 각각 그 양을 다르게 하고요. 올리고당을 가장 많이 넣은 검은색부터 차례대로 넣습니다. 과연 이 물들은 섞일까요? 섞이지 않을까요?
0: 이봐!
2: 1층, 2층, 3층.
0: 검은색 위에.
1: 신기하게도 각각의 물들이 차곡차곡 쌓여 색깔별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수의 말대로 밀도 차이 때문에 섞이질 않았네요.
0: 현수네, 유튜브 해봤어?
2: 네, 몇 번.
0: 유튜브?
2: 그런데 다 실패작이라서.
0: 왜 실패작이야?
2: 재미가 없어 보니까.
0: 근데 선생님이 현수 설명 듣는데 되게 재밌는데? 선생님 컨텐츠 중에 도와주세요라는 게 있어.
3: 알아요.
0: 근데 그거를 이번 주 거를 우주에 관해서 했거든? 다음 거를 원소에 관해서 할 건데 그 원소에 관한 궁금증을 현수가 풀어주는 거야. 멋지겠지? 하이파이. 화이팅!
1: 콜라보 성사.
2: 우리 엄마도 30분 이상은 못하고 우리 아빠 화학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화학을 하고 있는 우리 아빠하고 40분은 못 넘겼어. 궁금증을 다 풀어내니까 진짜 속 시원한 아이도 있어요.
1: 엄마도 흐뭇해합니다.
4: 영재라고 생각하세요?
5: 영재는 아니고 남들 조금 앞선 거? 근데 앞섰으니까 또 그만큼 또 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 우선은 빠르니까 뭘 해줘야 될지 모른다는 거. 더 앞서가서 얘는 항상 그렇거든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더 깊게 파고들거든요. 자기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내가 본 감당하는 양보다 더 빨리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돼요.
1: 사실 현수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엔 엄마의 많은 숨은 노력이 있었답니다.
6: 네가 넣을 만큼, 먹을 만큼.
1: 현수의 관심사를 놀이에 접목시킨 엄마의 학습 방식. 오늘은 초콜릿 만들기에 도전.
6: 지금 무슨 상태?
7: 그냥 고체.
6: 고체, 그렇지.
1: 요리에 담긴 과학 지식을 꼬리에 꼬리를 물듯 하나하나 꺼내줍니다.
6: 왜 가운데 이렇게 안... 왜 봐봐. 왜 가장자리에만 녹아? 가루설탕이랑 각설탕이야. 어느 게 더 빨리 녹을까?
7: 정답. 가루.
6: 왜?
7: 정답. 더 입자가 작아서.
6: 그렇겠지. 그럼 여기는 자 어디에 제일 먼저 대어요?
7: 그럼 바깥쪽.
6: 그래. 응. 그러니까 가장자리부터
7: 그럼
6: 있겠지.
7: 그 딱 뜨거운 게 또 전해져서?
6: 그렇지. 이게 전동 거야.
1: 요리를 하며 설명하니 과학 원리를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6: 물질 상태 변화는 이렇게 요리 쪽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리 수업을 하면 재미도 있고 안 먹는 음식도 먹고 일석이조예요. 주입식처럼 계속 뭐 하나 더 건지겠지? 내가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뭐 하나 더 나중에 기억을 하겠지?
1: 그러기 위해선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2: 마냥 놀자고.
5: 조망이 말고.
1: 과학 지식을 알려주기 전 선행학습은 필수입니다.
6: 맨 처음에 좋아했던 우주. 우주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서적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두꺼운 책 처음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 이제 원서대에 있는 거 우선 봐서 제가 이제 스캔

0: 가지고 그거 우선 보고 한글로 번역해 가지고 공부해서 쟤한테 가 이제 가르쳐 줘야 되고.
1: 우리 엄마가 그랬구나.
2: 현수의 탐구력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엄마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첫 만남에서 함께 과학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던 현수와 이효정 씨.
3: 현수 친구랑 같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다음 도와주세요는 원소랑 원자를 테마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질문들, 궁금한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에는 이 현수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겁니다. 할수 있어요?
1: 네.
2: 구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 이 중에서 뽑힐 오늘의 주제는?
1: 긴장인데.
3: 긴장됐어? 긴장 풀어볼까?
1: 네.
3: 릴렉스, 릴렉스.
2: 자, 이제 동영상 촬영 시작.
3: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 영재 현수 친구랑 같이 도와주세요를 진행하게 됐어요. 좋은 과학님 질문해 주셨어요. 악티늄족 원소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악티늄족 원소 뭐가 있어?
1: 악티늄, 토륨, 프로토악티늄, 우라늄, 넵토늄, 플루토늄, 아메리슘, 퓨리륨, 더클륨, 캘리포늄, 아인슈타인륨, 페르뮴, 맨델레륨, 노벨륨, 로렌슘. 끝! 15가지예요.
3: 이거 어떻게 다 외웠어? 선생님, 어디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다 외웠어?
1: 그냥
3: 그냥 보니까 다 외워.
1: 유기물질 하니까 다 외워지지.
2: 89번 악티늄으로 시작하는 15개 원소 모두 방사성 원소입니다.
1: 우라늄.
3: 제 우라늄.
1: 천왕성 이름을 땄어요.
3: 유라노스.
1: 우라노스예요.
3: 그치.
1: 그다음에 플루토늄.
3: 플루토늄.
1: 플루토늄은 우선 명왕성의 이름을 땄어요.
3: 원자폭탄의 원료가 뭔지 알고 있어 혹시?
1: 우라늄 235 또는 플루토늄 239.
2: 불안정하고 무거운 원자핵을 가진 우라늄 235가 중성자를 흡수하면 핵분열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1: 퀴륨.
3: 퀴리.
1: 퀴리 부부 이름을 땄어요.
3: 아, 퀴리 부부. 퀴리 부부 이름 뭔지 알아, 혹시?
1: 마리퀴리 아니면 마리 스투어즈 노 스프카 퀴리.
3: 그렇게 정확하게 몰라도 돼.
1: 마리 스투어즈카 퀴리
3: 오케이,
1: 아니에요.
3: 오케이.
1: 플루토늄 발견, 방사선을 발견.
3: 맞아, 맞아. 그럼 퀴리움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
1: 그 다음엔 아인슈타인이요. 100번 페르뮴, 아니고 페르미의 이름이 났어요. 멘델레비움이라는 건데, 드미트리 멘델레예프의 이름이 났어요.
3: 맞아, 맞아. 멘델레예프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어, 혹시?
1: 멘델레예프는 주교표를 처음 만든 사람, 현대 주교표 같은 걸 만든 거예요.
2: 이처럼 악티늄족엔 과학자들의 이름을 딴 원소가 많죠.
3: 이 악티늄족 보통 외우기도 힘든데 특징까지 다 알고 있다. 대단한데. 주기율표를 잘 외우고 싶은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1: 얘들아, 노력하면 잘 외워져.
3: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정말 좋았어. 하나만큼 땅만큼. 이렇게 유튜브 화학에 대한 거 만들어 보면 화학을 잘하는 사람들이랑 대화해볼 기회도 많아질 것 같아요.
3: 제가 저 나이 때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과학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가 정확하게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현수가 정말 우수한 과학자가 되고 정말 현수 말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업적을 이뤄서 제가 오히려 현수한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현수의 어떤 미래를 저는 되게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2: 국립과천과학관. 이곳은 현수가 시간 날 때마다 들르는 곳인데요. 현수의 또 다른 과학 놀이터죠. 이곳에 오면 꼭 만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1: 제로 모델이에요. 화학 외력은 뭐 원소를 자세히 알수 있고 뭐 물질을 결합하는 걸 탐구하는 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최초로

0: 가장 편하고 원소중 가장 가벼운 기체예요.
1: 여러분 지금 지금 가고
0: 빠질 관청 과학관에서 조현수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오, 진짜 빨간데?
1: 둘, 셋, 넷, 다, 여,
0: 이거, 빨개지고 있어.
2: 나의 어린 척 해도 다 드러나는 거 알죠?
1: 어? 다...
0: 진짜 너무하다.
3: 오늘 아침 중부 내륙 지방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가운데
4: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5: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6: 영하 12.9도, 서울 영하 7.6도 등으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1: 아, 진짜 너무 춥다. 진짜.
7: 아니, 형이 오늘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못 말리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머리가 갑자기 어는 거야, 차에 타기 그 짧은 순간에.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아.
0: 저도 수족냉증 있는데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손에 못 꺼내겠어.
7: 아, 진짜. 그래도 이렇게 추운 날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실험이 있기 때문에
2: 나왔습니다.
7: 네, 나왔습니다.
0: 네. 뭔가요? 오늘은 저희가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그렇죠.
0: 이름하여 추위 극복 프로젝트! 빠바바바.
7: 저희가 이제 추위 극복 프로젝트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있죠. 바로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열화상 카메라가 어떤 원리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0: 네, 열화상 카메라는 모든 물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열이 나오잖아요. 이걸 복사열이라고 하는데 온도가 높은 물체일수록 더 많은 복사열을 내보내요. 복사열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는 이 물체에서 나온 적외선을 감지해서 온도에 따라 다른 색으로 표현해주는 카메라예요. 온도가 높으면 흰색에 가깝고 온도가 낮으면 검보라색에 가깝죠.
7: 그 우리가 나는 공항에서 이렇게 입국할 때 이게 모니터에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빨갛고 막 이렇게 몸 온도를 이렇게 측정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바로 이 카메라.
0: 공항에서 맞지? 맞아요, 맞아요. TV 같은 데서만 많이 봤는데 저도 이렇게 실제로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7: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7: 그러면 네. 첫 번째 사전 실험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있는데요. 어떤 게 뜨거운 물이고 차가운 물인지가 아직 눈으로 보기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2: 이거 같아요.
7: 잠깐만, 만지지 말고.
0: 만지지 말고.
7: 뜨거운 게. 오케이.
2: 나와요?
7: 자, 지금 여기 보시면.
0: 봐봐.
7: 이게 지금 뜨거운 물이어서 이렇게 빨갛게 나오고.
0: 저 왼쪽 게 뜨거운 물이구나.
7: 차가운 물이
2: 이거 엄청 파랗다.
7: 파랗게 나오지.
0: 그리고 신기한 게. 이 뜨거운

0: 생물 중에서도 물이 안 닿아 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파란색이에요, 여전히.
1: 되게 신기하게 층으로 되어 있어. 점점 밑으로 네. 내려갈수록 점점 노란빛을 내다가 밑으로 가면 빨간색이에요.
0: 신기하다. 네.
1: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는 차가운 물을 수조에다 넣고 네.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어떻게 섞이고 네.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0: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2: 오, 야, 일단. 우와,
0: 완전 광선이 날아가는 것처럼 막 빨간 줄기가.
1: 그치, 용암이 지금 흘러내리는 것처럼.
0: 오, 근데 오, 확실히 이게 점점 퍼져가네. 오, 진짜 신기하다. 오.
1: 야. 우와, 아까 이제... 파란색에서 지금 노란색이 됐어. 그럼 우리 반대로 지금 좀 미지근하니까 얼음을 넣어가지고 한번.
0: 그래. 우리 바뀌는 거 얼음도 한번 해보자.
3: 일단 여기 하나.
1: 하나.
0: 오, 대박. 왜, 컬러도 되지? 이거 봐. 와. 오, 되게 신기하다.
1: 어, 뭐 떠 있는 것 같아.
0: 노란.
1: 해파리 같아, 해파리.
0: 노란 물 안에 파란 해파리가 떠다니는 것 같이 이렇게 막 생겼네.
1: 우와, 이거 봐. 우와.
0: 얼음 표면은 진짜 색이 다르게 이렇게 딱 테두리가 생겼어.
1: 우와, 신기하다. 아, 지금 얼음이 녹으면서 점점 그 그러네. 주변에 있는 물까지 우와. 지금 점점 약간 좀 온도가 낮아지고
3: 초록색으로 되고 있어요.
4: 손이나 이렇게 발이나 몸도 온도로 나오는 거예요?
1: 체온도 확인할 수 있지?
3: 어디가 그렇죠? 제일 뜨겁고 어디가 제일 찬지.
0: 어, 그러면
1: 그럼 확인해보자. 확인해보자. 네. 서봐, 건아, 한번 서 있어봐. 형님, 차를 볼게. 지금 옷이 좀 두꺼워서 그렇지 얼굴은 지금
0: 얼굴만 연두색이야.
3: 빨개요?
0: 아. 한번 패딩 벗어봐.
3: 손은 어때요?
0: 패딩 벗어봐. 손도 연두색인데?
1: 오! 옷은 벗으니까 안에가 지금 따뜻해가지고
0: 벗으니까 연두색 됐어.
3: 이거 핫팩은 그렇네. 어떻게 나와요?
0: 핫팩은 빨갛네.
3: 핫팩 빨개.
1: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체온까지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진짜 우리가 본격적으로 네. 어떤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하겠습니다.
0: 네, 시작합시다. 열은 물체의 온도를 높이거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예요. 차가운 물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열은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이동을 하죠. 그럼 뜨거운 물의 온도는 내려가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올라가요. 그리고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데 이것을 열평형 상태라고 하죠. 한겨울에 추운 이유는 차가워진 바깥 공기가 내 몸에서 열을 빼앗기 때문이고 반대로 난로를 쬐면 따뜻해지는 이유는 난로의 열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에서 열을 잃으면 춥다고 느끼는 거고 얻으면 덥다고 느끼는 거죠.
1: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 영종이가
0: 푸시업을
1: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측정해 볼 건데
0: 알겠어.
1: 우리가 비포애프터를 한번 일단은 확인해야 되니까
3: 선발을 벗어주세요.
1: 선발 벗어주시고요. 오!
0: 무슨 색이에요?
1: 빨간, 지금 어깨 쪽은 지금
3: 빨간.
1: 노란 막 이런 거고 몸은 전체적으로 한 연두색을 띠네요. 시작! 셋! 넷!
0: 이게 거의 뭐 벌칙인데?
3: 근데 이거 약간 이거 스피드가 있어야 땀이 많이 나요.
1: 자, 하나 한다. 15.
0: 오, 되게.
1: 오케이. 힘다. 자, 바로 가, 빨리.
3: 플랭크.
1: 자, 제게 1분.
0: 이건 할 수 있어.
3: 그리고 형 노래를 좀 불러봐요. 노래를 부르면 약간 열이 더 나지 않을까요?
0: 형 있잖아요.
1: 시끄럽대.
0: 건이 입을 좀 막아줘.
1: 아니, 건이. 건아.
0: 힘들어.
1: 힘들어. 힘들어?
0: 팔굽혀펴기 하고 나니까 진짜 힘드네.
1: 진짜요? 안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0: 아,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1: 저기 여기 누우시면 안 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3: 형, 지금 온도가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1: 안 돼. 바로 가자.
3: 바로.
1: 동작 한 번. 왼쪽. 자, 준비. 시작.
3: 오호.
1: 용종이는. 잠깐만. 얼굴이 지금 빨개.
3: 얼굴만 뽀글이에요.
1: 잠깐만.
0: 와, 안 돼. 너무 춥다.
3: 저장이 안 돼 있어요.
0: 어? 아. 저장이 왜 안 돼?
1: 녹화를 안 눌렀어요.
0: 아, 진짜 뭐 하는 짓이야.
3: 형, 그러면은 딱 한 번만 더 해봐요.
1: 여기서 한 번, 몇 개만 더 하자, 그럼. 바로 고! 고! 박수.

0: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1: 오케이. 자, 제가 누를게. 이제 제가 찾아갈게요.
0: 이번엔 녹화 꼭 누르시고.
2: 눌렀습니다.
1: 눌렀어?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거밖에 못합니까?
3: 춥.
1: 둘, 셋, 넷, 다, 여.
3: 이거, 손 빨개지고 있어.
1: 하나, 둘, 셋. 효과가 있었습니다.
3: 효과 있습니다.
2: 이제 바로 태호 형 들어갑시다. 형 지금 측정하면은 지금은 초록이에요. 그럼 바로 춤 시작할까요? 스타트할까요?
1: 오케이.
2: 재생 버튼 누르시고 하시면 돼요. 아, 되게 오디션 보는 사람 같다.
0: 오, 네, 김태호 참가자?
1: 네.
0: 준비한 무대 바로 보여주세요.
1: 네! 할 수 있다.
2: 아, 진짜. 오래. 오!
0: 와, 확실히 진짜 빡세. 오, 방탄소년단 맞네요. 와. 아, 멋있다.
3: 아, 힘들어.
2: 안 빨개졌어요, 아직.
0: 그러게? 진짜 힘들어지긴 하는데. 아, 태호 형 확실히 끼가 있네요.
1: 벌써 더운데?
2: 저 진짜 하나도 안 빨개져요.
1: 봐봐.
0: 그러면 안 되지.
1: 봐봐.
0: 오! 옷을 벗으면 좀.
2: 내가 아까 빨갛게 했는데 아직도 더 안 빨갛게.
0: 옷을 벗으면 되게 노랗고.
2: 아, 빨리 한 번 더 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0: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2: 2배속. 시작!
0: 그래, 우리 태호 형 진짜 막 힘 다 빼먹자.
2: 와우.

0: 아직도
1: 봐봐 봐봐
2: 팔, 팔 노래요
1: 바지도 한번 걷어보실래요?
2: 오오오오 빨갛다 오오 빨갛다
1: 내 지금 몸이 후퇴하고 있다 얘가 지금
0: 그러면은 이건 좀 인정할 만한 상황이네요
1: 옷이 두꺼워요 오늘 하필이면 또 두꺼워 어우 추워
3: 인정을 하겠습니다
1: 인정! 와. 지금 안에 지금 땀 나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0: 와, 형.
1: 와 대박 형.
0: 멋있었습니다
2: 그러면은 일단 이것도 판정 됐어요 추운 날에
1: 춤은
2: 덥다
1: 춤은 정말 여러분 바로 효과입니다
0: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달리기만 남았네요
2: 이것도 벗고 해야 돼요?
1: 달리기가 남았죠
2: 벗고 해야 돼요?
1: 달리기 한 100바퀴 돌아야죠
0: 그쵸?
1: 그래야 효과가 나니까
0: 솔직히 저희 한 것만큼 하라면
1: 그쵸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마음 같아서는 달리기를 두 배속으로 돌리고 싶어
0: 저는 마음 같아서는 마라톤 뛰고라고 하고 싶어
1: 그치
2: 됐어요
1: 아니 나는 그 개를 뒤에다 풀어가지고
3: 빨리 합시다
1: 개가 달려오게 하고
3: 빨리 합시다
0: 좋네 아.
3: 자 이제 건희의 100바퀴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1: 자 일단 전...
0: 비포
3: 먼저 비포를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비포
3: 자 지금 거의 초록색에 얼굴은 조금 빨개 빨간 편이야 자 준비 시작 건아
0: 건아 그거밖에 못
3: 그렇게 뛰는 거 아니야
0: 전속력
3: 전속력 자꾸 그렇게 뛰면은 뒤에다 진돗개 풀 거야
1: 건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3: 건아 더 빨리 더 빨리
0: 아직 하나도 안 빨개졌다 진짜 다 끝나고 나면 헥헥거릴 정도로
3: 정속력으로 그렇지
0: 오케이 아까보다
3: 열심히 뛰네 더 빨리 더 빨리
0: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3: 건아 뛰어
0: 자 이제 아까 그 위치에 서주시오
1: 이 꼼수
0: 어 근데 왜 더
1: 어 나 이걸로 봤는데 눈이 너무 빨개서 눈에 피는 말 나는데
0: 우와 진짜 눈만 빨간데?
1: 오 빨개 빨개 지금 다리가
0: 팔 한번 이렇게 돌려볼래?
1: 지금 다리가 완전 노래졌어
0: 팔도 빨개지고
1: 오
2: 성공
3: 성공 달리기도 효과가 큽니다
2: 큽니다
3: 우리는 사연사 큐 네 추위 극복 프로젝트 자 두 번째 방법은
4: 삼계탕을 먹으면 몸에 있는 열이 올라갈까요? 입니다.
3: 과연 이제 삼계탕을 먹으면 온도에 그런 변화가 있을지 그렇구나. 한번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삼계탕 바로 나와주세요.

0: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2: 아, 형.
1: 한번 맛있어, 맛있어. 밀어보세요, 형. 딱. 뜨거운, 따뜻하게 먹고. 내로? 다시. 오, 진짜 빨간데? 오.
2: 오늘 테스트 괜찮네. 너무 괜찮다.
3: 먹는 테스트.
2: 이런 게스트로 찾아보자, 계속.
1: 맞아.
2: 이런 게스트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이제 밖에서 벌벌 떨면서 춤추고, 운동하고, 달리고, 보람이 있네요. 아우, 좋아, 좋아. 건이 뭐, 건이 뭐.
1: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 그거 우리 한번 확인해볼까?
1: 네.
3: 얼굴 점점 빨개져?
1: 맞아, 맞아.
3: 우와, 지금 머리를 보면은
2: 머리 안에 아, 지금 아,
3: 정수리 쪽이
2: 긴데. 빨개지고 있어.
1: 머리에서 그 두피가 보이는 부분들이 다 빨갛게 보여.
3: 우와, 지금 옷을 벗었어. 이제 위에 겉옷을 벗었고
1: 팔을
3: 벗었는데
1: 팔이 너무 빨개.
3: 온몸이 빨개.
1: 또 태호 형도 지금 막 상반신이 거의 노랑에서 주황 사이, 주황색, 주황색.
3: 심지어 티를 입고 있었는데도 저렇게 보이는 거 보면은 진짜 몸이 뜨거워졌다는 거야. 우와.
2: 성공! 와. 먹는 거, 삼계탕. 제일 효과가 크다.
1: 삼계탕 효과.
2: 진짜 효과 큽니다. 아, 빨리 나왔어. 어, 한채 나왔다. 아니, 근데 꼬치가 엄청 많은데. 매운 거를 먹으면은 또 막 땀도 나고 막 이렇게 후끈후끈 하잖아. 얼굴도 빨개지고. 그러니까 한번 매운 거를 먹었을 때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1: 가위바위보 단판으로 하자.
2: 가위바위보.
1: 한문진 거 가위바위보.
3: 가위바위보.
1: 아,
3: 아니, 나 보자 생각했는데 아까.
2: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역시 자기도 있죠. 네, 벌칙은.
3: 와, 다행이다.
2: 과연? 어우, 맛있다. 어우, 맛있어.
3: 약간 빨개진 것 같기도 한데, 저 아까 주황색 됐는데.
2: 어, 어때, 어때? 와?
3: 어때요?
2: 좀 와?
3: 어, 안 씻었는데?
2: 안 씻었는데?
3: 아, 좀 빨개졌는데.
2: 아,
1: 이거 뭐 다 먹으라고?
3: 네,
2: 아, 해봐. 아, 덜 꼭꼭 씹어야지. 아그작, 아그작.
3: 믹싱으로 가는 아그작? 것처럼.
1: 진짜 너무하다.
2: 시작했어. 이제 왔어, 왔어. 이제 왔어, 이제 왔어.
1: 아, 너무.
2: 와, 근데 얼굴 장난 아니게 빨개.
3: 빨개, 진짜 빨갛다. 형 아빠가 운동하는 것보다 더 빨개요?
2: 울지 마. 어, 눈물 흘렸어. 어떡해.
3: 그렇다, 매운 거.
2: 미안하다. 자, 와, 이렇게 해서. 매운 걸 먹으면 온도가
3: 올라가.
2: 어, 이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3: 극단적인 일 하기도 하지만, 추울 때는 고추를 드시는 걸로 합시다.
2: 네, 이거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겨울에 춥다. 그러면은 호주머니에다가 고추를 한 몇 개씩 들고 다니면서, 어, 추워. 드시면 됩니다.
1: 아무리 추위를 극복하고 싶어도 이런 짓까지
2: 하고 싶지 않아요.
1: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3: 어때요? 매워요? 매워요?
1: 왜 먹었어요?
3: 매워요?
2: 앞에 안 매운데? 맵네.

0: 추위 극복 프로젝트 세 번째 방법은 뭔가요?
1: 게임을 통해서 열이 받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0: 열 받게 만드는. 와, 열 받게 만드는 방법이라. 당연하지 게임 같은 거 어때요? 자, 준비. 스타트.
2: 잠깐만 나와.
3: 아니, 여자친구 있지?
2: 당연하지. 어, 뭐야. 형 저보다 공부 못하는 거 아니죠?
3: 당연하지. 언니 그 여자친구 같은 고등학교지?
2: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0: 어? 우리 좀 빨리
2: 빨리 됐어?

0: 뭐 아직 괜찮아.
1: 하이트 대학교 문발로 간 거 알죠? 형 되게 지금 그거 안 어울리는 거 알죠? 형 저보다 5년 먼저 태어났는데 제가 5cm 더 큰 거 알죠?
2: 네. 예. 만들게요.
0: 내려쳐주세요.
1: 하나, 둘, 셋.
3: 오, 아, 괜찮았어.
0: 잠깐.
3: 오, 빨개졌는데?
1: 빨개지?
0: 괜찮은 거 맞지?
3: 네.
0: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건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형, 솔직히 나의 어린 척해도 다 드러나는 거 알죠?
0: 어, 다... 당연하지! 그것보다는 너가 나보다 두 살 더 많아 보이는 거 알지?
1: 당연하지. 어. 형, 오늘 깔창 꼈죠?
0: 어, 당연하지. 필수야. 잠을 얼마나 못 자길래 눈가에 다크서클이 아주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알지?
1: 당연하지. 형은 얼마나 매일매일 웃고 다니길래 여기 눈가에 붓고 있는 거 알죠?
0: 아, 당연하지.
1: 저 여기서 그냥 질래요. 저 졌어요.
0: 왜?
1: 얼굴이 빨개져서 어떡해.
0: 계속해. 얼굴이
1: 빨개져서 어떡해.
0: 그냥 막겠지. 계속해.
1: 그냥 막겠습니다.
0: 아니야, 이거 필요 없어. 계속해. 계속하라고.
1: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요.
0: 계속해.
1: 저 졌어요.
0: 허벅지
1: 씨름.
0: 이 씨름 아세요 이거? 이거 막 앉아서 하는 거?
3: TV에서 많이 하는 건 봤어요.
1: 제일 못하는 게임인.
0: 자, 그러면은 이 게임을 해서 네. 꼴찌한 사람이 야외에 나가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목욕을 하는 걸로 벌칙입니다. 영종대 태호의 자,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 얼굴 상태입니다. 지금 네, 현재. 네. 자, 과연 힘을 쓰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 자, 준비.
1: 짝. 짝.
0: 응종아, 네? 미안해.
1: 바로 이겨버렸는데? 태형이 세다.
3: 자, 오, 역시 세네.
0: 자, 준비. 시작! 으아! 으아!
1: 으아! 으아!
0: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1: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와, 잘한다. 태호 선생입니다. 둘 다 빨개졌어요.
0: 대박. 진짜 이거 얼굴 터지는 줄 알았어. 나.
3: 진짜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효과 직관이야. 네, 1라운드 태호 선수의 승으로 졌다.
1: 맞다니까요, 무조건.
0: 자, 시작!
3: 발로 뭐 하는 거야, 지금?
0: 발은 가만히.
1: 아니, 안 돼요.
0: 아, 지금 영정이 내가 풀코스로 오늘 벌칙 다 받을 수는 없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와, 거라! 어! 진아요! 아! 아깝잖아. 아, 오케이. 자, 영정이 승. 자, 밖 안으로 이제. 자, 준비. 시작. 아바. 시작. 아바. 되게 중간.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아우와.
1: 아우와.
0: 허나 앞으로 좀 가봐봐.
3: 오, 얼굴 진짜 빨갛네.
0: 네, 오늘의 퀘스트, 추위 극복 프로젝트. 오늘 열화상 카메라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추위를 어떻게 극복할까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 게 가장 효과 있었던 것 같아요?
1: 다리 시름. 제가 제일부터 다리 시름이 제일 효과가 컸고요.
3: 맞아요.
1: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뛰고 운동하고 춤추는 것도 됐고, 삼계탕도 됐습니다.
0: 어, 거의 다 됐네요.
1: 네, 다행입니다.
0: 그러니까 거의 뭔가 몸을 움직이는 그런 방법들이 가장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3: 맞아요. 자, 여러분들 저희의 미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은 아래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0: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1: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2: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1: 네, 그럼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3: 안녕.
1: 아유, 추워. 이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가 웬 말입니까? 자, 코너 빨리 앉아.
3: 많이 추워.
1: 코너 앉아봐. 예. 어,
3: 넣어주세요.
2: 아, 따뜻해. 아, 따가워. 아, 따뜻해. 아, 따가워. 아, 진짜 따가워요.
1: 어, 나 춥잖아. 빨리 아닌가? 팔 넣어. 자, 과연.
3: 어, 이 정도면
1: 어떻게 변할지. 어, 지금 거니 근데 늦자마자 조금.
2: 아, 보여드릴까요?
1: 오! 발이 빨개졌어!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빨갛잖아요.
1: 아, 미안해.
3: 물에 넣었던 부분만 빨개졌어. 물에 넣었던 부분만.
2: 뭐요? 우와.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표정이 많네요.
1: 아, 그렇군.
2: 어? 아, 이 놈이 바래들려고 이거? 왜 이렇게 안 잡혀 이거?
1: 어? 어?
2: 에이. 그 다리가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1: 안 돼! 그러다 화분이 떨어진다고! 이거.

0: 괜찮니?
1: 우와, 홍기민이다.
2: 우와, 홍기민.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전TV 리포터 홍영입니다. 저는 지금 번개맨이 안전사고에서 시민을 구해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번개맨, 오늘 사고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베란다에 물건을 두면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물건이 떨어져 사람들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맞아요. 제가 다칠 뻔했는데 번개맨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번개맨.
0: 천만에.
2: 네, 우리 어린이를 구한 번개맨을 위해서 다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0: 특집 토크쇼 안전천재 번개네
1: 안전
0: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 여러분들이 번개맨과 함께 안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소중한 기회 안전천재 번개맨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우리가 이 프로에 초대했다는 말이지?
3: 응, 번개맨 또 만난다니 정말 신나.
4: 전 저 제목이 마음에 안 드는군요. 안전천재 번개맨 행제.
3: 누가 왜요?
4: 왜라니요? 안전천재는 번개맨이 아니라 우리 곰철수님 아닌가요? 아니 철수님이 번개맨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번개맨은 날 수 있는데 철수님은 날 수 없는 거. 번개맨은 번개 파워 쏘는데 철수님은 아무 파워 없는 거. 번개맨은 멋진 옷이 있는데 철수님은 뭐 겨우 털옷인가. 뭐 그 정도.
5: 번개맨과 저 이것도 비교해 주셔야죠. 누가 더 안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나.
2: 그야 당연히 번개맨이 더 많이 알겠지. 그래도 철수님도 많이 알걸? 번개맨도 만만치 않을걸?
5: 자 이제 번개맨 만나러 가자.
3: 우와 철수님도 가시는 거예요?
5: 물론. 번개맨과 나 누가 진짜 안전천재인지 증명해 보이겠어.
6: 야호! 가자!
7: 안녕하세요!
4: 그래요! 잘 다녀와요! 올 때 번개맨 사인도 받아오고요!
3: 재밌겠다.
5: 이런 곳에 오면 늘 확인하는 게 있지. 바로 비상구의 위치. 만약 이 안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저 비상구로 신속하게 빠져나간다.
8: 자,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스탠바이. 큐.
9: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토크쇼 안전천재 번개맨의 진행을 맡게 된 김필수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다 같이 크게 불러주세요.

0: 주세요.
1: 안전천재 포항대매!
0: 오! 오! 박수!
2: 예,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네네.
3: 안녕하세요.
0: 네, 앉으세요. 네네. 아우, 네. 아우, 정말 실물로 보니까 더욱더 멋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그런데 안전천재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3: 글쎄요.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별명이니까 감사히 받아들여야겠죠?
5: 그 별명 내가 곧 빼앗아주지.
0: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번개맨이 정말 안전천재인지 간단한 안전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퀴즈.
3: 저 이거 TV에서 봤어요. 예스.
0: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퀴즈입니다. 실종 사고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물음표다. 여기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5: 정답!
0: 저기, 아, 이 문제는 우리 그 번개맨님께 드린 문제인데요.
6: 진짜 왜 모를 수도 있잖아. 왜 저래, 어?
5: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그 자리에 멈추기입니다.
0: 그 자리에 멈추기. 정답은 그 자리에 멈추기 정답입니다.
5: 예스!
0: 와! 정답입니다.
3: 잘했어요, 곰돌이 친구.
5: 이제 시작인걸.
0: 아, 네. 자, 다음 퀴즈는요, 식품 안전 퀴즈입니다. 자, 마트에서 과자를 살 때는 물음표를 확인해야 해요. 여기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5: 정답!
0: 저기 죄송하지만 이 문제도 우리 번개맨께 드리는 문제라서.
5: 마트에서 과자를 살 때는 소비 기한을 확인합니다.
0: 소비 기한이요? 저기 그 마트에서 과자를 살 때는
6: 왜 저래?
0: 소비 기한을 확인해요. 정답입니다.
5: 예스!
7: 잠깐 끊고 할게요.
0: 아, 예. 아니, 저기 저분 정말 왜 그러시죠?
5: 아니 왜요?
0: 아니,
5: 왜 그러세요? 제가, 이거 놓으세요. 저 몰라요?
0: 아니, 번개맨님께서 맞추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5: 아이, 놓으시라니까.
8: 죄송한데 녹화 끝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5: 네? 아니, 왜?
8: 아니, 번개맨한테 된 문제를 맞추시면 어떡해요.
5: 아니, 제가 안전천재인 게 잘못입니까?
8: 안전천재? 일단 여기 계세요. 여기서 나오시면 안 돼요. 꼭이요.
5: 아니, 저기요. 아, 잠깐.
8: 여러분, 이제 다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녹화 시작할게요. 그냥 다시 앉을게.
5: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무슨 냄새지? 저쪽인가? 수화기! 수화기! 왜 안 열리지? 저기요! 누구 없어요?
0: 아휴, 그분 가셨죠? 아우, 다행이다, 진짜. 자, 다음은 안전초성 퀴즈입니다. 잘 보세요. 자, 비읍, 이응, 이응.
6: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어째서 탄내가 나는데?
9: 그러게,
6: 탄내가 좀.
0: 자,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외치죠? 비읍, 이응, 이응! 비읍, 이응, 이응! 과연 이 비읍, 이응, 이응 무엇일까요?
3: 정답은?
0: 불이야!

0: 또!
1: 우리야! 모두 밖으로 빠져나가십시오! 빨리! 어?
0: 저 곰이 저
1: 이쪽으로!
2: 불이라고? 진짜 불이야?
1: 진짜 불인 것 같은데?
2: 불이야!
0: 불이야!
1: 자, 비상구는 불이야! 저쪽입니다! 흔들지 말고 빠르게 움직이세요! 코와 입을만큼 몸을 숙여서 빠져나가십시오!
0: 소화기!
1: 창고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창고문이 안 열려요!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문이 안 열립니다.

0: 어디가요?
1: 창고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요, 일어나요. 불이 났어. 가야 돼. 떠서 이걸로 막고. 괜찮아요? 다 왔습니다. 조금만. 밖이에요.
2: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큰 불은 아니니까 작은 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그쪽에 불이 났다고 말해준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어요.
3: 제가 한 건 연기를 먼저 발견한 것뿐입니다.
2: 그게 바로 안전의 첫걸음이죠. 주변에 안전사고가 없는지 세심히 관찰하는 거. 그때 아파트에서 화분이 떨어질 때 제가 어떻게 알고 출동했을까요?
1: 안 돼! 그러다 화분이! 그러다 화분이 떨어진다고!
2: 안전사고가 없는지 잘 관찰한 누군가의 외침 덕분에 제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죠. 고마워요. 그럼 또 봐요. 안전천재 곰돌이.
3: 또 봅시다. 안전천재 번개미.
4: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4: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5: 로보카 풀이란 꼭꼭 약속!

0: 이것만 알면 100까지 다 센다. 누구나.
1: 좋아요. 다음. 하나, 둘, 셋. 너무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아, 그러면 이번엔 토토끼끼.
2: 토토, 우리 차례래.
3: 아, 벌써?
2: 아, 뭐야, 토토.
3: 아, 왜? 월간 수학이 좋아 잡지에 실릴 건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쵸, 기자님?
1: 어, 진짜 우리 잡지 팬인가 봐요.
3: 아, 그럼요, 그럼요. 전 1호부터 10, 20, 30, 40, 50, 아, 그러니까 60, 70, 80, 90 쭉 와서 96, 97, 98, 99까지 다 봤다고요.
2: 저도요. 99 다음은 100. 바로 그 100호 특별판에 우리 요원 학교가 나오다니.
1: 잠깐만요. 근데 곰기 요원은 언제 오죠?
2: 곰기? 곰기 이제 올 때가 됐을걸요?
3: 그럴걸요?
1: 뭐지? 무슨 일이에요?
3: 왜 이래?
4: 으리으리 기왓제 포탈에 사건 발생! 누군가 미세먼지 폭탄을 설치했다!
2: 미세먼지 폭탄? 그게 터지면 온 세상이 미세먼지 투성이가 될 거야.
5: 안 돼. 미세먼지?
1: 기자님!
4: 모두 나만 믿으라고. 검게 출동!
3: 조심해야 해, 컴퓨!
4: 이야! 미세먼지 폭탄 오셨습니다! 아이고, 곰기온 오셨어! 저기 저 안뜰 100번째 방에 폭탄이!
6: 아하, 100번째 방! 어디로 가면 됩니까?
4: 아, 그러니까 쪽으로 나가서 요렇게 꺾고 요렇게 요래 이렇게 요래 가면 요 끝에 있습니다.
6: 에?
4: 아유 참 난감하네. 아 참 올커니 이 갈림길이 나오면 몇 번째 방인지 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더 큰 쪽으로 가면 나온다오.
6: 아하. 수가 더 큰 쪽이요?
4: 그거라면 쉽죠. 폭탄아 기다려라. 이 곰기님이 가신다. 야! 조심하시오.
6: 자! 아 나왔다 갈림길.
4: 11, 14. 더 큰 쪽으로만 가면 나온다. 11 다음 12, 13, 14니까 당연히 14가 더 크지. 차! 오! 37, 36 다음에 37이니까 당연히 37이 더 크지. 차! 차! 아, 수가 더 커졌잖아.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42, 44 모두 10개씩 묶음이 4개로 갔고 낱개를 비교하면 2개 4개니까 44가 더 크지롱.

0: 58, 55. 58. 자, 자, 자, 자, 다음은 뭐야? 62, 64. 아, 넷은 알겠는데, 아, 예수는 뭐였더라? 아, 60보다 큰 건가? 작은 건가? 큰 건가? 작은 건가? 어, 모르겠다. 좋아져, 요원들!
1: 알았어, 곰끼! 곰끼가 수를 읽다가 헷갈린 것 같아, 요원들!
2: 벽에 62하고 또 뭐라고 써 있었지?
3: 예수는 넷!
1: 그래! 62는 12, 6, 60에 둘이 더 있어서 62. 이제 64의 예순이 뭔지만 알면 되는데, 혹시 아는 요원은? 승아 요원 말해볼까?
4: 60.
2: 오호, 역시 아는 친구가 있었어.
1: 하지만 혹시 모른대도 걱정 마. 지금부터 알아보면 되니까.
2: 그니까. 다 같이 수를 읽어볼까?
4: 1은 하나, 2는 둘, 3은 셋, 4는 넷, 5는 다섯, 6은 여섯, 7은 일곱, 8은 여덟, 9는 아홉.
1: 그렇지! 10개씩 묶은 수는 어떻게 읽냐면
2: 10은 열, 20은 스물, 30은 서른, 40은 마흔, 50은 쉰,
1: 60은 예순, 70은 일흔, 80은 여든, 90은 아흔.
2: 요원들도 해봐.
3: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2: 와, 잘했어. 이것만 기억하면 100가지 세는 건 식은 당근 수프 먹기라니까.
1: 예! 우리 한번 해보자. 자, 이건 바로 61. 또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4: 예순 하나.
1: 맞았어.
2: 이건 72. 또 어떻게 읽을까?
4: 일은 둘.
2: 그렇지.
1: 자, 그럼 85는
4: 여든 다섯.
1: 바로 그거야.
2: 99는
4: 아흔 아홉.
1: 잘한다.
2: 그리고 99에서 하나 더 크면?
1: 네! 오, 예! 이제 알겠지, 곰끼도?
2: 에?
5: 곰끼? 폭탄을 처리했나요?
6: 아니요.
4: 아니요. 아니요.
5: 안 돼!
2: 정신 차려요!
1: 이제 우리 곰끼가 처리할 거라고요! 그렇지, 곰끼!
0: 그래, 맞아! 나도 생각났어. 고마워, 요원들. 62와 64. 당연히 64이 더 크다고. 드디어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폭탄! 남은 시간 7초! 영원히 멈추게 해주마! 으쌰!

0: 집이란 이 곰기 사전에 거의 없습니다.
1: 역시 최고요.
0: 보았나 친구들, 100가지의 수를 잘 읽을 수 있으면 누구다 멋진 유.

0: 있지.
1: 뚜었구나 슈퍼맨.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수학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0: 오구구구구구구. 수학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걸 풀면 너의 그 사랑 인정해주지. 하더라. 자, 둘 중에 작은 수는 뭐게 뭐게?
1: 작은 수. 차례대로 놓으면 81, 91. 친구들, 더 작은 수는 뭐지?
2: 81.
1: 맞아, 81이 더 작아.
0: 이건 못 풀걸. 하더라. 자, 둘 중에 작은 수는 뭐게 뭐게?
1: 아, 헷갈려. 너 걱정 없어. 연들이 있으니까. 연들, 더 작은 수는 뭐지?
2: 이름.
1: 좋았어. 차례로 놓으면 일흔, 여든, 아흔. 일흔이 더 작다고.
0: 다 풀었단 말이야?
1: 잘 가라, 슈퍼맨! 차!
0: 곰기, 다음번엔 가구야!
1: 얼마든지!
3: 공기
4: 우에마
3: 내가 바로 공기
4: 공기
3: 공기
4: 우에마
3: 우주 최고 용왕
4: 공기
2: 렛고 1, 2, 3, 4, 5, 6, 7, 8, 9, 10
4: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3: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3: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3: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보이지 않는 손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 도망쳐!
0: 어디 도망쳐 보시지? 잡았고, 잡았고, 잡았고.

0: 여기서도 땀을 흘리고 놀까? 나처럼 예쁜 꽃들도 보고 그래야지. 그치, 슈리야?
1: 근데 이 꽃은 원래 이렇게 생겼나?
0: 신기하네. 글쎄.
2: 예쁘지요? 아직 피지 않은 꽃, 꽃망울이라 부른답니다. 모든 꽃들의 시작 바로 꽃망울, 꽃망울 속엔 피어날 꽃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죠. 어떤 꽃을 피울지, 어떤 향기를 뿜을지, 작은 꽃망울 속엔 마법 같은 이야기가 담겨있죠.
0: 로벨리, 이건 무슨 꽃인데요?
2: 마법은 장인이지만 꽃은 잘 모른답니다. 이제 마법 유치원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0: 꽃에 담긴 이야기.
3: 저기 못 보던 화분이잖아.
0: 어? 어제 소풍 갔을 때 슈리랑 봤던 건데.
2: 슈리가 이 예쁜 꽃망울이 어떤 꽃을 피울지 친구들과 함께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져왔답니다. 그렇지요?
0: 네.
4: 정말 예쁜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5: 놀이터에 해바라기가 제일 좋아.
4: 그거 진짜 꽃 아니거든. 관찰 해바라기야.
5: 어쨌든 그래도 그게 제일 잘생겼어.
4: 잘생겼다, 핑.

0: 피었으면 좋겠다.
1: 네.
0: 그럼 꽃이 필 때까지 돌아가면서 물을 주는 건 어떨까?
2: 좋아.
3: 없는데.
4: 자자자, 이제 수업하러 가야지요. 자, 이제 모두.

0: 자, 다 함께.
1: 핀핀, 너 콧물.
0: 모두 얼음. 아. 설마 감기? 감기 바이러스는 분명 멜리나님이 비밀의 숲에 봉인하셨는데.
2: 로블리, 멜리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0: 아, 아닙니다.
3: 나 아픈 거냐, 핀?
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할 일이 생겼답니다.
4: 그게 뭔데요?
0: 대청소!

0: 처럼 보건실로 가볼까요? 마법 청소 도구들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대대적인 소독 청소로 부탁해요. 분명 여기 어딜다 둔 것 같은데. 핑핑 따뜻한 차를 좀 마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가마셨던 비가치
0: 감기약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소리는 설마?
1: 무블리 재채기가 멈추지 않아요.
0: 다들 이게 무슨 비상? 모두 보건실로. 대체 알 수가 없어. 감기인 듯 감기 아닌 이상한 감기. 대체

0: 감기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나.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모르겠어.
1: 로블리, 제가 아이들을 돌볼게요. 올라가서 쉬세요.
0: 아니요, 괜찮습니다.
1: 로블리의 얼굴에...
0: 얼굴이요? 응? 뭐지? 처음 보는 이 노란 가루는 설마? 이 노란 가루가 원인 같아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아내야 해요.
1: 어떻게요?
0: 그러니까, 그래, 마법 스캐닝. 주니토니의 마법이 필요하답니다.
1: 제대로 잠도 못 잔 아이들인데 그러다 깨겠어요.
2: 이미 깼거든요.
0: 아무래도 이 노란 가루가 재채기의 원인 같아요. 노란 가루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야 해요.
3: 네? 마법 스캐닝! 밖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이쪽이야! 여기 교실이잖아.
4: 뭐야? 우리를 괴롭힌 게 꽃이었어?
3: 토니, 어둠의 기운일지 몰라. 마법이 필요해.
4: 응,

0: 준비 준비 추! 재훈이 오니 변신!
1: 저 꽃을 없애야 할 것 같아.
2: 아니야, 안 돼.
1: 슈리, 위험해.
2: 위험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피운 꽃이잖아.
1: 어둠의 기운이 스며든 꽃일지도 모른다고. 노란 가루가 공격하고 있어. 마법 공격이 필요해.
3: 어? 어? 이게 뭐야?
1: 어? 쟤들 살아있나 봐.
2: 진짜?
4: 잠깐, 너희들 혹시 말도 할 수 있니?
5: 어? 준이,
4: 아무래도 이 친구들과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게 커다란 마법을 부탁해요.
2: 네, 네.
0: 주피, 주피, 주피, 주! 거두라!
1: 꽃이랑은 전혀 다르네.
6: 이상하게 생겼는데.
2: 이상한 나필.
1: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이야. 아 참, 너.
6: 나 왜?
1: 나원 참, 꽃이 너희를 괴롭혔다고? 너희가 꽃을 괴롭힌 거잖아.
7: 우리가 괴롭혔다니?
1: 우리를 맘대로 여기로 데리고 왔잖아. 우리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너희도 재채기로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야.
4: 역시 재채기의 원인은 이 노란 가루. 감기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에요.
2: 우린 그저 예쁜 꽃이 피는 모습이 보고 싶었던 것 뿐인데.
1: 우리가 살던 곳의 친구들이랑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3: 친구들?
1: 꽃향기에 끌리는 친구가 없으면 꽃들은 살 수가 없어.
2: 꽃향기? 혹시 꿀벌?
1: 맞아, 내 친구 꿀벌.

0: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씨앗을 맺을 수가 없게 된 거야.
1: 우리가 뭘 어쨌다고.
0: 우리가 계속 여기에 있게 되면 꿀벌이 우리를 꽃의 암술머리에 데려다 줄 수가 없거든.
2: 우린 그냥...

0: 열매가 돼? 우리가 다른 꽃으로 옮겨가야 비로소 열매가 생길 수 있는 거야.
1: 어, 그럼 교실 안에 있으면 열매가 안 생겨?
0: 우리를 옮겨줄 친구도 없고 다른 꽃들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 있어야 하는 거라고. 아!

0: 싶어서 곁에 두고 싶었어.
1: 우리를 아껴주고 싶다면 꺾지 않고 뽑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호해주면 돼. 어?

0: 시간을 조종하는 구슬.
1: 뽀뽀.
2: 여러분, 점심 시간이 끝났으니 이제 화학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3: 우리 조금밖에 안 놀았어요.
4: 아직 점심 시간이라고요.
5: 지금은 오후 1시.
6: 말도 안 돼.
7: 진짜 재밌었는데.
5: 시간이 너무 빨라.
4: 시간이 빠르다고?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

0: 이상하네. 분명 엄청 금방 지나갔는데.
1: 그건 말입니다. 이 시간 구슬로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조정했기 때문이지요.
2: 시간 구슬?
1: 그럼 시간을 조종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2: 네!
1: 자.
3: 전자레인지잖아요.
0: 시간 조종하는 법을 알려주신다면서요.
1: 아직도 의심하고 있군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아주아주 아주 느리게 바꿔주겠어요. 소리 소리 짠. 소시지가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 1분이요!
1: 좋아요. 이제 모두 뒤로 돌아주세요. 이제 1분. 60초의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어떻게 소시지를 맛있게 먹을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분이 다 됐다 생각하면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봐주세요. 기리기리기기 길어져라 시간아. 시작.
3: 1분 됐을 거야.
4: 어? 정말?
5: 아, 60초는 금방이지. 소시지 익은 냄새가 난다고.
3: 냄새가 난답게!
5: 됐죠?
3: 말도 안 돼. 아직 20초나 남았어?
1: 이것이 바로 시간이 길어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 마법으로 길게 늘어난 시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눈빛은 뭐지요? 이번엔 반대로 시간이 짧아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 마법으로 짧게 짧게 줄어든 시간.
5: 잠깐! 내 소시지!
6: 이건 뭐냐, 빈?
1: 똑같은 1분 안에 다른 그림 찾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이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같아 보여도 다른 곳이 네 군데 있답니다. 다 함께 찾아보세요. 같은 1분이지만 이렇게 짜라짜라짜짜 짧아져라 시간아. 시작.
3: 저기 저기. 아닌가?
0: 정답만 말해. 10초쯤 지났나?
1: 30초 경과.
5: 뭐라구요?
3: 저기 집중해. 어? 찾았다. 두 개 남았어.
5: 이렇게 된 이상.
3: 하나 남았.
1: 시간 종료.
2: 대박.
3: 순식간에 1분이 지나가 버렸어.
5: 로블리가 시계를 만진 거 아니야?
3: 아니야, 내가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어.
1: 이것이 바로 시간 마법. 시간이 달라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시간 마법으로 길게 짧게 변하는 시간. 기다렸답니다, 그 눈빛을.

힘을 이제 알겠죠. 이것이 바로 시간마법. 길게 길게 늘어나고 짧게 짧게 줄어드는 놀라운 시간의 마법에 흠뻑 빠져들어보세요. 30분 뒤에 돌아올게요. 그동안 마음껏 시간을 조종해보세요.

0: 뭐부터 해볼까?
1: 이래! 내가 먼저라고!
0: 안 돼!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자!
2: 잘하고 있네요. 30분 후가 기대되는걸요.
3: 가위바위보!
4: 야호! 1등이다! 난 5분을 엄청 늘려서 오래 인형놀이 할 거야. 길이 길어져라! 시간아!
1: 채, 꼴찌야. 그래도 참고 참아서 꼭 시간을 바라봐! 빠르게 할 거야.
5: 그래서 뭐 할 거냐, 핀?
1: 나는... 아, 까먹었잖아!
5: 미안하다, 핀.
1: 돌아가면서 5분씩 나 빼고 7이니까 35분만 참으면 된다. 로블리가 30분 뒤에 오면 난 못하잖아!
0: 무슨 짓이야, 콘타? 네 순서가 아니잖아.
1: 금방 쓰고 주면 되잖아. 마구마구 돌려서 밥 먹으러 갈 거야.
0: 이리 줘.
1: 나 지금도 배고프다고.
5: 너희들 내 인형 놀이를 망치지 마. 야! 안돼.
6: 아, 시간 부풀이.
1: 예, 네가 빼앗아서 그랬잖아.
0: 네가 먼저 했잖아.
1: 너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어.
0: 그만
7: 오늘만 벌써 세 번째.
4: 망했어, 망했다고.
7: 너희 싸우려고 만나니
8: 싸우지 말고 생각을 해야지.
5: 로블리가 알면 큰일이야.
7: 로블리가 오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해.
9: 이건 어때? 됐다. 짜잔.
0: 이렇게 된 이상 마법으로 해결한다.
10: 유치원 놀이 중에는 마법 금지잖아.
0: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10: 알겠어.
0: 짠!

0: 어때? 물건을 붙이는 마법이나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이 있어?
1: 그런 게 있긴.
0: 너는 왜 이렇게 된 건데?
2: 도서관에서 다른 마법서를 찾아봐야 할
3: 회복의 마법!
0: 회복의 마법!
2: 회복의 마법은?
0: 마법 병력 10명이 된 자만 쓸 수 있다고?
2: 이제 다 끝났어.
0: 그럼 10년을 10분으로 줄이자, 핀! 야, 그 시간 구슬은 깨졌다고! 그럼 회복의 마법으로 되돌리자, 핀!
3: 그거 배우려면 10년 걸린다니까!
0: 10년에 10분으로 줄!
4: 시간 구슬은 깨졌다니까!
2: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5: 아이들이 잘 놀고 있거든요.
6: 그럼요.
3: 30분이 벌써 지났다고?
1: 여러분, 즐거운 시간들 보냈나요? 응? 그런데 주니톤이 왜 마법사 복장이지요?
2: 아이, 그게...
1: 왜들 그렇게 놀란 표정이에요? 마치 시간 구슬을 깨기라도 한 것처럼. 진짜 됐어요? 그렇지. 마법 유치원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멜리나 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4: 아시기라도 하면?
1: 아무도 없답니다. 사실 이 구슬은 아무것도 아닌 구슬. 우리 생각에 따라 같은 시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려주기 위한 장난감이었어요.
4: 네?
1: 음식을 기다릴 땐 정말 정말 길게 느껴지고, 재미있는 걸 할 땐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졌지요.
4: 네!
1: 시간은 늘 똑같이 흐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거랍니다.
4: 아!
1: 마치 마법처럼 신기하지 않나요?

0: 그래서 소중하고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써야 해요. 알겠지요?
1: 이 아깝고 소중한 시간이 더 흘러가기 전에 놀이터에서 놀자.
2: 놀자.
0: 그리고 수업은 언제 하려고요?

0: 초대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4: 아들!
5: 위험해!
3: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6: 아, 보송.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4: 잠깐만!
3: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4: 괜찮아?
7: 응, 괜찮아.
8: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큐브 본부 침투 작전!
1: 잘 있어, 어리석은 슈퍼윙스 녀석들아. 어? 무슨... 너무 어지러워! 아야, 내 엉덩이. 여기가 어디지? 이런 내 스타코어. 어이, 오지 마! 저리 가, 꼬마야! 이건 내 거야! 채, 별것도 아닌 걸 울긴! 어? 내가 안 그랬어! 얘가 혼자 우는 거야! 네가 오해하는 거야! 정말로! 우와, 안 돼! 우와, 내 스타코!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어? 아니, 여긴 바닷속이잖아? 휴! 이제 공룡 같은 건 없겠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2: 골든보이가 우릴 배신하고 스타코어를 갖고 달아났어.
3: 골든보이, 그럴 줄 알았어.
4: 그럼 호기랑 아리, 샛별이는 아직도 골든보이를 쫓고 있어?
2: 바로 쫓아가긴 했는데 그게...
5: 큰일 났어!
2: 다들 괜찮아? 골든보이는 어떻게 됐어?
5: 골든보이가 스타코어의 힘을 쓰기 시작했어!
4: 뭐? 골든보이를 막아야 해!
5: 응!
4: 알았어. 우지야, 지금 골든보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3: 확인해볼게. 이상하네. 어디에도 안 보여. 위치가 우주 전체 어디에서도 감지가 안 되고 있어.
6: 뭐? 순간이동이라도 한 거야?
2: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런 적 있거든.
3: 다른 차원을 살펴볼게. 잠깐, 다이노월드? 아니야, 깊은 바닷속?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어. 시공간을 계속 넘나들고 있나 봐.
4: 그럼 골든보이를 어떻게 쫓아가?
3: 다음 장소를 예측할 수가 없어.
4: 아하, 반드시 돌아가게 될 곳이 딱 한 군데 있지. 바로 큐브 본부.
5: 맞아, 우리가 먼저 가 있는.

0: 골든 보이가 돌아오기 전에 큐브 본부에 잠입해서 스타코어를 되찾아오자.
1: 거긴 내가 잘 알지. 전에 잡혀간 적이 있잖아.
2: 오, 조심할 게 있다면 알려줘.
1: 복도를 지나가면 관제실이 나오는데 골든 AI가 항상 작동 중이야. 들키는 순간 자동 방어 시스템이 켜질 거고.
0: 그럼 진입할 때 특혜가 조심해야겠네. 좋았어. 호기, 아리, 도니, 샛다라 출동 준비!
3: 출동!

0: 얘들아, 다들 준비됐지? 이번 작전 꼭 성공해야 해.
1: 알았어.
2: 보니만 믿어. 나와라, 보니의 슈퍼 공구 상자. 골든 AI의 감지를 피하려면 관제실로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야 해.
3: 서둘러, 도니.
2: 잠깐만 기다려. 우회 통로를 거의 다 찾았어. 됐다!
0: 잘했어, 도니!
2: 조심해야 해.
4: 제작실?
3: 휴, 여길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네.
0: 근처에 관제실로 이어지는 길이 있을 거야. 김밥 속에 쌓여있느라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2: 그럼 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면. 뭐 방금 뭐였지?
0: 조심해, 도니.
2: 어떻게 된 거지?

0: 여기가 관제실인가?
1: 식별 불가. 당신들은 누구죠?
0: 우린 골든보이의 친구야.
1: 골든보이 주인님에겐 친구가 없을 텐데요.
0: 우린
1: 슈퍼윙스 확인. 방어 시스템 파동. 진입자 제압 완료.
2: 그렇게는 안 되지.
1: 시스템이 종료됩니다.
0: 고마워 더니. 골든보이가 돌아올 거야. 일단 숨어서 기습할 준비를 하자.
3: 저게 뭐지?
4: 여긴 우주잖아? 집에 온 건가? 하! 큐브 본부도 가까운 곳에 있네. 다행이다. 나랑 집에 가자, 스타코어. 아, 진짜 피곤하군. 휴,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골든 AI, 안 열고 뭐해? 내가 뭘 가져왔는지 알아? 골든 AI!
0: 골든보이!

0: 우리한테 돌려줄 게 있을 텐데.
1: 뭐? 이거 풀어. 당장 풀어달라고. 골든 AI 구경만 하지 말고 뭐든 좀 해봐.
2: 골든 AI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1: 뭐? 내 골든 AI 전원을 끈 거야? 안 돼!
0: 넌 우릴 속였어, 골든보이. 난 우리가 친구가 된 줄 알았어. 널 믿었다고.
1: 웃기시네. 난 너희 같은 친구 필요 없어.
3: 좌표 살짝 완료. 목적지는 아주 먼 우주.
1: 응? 먼 우주?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춰.
3: 포기. 빨리 여기서 나가.
0: 어서 가자, 얘들아. 잘 있어, 골든보이.
1: 안 돼. 스타코어는 두고 가. 그건 내 거라고.
0: 이제 골든보이도 한동안은 말썽을 못 피우겠네. 월드우즈 본부, 우리가 스타코어를 되찾았어. 지금 바로 본부로 돌아갈게.
4: 정말 잘했어, 얘들아. 조심히 돌아와.
0: 드디어 스타코어가 장착됐어.
4: 좋았어. 솔라, 밖에 대기 중이지?
5: 난 준비 완료야.
6: 셋, 둘, 하나. 슈퍼 디스폴 에너지 발사.

0: 쏠라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우주본부 복구 작업 20%, 40%, 60%. 이 속도라면 금방 100%에 도달할 거야.
1: 드디어 우주본부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
2: 모두의 힘을 모아라!
3: 좋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 시작이야.
4: 침입자 확인. 방어 시스템 가동.
3: 뭐야? 지금 장난해? 슈퍼빈스가 내 스타 코어를 훔쳐갔다고.
5: 어? 주인님? 여기서 뭐 하세요?
3: 방향 돌려. 월드 우주본부로 돌아가야 해. 당장.
4: 네, 주인님. 골든 큐브 비행 모드 시작.

0: 거의 다 됐어.
1: 이 속도라면 금방 100%에 도달할 거야.
0: 어? 이게 무슨 일이지? 거대한 미확인 비행물체가 본부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 지금 화면을 띄울게. 저건 골든보이잖아.
2: 하필 이렇게 중요한데?
0: 그러게, 우주본부 재가동까지 얼마나 남았어? 아직 80%야. 시간이 더 필요해.
1: 우리가 골든보이를 막아야 해.
0: 좋아, 가자 슈퍼닉스.

0: 어? 슈퍼윙스?
1: 스타코어를 너한테 넘겨줄 일은 절대 없어!
0: 날 막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올덴 로봇 변신!

0: 절대 못 빠져나가, 골든보이!
1: 잘했어, 얘들아!
2: 으아! 모기 때처럼 성가시게구네! 그래도 이건 못 당할걸? 역시 내 계획대로야.
3: 됐어! 월드 우주 본부 제가동 준비 완료!
4: 월드 우주 로봇 변신!

0: 다크워? 이제 진짜 재밌어지겠는데?
1: 와! 슈퍼윙스!
0: 골든 로봇 펀치 발사!
2: 월드 우주 방패 작동!

0: 아직 끝나지 않았어! 부스터 액션!
1: 와이드 우주 로봇 상태 공격 액션!
0: 야, 엄청나게 강하잖아! 이게 스타코어의 힘인가? 그래도 날 막을 순 없다고! 골든 로봇 분리모드! 지금이 기회야. 골든 로봇 해성 펀치 발사!
2: 와! 어쩌지? 월드 우주 로봇이 안 움직여.
0: 이제 그만 스타코어를 돌려주시지.
3: 좋아, 이제 다들 내 주변으로 모여. 공간 리더 액션!

0: 자신 녀석들! 저리 비켜!
1: 하! 그럴 순 없지! 하!
2: 그만 포기해! 하! 하!
0: 야! 포기! 섀도우! 정말 귀찮게 구네.
2: 이봐, 골든보이. 나 여기 있지롱. 구조용 루프.
3: 홀로 올가미.
2: 액션.
0: 어? 뭐? 당장 이거

0: 골든보이 이제 다 끝났어.
1: 웃기시네. 드립 펀치 액션.

0: 승부이 스타코아에서 손째.
1: 지금 당장 멈춰. 안 그럼 모두가 위험해져.
2: 싫어. 한 번은 내 거야.

0: 하늘이 누나, 우주 형, 다친 데는 없어?
1: 우린 괜찮아.
0: 어? 이게 뭐지? 스타코어?
2: 응? 저게 뭐지?
3: 어?
0: 어, 우와. 어? 안 돼! 월드 우주 본부가 동력을 완전히 잃었잖아!
2: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

0: 모두 고마워. 덕분에 다시 나아갈 힘이 생겼어.
1: 좋아. 그럼 우리의 다음 임무는? 잠깐. 임무가 뭐였지?
2: 전 세계에 흩어진 스타코어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거야.
3: 좋았어.
4: 어서 가자.
2: 모두 출동 준비.
5: 슈퍼윙스 다 같이 출동.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4: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5: 어쩌라고?
4: 일반 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5: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4: 야! 야!
3: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0: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1: 덕분에 살았다, 야.
2: 밥 한번 사.

페파예요.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다 마셨으면 이제 자러 갈까?
1: 조지는 잘 때도 우주모빌로 음악을 듣죠.
2: 하루 종일 우주놀이하고 또 해? 넌 지겹지도 않니?
0: 아빠도 우주놀이는 안 지겹던데. 저렇게 별도 많은데 왜?
2: 별이 어딨어요? 전 안 보이는데. 밖이 너무 캄캄해요.
0: 안에서 보니까 그렇지. 밖에 나가서 봐야 더 잘 보여.
2: 그럼 지금 나가서 볼까요?
3: 페파, 잠옷 바람으로 어딜 나가?
0: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 얘들아? 이번 한 번만 잠옷 위에 외투 입고 잠깐 밖에 나갔다 오기.
2: 맞지? 아빠, 옷 더러워지게 왜 그냥 누워요?
0: 별은 이렇게 누워서 봐야 잘 보이거든. 저기 저 작은 별들 보이지? 저 별들을 점선으로 이어봐.
3: 저 국자 모양이 북두칠성이야.
0: 맞아. 그리고 국자 끝에 두 별을 쭉 이으면 북극성이란 별이 나오지.
2: 와, 북극성, 북극성 가까이 있니 멀리 있니 우리도 차 타면 갈 수 있니.
0: 그건 안 돼, 페파. 저 별들이 여기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2: 얼마나요? 바닷가보다 멀어요?
0: 오, 당연하지. 근데 망원경으로 별들을 보면 훨씬 가까워 보이지.
2: 우리도 망원경 있어요, 아빠?
3: 아니, 우린 없는데 할아버지한테는 엄청 좋은 게 있지.
2: 그럼 지금 할아버지 집에 가서 볼까요?
0: 지금은 너무 늦어서 안 돼, 페파.
3: 알았어. 애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한 번만 가죠, 뭐.
2: 맞지?
1: 페파랑 조지가 이렇게 늦은 밤에 차를 타는 건 처음이었어요.
0: 저것 좀 봐. 우리 지금 북극성 따라간다, 얘들아.

0: 타파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네요.
1: 어, 이런. 불이 다 꺼진 걸 보니 두 분 다 벌써 주무시나 보네.
2: 아니, 이 밤에 니들이 여긴 웬일이냐, 안 자고.
3: 별 보러 왔어요, 할아버지.
1: 아버님한테 망원경이 있다니까 별을 보고 싶다고 해서요.
2: 아, 그래서 이 밤에 다 몰려왔군. 다락방에 있으니까 모두 날 따라오렴. 이게 우리 망원경 베스란다 이 애들아. 와.
0: 페파 할아버지는 별을 관찰하는 게 취미죠.
2: 자, 이제 됐다. 둘 중에 누가 먼저 볼래?
3: 저요, 저요, 저요.
4: 오, 저게 북극성이구나.
2: 선원들은 저 북극성을 보고 집을 찾아오지.
3: 아빠도 여기 올 때 저거 보고 왔는데. 북극성 말고 다른 별도 볼 수 있어요?
2: 그럼. 저기 저 별 보이지? 저게 토성이란다.
4: 와, 근데 저 고리는 뭐예요?
2: 저 고리는 얼음이랑 돌로 만들어진 거란다. 토성은 아주아주 추운 별이거든.
3: 저기서 눈사람 만들면 되겠다.
2: 어이쿠, 저거 좀 봐.
4: 오.
2: 별똥별도 보고 운이 좋구나. 자, 이제 소원을 빌어보렴.
4: 제 소원은요, 조지가 이 다음에 커서 우주 비행사가 돼서요, 우주로 저 데려가는 거예요.

0: 아빠의 생일.
1: 오늘은 팔팔빠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출근을 해야 하죠.
0: 아빠, 오늘은 아빠 생일인데 회사 안 가면 안 돼요?
2: 그럼 나도 좋지. 일 끝나면 바로 올게. 기다리렴. 아빠 갔다 올게.
3: 네, 다녀오세요.
4: 아빠가 회사에서 일할 동안 우린 집에서 깜짝 생일 파티 준비하는 거다. 일단 아빠 드릴 생일 케이크부터 만들까? 한 볼에 버터랑 설탕, 밀가루를 넣고 달걀도 하나 넣어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넣어야겠지? 바로 이 초콜릿 조각.
1: 엄마가 지금 만드는 케이크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죠.
4: 이제 잘 저어볼까?
0: 엄마, 제가 저을까요?
4: 그래, 해봐.

0: 팔판은 젖는 게 좋았죠. 조지도 해보고 싶었어요.
1: 어, 됐어, 조지. 이제 그만 자꾸 굽자. 짠! 아빠 드릴 초콜릿 케이크요. 됐다. 이제 오븐에 넣고 구워볼까?
2: 엄마, 여기 묻은 거 먹어도 돼요?
1: 그래, 베파. 넌 숟가락을 핥고 조지는 그릇을 핥을래?
2: 야호!
0: 팔팔한 조지는 초콜릿 케이크 반죽을 좋아하죠.
1: 아빠도 계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2: 엄마, 아빠 회사에 전화해서 생일 축하한다고 할까요?
1: 아, 그래. 그럼 좋아하시겠다.
0: 여기는 팔팔 아빠가 일하는 회사입니다.
3: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2: 저기 페퍼 아빠 계신 좀 바꿔주실래요?
3: 자네 전화인데 페퍼 아빠? 아주 중요한 전화인가 봐.
4: 여보세요? 예, 전화 바꿨습니다.
2: 생일 축하해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4: 그래, 우리 딸 고맙다.
2: 이따 일찍 오세요, 아빠. 끊을게요.
4: 그래.
1: 생일 축하해요, 페퍼 아빠.
4: 고맙습니다.
1: 아빠가 집에 오시기 전에 할 일이 하나 더 있는 거 알지?
2: 네, 엄마. 아빠를 위한 깜짝 파티.
5: 쉬,
2: 조지, 너 아빠한테 비밀이니까 말하지 마.
0: 팔팔랑 조지는 물을 담은 양동이래. 엄마는 풍선을 들고 오네요. 아빠를 위한 깜짝 파티가 뭔데 저런 걸 준비하죠?
2: 어, 아빠 오셨다.
1: 얘들아, 얼른 집으로 들어가.
0: 아빠가 퇴근하고 오셨죠.
1: 여보, 아빠 생일 정말 축하해요.
4: 오호, 역시 우리 가족이 최고라니까. 와우, 근데 무슨 초가 이렇게 많담?
2: 당연하죠. 아빠는 나이가 아주 많으니까요. 원래 초는 한 번에 다 꺼야 되는 거 아시죠?
4: 그래, 최선을 다해보마.
2: 맛있어!
1: 그리고 이건 우리가 준비한 생일 선물이요.
4: 내 생일 선물? 새 장화네. 마음에 쏙 드는군. 당장 신어봐야겠다.
0: 팔팔한 조지 엄마가 장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아빠도 생일 선물로 받은 장화를 신었죠. 아빠가 마당에서 진흙탕을 발견했습니다.
4: 새 장화가 얼마나 좋은지 어디 볼까?
0: 근데 진흙탕이 아빠한테 너무 작았죠.
4: 난 이보다 큰 진흙탕이 쏘야겠는데.
1: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볼래요, 여보?
4: 와, 이게 다 뭐야?
2: 아빠 생일이라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0: 뭘 하려는 걸까요?
2: 아빠를 위한 커다란 진흙탕.
4: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생일 선물로 받은 이 장화 정말 완벽한데.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축하할 겸 다 같이 한번 뛰어볼까?
0: 팔팔빠는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게 좋았습니다.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건 모두가 좋아하죠.
4: 이렇게 신나는 생일은 정말 처음이야.
2: 친구랑 자는 날.
0: 밤이 됐습니다. 팔팔은 오늘 조이 집에 가서 하룻밤 자기로 했죠.
2: 조이 나왔어.
6: 어서와, 페파. 안 그래도 너 오기만 기다렸는데.
1: 엄마가 아침에 데리러 올게. 친구들이랑 잘 자라.
2: 네, 엄마.
0: 레베카랑 수지, 에밀리는 벌써 와 있었죠.
2: 나왔어, 얘들아.
7: 어서와, 페파.
2: 우리 곰돌이도 왔는데. 안녕, 얘들아.
0: 조이는 원숭이래. 에밀리는 개구리래. 소질은 부엉이를.
8: 부엉, 부엉.
0: 레베카는 당근을 가져왔죠.
9: 당근, 당근.
0: 조이 아빠는 TV를 보고 있었죠.
6: 이게 다 재밌겠다.
10: 아빠 보고 있었잖니, 조이.
6: 에이, 아빠는 재미없게 저런 걸 왜 봐요.
11: 얘들아, 아빠는 지금 주무셔야 되거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배달하셔야 하니까.
10: 알았어, 지금 자러 갈게요.
11: 너희도 왜...

0: 웬만하면 일찍 자라.
1: 네, 엄마. 주무세요.
2: 팔팔한 친구들이 자려고 침낭을 꺼냈어요. 조이의 쌍둥이 여동생 주주랑 자자도 언니들이랑 자고 싶었죠.
1: 뭐야, 얘들아. 여긴 언니들만 자는 데란 말이야.
3: 얘들 정말 귀엽다, 조이.
4: 같이 자면 안 돼?
1: 알았어, 그럼. 여기서 자도 좋아. 단 절대로 자면 안 된다.
5: 알았다, 언니.
3: 와, 피아노도 있네.
1: 나 요즘 피아노 배우잖아. 들어볼래? 반짝반짝 작은 별.
3: 나도 쳐봐도 돼?
5: 나도.
6: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0: 쉬,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빠 주무시는데 잠 깨시게. 당장 자기 자리에 눕지 못해?
3: 우리 이제 뭐하고 놀지?
4: 친구랑 같이 자는 날엔 이게 빠지면 안 되지. 드라는 봤나? 야식.
3: 야식이 뭔데, 수지?
4: 늦은 밤중에 음식을 먹는 거야.
1: 먹을 거 어디 있는지 내가 아니까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나 따라와.
3: 수지!
4: 쉿! 페파!
3: 조용히 해!
2: 발소리에 조이 엄마가 깼어요.
3: 이렇게 몰래 야식 먹는 거 진짜 진짜 재밌다.
0: 너희들 지금 뭐하니? 아빠 잠 깨면 어쩌려고. 누가 잠잘 때 들으면 좋은 얘기 알면 하나만 해줄래?
5: 저 알아요.
7: 저도요.
4: 내가 먼저 할게. 옛날 옛적에 꼬마 요정이 살고 있었죠. 그 다음은 네가 해봐, 페파.
3: 그 요정은 숲에 살았습니다.
1: 아주 예쁜 요정이었죠. 신기한 요술지팡이도 있었고요.
0: 재밌는데?
4: 다음은 에밀리 차례인가? 요정이 어떻게 됐는지 말해봐.
3: 난 얘기 같은 거 잘 못하는데.
1: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면 돼.
4: 지루하지만 않으면 되거든.
3: 알았어. 하루는 꼬마 요정이 엄청나게 큰 괴물을 만났어요. 그 괴물은...
8: 아니, 누가 이렇게 떠드니?
2: 저런, 너무 시끄러워서 아빠가 깼군요.
1: 죄송해요, 아빠. 돌아가면서 요정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3: 무서운 괴물이 나와서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혹시 아세요, 아저씨?
8: 괴물을 본 다음에? 괴물은 아빠를 들었어요. 털이 잔뜩 난 엄청 큰 발이었어요. 그러고는 역시 털이 잔뜩 난 엄청 큰 뒷발로 걸었죠. 그러다 갑자기 멈춰서 반짝

0: 오늘은 아주 추운 날입니다. 팔팔한 조지는 모자랑 목도리, 외투, 장갑, 부츠로 무장을 했죠.
1: 나무 좀 봐봐. 잎이 하나도 없다.
0: 겨울엔 나뭇잎이 다 떨어집니다. 팔팔한 조지가 진흙탕을 찾았군요. 팔팔한 조지는 진흙탕에서 뛰는 걸 좋아하죠.
1: 누나 먼저.
0: 어찌나 추운지 진흙탕도 꽁꽁 얼어서 아주 미끄럽습니다.
1: 뭐야, 그만 웃어.
0: 엄마 아빠도 나왔군요.
2: 오, 신난다. 진흙탕이네.
0: 아빠도 진흙탕에서 뛰는 걸 좋아하죠.
1: 안 돼요, 아빠.
2: 뭐?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운동 신경이 좋게 망정이지.
1: 아빠, 오늘은 진흙탕이 다 얼었어요. 그래서 우리 못 뛰어요.
3: 할 수 없지 뭐. 우리 이빵 오리 나주러 갈까?
1: 맞네.
0: 팔팔한 조지는 오리 먹이 주는 걸 좋아하죠.
1: 얘들아, 안녕. 너희 주려고 빵 가져왔어.
0: 오리들이 좋아하죠.

0: 어찌나 추운지 연못도 꽁꽁 얼어버렸군요. 빙판은 아주 미끄럽죠.
1: 어, 미안. 웃으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너무 웃겨서.
0: 눈이 내리네요.
1: 눈이다.
0: 파프랑 조지는 눈을 좋아하죠.
1: 조지, 우리 이 눈송이 잡기 할래?
0: 파프랑 조지가 눈송이를 잡으려고 뜁니다. 조지가 눈송이를 잡았군요. 파프도 눈송이를 잡았고요.
1: 네.
0: 소지가 눈썰매를 타고 옵니다.
2: 야호! 안녕, 페파.
1: 와! 이거 재밌겠다, 소지.
3: 네.
2: 애들이랑 언덕에 썰매 타러 왔어. 눈이 엄청 많이 쌓였거든.
4: 우리도 저기 올라가서 썰매 타는 거 구경할까?
2: 네, 아빠!
0: 네. 친구들이 썰매를 타러 언덕에 왔습니다.
5: 슈! 야호!
1: 와,
0: 저런! 조지가 언덕에서 미끄러집니다.
1: 진짜 웃긴다, 조지!
0: 하지만 조지는 웃기지 않았어요.
4: 눈 쌓인 언덕은 미끄러우니까 아빠가 안아줄게. 가자, 조지.
1: 아빠, 저도 안아주실래요?
4: 그래, 페파. 알았다.
6: 당신도 넘어지지 않게 발 조심해요.
4: 그런 거라면 걱정 말아요. 알면서 당신 남편 운동신경 좋다는가.
5: 누가 더 빨리 가나 하자.
7: 좋아.
5: 제자리에 준비 출발.
4: 다 왔다. 드디어 언덕 꼭대기구나.
6: 긴장 풀고 가다 넘어지면 안 돼요.
4: 넘어지긴 누가 넘어져.
1: 이러니까 큰 눈썰매가 따로 없네.
5: 야호!
1: 안녕! 우리가 다 이겼다!
2: 만대!
0: 1등은 팔팔한 조지입니다.
7: 잘했어, 페파!
1: 내가 뭘 했다고? 우리 아빠 썰매가 다 했지.
4: 지금 웃음이 나오니?
6: 솔직히 웃긴 걸 어떻게 해요?
4: 하긴 생각해보니 좀 웃기군.
1: 일하고 놀기.
0: 화창한 아침입니다.
4: 오늘은 누가 뭐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자.
0: 파파빠는 그냥 푹 쉬는 걸 좋아해요.
1: 오늘은 일하러 회사 안 가세요?
4: 파파 안 가. 오늘은 토요일이잖아.
0: 파파빤 토요일엔 회사에 안 가죠.
6: 어머 여보, 회사 안 가고 여기서 뭐해요?
4: 토요일엔 원래 나 회사 안 가는 거 알잖아. 토요일 아니야?
6: 네, 오늘은 목요일이거든요.
0: 파파빤 목요일엔 일을 합니다.
4: 아빠 또 올게.
1: 네, 아빠. 아빠 안 됐다. 또 일하러 가고. 엄마 좋겠다. 일 안 하고 종일 집에서 노니까.
6: 놀긴 누가 논다 그래. 엄마도 집에서 컴퓨터로 일해야 해.
0: 조지는 행복한 암탉게임을 하고 싶었어요.
6: 조지, 엄마 일해야 되니까 행복한 암탉게임은 엄마 일 끝나고 하자.
0: 수지 엄마가 팔팔을 유치원에 태워주러 왔습니다.
2: 네, 나 왔어, 페파.
1: 어서 와, 수지.
6: 유치원 잘 갔다 와라.
1: 네, 갔다 올게요. 엄마도 일 잘해요? 근데 아줌마, 아줌만 오늘 일하세요? 아님 놀아요?
6: 아줌마가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8: 네.
6: 체육관에 가서 일해야 돼.
1: 체육관에서 어떤 일 하는데요?
6: 달리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줄넘기도 하지.
2: 에이, 엄마. 그게 무슨 일하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죠.
0: 팔팔한 소지가 유치원에 도착했네요.

0: 허, 모두 조용. 오늘은 가게 놀이를 할까요, 여러분? 자, 누구 가게 주인 할 친구? 가게 주인은 페파랑 수지가 할까요? 나머지는 물건을 사는 손님을 하고요.
1: 페파랑 수지는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역을 맡았죠.
2: 근데 우린 뭐부터 하지, 페파? 손님한테 돈 받는 건 내가 할게. 넌 선반에 있는 물건 줘.
3: 알았어.
1: 첫 손님은 강아지 데니군요.
4: 안녕하세요, 주인 아주머니.
2: 어서 오세요.
4: 과자 좀 사러 왔는데 지금 있나요?
2: 수지, 우리 가게에 지금 과자 있어?
3: 아니, 이 장난감 전화를 사면 안 될까요?
4: 네, 주세요. 이건 얼마죠?
2: 이 전화기는 100만 원입니다, 손님. 안녕히 가세요. 다음 손님.
5: 네. 안녕하세요, 주인 아주머니. 혹시 빵 있으면 한 봉지만 주실래요?
3: 없는데요. 이 장난감 집은 안 될까요?
2: 쇼핑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5: 네, 담아두세요.
2: 이 장난감은 만 원입니다, 손님.
5: 아이고, 이런, 돈이 모자라서 안 되겠는데요.
2: 그럼 다음에 가져오세요, 손님. 이거 되게 힘들다.
3: 그러게.
6: 안녕하세요, 주인 아주머니. 저한테 천만 원이 있는데 천만 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2: 수지, 우리 그런 거 있어? 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
3: 이 당근 어떠세요?
6: 네, 주세요.
1: 레베카는 당근을 아주 좋아하죠. 집에 갈 시간입니다. 파파 아빠가 파파랑 수지를 데리러 왔죠.
2: 바빴어요?
7: 바빴지. 눈, 코, 뜰 새 없이 종일 일했단다.
3: 우와, 우리도 유치원에서 일 많이 했는데.
2: 우리가 오늘 가게 주인을 했거든요.
8: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했다. 이제 뽑아볼까?
1: 파파 엄마도 방금 일을 다 끝냈죠.
8: 알았어, 조지. 엄마 일할 동안 잘 참았으니까 상으로 행복한 암탉게임 한번 하게 해줄게.
2: 거짓말쟁이. 일한다면서 행복한 암탉게임 하고.
8: 아니야, 방금 시작한 거야. 조지랑 일 다 끝내고, 그치, 조지?
7: 전부 다 자기 일 끝낸 건가? 그럼 다 같이 게임해도 되겠네.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2: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 주세요. 모기는

0: 땀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화물기차 기관사.
1: 어,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커다란 기차를 몰 거야. 특별한 짐을 실은 기차지. 바로 화물이란 건데 그걸 싣고 멀리 떠나볼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기차 기적 소리지.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화물기차 기관사거든. 오구! 너희도 화물기차 기관사 놀이 할래? 같이 할 거지? 우와, 좋다고? 아우! 우리 특별한 화물을 나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뿌뿌. 너희도 기차 소리 내볼래? 뿌뿌, 잘했어.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화물기차 기관산 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기차에 화물 실으러 가보자.

0: 상어다!
1: 칙칙폭폭, 칙칙폭폭.
0: 비윤!
2: 안녕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화물기차 기관사 놀인데 같이 할래?
0: 귀여워!
3: 후후, 이 물놀이공을 배달하면 되겠다.
4: 바닷가까지.
2: 좋아! 그럼 화물칸에 실어보자.
0: 자, 소개합니다. 바로 화물 싣는 기계! 삐, 삐, 삐. 그게 바로 나야. 삐, 삐, 됐고. 삐, 삐, 됐고. 화물 때문에 앞이 안 보여.
3: 오, 내가 도와줄게. 내 목소리만 따라오면 돼. 계속 가, 계속 가. 그만! 됐어. 이제 내려놔.
0: 고마워.
3: 고맙긴 화물아. 걱정 마. 내가 널 지켜줄게.
0: 나 화물 지킴이 할래.
2: 또 어떤 특별한 화물을 배달할까?
3: 비시 상어를 바다에 데려다 주자.
2: 바닷가 옆에 살잖아.
3: 상어 화물이라고? 멋지다!
2: 근데 상어를 어떻게 기차에 태우지?
0: 수조에 넣으면 돼.
3: 널 무사히 바다까지 데려다 줄게. 난 화물 지킴이니까.
4: 어, 상어 위엔 안 앉을게.
2: 하나, 둘, 셋, 들어올려!

0: 조심해. 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돼. 상어한테 필요한 거야.
1: 걱정 마. 난 말이야, 저 상어한테 꽝 물리고 싶진 않거든.
2: 바다까지 가려면 오래 걸리는데 혹시 상어 간식 챙겼어?
0: 상어 간식?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2: 아무거나 써도 돼.
0: 상어 간식, 상어 간식. 헉!
1: 여기 찾았어.
2: 화물기차 출발 준비 완료.

0: 화물지킴이 오지? PC 상어가 좀 배고픈 것 같은데.
1: 뭐라도 줘야 해. 배고파서 화물까지 먹으면 어떡해. 내가 여길 지키는 한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간식이 너무 멀리 있는데 어떡하지? 손이 안 닿아.
2: 아, 기차칸을 바꿔 끼우면 돼. 우선 기차칸부터 떼야 해.
0: 어, 해볼게. 잘.
2: 기차 기관사들, 손상안경을 쓰고 찾는 걸 도와줘. PC 상어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0: 이걸 써봐.
1: 자, 올랐다. 내가 도와줄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0: 화물기차 기관사들 전속력으로 출발! 저기 바다야! 드디어 왔어! 그리고 우리 소중한 화물도 무사히 도착했고 말이야.
1: 세 타면 같이 내리자. 하나, 둘, 셋!
2: 배달 완료!
0: 화물을 배달했다고? 와, 해냈어!

이상하게. 그럼 또 만나? 물놀이공도 내릴게. 가자! 우후! 우와, 물놀이 재밌겠다! 사건을 맡은 탐정! 오,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단서를 찾아다니면서 질문도 하고 신기한 사건도 해결할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돋보기 같지 않아? 이걸로 단서를 살펴볼 거야.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 탐정이거든. 사건 발생. 너희도 탐정놀이 할래? 같이 할 거지? 좋다고? 우리 큰 사건을 해결해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뭐든 돋보기처럼 쓰면 돼. 자, 돋보기로 한번 볼까? 뭐가 보이니?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탐정놀이! 그럼 사건을 해결해보자! 빨간 수레가 안 보여. 여기 놔뒀는데? 어디 갔지? 이건 사건이야! 수레가 사라졌다!

0: 마냥 로지였어. 예.
1: 안녕, 딜런.
0: 안녕. 탐정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0: 빨간 수레 못 봤어? 그게 사라졌어.
1: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무서울 텐데. 빨리 찾아야겠다. 난 단서를 그리는 그림 탐정 할래.
0: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더라? 빨간색이고 엄청 빨라. 앞에 손잡이도 있고. 아니야. 다른데. 응? 맞아. 바퀴도 달렸고. 바로 그거야.
1: 됐어. 이제 다들 수레가 사라진 걸 알 거야.
0: 그럼 탐정 모자 쓰고 단서를 찾아보자.
1: 탐정 모자가 없으면 어떡해?
0: 아무거나 써도 돼.
1: 탐정 모자, 탐정 모자. 헉, 여기 있어.

0: 나뭇잎씨 혹시 수레 못 봤어요? 어?
1: 그 돌멩이 아주머니는요? 혹시 보셨나요? 허! 단서 발견! 바퀴 자국이야! 자국이 이쪽으로 나 있어. 그러니까
0: 수레한테 바퀴가 있다는 거지.
1: 그리고 이쪽으로 굴러갔고,
0: 여기 꼼짝 말고 있어요, 나뭇가지 씨. 아직 물어볼 게 남았다고요.
1: 그래서 아주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
0: 제일 좋아하는 모양이 뭐야?
2: 사다리꼴.
0: 우와, 정말 난 동그라미.
1: 그리고 혹시 내 사라진 수레 못 봤어?
0: 짠짠짠. 아우, 미안해.
2: 괜찮아. 아침에 수레가 지나가는 거 봤거든. 근데 말이야, 뭔가 이상했어. 그 수레에 아무도 안 탔더라.
0: 우와, 진짜 수상한걸.
2: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 다시 기억해볼게.
0: 이제 기억나?
2: 아니, 안 떠올라. 아침에 했던 걸 다시 해보면 기억나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건 바로 나무 긁기야. 그 다음엔 오리 흉내를 냈었지. 꽉꽉꽉꽉꽉꽉꽉.
1: 에헴. 그래서? 그렇게 꽥꽥 흉내를 낸 다음엔 뭘 했는데?
2: 실타래 갖고 놀았어. 아, 기억났다! 수레가 지나갈 때 위로 쭉 올라가는 실이 달려있었어!
0: 이렇게 말이야?
2: 맞아!
1: 비씨! 넌 어디 있는지 안다고? 좀 알려줄래? 너무 세구나.
0: 그러다 너까지 다 날아가겠어.
1: 그래서 네가 연을 수레에 묶었다고?
2: 와, 저거 내가 봤던 그 실이랑 똑같아. 근데 수레는 지금 어디 있어?
0: 수레를 여기 놔뒀단 말이지. 근데 없잖아.
2: 짠짠짠.
1: 우와, 진짜 이상하네.
0: 너무너무 수상한걸.
1: 이럴 땐 탐정이 더 많아야 해.
2: 우리가 도와줄게. 됐어.
1: 이제 우린 모두 다 탐정이야.

0: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 혹시 바람에 연이 날려서 그 연이 수레를 끌고 간 거 아닐까?
1: 그럼 그 연을 찾게 되면 수레도 찾겠네.
0: 담정들, 다들 돋보기 챙겼지? 단서를 찾아보자. 혹시 연이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거야! 또 수레도 저기 있고! 예!

0: 이번엔 또 어디 갔지? 이 냄새는 수레바퀴야. 또 뭔가 수상해. 그럼 어느 쪽으로 갔을까? 이쪽? 아님 이쪽?
1: 수레를 찾으려면 수레처럼 움직여야 해. 자, 굴러보자.
0: 우리가 굴러내려왔으니까 수레도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럼 수레는 이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갔단 뜻이네. 다른 단서가 더 필요해. 탐정들, 다 같이 돋보기 준비. 저기 봐, 또 바퀴 자국이야. 저걸 따라가 보자.

0: 오래야 보고 싶었어.
1: 그럼 이제 신기한 사건 해결한 거지?
0: 우와, 사건을 해결했다고?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한때 누군가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었던 자동차. 어디서 태어났던 마지막 생선지는 결국 이것. 바로 폐차장입니다.
1: 무게비의 90% 이상을 사용,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0: 보물로 버려질 자동차를 하나하나 해체해 보물을 찾는 사람들. 뜯고 부숴가면서도 작동하는 부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1: 그 저렴하게는 30%, 더 저렴하게는 70%까지도 할인이 될 수가 있죠.
0: 알고 보면 버릴 것 없는 폐차의 세계를 만나

0: 전라도 김치는 젓갈이잖아요. 김치는 흥미가 다르거든요.
1: 대량 생산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여름 김치. 힘들어도 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0: 매워 죽겠어요.
1: 폐차장과 여름 김치 공장.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약 2,660만 대.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신차가 늘어나는 만큼 폐차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운행을 마친 자동차. 그 마지막 여정의 종착지를 찾았습니다. 현재 이 폐차장에 모여있는 자동차는 400에서 500여 대. 사고차, 오래된 차 모두 폐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누군가에겐 쓸모를 다한 고철이지만 이곳에선 귀하신 몸입니다. 과연 폐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폐차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원 대리라고 합니다. 근무한 지는 이제 한 4년여 정도 되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거를 폐차를 할지 아니면 또는 있는 원형 그대로 수출을 할지 점검을 하는 그게 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쌓여있는 차들이 있어요. 이 모든 차들이 다 폐차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로는 살아있는 차지만 만약에 등록증 같은 게 말소됐기 때문에 이제 운행할 수 없는 진짜 폐차가 되는 겁니다. 저희 작업장이고요. 또 여기에서는 우리 와이어들이 하는 작업장이에요. 하이,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하세요. 다 분업화가 되어 있어서 첫 단계서부터 바퀴를 빼주시는 분, 배터리를 빼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또 엔진오일이라든가 미션오일, 부동액 같은 거를 액상류를 빼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각자에 맡은 부분이 따로 있어서요. 단계별로 해체를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이제 엔진을 적출해낸 거죠. 심장을 떼는 것들입니다. 폐차하고 최종 엔진들만 모아놓은 것이에요. 다 분해해서 고철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깨끗한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너무나 깨끗한 차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수출이 내보낼 수도 있어요.
1: 폐차장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폐차를 실은 견인차입니다.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달려가 폐차를 가져오는데요. 줄줄이 들어오는 폐차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자동차 한 대. 고급 외제차입니다. 이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건 아닐까요?
2: 아, 차가 너무 깨끗한데? 이렇게 차가 깨끗해도 일반적으로 폐차야 절차에 들어온 폐차 차량입니다.
3: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요? 예.
2: 그러니까 깨끗하고 사고나고 그거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차주의 마음입니다. 이게.
1: 폐차장에 왔지만 무작정 부셔버리진 않습니다. 먼저 재사용할 부품을 찾는데요. 그런데
2: 문이 잠겨 있어. 문이 잠겨 있어.
3: 보세요.
2: 문이 잠겼습니다. 지금.
3: 문 잠겼다고요? 키는요?
2: 네.
3: 키는?
2: 키는 다 안에 있지.
3: 아, 안에 있다고요?
2: 네.
3: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옮겨요?
2: 아, 폐차잖아요. 폐차면은 이제 얘가 희생을 해야죠.
1: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폐차라 허락됩니다.
2: 장교에서 비상 탈출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야 이것도. 는 부품들이죠, 이것도.
3: 아이고. 네.
2: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유리가루가 세기 때문에.
1: 그럼 폐차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 폐차비랑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차종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 달라요.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0만원에서 한 100만원 사이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SUV들, 그런 이제 중형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 80에서 한 120선 와이 좀 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연식이라든가 형식에 따라 또 이제 130, 140까지 나오는 경우 좀 다양해요, 그게.
1: 이렇게 하루에 폐차하는 차가 약 40대. 이번에 들어온 차는 2010년식 LPG 차량입니다. 연식은 꽤 됐지만 사고 흔적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일단 폐차장에 들어온 이상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차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번호판 떼기인데요.
2: 먼저 제일 들어오면 번호판을 먼저 탈 거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래야 폐차라는 거, 움직일 수 없는 차라는 거로 이제 명시를 해놓기 때문에.
1: 떼어낸 번호판은 한 대 모아서 곧바로 절단합니다.

0: 혹시라도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군요.
1: 다른 데 도용될 수도 있고.
0: 이렇게 절단된 번호판도 그냥 버리는 일 없이 고철로 재활용합니다. 그 사이 본격적으로 폐차 점검에 나선 작업자.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 남아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핍니다.
2: 이거는 몇 년도나 됐고.
3: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운전석 밑에 이거 라벨지가 있어서요. 형식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괜찮은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2010년식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한 14만 6천 정도 탄 차량입니다.
2: 그런데 벌써 폐차를 하네요?
3: 그러니까 폐차하는 것도 꼭 기간이 있어서 폐차하고 뭐 얼마가 다 그게 아니에요. 차의 소유주분의 예, 결정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타도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0: 먼저 차의 심장부터 살펴봅니다.
3: 지금 엔진 변속기 아무 문제 이상 없이 다 괜찮고요. 이 LPG 차예요. 그래서 연료 탱크를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연료 탱크 같은 경우는 보이시죠? 이게 LPG 탱크, LPG 연료를 사용하는 거죠. 밸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소비자분들도 차주분들도 좀 알고 계셔요. 위험할 때는 이걸 잠그고 해셔야 되니까 이게 보통 다 밸브들이에요.
0: 아하, 안전을 위해 이렇게 두 군데 가스 밸브가 있군요.
3: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 다 확인해서 잠고 이런 거 유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0: 바깥 점검이 끝나자 이번에는 차 안에 타는 작업자. 그런데 갑자기 펜으로 차 내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뭐라는 걸까요?
3: 부품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미리 표시해서 해체할 때 함부로 안 하고 좀 정성껏 띄어내는 거죠. 그래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2: 부품으로요?
3: 그렇죠. 거의 문제없고요. 문짝도 문제없고 후드, 본네트 저것도 문제없고 다 문제없고 전체적으로 좀 다 이상이 없습니다. 김영 씨, 이거 차 깨끗하니까 라이트하고 범퍼하고 다 필요로 하니까 간단한 것만 먼저 좀 빼주세요.
0: 점검해보니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 꽤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새 제품을 다루듯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3: 그렇죠, 너무 깨끗하니까. 깨끗하니까 다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부품으로 만들어놓는 거죠.
0: 그야말로 돈을 안겨주는 보물. 무거운 부품을 하나하나 옮기며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3: 훨씬 더 저렴하다 보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죠, 저희 가격은.
0: 한때는 누군가의 애마였을 폐차. 비록 도로 위 수명은 끝났지만 부품으로 새 삶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4: 어떤 분은 차 막 이렇게 세차 다 하고 오셔서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차 본넷을 열면 그 밑에 공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동안 고마웠어. 너에 대한 추억을 간직할게. 잘 가. 이런 식으로.
0: 바깥쪽 부품을 떼어냈지만 여전히 쌩쌩한 자동차. 아직 쓸만한 부품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바로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분업화를 통해 단계별로 해체가 이루어집니다. 숙달된 작업자만의 전문 영역이죠. 줄줄이 대기하는 차가 많은 만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립 역순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3: 타이어하고 배터리 제거해주세요.
0: 먼저 화재 위험이 있는 부품부터 분리합니다.
5: 배터리에 배터리 받았어.
0: 수명이 많이 남은 배터리 역시 한 대 모아서 다시 재사용됩니다. 다음 차례는 타이어인데요. 한 개 무게가 약 25kg, 차 한 대당 100kg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상태가 나쁜 타이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재사용 여부도 신중히 가려냅니다.
3: 공 패턴이 어떠세요? 좋죠?
2: 선명해요.
3: 예, 그 밑에 걸 보면 많이 암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0: 이때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3: 여기 보면 1, 2, 1, 9 앞에 1, 2는 1년에 우리가 52주

0: 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 그 뒤에 19는 연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19는 19년도 12번째 주에 생산된 타이어라는 거죠. 그러면 19년도에 생산된 타이어인데 지금 26년도이기 때문에 못해도 7년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타이어가 패턴이 좋고 마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최소한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도, 24년도 거기서부터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1: 작업자의 손이 닿을수록 가벼워지는 자동차. 하지만 모든 게 다 재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따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2: 환경 오염시키는 물질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냉각수라든가 아니면 에어컨 가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다 수거하는 겁니다.
1: 이제 엔진 차례입니다.
3: 엔진을 내리기 위한 볼트를 탈착하는 작업.
1: 엔진은 구조상 차축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엔진을 꺼내려면 차축부터 산소 절단기로 잘라내야 합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작업자만 가능한 고도의 기술. 떼어낸 뒤에도 무게가 상당해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4: 70km 정도 나갈 겁니다.
5: 근데 발 다치신 적 없으세요, 혹시?
4: 아, 이거 그래서 항상 안전화를 신고 항상 조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1: 이런 위험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됩니다.
6: 엔진 들어요.
5: 아, 엔진 내리시는 거예요?
6: 네.
1: 성능이 좋은 엔진은 비싸게 팔리는 폐차장 효자 상품. 그래서 분리부터 보관까지 특별히 더 신경 씁니다.
0: 엔진 받칩니다. 다 전문가들이라 딱 보는 순간 아 무슨 엔진 무슨 엔진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골라서 가져가시죠.
1: 특히 중고 엔진은 외국에서 인기가 많아 아무리 쌓여 있어도 며칠이면 다 팔려나간다고 하는데요. 부품을 고정하는 볼트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0: 볼트도 좋은 구슬이에요.
1: 이래 보여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철이라 고철 중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엔진까지 분리한 폐차의 다음 행선지는 굴착기 아웃. 마지막 폐차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람이 하기엔 위험하고 더딘 작업이라 굴착기가 나섭니다. 먼저 차 지붕부터 깔끔하게 걷어낸 뒤 다음으로 집게가 향한 곳은 차 앞유리. 망설임 없이 깨부셔버립니다. 쓸모없는 좌석을 한 번에 꺼내기 위해서인데요. 이빨 뽑듯 집게로 쏙쏙 빼냅니다. 이야, 백발백중이네요. 이제 남은 건 사람으로 치면 혈관인 전선입니다. 이렇게 빼서 한 곳에 차곡차곡 모아놓는데요. 얼핏 보면 쓸모없이 보이지만 의외로 비싸게 팔린다는군요.
7: 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전선 빼내고 시탈화제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에어컨 에바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빼내고 그거에 다 줄이잖아요. 그게 좀 가격이 좀 나가는 거라 거기서 반드시 빼야 돼요. 이제
1: 내장재와 부품, 전선까지 하나씩 걷어내고 나니 자동차 본체만 남았습니다. 차체는 차체대로 가치가 있는데요. 고철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형차 한 대에서 나오는 고철 무게가 약 600에서 700kg. 철강 원료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폐차 한 대가 귀중한 자원인 셈입니다.
0: 저희 최대 목표치가 90% 이상이에요. 무게비의 90% 이상을 사용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죠.
1: 이제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기차. 2011년 첫 등록 이후 100만 대를 넘어서며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연스레 폐차장에 들어오는 전기차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 들어온 차는 21년식 수입 전기차입니다. 연식은 얼마 안 됐지만 사고 수리비가 차값보다 높게 나와 결국 폐차를 택하게 됐다는데요. 범퍼를 보니 사고가 꽤 컸던 모양입니다.
5: 폐차하려면 일반 차 폐차비 뭐 줘봤나요, 돌봤나요?
0: 그러니까 종류가 다를 뿐이지 같은 차종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비슷비슷해요. 아, 특별하게 더 높고 더 낮고 그게 없어요.
1: 매연 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리프트에 올려 해체를 시작합니다. 까다로운 작업이라 전문 인력만 담당하는데요.
0: 배터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화재 위험성이 너무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1: 전문 작업자라도 만반의 준비는 필수입니다.
6: 방염복이에요, 방염복. 배터리 빼다 보면 화재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착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절연 장갑 이걸 절연 장갑이에요, 절연 장갑.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까다롭죠, 이제.
1: 화재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감전.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에 작업 전엔 늘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5: 아, 안 열리나요?
6: 이래서 전기차가 싫단 말이죠.
0: 앞에 사고가 너무 많이 심해서요. 네.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약간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앞부분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가 따로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파손된 상태예요.
1: 급한 대로 다른 배터리로 임시 전원을 공급해 보기로 하는데요. 방법이 통할까요?
0: 배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오.
1: 다행히 한 번에 열리네요. 곧바로 전원 버튼을 누르는 작업자. 순조롭게 시동까지 걸립니다.
0: 아, 됐다.
1: 배터리 분리는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 전기차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요.
6: 전력을 차단하는 거. 아무래도 고전압이다 보니까 차가.
8: 아, 전력 차단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6: 그렇죠.
1: 전기차의 경우 먼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80% 90% 있을 때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자가 방전기가 있기 때문에 방전기로 해서 전기를 빼줘야 돼요.
6: 20% 정도 나왔어요?
0: 아, 21%면 그대로 이제 해체하면 될 것 같네요.
1: 안전을 위해선 배터리 잔량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비로소 분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0: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해야 돼요.
1: 약 100개의 볼트를 하나하나 풀고 나서야 배터리 보호 케이스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만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흙먼지. 흙으로 샤워하는 것도 일상인데요. 채펄기도 전에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0: 메인 배선들을 제거를 해줘야죠.
5: 요구할 때 좀 위험하겠어요.
0: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순간적으로 전기가 아크가 이런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감전을 또 조심해야 되고.
1: 배터리의 고전압 전류를 차량의 주요 장치로 전달하는 게 바로 이 메인 배선입니다.
0: 메인 케이블.
1: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리프트를 배터리 아래에 조심스레 갖다 대는데 어찌된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0: 다시 한번 또 체크하면 매뉴얼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렇게 했지 하는 예측이 아닌 정확한 매뉴얼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설명서 확인 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봅니다. 같은 회사의 전기차라도 모델마다 부품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방해물이 사라지자 배터리가 무사히 전기차로부터 분리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 내릴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보습을 드러낸 배터리.
0: 배터리 팩입니다.
1: 야, 크기가 거의 식탁만 하네요.
0: 이 안에 이제 배터리 내장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셀들이 다 연결돼서 메인 컨트롤 이쪽으로서 이제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 내연 기관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전기차 배터리. 그중에서도 인기 수입 전기차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약 4,000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0: 두꺼운 금속 캔이 외부 충격과 압력을 보호해주는 구조입니다.
1: 보통 20년씩 이전 거는 보통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돼요. 배터리를 해체를 했을 경우.
2: 그런, 정부에다가요?
1: 예, 예. 21년씩 이후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배터리 처리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0: 이렇게 분리된 2021년 이후 배터리는 전문 업체에 넘겨지기 전까지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관리됩니다.
2: 아, 이렇게.
1: 네,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국산 전기차 배터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각형과 파우치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각형은 여러 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죠.
2: 아, 왜 이렇게 따로 보관해요?
1: 왜냐하면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 배터리 팩이 화재가 발생 시에는 너무나 큰 화재가 되고 열폭주라고 그래서 너무 크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방염 처리 다 돼 있고 불을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또 온도를 유지해서 열폭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거죠. 자, 실내 살펴볼게요. 신나지 않게 이쪽 옮기게요.
2: 아, 이것도 다 쓰는 거예요?
1: 그렇죠.
2: 아, 시트는?
1: 보시면 시트는 깨끗하잖아요. 가죽이 해지고 하는데 그것도 없이 깨끗하니까 찾으시는 고객이 있다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거죠.
3: 네. 웬만하면 다 살려드리니까.
0: 인기 수입 전기차는 부품을 주문하면 바다 건너 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중고 부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데요.
1: 조각이.
0: 그만큼 귀하다 보니 해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음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4시간 고생 끝에 마침내 실내 작업이 끝났습니다.
1: 오, 수고하셨습니다.
2: 이야, 이거는 재활용 가능한 거죠?
1: 그렇죠. 재활용이 가능하고 아, 저 모니터 같은 경우는 좀 모델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100만 원 후반대 그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저게 다.
2: 아, 이제 멀쩡하다. 얘를 다 테스트했는데.
1: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2: 엄청 싸요.
1: 그러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거죠. 수고하세요. 아, 너무 힘들어. 네. 우리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할 거. 그 다음에 하자고요. 네. 나오세요, 빨리. 아, 너무 더워. 아, 수고했습니다.
3: 아, 목 아파요.
1: 5-6시간 정도 더 소요가 되죠.
2: 그럼 한 10시간 걸리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저 한 대에 전념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2: 전기차. 예.
1: 그래서 솔직히 저희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0: 잠시 실내에서 몸을 식히기로 하는 작업자들. 오늘 같은 날은 시원한 물이 더 당기는데요.
2: 어, 후배 먼저 주시네요.
1: 아유, 많이 움직였잖아요. 우리 덕재님이.
0: 일한 직후라 물이 꿀맛입니다.
1: 시원합니다.
2: 좋으세요?
1: 예, 많은 차종을 구해받지 않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뜯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남자들은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걸 해봤어도 아, 이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이것도 머리가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공부해서 언제든지 탐구하고 연구해야 좀 더 심화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 예전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부수고 떼내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는.
0: 폐차라고 꼭 최신차의 부품만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이 트럭들은 의외로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는군요.
1: 바이어들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체크해 놓은 겁니다. 우리한테는 폐차돼서 필요가 없는 차지만 외국에서는 우리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특히 중동 지역에서 우리 중고차의 인기는 높다 못해 뜨거울 정도인데요. 싸고 튼튼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매년 수출량이 늘고 있습니다.
4: 파키스탄인데 차 사러 왔습니다.
2: 근데 차가 굉장히 많이 낡았잖아요.
4: 엔진 있잖아요. 엔진 D4BB 파키스탄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차 오래되는 거 새로 나온 것보다는 오래되는 거 엔진이가 좋아요.
0: 외국인 중개상이 폐차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품을 분리해 주는데요. 그런데 앞부분만 댕강 자릅니다. 실수로 잘못 잘라낸 건가요?
2: 얘들 다 짜서 이렇게 잘라내요?
1: 엔진과 사람이 타는 부분, 그 앞.

0: 앞부분은 따로 있어서 앞부분 먼저 제거 후에 먼저 빼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엔진을 빼낼 겁니다.
1: 분리된 트럭 앞부분도 외국인 중개상에게는 소중한 자원. 손상되지 않게 조심조심 가져갑니다.
0: 오래된 차다 보니까 신부품, 새 부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살려서 쓰는 거죠.
1: 차 일부분을 통째로 가져가면 부품을 각각 가져가는 것보다 분실 위험이 훨씬 적다는군요.
0: 저 중동 쪽, 그쪽도 많이 있고요.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많이 있고 또 아프리카의 뭐 가나라든가 거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우리나라 차가 이제는 솔직히 이제 당당하게 얘기잖아요. 일본 차보다는 우리나라 차가 더 좋다고. 그래서 약간은 좀 뿌듯한 기운도 있습니다.
1: 며칠 후 폐차장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2: 헤드라이트 좀 사놨습니다.
0: 연식이 어떻게 될까요?
2: 네, 이제 13년식 노화돼가지고 타이어 뭐야 헤드라이트 자체가 좀 뿌예요, 뿌예. 아. 시중보다 저렴하게 지인들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 예. 얼마나 저렴한데요?
2: 3분의 1도 안 되죠.
0: 2층 창고요. 13년식 운전석 HID 거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1: 폐차장 건물에 자리한 부품 창고. 모두 성능에 문제가 없는 부품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4: 9만 9천 개가 지금.
1: 이 중 전조등과 사이드 미러는 특히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게다가 오래돼 단종된 차량 부품은 폐차장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5: 운전석과 전조등 재고 있습니다.
1: 부품의 경우 작은 고장도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최종 점검을 꼼꼼히 합니다.
3: 다 일일이 확인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4: 그렇죠.
0: 전자동차 이쪽 고객님 입장하신 거니까 고객님 한번 보세요. 물건이 맞는지.
4: 맞아요. 밖에 가서 장착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5: 네, 잘 사용하세요.
4: 고맙습니다. 네.
0: 여기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재활용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 좀 우리도 공헌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1: 무더위에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여름김치. 그 맛을 위해 더위도 잊은 채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이어지는 대형 트럭 행렬. 전국에서 김치 재료를 싣고 온 곳인데요. 탑을 쌓을 만큼 가져온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6: 해외에서 왔어요. 절임배추 한 4톤 싣고 왔어요.
1: 맛을 좌우하는 재료이기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공수해 오는데요.
7: 제주산 무예요. 오늘 이제 들어온 물량은 한 4톤 정도 입고가 됐고요.
1: 제철 맞은 재료도 있습니다.
8: 충남 예산에서 왔고요. 알타리 800kg하고 열무 700kg 왔습니다.
1: 이곳에서 만드는 김치 종류는 약 14가지, 양으로는 6톤입니다. 그 많은 양의 김치를 만드느라 직원들은 날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고군분투 중인데요.
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치 공장에서 양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파트 업무를 하고 있는 임한순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알타리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3단계에 맞춰서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1시간 반 정도 절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세척을 하기 위해서 거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아주 싱싱하고 아주 절임도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네, 여기는요, 지금 보쌈 라인이라고 해서 보쌈 김치를 버무르고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 양념은 멸치 생젯을 비롯해서 새우젓, 양파 12가지 정도 종류의 양념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1: 오늘 첫 작업은 여름 대표 김치인 열무 물김치. 주 재료인 열무 700kg은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예산에서 수확한 뒤 전처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10: 열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배가 엄청 단단한지도 확인을 하는 거고요.
1: 확실히 단단해 보이네요.
10: 이렇게 단단해야지 잘 절여집니다.
1: 상태 확인이 끝난 열무를 김치로 만들려면 절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내산 철인염을 물에 녹여 염수를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염도 맞추기입니다.
11: 저희가 지금 8도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1: 아삭한 식감이 특징인 열무김치. 절이는 것에 따라 김치 맛이 결정되기에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10: 신선도를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절이는 작업을 직접 합니다.
1: 이때 물을 채워놓은 커다란 통을 열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700kg을 골고루 절이기 위한 방법이라는군요.
11: 1시간 반 정도 절고 있습니다.
1: 그 사이 양념실에서는 열무 물김치 양념 준비가 한창입니다.
9: 국물 내려고 작업하고 있어요. 김치에 육수를 첨가해야 맛이 더 감칠맛이 나죠.
1: 일반 열무 김치와 다르게 국물이 있는 김치라 각별히 더 신경 쓰는 건데요. 번거롭지만 맛을 위해 매일 육수를 일일이 끓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맛을 책임져줄 재료에 손맛도 더합니다.
9: 가정식에서 김장할 때 끓이는 육수하고 똑같이 맛을 내고 있어요.
1: 오직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육수. 단맛은 배, 사과 같은 과일을 넣어 자연의 맛을 살립니다.
9: 단맛도 좀 약간의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3: 네.
9: 그래서 이런 걸 첨가하고 있어요.
3: 아, 어디예요?
9: 육수물이에요.
1: 모든 재료를 육수통에 넣고 끓이기 직전 한 가지를 더 넣습니다. 바로 비린내를 제거할 소주인데요. 모든 재료를 넣고 1시간 30분간 센 불에서 팔팔 끓여줍니다.
9: 희야, 빨리 육수 건져라.
1: 뜨거운 육수통에서 김이 펄펄 나는 건더기를 건져내는 작업자. 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공들여 진하게 우러난 육수. 하지만 채 식히기 전에 다음 작업이 기다립니다.
9: 아, 양념 제조하는 것입니다.
1: 김치 양념의 핵심 재료는 바로 직접 담근 매실청. 새콤달콤함이 입맛을 돋우는 비법이라는군요. 감칠맛을 위해 넣는 재료도 있습니다.
12: 멸치 액젓.
1: 멸치 액젓을 시작으로 새우젓과 생멸치 젓까지 젓갈 삼총사가 들어가는데요.
9: 전라도 김치에는 젓갈이잖아요. 특이한 젓갈의 향을 내기 위해서는 생멸치젓이 또 들어가요. 생멸치는 맛이 안 되니 풍미가 다르거든요.
1: 젓갈 삼총사를 파, 양파, 생강 등 채소와 함께 곱게 갈아줍니다. 여기에 톡 쏘는 매운맛을 지닌 청양고추도 더해주는데요.
9: 칼칼한 맛도 내고 청양고추를 하면 좀 매운맛이 나니까 김치가 더 맛있어요.
1: 김치 매운맛의 주연이 청양고추라면 주연은 단연 고춧가루. 모든 재료가 배합기 안에서 한데 어우러지자 비로소 우리가 아는 김치 양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김치 발효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이색 재료를 넣는데요.
9: 우리가 밥은 삭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3: 삭히는 역할?
9: 네. 유산균도 발효하고. 서울식은 밥을 안 넣는데 전라도 여기 김치는 밥을 첨가하잖아요.
1: 양념 색깔만 봐도 맛깔스럽네요. 드디어 열무 물김치를 담글 시간입니다. 먼저 아삭하게 잘 절여진 열무를 통에 넣고 이제 양념 차례인가 했더니 다른 걸 먼저 넣네요.
9: 육수.
3: 아, 아까 만들었던 육수요?
9: 네네.
1: 육수를 다 넣자마자 등장하는 건 채. 아하, 열무에 양념을 바로 넣지 않고 한번 걸러내려는 용도였군요.
3: 걸러서 이렇게 해주세요.
9: 이게 물김치인데 이런 거칠거칠한 것들이 있으면 깔끔한 맛이 없잖아요.
3: 아, 그러네, 그러네.
9: 네, 그래서 국물 맛만 내게 하고 이거기들은 걸러내는 거예요.
13: 네, 맛을 두 배로 내기 위해서.
1: 완성 같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채썬 당근, 양파, 무를 고명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여러 작업자의 손길과 정성으로 완성한

0: 열무 물김치.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1: 그러면 이제 끝. 예, 이제 삭히면서 무의 시원한 맛도 우러나고. 네. 더 맛있어지는 거죠. 그게 맛있어 보이죠?
2: 네.
1: 여기 이제 국수만 말면 돼요.
2: 아, 국수.
1: 열무 물김치.
2: 뭐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1: 네.
2: 국수만 삶아갖고.
1: 국수 한 사발. 후루룩.
0: 한 젓가락이면 잃었던 입맛도 돌아온다는군요. 잠시 후 쉬지 않고 다음 김치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지금부터는 체력과의 싸움입니다.
1: 김치 부상하려고 지금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산더미같이 쌓인 무껍질을 사람이 일일이 벗겨내야 하는데요, 4톤 정도 작업을 해야 하니 그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1: 3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0: 숙련된 작업자 5명이 매달려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1: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많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가볍고 쉽게 보는데,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닦고 있는 것도 그렇고, 대추보다 이 무 작업 더 힘든 것 같아요. 한 10년 했어요.
2: 아, 10년 정도 됐어요.
0: 담당 PD도 무 손질에 나서 봅니다.
2: 네. 자, 준비 시작.
0: 시작과 동시에 무 손질에 들어가는 담당 PD와 작업자. 그런데 작업자가 순식간에 앞서 나갑니다. 매의 눈으로 빈틈없이 무껍질을 벗겨나가더니 금세 승부의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1: 완벽.
2: 아, 완벽이요?
1: 완벽.
0: 담당 PD, 김치 공장에서는 일 못하겠네요. 네?
1: 처음하신 분치고는 네. 굉장히 잘 깎으시는 거예요.
0: 껍질을 벗겨낸 무 1000개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줘야 하는데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이 과정만 기계의 힘을 빌립니다. 무를 천일염으로 하루 절이면 간이 배면서 수분이 빠져 꼬들꼬들한 식감이 됩니다. 여기에 물엿을 더해주는데요.
3: 감칠맛을 조금 더 살리고 윤기를 있게 해서
0: 이제 절인 무를 양념에 버무릴 차례입니다. 작업자의 손길로 1톤의 무를 버무리는데 이 작업이 1시간 30분 동안 쉼없이 이어집니다. 같은 시간, 구내 식당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4: 아, 여러분 직원분들 너무 더워서 보양식으로 열무국수하고요, 보쌈.
0: 더운 여름날 쉴 새 없이 일하는 작업자들을 위해 특산 메뉴가 준비됐습니다. 맛있는 보쌈 고기는 직원들 체력 보충용으로도 최고의 메뉴인데요. 김치 공장이다 보니 가장 후한 것이 김치 인심. 무채 보쌈 김치는 물론 열무 물김치로 만든 시원한 국수까지. 식사 때마다 김치는 섭섭하지 않게 먹는다는군요. 오전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해 5시간 만에 찾아온 휴식. 하루 중에 유일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점심시간입니다. 오전 내내 힘을 쏟은지라 밥이 꿀맛인데요.
5: 일하고 배고프니까 먹으니까 맛있어요.
0: 잠시나마 보쌈과 열무국수를 먹으며 피로를 달래봅니다.
1: 맛있어요. 딱 단맛은 덜하고 더 감칠맛이 있어요.
0: 직접 만들어 더 맛있다는 김치. 소중한 한 끼를 책임져주는 동시에 오후에 있을 작업을 버틸 힘이 되기도 합니다.
6: 여름에 힘이 부끈부끈 섰네요.
0: 시원한 열무국수 한 그릇에 잠시 더위도 있습니다.
1: 개운하고 여름철에 별미인데 맛있어요. 새콤하네요.
0: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공장에 도착한 트럭 한 대. 이번엔 뭘 싣고 왔을까요?
7: 네, 이번엔
8: 보쌈 갓입니다. 1톤이요.
0: 이 많은 갓으로 만들 건 갓김치입니다. 여름에 먹으면 열반찬 부럽지 않지만 만드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고되다고 하는데요.
3: 소금물에 담궈놓고 내일 건질 때 되면 날씨가 더운 날에는 네. 눈이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

0: 보면 화생방 하는 것처럼 네. 눈물, 콧물 많이 납니다, 지금. 네.
1: 그 정도예요?
0: 예, 네, 눈물이 펑펑 납니다. 내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되나.
2: 갓 1톤은 커다란 수조에 놓고 염도 8%에 맞춘 염수에 밤새 절여줍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작업자들이 출근하자마자 갓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이 정도면 잘 절여진 것이라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김치 공장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 시작됩니다. 세척할수록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작업자.
3: 손이 아픈데. 손이 아픈데. 손이 아프냐?
4: 왜?
3: 아,
4: 고했어.
3: 아, 그래 됐다.
2: 대체 무슨 일일까요?
0: 햇빛의 독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2: 세척을 하면 할수록 더 진하게 퍼지는 매운 내. 인정사정 없이 들어온 갓의 매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작업자들. 급기야. 세척 작업을 중단하고 선풍기 앞에 섭니다. 결국 눈물을 보이네요.
4: 아이고,
5: 눈매미가 좀 뜨거울래?
4: 그렇잖아요.
2: 이쯤 되니 방독면까지 등장했습니다.
5: 지금은 이제 물량이 적어서 가스가 좀 덜 나오는데 물량 많은 때는 엄청 힘들고 가스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방독면을 다 지금 왼쪽으로 하나씩 구매됐습니다.
1: 근데 많이 따갑긴 따갑더라고요.
5: 예, 많이 따갑고.
2: 그렇다고 일손을 놓을 순 없는 일. 갓의 매운 내를 참아가며 가까스로 세척을 마칩니다. 이제 양념을 넣을 차례. 관을 연결해주면 버무림 작업에 들어갑니다. 인기 김치 중 하나이다 보니 맛있게 만드는 노하우도 생겼다는군요.
6: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러 번 해줘야 네. 이게 골고루 잘 배합이 되고 흡수가 되니까.
2: 양념을 골고루 버무리려면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갓에서 또다시 매운내가 올라옵니다.
7: 매워 죽겠어요.
2: 갓김치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고난의 연속인데요.
8: 아침에 이쁘게 하고 오는데 네. 갓 비비고 나면 네. 말 그대로 엉망진창.
9: 네. 이 세상에 쉬운 돈벌이 있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친구들하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네. 용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2: 일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과 자부심도 크답니다.
5: 일주일 정도 이게 숙성해가지고 익혀서 먹는 게 참 맛있습니다.
2: 작업자들이 정성과 노력을 쏟아 완성된 갓김치. 그 맛이 궁금합니다.
5: 저 여수 돌산갓이 네. 너무 맛있고 엄청 맵습니다, 지금.
1: 아, 맵다고요?
5: 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리합시다.
2: 어느새 작업이 끝나가는데요. 매일 김치와 씨름하다 보니 이 시간이 되면 온몸이 양념투성입니다.
6: 냄새 배기죠. 퇴근하면은 네. 몸에서 김치 냄새 난다.
2: 음식을 다루는 곳이라 만드는 것만큼 청소도 꼼꼼하게 신경 씁니다.
10: 설매사라 꼼꼼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힘들어요.
2: 마침내 길었던 하루가 끝났습니다.
11: 온몸이 뻐근하죠. 특정 주의를 할 수 없어. 온몸이 다 뻐근.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죠. 나를 위해, 회사를 위해, 생각함을 위해.
12: 제일 맡은 바 임무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13: 지금 매운 불 김치 양념 제조하고 있어요.
14: 매운데

0: 군침 도는 비주얼에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레시피. 특별한 한 끼를 먹고 싶을 땐 폼나는 이색 수제비. 눈으로 맛보고 입으로 즐기는 단호박 수제비부터 오도독 오도독 씹는 맛이 즐거운 매력 만점 볶음 반찬. 별미 식재료 궁채에 들깨의 고소함을 더한 궁채 볶음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초유비의 해피바이러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임미자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후루룩 먹는 면에 비해 네. 수제비는 이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인데요. 네. 오늘은 특히나 더 빛깔이 고운 단호박 수제비예요. 네.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2: 네. 반죽을 할 때 단호박을 넣고요. 네. 그다음에 좀 쫀득하게 하기 위해서 네. 녹말하고 또 물 넣고 반죽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1: 좀 고명으로 들어갈 것들은
2: 네네. 감자. 네. 껍질 있는 단호박이 들어가죠.

0: 껍질 있는 단어 봐.
1: 네네. 네.
0: 대파까지 준비가 됐고요.
1: 네.
0: 그리고 선생님, 네. 수제비는 시원한 국물 맛이 관건인데요.
1: 네.
0: 육수는 어떤 걸로 내나요?
1: 멸치 다시마 육수예요.
0: 멸치 다시마 육수.
1: 네.
0: 자, 이 단호박을 넣어서 색도 예쁘고 영양도 두 배일 것 같은데요. 자, 한 그릇으로 영양 보충하는 단호박 수제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색감이 네. 예쁜 단호박 수제비
1: 네.
0: 만들어 볼 텐데요.
1: 반죽을 해볼까요?
0: 예.
1: 한 볼 하나 주시면.
0: 네.
1: 자, 여기다가 이제 네. 밀가루를 여기다 넣으시고요.
0: 네.
1: 밀가루는 한 2인분이면은 한 컵?
0: 예.
1: 한 반 정도?
0: 한 컵 반 정도. 네.
1: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녹말도 네. 좀 넣을게요. 녹말.
0: 네. 녹말가루를 넣으시고
1: 네네.
0: 뭔가 이렇게 조금 쫀쫀해질 것 같은데요?
1: 네, 그러면 조금 더 쫄깃쫄깃한 맛이 느껴질 거고요.
0: 예.
1: 그다음에 소금도 넣고
0: 예, 밑간을 하는 거죠.
1: 이 단호박도 넣고 오일을 조금 넣으려고요.
0: 오일?
1: 식용유.
0: 예, 이거 넣는 이유가 뭔가요?
1: 그러면 좀 더 이렇게 그 뭐랄까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그런 맛.
0: 맞아요.
1: 그다음에 이제 물을 넣어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단호박을 넣고
0: 예.
1: 부족한 거는 물을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단호박은 껍질을 네. 벗기고 이렇게 쪘어요. 찜기에는 한 15분.
0: 맞아요.
1: 그다음에 그렇게 또 찜기가 없네 그러면
0: 전자레인지에 넣나요?
1: 전자레인지에 봉지에다가 물을 조금 넣거나
0: 예.
1: 접시에 물을 조금 넣고 한 5분, 10분 돌리면은 네. 이렇게 무르게 익혀지거든요.
0: 중간중간 전자레인지 할 때는
1: 네.
0: 뭐 열고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찔러보시면
1: 네,
0: 될 것 같아요.
1: 네, 찔러보시면 돼요. 맞아요.
0: 네.
1: 정답이에요.
0: 저도 단호박 예전에 네. 많이 먹었었거든요.
1: 맞아요. 이거 뭐 이렇게 수제비 후에 드시지만 그냥 네. 먹어도 맛있잖아요.
0: 달큰한 게 맛있고 몸에 좋은 네.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다이어트도 좋고 색깔도 일단은 저기 예쁘니까
0: 예.
1: 더 자꾸 먹게 되고요. 이게 이제 또 우리 몸에
0: 예?
1: 부기를 또 빼는데 또 도움이 되잖아요.
0: 저 많이 먹었잖아요. 2년 동안 먹었잖아요.
1: 아, 그랬어요?
0: 확 빠져요, 부기가.
1: 그래서 너무 예. 날씬해지신 거 아니에요?
0: 그렇게 알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 안 섞이는 것 같으니까
0: 예?
1: 물도 한번 이제 넣고 이제 골고루 이렇게 섞어볼게요.
0: 네.
1: 자, 만약에 물은요,
0: 예?
1: 이렇게 섞다 보니까 좀 되직하네 그런 물을 좀 더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반죽이
0: 예.
1: 왜 그 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떼내는 그런 수제비 반죽이 아니고
0: 예.
1: 좀 이렇게 수저로 뜨는 반죽이에요.
0: 수저로 뜨는 반죽이요?
1: 네네네.
0: 원래 대체적으로 이렇게 착 칠해가지고 네. 쫀득쫀득하게 맞아요. 뜯어서 넣는데 오늘은
1: 네.
0: 수저로 떠서 넣는, 숟갈로 떠서 넣는.
1: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넣어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더 넣어도 괜찮으니까.
0: 예? 선생님 색감이 진짜 예뻐요 지금.
1: 점점 노랗게 이제 색깔이 나오죠. 이제 예. 호박이 밀가루랑 섞이니까
0: 예.
1: 약간 이렇게 노란색이 점점 나오는데
0: 네.
1: 조금 있으면 더 노래져요.
0: 하다 보면요.
1: 네네. 보통은 한 냉장고에 한 30분
0: 네.
1: 좀 두어도 더 이렇게 색깔이 예뻐지면서 더 쫄깃해지기도 하거든요.
0: 이 반죽이 네. 된 후에는 한 20, 30분 정도 숙성하나요?
1: 네네네. 숙성을 해주면 더 좋아요.
0: 숙성 네. 과정이 또 들어가면 확실히 반죽들은 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0: 예. 저희가 평소에 했던 그 반죽보다는 네. 조금 이렇게
1: 묽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0: 되직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좀 끈적한. 네.
1: 보통은 더 한 덩어리, 공같이 한 덩어리 같잖아요.
0: 맞아요, 찰지게.
1: 근데 이제 오늘은 약간 뭐랄까, 좀 묽은 것 같은데.
0: 예?
1: 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0: 오.
1: 자, 요런 정도가 됐잖아요.
0: 예.
1: 요렇게 됐으면 그냥 요걸 이제 냅을 씌워가지고.
0: 예?
1: 한 20, 30분? 예. 그냥 더 오래 놔둬도 괜찮아요.
0: 네. 예. 자, 그럼 20, 30분 정도 저희가.
1: 네.
0: 숙성해놓은 반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네네.
0: 이렇게
1: 색깔이 훨씬 노래졌죠.
0: 그래요. 네. 뭔가 노란색 물감을 푼 것처럼
1: 네.
0: 아주 진해졌어요.
1: 맞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0: 예.
1: 요거는 나중에 이제 끓일 때 떠놓으면 되고요.
0: 예.
1: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또 그 육수를 끓여야 되거든요.
0: 맞아요. 국물만 네. 중요하죠.
1: 육수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육수는 멸치 다시마인데요.
0: 네.
1: 한번 끓여보도록 할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가보시죠.
1: 와서. 자, 멸치가
0: 네.
1: 좀 약간 그 축축할 수 있잖아요. 냉동실에서 꺼냈으니까.
0: 맞아요.
1: 그래서 이걸 이제 기름 두르지 않고.

0: 자, 그리고 이제 다시마를 예. 조금 이렇게 여기 하얀 부분이 있는 거는 좀 닦았어요. 예. 저전 행주로 네. 닦은 거 이거 그냥 이대로 넣는 거죠.
1: 그대로.
0: 이제. 그래서 끓어오르잖아, 그죠?
1: 예.
0: 끓으면 불을 줄여서 한 10분?
1: 예.
0: 한 10분이나 한 15분? 그 정도만 끓으면은 이제 걸러서 이 국물에다가 수제비를 네. 끓이면 돼요.
1: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네. 저희가 네, 두루루 끓고
0: 네.
1: 뭐 은근하게 또 끓여볼게요.
0: 네.
1: 선생님, 맛있는 육수가 끓고 있어요. 아주 보글보글. 네.
0: 와.
1: 저희가 불을 줄여가지고 또 이제 끓이고 있는데요, 은근하게.
0: 네, 한번 볼게요.
1: 야.
0: 자, 아주. 그러면 이제 얘만 건져내서
1: 예.
0: 바로 여기다가 이제 수제비를 끓이면 되니까
1: 네.
0: 이걸로 한번 건져볼까요?
1: 네, 아주 감칠맛 나는 향이.
0: 네. 멸치가 몇 마리 덜 건져줘도 괜찮아요.
1: 그럼요.
0: 네. 자, 이렇게 하고 몇 마리 좀 남아있는 거는 꼭 알뜰하게 안 건져도 돼요.
1: 그렇죠. 이거 먹어도 좋으니까요. 그렇죠.
0: 네, 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끓고 있잖아. 그죠?
1: 네.
0: 끓고 있으면 이제 감자를 이렇게 넣고요.
1: 감자를 넣고,
0: 그 다음에 단호박도 넣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수제비 반죽을 떠 넣어볼게요. 요걸 떼내실 때는 수저로 떼내야 되니까 꼭 물이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1: 그러게요. 좀 붙을 거라 네. 좀 생각이 들었는데.
0: 네. 수저에 물을 묻혀가지고 네. 요렇게, 요렇게 떼내시면 돼.
1: 오.
0: 자, 요렇게.
1: 예?
0: 요렇게 넣는 거예요.
1: 아, 요렇게요? 아, 요 정도 네. 크기로?
0: 예, 요렇게. 재밌죠?
1: 예, 한입 크기로 또 먹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모양도.
0: 네, 얘가 이제 끓으면 또 그 커지거든요.
1: 예.
0: 요렇게 이제.
1: 아니, 수제비는 항상 넓게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얇고 넓게.
0: 네.
1: 오, 이 모양도 진짜.
0: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요렇게 하니까 좀 또 편하지 않나요? 좀
1: 특별하죠.
0: 네, 사이좋게. 자기 한 수저, 나 한 수저 이렇게 떠봐.
1: 한 일주일 동안 네. 재밌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예. 네. 자. 그래도 선생님 요리해주셨던 거.
0: 네.
1: 너무 집에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0: 진짜요?
1: 네. 예.
0: 감사해요. 저는 또 광인 씨가 옆에서 센스 있게
1: 네.
0: 그 황센스라고 해주시니까 저 너무 좋았어요.
1: 황센스?
0: 네, 황센스.
1: 선생님, 이렇게 넣은 후에는 네. 얼마나 익혀줘야 되나요?
0: 얘가 이제 둥둥 떠오르잖아요. 지금 아직 안 떠오르는데
1: 네.
0: 반죽이 조금 있으면 떠오를 거예요.
1: 네.
0: 떠오르면은 이제 다 익었는데
1: 네.
0: 우리가 왜 밥도 약간 뜸을 들여야지 더 맛있듯이
1: 네.
0: 떠오르고 한 5분, 10분 정도 뜸을 들여야지 더 맛있어요. 네, 이거 좀 막 떠올라고 꿈틀꿈틀하네요. 네. 아주 이제 처음에 먼저 들어간 애들은 떠오르는 애, 그죠?
1: 아,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겠네요, 선생님.
0: 네.
1: 아, 이제 노하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0: 그죠? 담궈서 물을 이렇게 헹구고
1: 예.
0: 그럼 금방 떨어지잖아, 그죠?
1: 맞아요.
0: 그 다음에 또 뜨고 어머,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1: 예.
0: 다 떠졌어요.
1: 그죠?
0: 네.
1: 뭔가 선생님 치즈 같기도 하고, 그쵸?
0: 네. 아, 색깔이 너무 자연 색깔인데 예쁘네요.
1: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가 고구마를 좋아한다면 고구마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0: 네, 좋은데 이제 고구마는 색깔이 없어요.
1: 아,
0: 그 보라 고구마는 괜찮은데
1: 자색 고구마는 괜찮고
0: 네, 그냥 고구마는 색깔이 그냥 이렇게 그냥 밀가루 색깔이랑
1: 예.
0: 똑같고 감자도 색깔이 없어요.
1: 오.
0: 이제 오로지 호박만 예. 이제 이런 색깔이 나거든요.
1: 우와, 선생님 저희가 이제 이렇게 끓인 지 얼마 안 됐는데도
0: 네.
1: 떠올랐어요. 얇아서 그런지.
0: 네. 동동동 다 닿는데 너무 예쁘죠.
1: 그러게요.
0: 이러고는 이제 우리가 바로 뜨는 거 드셔도 괜찮은데
1: 네.
0: 더 맛있게 먹으려면 5분에서 10분 정도
1: 예.
0: 예, 이렇게 좀 더 끓이면 맛있고요. 그때 이제 대파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1: 대파. 자, 수제비가 떠올랐을 때.
0: 네.
1: 대파 넣어주시고 나머지 밑간은 언제 하면 될까요?
0: 네, 이제 뭐 간 해도 돼요.
1: 그럴까요?
0: 네, 간을 이제 한번 보시고 아까 멸치랑 다시마를 육수로 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 국간장 조금 넣어보도록 할게요.
1: 네. 자, 국간장 넣고
0: 그다음에 후추를 조금만 넣을게요.
1: 예. 아, 오늘 이렇게 맑게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간을 한번 보셔가지고
1: 예.
0: 이제 그 소금 간을
1: 예.
0: 얼마나 할까 이제 보셔서 하시면 되는데 자, 한 요 정도만 넣어볼게요.
1: 네.
0: 왜냐면 우리가 반죽에도 소금 간을 약간 했어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간은 꼭 보시면서 나머지 부족한 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1: 아, 오늘 이렇게 만드는 단호박 수제비는
0: 네.
1: 굉장히

0: 약간 포근포근한 느낌이 드네요. 그쵸? 따뜻하고.
1: 맞아요. 저도 이제 집에서 네. 해서 먹었더니 네. 진짜 맛있었어요.
0: 그리고 익는데 네. 다른 수제보다 더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러면 한번 저희 와서 네, 담아도, 담아볼까요? 네,
1: 담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담아보도록 할게요.
0: 네, 어머, 담아볼까요?
1: 색깔 너무 예뻐요.
0: 그러게요.
1: 네, 노랑노랑 병아리 같아요.
0: 맞아요. 자. 어, 근데 향은 너무 좋네요, 선생님.
1: 우와. 감자 좋아하니까 네. 감자랑.
0: 이야. 아니, 딱 한 입 크기에 쏙 들어오겠어요, 선생님.
1: 맞아요. 수저에, 그죠?
0: 예. 자.
1: 자, 단호박도.
0: 아, 진짜로 우리가 색감이 굉장히 예쁘다고 계속 하는데 네. 정말로 예쁘네요. 그렇죠?
1: 맞아요. 이 노란 컬러가 또 예. 또 우리 위장과 비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색깔이에요. 이거 예쁘게 뜬 거 보니까 광희씨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요?
1: 네.
0: 선생님이 뜨신 것 같은데.
1: 아니, 저 뭉퉁뭉퉁 무생기게 떴거든요.
0: 아, 근데 네. 한 입 크기 쏙 들어와서 네. 그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자, 한 이렇게 수업도 예. 국물을 좋아하니까
0: 예?
1: 국물도 엄청 맑아요.
0: 그러게요.
1: 그 다시마 멸치 국물인데
0: 국물도 진하고 네. 담백할 것 같아요.
1: 네, 시원한 맛이 나요.
0: 그러게요.
1: 좋더라고요.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단호박 수제비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단호박 수제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밀가루, 전분, 소금, 식용유, 찐 단호박을 섞다가 물을 넣어가며 반죽한 뒤 랩을 씌워 20분 정도 숙성해주세요. 팬에 멸치를 넣어 볶다가 물, 다시마를 넣어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건더기를 건진 뒤 감자, 단호박을 넣고 수제비 반죽을 숟가락으로 떼어넣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때 숟가락에 물을 묻히면 수제비 반죽을 더 수월하게 떼어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파를 넣고 국간장, 후춧가루, 소금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단호박 수제비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1: 네.
0: 저도 최근에 이 궁채를 알게 됐는데요.
1: 네.
0: 이 오덕거리는 식감이 자꾸 손이 가게 만들더라고요.
1: 맞아요.
0: 자, 식감의 왕 궁채볶음 재료 네. 볼까요?
1: 네, 이게 불린 궁채하고 홍고추만 있으면 되고요.
0: 네.
1: 양념은 이제 오늘 다시마 저기 물 우린 물에다가 들깨가루를 좀 섞어서
0: 네.
1: 나머지 양념이랑 그렇게 해볼게요.
0: 사실 이 궁채 요리 너무너무 궁금했는데요.
1: 네.
0: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한 인기 반찬 궁채볶음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도 최근에 이 궁채를 한번 네. 먹어봤는데,
1: 네.
0: 식감이 뭐, 아니, 채소가 뭐 식감이 거기서 거기겠지 싶었는데, 네. 대단하더라고요.
1: 깜짝 놀랐죠?
0: 예.
1: 굉장히 아삭아삭, 오독오독.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볶아서 반찬 하는데, 장아찌 이런 걸 해 드셔도,
0: 네.
1: 두고두고 드실 수 있거든요.
0: 근데 요새 네. 이 궁채는,
1: 네.
0: 평소에 저희가 구입할 때는, 말린 궁채로 구입을
1: 네네,
0: 하는 거죠?
1: 네. 말라 있어요. 말라 있는 걸 사오셔가지고,
0: 예. 얼마 정도 불린
1: 건가요? 2시간, 2, 3시간 정도만 하면은
0: 예?
1: 이렇게 이제 불린 상태가 되거든요.
0: 네.
1: 자, 그래서 요거를 예. 잘라서 데치면 나중에 건지기가 힘드니까
0: 네.
1: 그냥 요대로 긴 채로 데치려고 해요.
0: 아, 저희가 한번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데쳐야 된다.
1: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0: 예.
1: 우리가 왜 마른 나물을 요리할 때는
0: 예?
1: 한번 삶아 가지고 그 마를 때의 그 야릇한 냄새 좀
0: 맞아요.
1: 없애기도 하잖아요.
0: 맞아요. 혹시나 모를 그 냄새를.
1: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해도 되지만 팔팔 끓는 물에
0: 살짝
1: 한 잠깐 정도
0: 예.
1: 데치도록 할게요.
0: 그럴까요?
1: 네.
0: 확실히 데치고 나오면 조금 더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1: 네, 왠지 또 좀 더 깔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0: 맞아요.
1: 그래서 물이 펄펄펄 끓으면
0: 네.
1: 여기다 이제 넣고.
0: 네. 자, 그럼 지금 이제 저희가 끓는 물에 넣었는데
1: 네.
0: 시간은 얼마 정도라고 하면
1: 조금... 한 뭐 2분?
0: 2분?
1: 이제 끓는 물이 들어갔잖아, 그죠?
0: 네?
1: 그럼 얘가 조용하죠?
0: 맞아요.
1: 나중에 조용한 게 막 확 이럴 정도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0: 네. 근데요, 사실은 이 궁채를 가지고
1: 네.
0: 많은 요리를 해서 또 많은 분들 또 드셔보셨다고.
1: 맞아요. 이걸로 장아찌도 하고
0: 예.
1: 한 것을 또 김밥에 넣기도 하고.
0: 네, 맞아요. 김밥.
1: 나물로 볶아 먹고
0: 예.
1: 뭐 별거 다 해요.
0: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
1: 네.
0: 최고의 요리비결에서도 한번 궁채 갖고 요리를 해보는데.

0: 예. 식감이 정말 좋아서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요게 이제 한번 이게 부르르 끓어오르잖아요. 예. 이러면 됐거든요. 그러면 요걸 이제 찬물에 예. 이게 좀 담그는 거죠. 이제 이렇게.
0: 색감도 좀 더 풍부해졌어요.
1: 너무 예쁘지 않아요?
0: 예. 네.
1: 자, 이렇게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요걸 건져서 네. 먹기 좋은 크기대로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뭐 한 3cm, 3, 4cm 이런 정도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 한번 썰어볼게요. 이렇게.
0: 진짜로? 자, 이렇게. 네. 이 공채는 식감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1: 맞아요. 정말 여기서 먹으면 저 한 오리 밖에서도 아삭아삭 네. 소리가 들릴 정도로.
0: 아 여기서 먹으면 예. 오리 밖에서도.
1: 너무 좀 심했나요?
0: 아니 아니요. 아 정말 그 정도로 오독오독하고. 네. 아 정말 대단해요.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네.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게 도대체 뭐지? 예. 이렇게 되게 궁금해하셨어요.
0: 맞아요.
1: 자 이제. 들깨가루랑 네. 여기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섞어 놓으려고요.
0: 미리요.
1: 네, 무겁지 않으세요?
0: 괜찮습니다. 잘 풀어줘야 되니까, 그쵸?
1: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넣도록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런 재료들을 다 넣으시면 돼요. 다진 파.
0: 다진 파 넣고요.
1: 그 다음에 다진 마늘.
0: 다진 마늘.
1: 그 다음에 들기름이에요.
0: 예.
1: 들기름.
0: 아주 고소하겠는데요?
1: 네. 그 다음에 소금도 약간
0: 예, 약간의 소금
1: 네. 마지막에 이제 또 부족하면 넣으면 네. 되고요. 요거는 이제 국간장 조금 네. 자 요것도 액젓 약간
0: 액젓 약간
1: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걸 예. 이제 양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물도 예. 양념을 이렇게 미리 했다가 예. 좀 지나면 양념이 스며들어서 더 맛있잖아, 그죠?
0: 맞아요. 색도 좀 진해지고요.
1: 네. 그래서, 요렇게.
0: 사실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0: 근데.
1: 한 번 더 볶으면 더 맛있어요.
0: 그쵸?
1: 자, 요렇게 된 걸 한번 볶으러 갈게요.
0: 갈까요?
1: 네. 자, 팬은 따뜻하게 해서.
0: 네.
1: 여기 이제 아까 들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네. 따로 여기다 기름은 안 해도 돼요.
0: 네.
1: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볶아주면 돼요.
0: 아 진짜. 네. 아니 아까 그냥 이 공채를 씹었을 네. 때도 굉장히 식감이 좋았는데 네. 지금 맛있는 양념이 됐잖아요. 고소하고 짭조름한.
1: 네.
0: 어떤 맛일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1: 아삭아삭.
0: 예.
1: 오독오독.
0: 예.
1: 또 반찬이니까
0: 짭조름하면서
1: 약간 간간.
0: 예.
1: 또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약간 고소.
0: 고소한.
1: 예.
0: 근데 선생님 궁금한 건,
1: 네.
0: 요거 들깨가루 맞나요? 요거?
1: 네네네.
0: 요거를 이제 물에 풀어놨는데, 네. 이건 언제 넣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1: 요거 이제 좀 볶다가 넣고 같이 볶아보려고요.
0: 아, 근데 늦게 넣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1: 그러면 들깨를 좀 더 고소하게.

0: 붉게 향이. 요걸 이제 풀어놓은 거.
1: 예. 좀 더 고소하게.
0: 네, 이렇게 넣고. 예. 요거 이제 물이 약간 흥건한 물이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서로 잘 볶여질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2: 어. 네. 근데 이제 또 금세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0: 맞아요.
2: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네, 네. 예, 어디 가시면 안 돼요.
2: 근데 이번 볶음은요, 이 궁채 볶음은 예. 약간 촉촉하게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아요. 들깨 가루가 들어가서 촉촉하고
2: 예.
0: 이제 마지막에 부족한 간은 소금하고 아까 우리 홍고추를 썰어놓은 게 있거든요.
2: 네.
0: 그걸 이제 마지막에 넣으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2: 그러니까요. 사실 매번 볶음은 뭐 예. 매콤하고 아주 그냥 간이 좀 세게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0: 예.
2: 근데 이런 볶음도 이렇게 고소하게
0: 네.
2: 담백하게 먹으면 또 맛이 있고 또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채소에.
0: 맞아요.
2: 네. 근데 지금 이제 네. 들깨 가루를 푼 물을
0: 이렇게
2: 넣고
0: 자박자박자박 하는 거 보이죠?
2: 예.
0: 그러면 이제 다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2: 아, 자박해졌을 때.
0: 네, 네. 소금을 조금 주시면
2: 자, 마지막 간을 또 네. 해 볼게요.
0: 네. 홍고추를 여기다 넣고요.
2: 식탁에 내기 직전에
0: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간이 조금 미흡한 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2: 예.
0: 그걸 이제 소금으로 약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2: 맛 보시면서.
0: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담아도 돼요.
2: 그럴까요?
0: 네.
2: 자, 궁채 본연의 맛을 느껴보세요.
0: 우와, 예뻐요.
2: 예. 자.
0: 네, 감사합니다.

0: 또 옆에 헐리라.
1: 아니 진짜 오늘 네. 최고의 요리비기를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공채를 네. 또 맛있게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0: 이거 이제 마른 공채가 되게 오래가고요. 불린 예. 거를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예? 드시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1: 그러게요.
0: 네, 그래서 조금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고소하고 씹는 식감도 좋은 공채볶음.
0: 네. 완성이 됐어요.
1: 예. 이 오독거리는 식감은 네.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궁채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궁채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불린 궁채를 넣어 2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담가주세요. 이렇게 궁채를 데치면 궁채의 풋내를 제거할 수 있어요. 물기 제거한 궁채는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마물에 들깨가루를 섞어주세요. 궁채에 다진 대파, 다진 마늘, 들기름, 소금, 국간장, 참치액젓을 넣어 섞어줍니다. 팬에 양념한 궁채를 넣어 볶다가 들깨물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채 썬 홍고추, 소금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궁채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40년 요리 노하우를 알려줄 중식의 대가 여경래 셰프의 간편한 새송이 덮밥부터 바삭한 군만두까지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중식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이번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아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 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3: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0: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도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4: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났나 봐.
5: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4: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6: 우리 집에
7: 짐이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4: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0: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6: 저 사람들이에요.
7: 어서 빨리 보고 싶어.
6: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7: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4: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0: 안녕, 우리가 기가빌더예요.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8: 탐험할 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0: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야.
8: 너무 신나.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9: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10: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알아주고 싶어.
4: 그래, 너희들은 기가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5: 너무 귀여워.
4: 그럼 진짜 기가빌더는 언제 오는데?
0: 우리가 진짜 기가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하루팀이에요.
7: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4: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0: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9: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8: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0: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빌더 출동!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8: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건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티.
10: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9: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기.
11: 기가빌더 출동.
6: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7: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3: 붉은 모래 폭풍이 몰려온다! 빨리! 안으로 피해요! 어서요!

0: 변신 완료!
1: 마이티보 변신 완료!
0: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루루트라 변신 완료! 기도 준비 완료!
2: 괜찮아? 안 다쳤어?
3: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2: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3: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0: 바람이 너무 세!
2: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을 막는 거야!
0: 좋아!
2: 보자.
4: 얼른!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0: 네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2: 다들 우리를 좋아할 줄 알았어.
3: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마음껏 기뻐해 두거라. 곧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3: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근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4: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우와. 녹아 버렸네.
5: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5: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4: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6: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7: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6: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8: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6: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빌더 출동.
9: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10: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9: 눈부신 아티스트 리.
10: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9: 블록사킨 챔피언 마이티.
10: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9: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0: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1: 기가 빌더 출동.
6: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아,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0: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아,
1: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2: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3: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0: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상쾌하겠는데?
1: 위험할 수도 있어!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3: 적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뭐야?
1: 이게 아닌데.
0: 기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3: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까나.
4: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2: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4: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쉬어.
4: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3: 우린 기가빌더야.
5: 기가빌더, 건물에 지으러 왔다.
4: 너희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4: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0: 빨리 피해야 해!
1: 어떡하지? 버브는 도망쳤나 봐! 빨리 묶아! 기가 들다!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하! 따라와!
3: 하하! 그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1: 포부! 거기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3: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화상의 모든 차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1: 빨리 막아야 해!
2: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4: 야! 이것도 뭐야?
3: 아니, 누구 마음대로!
2: 힘이 더 필요해!
0: 선에서 90도 오프셋 빅뱅을 파이로 나누면 아,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5: 아, 기가 빌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아,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1: 어, 저기 좀 봐요.
5: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1: 아!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조서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0: 예.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 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야, 대박 치킨!
0: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어? 너 뭐하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4: 기교시라고 애매하고 기교시라고 애매하고 애매하니?
0: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5: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4: 응?
6: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7: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6: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7: 데이비드 커버필드.
6: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7: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6: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7: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7: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8: 네, 안녕하세요.

0: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색이 곱제.
1: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2: 좋다. 결투 신청을 받아준다.
1: 네?
3: 결투라뇨, 회장님. 진짜 너무 웃기셔.
2: 손총각은요, 언제 얼마 안 돼가 잘 모르제. 우리 아이유에는 특별한 룰이 하나 있다. Winner takes all. 이긴 놈이 다 갖고 간다. 출발 지점부터 여기까지 우리 회원님들한테 쪼맨한 경품 하나씩은 엔가이 다 돌아갔을 낀데 매년 꼭 하나 둘씩 나오더라고. 물티슈 하나 못 받아가는 지지리도 운 없는 놈이. 규칙은 간단해요, 젊은 양반. 아무것도 못 받아가 꽝도장 받은 자가 가장 경품 많이 갖고 간 자와 결투를 해서 승리하면 나머지 모든 회원들 경품까지 싹 가져가는 기다. 이것이 바로 위너 테이크스 올!
3: 아, 회장님, 내 반찬통 세트!
2: 원래 이럴 게 있어야 흥분되는 법이지. 어쩔겁니까? 도전?
4: 제가 왜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빠르게 친해지는 데는 게임 많은 게 없는데. 도전!
5: 홍콩아! 지옥의 수혜교실의 지옥기! 나이 76세, 키 157, 매서운 코뜨기 펀치와 지옥기기 주무기! 다음은 정코너.
0: 나 이름이 뭐라겠지?
4: 고두리입니다.
5: 실세계 교실 신입 회원 고두리!
0: 배틀은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각 수업을 반영한 게임이 각각 1라운드, 마지막은 랜덤 게임.
4: 실수기 특성화 경기라면 뭐 그런 건가?
0: 제1라운드 삼행시 배틀. 제시어는 도토리. 자, 비트 주이소.
4: 잠깐, 도토리
2: 오! 도둑놈!
0: 토!
2: 토끼지 마라!
0: 비!
2: 리키마치 비비다비 따로가
4: 웃기지 마.
2: 예. 이번엔 고두리 선수 차례. 자, 비트 주이소.
4: 내가 제일 약한 게 순간 창의력이라고.
0: 도
4: 도시락
0: 토
4: 도요일
0: 리
4: 리 리본.
3: 좀 도저히 못 보겠어요, 부장님.
0: 아, 실망인데요. 다시 가시다. 지옥길 선수 모두 운 띄워줘이소.
2: 도! 도와줘, 여보!
0: 도!
2: 도! 뭔데?
0: 리!
2: 리모컨 전방빵!
5: 뿌이! 어메이징 지옥길!
4: 제가 졌습니다.
0: 1라운드 지옥길 선수 승! 두 번째 라운드는 바로 현실 담기! 두 선수 위치로 모두 지킬 것이냐, 모두 뺏길 것이냐. 70대와 40대의 손막히는 전환근 한판승. 상대보다 크게 남으면 승리합니다. 고두리 선수 승!
3: 와!
5: 자, 이제 마지막 게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옥길 그리고 고두리 두 파이터의 마지막 경기는 바로 잠시 휴식을 갖고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3: 오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4: 할 만합니다. 운동 덕분인가. 3라운드에서 적당히 져드리면 지옥길 씨도 만족하겠죠?
3: 아니요, 부장님. 옥길쌤은 아마 일부러 져준 걸 들키면 굉장히 노하실 겁니다. 물론 진짜 저도 노하실 거고요.
0: 어쩌란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해!
5: 시작합니다. 양 선수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300년.
6: 어머, 오늘 토마토 계란 싸네. 이따 가야겠다.
2: 나는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것 같다.
7: 아유, 안 돼요,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0: 아, 지옥길 선수 너무나 지쳐 보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고두리 선수가 슛을 날리기 위해 고마 자세를 잡습니다.
3: 반전과 역전의 스토리만큼 짜릿한 건 없어요, 부장님. 옥길쌤이 질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그 순간 네트 정중앙 승리를 안겨드리는 겁니다.
4: 저건 전자레인지잖아.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다이얼 고장났는데. 어라? 에어프라이기능까지?
3: 부장님?
0: 그래요. 그 척 이겠네. 됐나?
8: 혈압 측정기 줄게요.
9: 이것도 가져가셔.
4: 아, 저는 그게 아니라.
2: 사갈 겁니다. 오히려 내는 고맙다. 이 나이 되면 다 늙었다고 봐주고 다그치질 않거든. 오랜만에 느꼈다. 심장이 쿵쾅대다 못해 몸이 요동치는 느낌. 위너 테이크스 올 싹 다 자낼 거다.
4: 아니요, 전 그냥 한 판 겨뤄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처음으로 경외심을 느낀 진짜 어른과 말입니다.
2: 꼭 내 젊을 때를 보는 것 같네. 보자, 이런 날은 신앙송 한 편 해야지. 정순아, 응? 친구 생긴 날 한번 읽어둬.
0: 아유, 이 언니 또 이러네. 제목, 친구 생긴 날, 지은이 송수지. 화창한 봄날에...
4: 잠깐만요, 지금 송수지라고요?
2: 그게 와.
4: 아, 시가 너무 좋아서 저도 시집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요.
2: 뭐 제목만 들어놓고 좋다 카노. 이거는 수지 회원님이 직접 만들어 돌린 기라 서점에는 안 판다. 저기 세미 회원님한테 가서 물어보든가. 남세미랑 송수지 둘이 죽고 못 사는 절친이었다 아이가. 괜찮나?
3: 무겁지도 않은데요 뭘. 자취회실 비품 창고에 넣어두면 되는 거죠?
2: 맞다. 그러면 고생해라 손청가. 어디서 저런 뽑대기냐고 나왔노?
3: 어? 찾았다. 1년 전이면 15회. 어, 송수지 씨. 역시 옷길 쌤 말이 사실이었어.
0: 송수지? 모르겠는데요.
3: 세미 회원님은 왜 거짓말을...
4: 네, 소은 씨. 사진 확인했습니다. 남세미 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 송수지 씨의 행방을 알면서 숨길 수도 있다는 거겠죠. 오늘 운이 좋군요. 마침 남세미 씨가 지나가네요. 데려다주면서 의중을 더 캐보도록 하죠.
3: 남세미 씨,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2: 어서 와노.
3: 아, 쌤, 아직 안 가셨어요? 아, 이분은 누구세요? 표정 너무 웃겨요.
2: 요리교실 경찰 회원님, 당뇨 때문에 쉬고 있다.
3: 아, 그럼 이분은요?
2: 가가 송수지 아이가 옆에 남쌤이고.
3: 아, 남쌤이 회원님 처음 온 회원들한테 말 걸어주시고 좋은 분 같던데.
2: 맞다. 사람을 그래 좋아하는데 옆에 남는 사람은 또 없다.
3: 왜 그럴까요?
2: 부담스러운 거지. 너무 급하게 바짝 다가오니까. 한 번은 목걸이 이쁘단 칭찬 한 번에 바로 그걸 빼가 선물로 준다는 거야.
3: 저도 가끔 그러는데요. 옷길쌤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2: 엄마 유품이라 카더라.
0: 어머, 또 너무 내 얘기만 했나 봐. 피곤하죠? 운전할 때 셔터 마우스 할게요.
4: 왜요? 세미 회원님 얘기 재밌는데.
2: 올라들이랑 있어서 그리 순진한가? 누가 좀만 잘해주면 좋다고 뽀로로. 어디서 사기나 안 당할란가 은근 신경 쓰이게 한다고 남세미가. 그래가 세미가 수지랑 다니면서 내심 마음을 놨지. 수지는 믿을만 하거든.
3: 두 분 지금도 친하세요?
2: 그거까지는 모르겠다. 세미 보면 수지 잘 있나 한 물어봐야겠다. 영 소식이 없네.
0: 봤죠 봤죠? 항상 내가 도착하면 딱 초록불 된다니까. 얼마 전엔 센터 텃밭도 당첨됐잖아. 작년에 친구랑 신청하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4: 친구라면 문화센터 같이 다니시는 분이세요?
0: 아, 참참. 나 건강검진 받았는데 내 엑스레이 사진 보여줄까요?
4: 아니요. 세미 회원님에게도 비밀이란 게 있다.
0: 데려다 줘서 고마워요, 둘이 회원님.
4: 어?
2: 암튼 간에 세미한테 곁을 줄 거면 도깨비 풀맨치로 들러붙을 걸 각오해야 할 기다.
0: 어머, 어떡하죠? 마침 휴지가 똑 떨어졌는데. 멀리 간 거 아니라면 우리 집으로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3: 이분도 세미 회원님 절친이셨어요?
2: 오, 맞다 맞다. 수혜 교실에서는 홍춘이랑 절친이었다. 그러고 보니 희한하대.
0: 네, 나갑니다.
2: 홍춘이 가도 소식이 끊겼다.
3: 부장님,

0: 집 구경하면서 기다려도 돼요. 아, 안쪽 복도 끝에 있는 파란 문은 안 돼요.
1: 아, 뭐야? 혼자 사는 집에서 굳이...
2: 내가 경고했을 텐데. 건드리지 말라고.
3: 아, 세미 회원님, 그렇게...
4: 찾았다, 부장님. 제가 구해드릴게요.
0: 손잡이에 페인트 칠해놨다고 미리 말할 걸 그랬어.
1: 괜찮습니다. 제가 말을 안 들은 탓이죠.
0: 자, 간단히 도미에 좀 썰었어요.
1: 간단? 어, 요리를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0: 퇴직하고 배운 거예요. 아빠가 어릴 때 횟집을 했거든. 늙으니까 아빠가 하던 말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1: 뭐라고 하셨는데요?
0: 요리를 하면 늘 사람들이 모인단다.
1: 저도 친구 사귀는 건 늘 어려웠습니다. 별명은 고드름이었고요. 고두리, 여드름 합쳐서 고드름이요. 한 번은 아빠가 사고를 쳐서 야반도주를 했어요. 사람 키만한 고드름이 열리는 시골집으로요.
5: 결투를 신청하겠소, 둘이 공주. 이 몸이 이기면 한 번만 웃어주시오.
6: 시끄러워. 난로에 기름 떨어졌으니까 빨리 받아와요.
5: 둘이야, 안 움직이니까 춥지. 네가 얼른 뛰어갔다 와. 몸이 후끈해질걸.
1: 그 딱 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고 시원한지. 그 이후로 애들이 고드름이라고 놀리면 그 기억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다. 금방 기분이 나빠졌죠.
0: 왜?
1: 아빠가 기억 속에서 미화되려고 하잖아요. 최악의 인간인데.
0: 아유, 웃어서 미안해요. 나도 그거 뭔지 알거든.
1: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마음은 왜 이리 고약하게 만들어졌을까. 누군가 좋으면 전부가 다 좋은데, 미워할 땐 왜 모든 걸 미워할 수 없는 걸까.
4: 부장님!
1: 어, 수호 씨? 여긴 어떻게... 연쇄살인이라니 정말 과한 상상력이네요.
7: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제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다고요. 근데요 부장님, 시집 없어진 거 금방 눈치채지 않을까요?
1: 아마 모를 겁니다. 책장에 수십 권이 쌓여있던 걸요.
2: 47, 48, 49, 역시 한 권이 비네.
8: 새파란 수면을 두드리는 바싹 마른 손. 또또또 물고기의 마음은 너무 축축해. 젖은 노랫소리에 소스라쳐 달아나네.
1: 아, 이게 대체 뭔 소린지. 송수지의 시집을 보면 더 혼란스럽기만 하네요.
7: 그냥 세미 회원님한테 물어보면 안 될까요? 두 사람 친했던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1: 괜히 경계심만 높아지면 곤란해요. 방심시키는 편이 나을 겁니다. 방심하면 뭐라도 흘리기 마련이니까요.
2: 48, 49, 역시 한 건이 비네.
0: 덜렁뚱땅 넘어가길 바랐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지. 둘이 회원님은 똑똑하고 끈질긴 사람이라. 그러니까 수지야, 그녀가 널 찾아내기 전에 돌아와줘. 내가 널 용서할 수 있게.
1: 이영보, 박진희 회원이 실습이 교실 고인물이군요. 안면만 터두고 밖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7: 그런데 부장님, 실습이 교실은 준비물 같은 게 별로 없나 보네요.
1: 아니요, 기록할 수 있는 도구와 그리고 지인의 마음이요. 강사가 현직 시인이라 그런지 아주 감성이 넘치네요.
7: 부장님 요즘 자주 웃으시네요. 확실히 회사보단 센터에 계실 때.
1: 아닌데요, 수업 시작이네요.
7: 참 부장님, 제가 모은 자료들을.
1: 괜찮습니다. 동네 노인들 대상 시 수업이 얼마나 어려울라고요.
9: 고요한 흥성이여, 울부짖는 여인의 절규야. 죽음은 그렇게 포탄처럼 푸른들녘에 찾아드느라. 우리는 왜 시를 써야 할까요? 말해보라 학생. 이호덕 작가가 말했죠. 사람은 코로 숨을 쉬지만 마음의 숨은 괴현으로 쉰다고. 코가 막혀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죽듯이
0: 입으로 쉬면 되지 않나.
9: 선생님은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진실한 시로 호흡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로 꾸며대고 기름칠하는 학생은 깨라우! 간단한 트레이닝을 해보죠. 이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느낌을 시적 문장으로 다섯 개 이상 써보는 겁니다.
1: 시킨 상자로 무슨 시적인 문장을 쓰라는 거야?
9: 시킨 상자. 당신은 치킨 담기 위해 태어난 상자. 뭐야 이게? Get out!
1: 전 아직...
9: 진실? 하지만 시적인 문장은 아닙니다. 이름이?
1: 고두리입니다.
9: 고두리 학생의 문장에 간단한 시적 장치를 써보죠.

0: 한 문장씩 선창하세요.
1: 아, 네. 빨간색 뚜껑이 달렸다.
0: 벼슬 같은 뚜껑을 열자.
1: 네모난 상자다.
0: 사각의 지붕 아래 차례를 기다리는 기름덩어리.
1: 치킨은 맛있지만 닭은 불쌍하다.
0: 아, 이것은 소리 없는 고기요. 아시겠죠?
1: 잠깐, 시라는 게 저런 식이란 거지? 그렇다면
2: 새파란 수면을 두드리는 바싹 마른 손.
1: 똑똑똑 두드린다고 했으니까 물이 아닐 수도 있어. 어, 그래, 파란 문. 그 다음엔 물고기의 축축한 마음이랬나? 물고기라면, 아, 세미 회원님 별명인 납세미. 물고기는 바로 세미 회원님이야. 그 방에 뭔가 있는 게 분명해.
3: 와, 대단하세요 부장님. 시수업 한 번 만에 이 정도로 해석하게 되시다니.
1: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가 두 사람 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4: 우리 집에서 책을 빌려가고 싶다고요? 어머어머, 나야 당연히. 어,
1: 리모델링 공사요? 언제까지요?
4: 한 1년쯤? 톡으로 추천책 리스트 보내줄게요.
1: 아주 티나게 피하더군요.
2: 그럼 어쩌죠?
5: 손님, 죄송하지만 곧 영업이 끝나서요.
2: 실세기 교실 고인물 이영보 회원님, 토리동에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했죠?
1: 아, 시만 쓰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니까.
5: 어, 시를 쓰세요? 어? 혹시 시 교실 신입 회원 맞죠?
1: 추천인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시쓰기 커뮤니티가 있더군요. 약간의 난관은 있었지만
6: 무사히 가입했습니다.
2: 표절하신 거네요.
6: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 설탕 나오는 맷돌? 바이 로키송. 튀기고 식히고 설탕가루 솔솔. 튀기고 식히고 설탕가루 솔솔. 나는 전생에 요술 맷돌 훔친 도둑이었나 보다. 바다 한가운데서 맷돌 돌리며 김미더 슈가, 김미더 슈가 했나 보다.
1: 이 시 송수지 씨가 올린 겁니다.
3: 대박! 시만 읽고 누가 쓴 건지 아신 거예요?
1: 글 올린 사람이 럭키송이잖아요. 왜 이렇게 오바요? 송수지라는 이름을 언급한 댓글도 찾았으니 확실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송수지 씨가 어딨냐는 건데. 시 속에 힌트가 있죠. 자, 튀기고 식히고 설탕가루 솔솔. 뭐가 떠오르죠?
3: 제가 좋아하는 추러스?
1: 꽈배기입니다. 다음 년에 몸이 배배 꼬이도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전에 남세미 씨 집에 갔을 때 말이에요. 거기서 꽈배기 모양 볼펜을 봤습니다.
3: 정말요? 그럼 세미 회원님은 송수지 씨 행방을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1: 아마 그럴 겁니다. 안 알려주겠지만요. 이게 다 송수지 씨 시입니다. 연락을 차단하고 숨어있는 동안에도 매일 단서들을 뿌려대고 있더군요. 우리에겐 잘된 일이죠. 밤새도록 그녀의 시 100여 편을 분석하고 반복되는 단어들을 취합한 결과 송수지 씨가 현재 머무는 곳은 맷돌 해변 내 꽈배기 가게로 추정됩니다.
2: 꽈배기 가게가 100개도 넘는 것 같은데요, 부장님.
1: 어디 단서가 더 없으려나?
3: 아, 아니요, 부장님. 그냥 제가 조용히 돌아보면서 찾을게요.
1: 네? 아니, 이 시들을 좀 더 분석해...
3: 어? 꽈배기 한 상자 살 건데 어떤 게 제일 잘 나가나요?
4: 어차피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빨리 찾을 줄은 몰랐지만.
7: 오리지널이랑 코코아 슈가가 특히 잘 나가요.
4: 맞아요. 수지랑 나 절대 친구였어요.
1: 절대 친구?
4: 절대 반지처럼 세상에 하나뿐인 절대 친구. 나만의 보물. 내 인생의 테마는 늘 베스트 프렌드 찾기였어요. 나의 다이애나는 어디 있을까?
8: 수학여행 버스에서 우리 꼭 같이 앉자.
4: 당연하지. 내가 너 좋아하는 소보루빵 사올게. 부모님 가게가 잘 돼서 부족함 없이 성장했지만 친구 관계만큼은 뜻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죠. 내가 갑자기 왜 싫어진 건지 이유를 말해줄래? 내가 왜 좋은지 말해주는 친구들은 많았지만 떠나는 이유를 말해주는 친구는 없었어요. 60을 먹도록 단 한 명도. 오키쌤! 홍춘이 연락 없었어요?
9: 아직도 과 찾고 있나? 좀 잊어버리라. 나는 네가 그냥 그 정도 친구다 하고 선포한 긴데 와 혼자 알았었노? 자존심도 없나?
4: 못돼 처먹은 할맛이 똥이나 밟아라!
9: 와뭐! 저 가시는 말벌수 좀 보소!
4: 나도 알아요. 사람 사이엔 다 선이 있다는 걸. 짜잔! 남세미 동장! 반가워요 여러분!
10: 활기찬 분이시네.
4: 사람들은 그걸 넘으면 부담스러워하죠. 어, 예쁘다. 시크해. 똑똑해 보여. 어, 친해지고 싶어. 안녕하세요.

0: 신입 회원이시죠?
1: 네.
0: 그치만 이해가 안 돼. 제목 위로. 우울한 공룡에게 명랑한 공룡이 말했다. 걱정 마 친구, 내일은 다시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 200만 년 동안 비가 내린 가르니 안절 우기가 시작되기 전날 밤 일이었다. 우리가 다 선을 지키면 어떻게 친구가 돼요? 누군가는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2: 아, 잠깐만요. 남세미 회원님. 아까
0: 그날은 참 모든 게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2: 아씨가 너무 재밌어서 그만.
0: 웃으라고 만든 시 맞아요.
2: 식사하러 가세요?
0: 어머, 네! 같이 가실래요? 못 먹는 거 있어요?
2: 고수?
0: 어머, 나둔데! 길은 보지도 않고 서로만 바라보며 걸었는데 둘 중 누구도 넘어지지 않았죠.
3: 사람 아니에요?
0: 그렇게 나와 수지는 절대 친구가 되었답니다. 수지에게 배운 게 정말 많아요.
2: 집이 어질러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게. 집안의 모든 물건에 자기 자리를 정해주는 거야. 스페셜티 혼돈의 서랍이라는 걸 만들어줘.
0: 늘 혼나던 내 단점들을 귀엽다고 해주는 친구 있잖아. 하나만 약속해줄래?
3: 뭘?
0: 언젠가 나를 떠나게 되면 꼭 이유를 말해줘.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말아줘.
2: 엉뚱하기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해.
0: 하지만 그 여행을 마지막으로 수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4: 역시 땅이 바짝 말라붙다.
5: 어, 도사님 오셨습니까?
4: 미스터 유, 이 머리색이 그게 뭐고? 붉은 기운은 자네한테 상극이야. 물기는 바짝 말려버린다고.
5: 죄송합니다. 당장 염색하겠습니다.
4: 안 그래도 요즘 느낌이 쎄하더라니. 그나저나 도토리 땅은 우회됐노?
5: 도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수월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고부장이 지금 세 번째 소유주와 컨택 중이고요.
4: 고부장이야 맞지? 금으로 되나?
5: 서쪽에서 온 고시 귀인, 서부 지점에서 온 고두리 부장.
0: 2년 전 가을이었어요. 수지가 날 떠난 건.
6: 아직입니까?
0: 제 이야기처럼 지겨운 가을 장마가 이어지던 해였죠. 수진이 집에 빗물이 새서 우리 집에 방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2: 정말 한 달이나 있어도 돼?
0: 매일같이 붙어있다 보니 우린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죠. 센터 땅 지분을 샀다고?
2: 얼마 안 되는데 센터에 도움이 될까 해서. 솔직히 너 왜 보탬이 될까 싶기도 했고. 샘이 너 보니까 내가 그동안 돈에 너무 무지했더라고.
0: 우리는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응원해주고 속상할 때 위로해주며 그야말로 우정의 르네상스를 이뤄가고 있었죠. 수지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었는데 문득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마음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무슨 수로도 알 수가 없다는 게.
2: 심신이 복잡해. 잠깐 떠날게. 잘 지내, 수지. 이런 바닷가에 방 하나 빌려서 실컷 글만 쓰다 죽었으면 좋겠다.
0: 겨우 찾아낸 수지가 잘 지내는 걸 보고 안심이 되면서도 너무 화가 나서 다신 안 본다고 다짐했는데 그래도 딱 한 번만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냐고. 아니요, 결심했어요. 돌아가면 다시는 미련 안 가질 거야. 나도 이제 새 절친 생겼으니까. 자요? 자요? 진짜 자요?
2: 내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센터 없어지는 거 아니죠?
7: 물론입니다, 송사장님.
6: 우리도 이제 슬슬.
0: 오랜만이야, 송수지.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0: 눈병 났네?
1: 눈병 났어.
0: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눈 아파. 누나, 누나, 누나, 누나. 아야야야야야야.
1: 뭐? 수영장에선 신나게 놀았잖아. 근데 집에 오니까 눈이 아프다고?
0: 아, 진짜 아프단 말이야.
1: 어, 그래? 어, 어디 봐봐. 많이 아파? 와! 아,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개!
0: 어, 내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다고?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야?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냐고? 왜?
1: 아이고, 오잉? 호또가 또 왜 울어? 아, 울지 마!
0: 나도 울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나네.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
1: 눈은 빨갛고 눈물은 계속 나고 눈꽃까지. 호떡이 너 눈병 났네. 눈병 났어.
0: 어? 눈병?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야? 수영장에 누나랑 같이 갔잖아. 근데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냐고. 왜?
1: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지. 수영장에서 호떡이 너한테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2: 눈병.
1: 어? 눈병 딱지다. 호떡아, 누나가 가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올게.
0: 응, 누나.

0: 여기는 눈마을이다. 어, 눈의 여왕님 이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개요?
1: 성공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절대로.
0: 눈세포야, 눈의 여왕님이 왜 이렇게 화나신 거야?
2: 나도 화나는데 넌 화났나? 저기 저 손마을에 손공장님 때문에 눈의 여왕님도 우리도 이렇게 됐잖아.
0: 응? 손공장님이라면 손을 말하는 건가?
2: 그래! 우리 눈의 여왕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알려줘!
3: 총총총총 떡떡 계십니까?
2: 어머머머머머머.
0: 네.
3: 손마을 손공장님이 보낸 손집사입니다.
0: 어머나, 손집사님이?
4: 눈마을에는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3: 아, 저희 손공장님께서 눈의 여왕님께 이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0: 어머어머어머, 뭐라고 쓰셨을까?
5: 친애하는 눈의 여왕님께 손 공작입니다. 눈의 여왕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디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사모하고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4: 라고 하시는데요?
1: 뭐야? 손 공작님 나한테 사랑 고백하신 거야?
0: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1: 조만간 만날 날을 정해서 전한다, 전해라.
0: 라고 하시는데요?
3: 네, 글이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총총총총.
0: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야? 손 공장님한테 고백도 받고 눈의 여왕님 부러워요.
1: 어우야, 부럽긴. 어, 몰라 몰라 몰라.
0: 모르겠냐, 눈의 여왕님도 참.
2: 아, 모르는 넌 누구야?
6: 아, 저 말입니까?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2: 어머머머머머.
6: 나의 이름은 아테노.
2: 아, 아테노?
0: 처음 듣는 이름인데?
2: 여긴 어떻게 왔니?
6: 아, 손 따라왔습니다.
0: 여긴 왜 왔는데?
2: 어디에서 왔는데?
6: 아, 수영장에서 왔습니다.
1: 아, 수영장에서?
0: 뭐야? 수영장에서?
2: 그럼 수영장에 있다가 손집사님을 따라서 눈마을까지 왔다고? 왜?
6: 왜긴요, 괴롭히러 왔습니다.
0: 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6: 아, 내가 말 안 했나? 나 바이러스예요. 아테노 바이러스.
0: 뭐라고?
7: 피해자, 피해자. 눈마을에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8: 눈의 여왕!
6: 아! 너희들은 또 누구야?

0: 없잖아.
1: 굿! 혈장과 적혈구를 쓰러뜨리다니. 호떡이는 빨개지겠네. 아데노바이러스, 이 백혈구가 용서하지 않겠다. 파라파라파라파라파.
2: 세다.
3: 어떡해 어떡해, 백혈구님이 밀리고 있어.
4: 이거 안 되겠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점액 세포들은 당장 나와 백혈구를 도와라.
5: 눈의 여왕님,
6: 점액 세포 출동했습니다.
7: 백혈구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6: 점액 발사, 점액 발사.
0: 아, 시원해. 시원하고 시원해. 쾌속사.
5: 어? 얘 뭐야?
7: 점액을 쏘는데 오히려
5: 시원해 하잖아.
0: 어, 여기 또. 이쪽, 이쪽.
5: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점액을 쏘아내면 호떡이는 계속 눈물을 흘릴 텐데.
6: 점액 발사! 점액 발사!
0: 아, 시원하다.
3: 두뇌 형이 저 녀석 이상합니다.
4: 아무리 점액을 맞아도 꿈쩍을 안 해요.
0: 백혈구, 이제 끝내지 마.
4: 성공자, 나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보냈구나.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5: 성공자님.
8: 오, 그래, 손집사. 아, 내 사랑의 편지는 전했느냐?
9: 전했지요. 눈의 여왕님께서 곧 연락을 주신답니다.
8: 그래? 드디어 나의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건가? 아, 그래. 눈의 여왕님은 안녕하시더냐?
9: 네.
8: 오, 여전히 초롱초롱 빛나시고 아름다우시고 고우시고 그러시지?
9: 아, 네네. 그러했사옵니다.
8: 아, 눈의 여왕님이 언제 연락 주시려나?
4: 성공자, 부셔버릴 거야.
6: 점액 발!
5: 어? 어? 점액 다 떨어졌다. 나도 다 떨어졌어.
0: 아, 그래? 아! 아!
5: 아! 아! 아! 아!
0: 어, 오, 백혈구?
3: 아!
4: 점액 세포도 쓰러지고 백혈구도 쓰러졌으니 이제 호떡이 눈에 눈곱 생기겠네?
3: 네! 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0: 뭔 또 누구야?
3: 네가 그 아데노바이러스야?
0: 그래!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아!
3: 아데노바이러스야!
0: 유명한? 내가 그렇게 유명해? 여기 소문났나?
3: 소문났지! 근데 너 수영장에 있었어?
0: 응!
3: 근데 호떡이 눈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0: 그게... 내가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호떡이가 내 옆으로 오는 거야. 잠깐만. 그래서 호떡이 손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10: 눈 가려워.
0: 호떡이가 손으로 눈을 비비는 거야.
5: 뭐라고? 손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었다고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손집사한테 시켜서 눈의 여왕님한테 러브레터를 전해주라고 한 거야? 네, 아데노바이러스가 눈의 여왕님을 공격한 거죠. 나 이제 어떡해. 눈의 여왕님 얼굴 어떻게 보냐?
9: 못 보는 거죠.

0: 그럼 내 사랑은 끝난 거죠? 아, 망했네, 망했어. 아, 아데노바이러스. 아.
1: 아, 그래서 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었지. 내가 그랬잖아. 손집사 따라서 왔다고.
2: 아, 호떡이가 손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는 줄 모르고 눈이 비비는 바람에 눈병에 걸린 거야?
1: 나 호떡이한테 너무 고맙잖아. 백혈구도 처리했고, 아우! 점액 세포들도 별거 아니고, 아우! 눈의 여왕에게도 치명상을 입혔으니, 아우! 아, 그럼 이제 목구멍으로 가볼까?
2: 잠깐! 목구멍은 왜?
1: 아, 내가 말 안 했나? 난 눈병도 일으키지만 여름 감기도 일으키거든.
2: 뭐? 그건 안 돼!
1: 아우,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수영장에 갔다 왔으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했어야지. 아우!
2: 그래. 앞으로는 수영장에 다녀오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할 거야. 그리고 호떡이 데리고 안과도 갈 거야.
1: 안과? 병원은 안 돼.
2: 건강한 눈은 내가 지킬 거야. 두고 봐.

0: 비비면 안 돼?
1: 비비면 내가 들어온다.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열사병을 조심해!
1: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예상되오니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0: 놀이터에 간다더니 대체 어디 간 거야? 호탕아!
2: 아까부터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날 못 찾네. 역시 난 숨바꼭질 대장이야. 좋은데 이제 나갈까?
0: 호떡아 어디 있어?
2: 누나다. 지금 나갔다가는 술래한테 들킬지도 몰라.
0: 집에 갔나? 하긴 이렇게 더운데 놀이터에 없겠지. 그럼 난 집에 가야겠다.
2: 아 뜨거워. 열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 안 되겠다. 누나 나 여기 있어.
0: 호떡아
2: 친구들은?
0: 집에 갔겠지.
2: 응? 숨바꼭질 하다 말고?
0: 호떡아 와 뜨거워.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거지?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야 돼.
3: 뭐야? 이렇게?
0: 이 정도면 자기가 업힌 거 아니야? 호떡이 너 폭염주의보라는 뉴스도 못 봤어? 대체 밖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논 거야?
2: 응? 폭염주의보? 그게 뭔데?
0: 폭염은 폭폭 찌는 듯한 무더위를 말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폭염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조심.

0: 열사병! 열사병! 열사병!
1: 오! 열사병 딱지가 깜빡인다!
2: 어? 열사병은 또 뭐야? 왜 갑자기 열사병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1: 아이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더운 날 밖에서 놀면 생기는 병일걸? 자세한 건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올게. 호떡이란 쉬고 있어.
3: 럴수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4: 채원 장군님, 실수 하실 수도 있지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만 부끄러워하세요.
3: 아니, 이 채원 장군에게 실수란 있을 수 없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니 나가거라.
4: 네? 네.
1: 어? 여기가 어디지?
4: 헛! 아, 열! 너 아직도 안 나왔어?
1: 네? 저 방금 왔는데, 열? 저 나가, 열?
4: 신장 나갔어야지!
3: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떠드는 것이야?
4: 제가 아니고요. 열이 떠들었습니다.
3: 열이 너 안 나가고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냐? 당장 나가, 당장!
1: 응. 열? 저는 열사병 딱지가 깜빡여서 온 건데, 열. 열사병이 뭔지 궁금한...
3: 열사병?
4: 열! 너 진짜 왜 이래? 방금 채원 장군님이 채원 조절에 실패해서 열사병에 걸릴 뻔했어.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신데 열사병 얘기를 또 꺼내면 어떡해?
3: 그만.
4: 열사병에 열자도 꺼내지 마.
3: 열! 받게 하지 말고 그만.
4: 그만.
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열? 알아야 조심을 할 거 아니에요, 열?
3: 나는 여기 체온작전사령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장군이다. 어흥.
4: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이 37.6도C입니다. 열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3: 왜이야? 지금부터 체온 내려 작전을 실시한다. 당장 핏줄을 넓혀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길을 확보한다. 핏줄을 넓혀라!
5: 핏줄을 넓혀라!
6: 짝! 착결구!
5: 혈짝!
6: 착결구!
5: 혈짝!
6: 착결구!
5: 핏줄이 넓어졌다! 채운 장군님의 명령시다!
7: 채운 장군님! 명! 받으겠습니다!
6: 열! 빨리 나가자! 너를 내보내서 체온을 낮춰야 돼!
1: 예이!
6: 혈짝!
5: 혈짝!
6: 착결구!
5: 혈짝!
3: 아직! 체온 내려 작전은 끝나지 않았다.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춰라.
8: 땀구멍을 열어 땀방울을 내보내라 라고 하실 거죠?
9: 그렇다.
10: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5: 혈장
6: 척혈구, 땀방울
5: 열을 데리고 왔소.
10: 고맙습니다, 혈장님, 척혈구님.
1: 열!
10: 땀구멍이 열리면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갑시다.
1: 열!
10: 내가 그대와 함께 땅구멍 밖으로 나가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면 체온은 떨어질 것이오.
1: 응. 열!
10: 땀!
1: 열!
4: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 36.5도씨 정상입니다.
3: 좋다. 계속해서 36.5도씨에서 37.5도씨 사이를 유지하도록. 이상! 그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 내려 작전을 펼쳐 정상 체온을 유지했지. 그런데 바로 조금 전!
11: 오호! 태양왕이 좋아하는 여름이로다. 여름을 맞아 아주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싶도다.
12: 저도 이글이글 쨍쨍 자외선 화살을 쏘아 인간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11: 좋다! 폭염이로다! 하! 뜨거! 하!
12: 이글이글 쨍쨍!
11: 하! 뜨거! 하!
12: 이글이글 쨍쨍!
11: 하! 뜨거! 하!

0: 이글이글 쨍쨍
1: 콕콕 삶아질 것 같다 하여 폭염 아닌가.
2: 이대로 가다간 쓰러지고 말 거야. 이보시오
1: 신경세포 너무 뜨겁소. 폭폭 삶아질 것 같소이다. 뭐야 폭폭 삶아질 것 같다고. 그렇다면 머지않아 열이 발생할 거야. 얼른 알려야 해. 이 열이다. 얼른 체온 장군님께 알려야 하는데.
3: 혈장
4: 차케이그.
3: 혈장
4: 차케이그.
3: 영양분 왔소이다.
4: 산소도 왔소이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1: 별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생겼어요.
5: 헛 열.
6: 열이옵니다.
1: 혈장님 차케이그님 체온 장군님께 피부 장벽에 열이 생겼다고 얼른 전해주십시오.
3: 알겠소이다.
4: 갑시다 체온 장군님께.
6: 열이도 같이 가야 해. 열이옵니다.
7: 피부 장벽에서 열을 감지하면 피부 신경세포가 체온 장군인 나에게 알려주지. 물론 피사총사가 핏줄을 타고 와서 알려주기도 하지. 36.5도씨 좋아. 아주 좋아.
3: 체온 장군님! 아이, 피부 장벽에
4: 그게 나타났다고요.
6: 열이 옵니다.
3: 열이
2: 왜?
3: 아니 피부 장벽에 태양 에너지와 자외선 화살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7: 왜야? 그래 열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더냐?
6: 열이 옵니다.
7: 열? 그래 열이 10명 정도 나타났다는 것이냐?
6: 열이 옵니다.
7: 체온 장군님 어찌할까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열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명령을 내릴 것 아니냐. 열이 열이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냐.
6: 열이 옵니다.
7: 정말 뭐라는 거야. 날 열받게 하지 마라. 열받으면 체온을 40도씨까지 끌어올려. 올려.
3: 체온 장군님이 열 때문에 열받더니 체온 설정이 40도씨로 바뀌었어.
7: 갑자기 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냐.
3: 방금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로 올리셨잖아요.
7: 내가?
5: 네, 저희도 봤습니다만.
7: 왜야? 이거 야단났군.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어떡하지? 어떡해.
8: 열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요?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은 들어라. 가마솥 대포를 떼서 전속력으로 열을 올려라. 불을 떼라!
9: 네? 네, 간대감님. 40도씨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염증이 생기고 체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10: 체온 장군님의 명이시잖아. 어서 불이나 떼자.
9: 아, 그래. 떼자. 쿵쾅 체온이 너무 올라간 것 아니오. 뜨거우면 쿵쾅쿵쾅 뛰기 힘들단 말이오. 체온 장군 이게 어찌 된 것이오. 이러다 나 죽어. 나 죽으면 다 죽어. 쿵쾅.
6: 아유, 그러니까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7: 아니 명령한 게 아니라 실수라니까. 너 때문에.
6: 응? 열?
8: 아니 엄밀히 말해 호떡이 때문이지요.
7: 그렇지.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가 기승을 부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호떡이가 밖에서 노는 바람에 피부로 열이 들어왔고.
8: 열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져서 체온이 40도씨까지 오른 거지.
7: 그렇지.
8: 아 근데 뇌님은 괜찮으시답니까?
7: 그럴 리가.
6: 체온 장군!

0: 쓰러질 뻔했어. 다시는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야.
1: 네.
0: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시에는 어떤 벌이 내려질지 나 장담 못해. 알겠어?
1: 네, 뇌님.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 체온 장군이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무더운 여름에는 밖에 나가지 마시오. 혹시라도 밖에 갔다가 열이 나거든 무조건 시원한 곳으로 갈 것, 물을 많이 마실 것, 심각할 경우엔 119를 부르시오. 알겠소?
2: 네, 알겠습니다. 예! 열사병에 대해 잘 알았으니
1: 당장 나가시오. 당장.
2: 예이.
1: 아, 나 뇌님한테 너무 혼났어.

0: 최훈 장군님 최고 최고.
1: 뭐야? 아, 왜? 요.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6: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4: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5: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오빠가 오빠가 고백했어 고백했어.
1: 아 잠깐만 나 너무 떨려서 못 보겠어.
0: 역시 문제야 모범생은 로맨스의 정석 아니겠니?
1: 내 말이 내 말이. 우리도 이런 남친 만나려면 공부해야 하나?
0: 아 깜짝이야. 아 왜 그래 정말?
1: 공부해야 해 우리.
0: 너 진짜 이런 남자친구 만나고 싶구나.
1: 아니 진짜 공부해야 해. 우리 내일 시험이야. 잊고 있었어.

0: 12시간. 지금부터 효율적인 시간 분배를 통해 12시간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1: 좋았어. 서로 잠들면 깨워주기다.
0: 좋아.

0: 시우야, 여기 웬일이니?
1: 시우야!
0: 너 잤어.
1: 그래. 깜빡 졸았.
0: 집중!
1: 집중!
0: 동서남.
1: 그래, 이거부터 공부해야지.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2: 아버지!
0: 방금.
1: 치킨. 안 되겠어. 잠 깨는 게 우선이야.
3: 응?
1: 꿈이 어때?
4: 어? 잘 때 잠 안 자.
0: 아, 깜짝이야.
1: 치약 바르기?

0: 있어, 지민이?
1: 아, 지금까지 정리한 요점 노트가!
0: 어? 어? 아, 그래도 잠은 확실히 깼다, 그치?

0: 뭐지? 읽는 대로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족족 이해가 된다.
1: 쉽다. 너무 쉽다. 이렇게 쉴 수가 없다. 마치 40몇 살인 아저씨인 내가 초등학생 공부를 하고 있는 것.

0: 난 말할 수 있어. 아, 영어, 한국말 너무 어려워. 와, 잠깐만. 밥들 내가 좋아하는 건 피자, 파스타. 이거 할 수도 있다. 불다.
1: 아, 불다. 나도 좋아해.
2: 너가 볼게.
3: 와, 진짜 맛있겠다.
0: 너무 맛있다. 그 다음에 난 책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 책 아무 데서나 읽을 수 있어.
1: 멋있다, 주찬아. 주찬이는 잘하고 좋아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주찬이도 혹시 꿈 있어?
0: 내 꿈은 폴리스랑 소방관이 되고 싶어. 왜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멋있는 것 같아. 오.
4: 자기소개하기 미션 성공. 지구 반바퀴 연결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미션까지 6일.
0: 미션이 또 있어? 또? Wait, there's more.
4: 오호. 자기소개쯤이야. 했겠지만 진짜 친구의 여정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지.

0: 0.013 곱하기. 짜증나.
1: 완전 웃겨.
0: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짜증나.
1: 집에서 TV도 못 봐?
2: 왜 이렇게 짜증이니?
0: 아, 매미 소리랑 공사 소리 때문에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아, 왜 또 시끄럽게 하냐고!
1: 아니, 갑자기 그게 왜 짜증나? 여름이니까 매미가 우는 거고 공사를 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0: 뭐야, 아빠는 동생 편만 짜증나, 아, 짜증나! 에이, 진짜 나 짜증난다고! 나는 왜 짜증이 날까?
3: 내가 책상이 창문 옆에 바로 있거든. 근데 밖에서 이사를 하거나 공사를 하면 막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잖아.
4: 공사장에서 땅 뚫는 소리가 있잖아. 두두두두 하면서. 너무 시끄러운 거야. 아무리 창문을 닫고 방문을 닫아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려.
5: 솔직히 공사장이나 매미 같은 소리는 솔직히 나한테는 잘 안 들리거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 왜냐면 감정 없이 다니면 딱히 그런 게 없거든.
6: 감정 없이.
5: 근데 그 밖에서 막 TV 소리가 나고 막 떠들고 있는데 그게 가장 거슬리 되는 거다? 내가 숙제하고 있을 때. 나는 혼자 숙제를 하고 있는데 치사하게 TV를 보면서 웃고 떠들고 그게 제일 짜증나. 그게 진짜 사탄이야, 사탄.
6: 사탄.
5: 사탄도 아니고 오탄도 아닌 오라. 재미없어.
6: 미안해.
3: 이건 편집해주세요.
5: 근데 나는 그 짜증이 나쁜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해. 화나 짜증이나 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내는 감정이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6: 강화? 같은 거랑 비슷한 거야.
5: 왜 사람 짜증이 나면 힘이 세질까?
6: 아, 방금 얘기했잖아.
5: 그런 본능을 왜 만드는 걸까?
3: 혈압이 오르면서.
6: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5: 왜 굳이 짜증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자신을 지키려는 감정을 담았을까, 사람들이?
6: 아니.
5: 이렇게 짜증이 나면은, 이렇게 약간 몸이 강화되는 이유가, 뇌에서 이렇게 짜증을 받아들여. 그러면은 그걸 뉴런이 감지해. 그러면은 뇌 신경세포인 코르티솔 나와. 그러면 그 코르티솔이 근육과 뉴런을 자극해서, 그러면은 갑자기 힘이 그렇게 똑바로 것 같지? 살짝 강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기.

0: 얘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 아닐까?
1: 모둠 활동을 할 때 내가 좀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 내 의견에 막 잘 들어주지도 않고 막 짜증내고 제대로 참여 안 할 때랑 모든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짜증이 나는 건 당연한 것 같아.
2: 나는 짜증이 난다는 거에 짜증나는 것 같아.
3: 그러면 넌 무한으로 짜증을 멈출 수 없는 거야?
2: 그럴 수도 있지.
4: 짜증이 약간 바이러스 같다고 하는 거네.
2: 맞아.
5: 짜증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그걸 극복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6: 나 모기 이런 게 여름철에는 제일 짜증이 나.
3: 맞아. 짜증이 모기는 짜증이죠.
0: 화가 나요.
6: 그럼 짜증부터 먼저 얘기해보자.
3: 너희들 포켓몬 알지? 포켓몬?
0: 피카츄? 몰라?
3: 피카츄가 진화를 하면 라이츄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짜증이 이렇게 쌓여서 진화를 하면은 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포출을 하는 거.
6: 짜증이 포켓몬이라는 거구나.
3: 짜증이라는 것은 화랑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짜증이 커지면서 화가 된다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 짜증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 근데 화랑 다른 게 뭐냐면은 화는 이미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아무래도 짜증은 화랑은 다르게 좀 민감한 감정이거든. 화는 약간 좀 둔탁한 약간 몽둥이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칼처럼 예민한 그런 감정이어서 내 예민함들을 이렇게 건드리는 사례가 되는 거지.
6: 나는 아무래도 밖에서 짜증의 원인이 온다고 생각해. 그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처럼 매미가 맴맴 울고 막 공사장에서 드드득하고 막 아하 재밌어 이러고 TV 보면서 그러면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니까.
2: 근데 난 다르게 생각하는 게 결국 우리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는 게 그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판단하는 게 결국 우리잖아. 뭐 예시로 내가 너에게는 계속 툭툭 쳤다 해. 근데 너는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 나는 그걸 너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긍정적인 방법이라 생각했어. 결국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짜증이 되느냐 아느냐가 정해지잖아.
6: 근데 물어본 거는 이제 원인이었잖아. 그 시발점.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는 그냥 나한테 달려있는 거고 그냥 온전히 원인은 밖에서 오는 거 아닐까?
2: 그러니까 그 원인을 판단하는 사람이 우리니까 나는 그 원인 자체까지 다 우리라 생각한 거야.
3: 그러면은 그 뭐지? 이렇게 나쁜 말이 왔어. 그래서 내가 그걸 들었어. 근데 살짝 짜증이 나. 근데 그걸 참을린 해가지고 짜증이 이렇게 내진 않아. 그러면 그건 뭐야? 근데 그거는 네가 밖으로 표출 안 한 거고 참을린 한 거면 그래도 네가 짜증이 났다는 거니까.
6: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은 나한테 짜증이라는 감정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를 내려보내는.
3: 그럼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네가 감정이 나지 않는 건 아니잖아.
6: 그럼 니네는 그 짜증이라는 원초적인 감정이 부정적이라 생각해? 긍정적이라 생각해?
2: 난 방패라고도 생각해. 그리고 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을 했던 것처럼 그게 결국 참은 건 짜증 덕분이잖아. 짜증 난데 내가 내려보낸 거잖아.
5: 나는 짜증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 내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연마의 사람을 공격했어. 짜증은 커지면서 전쟁이 되고 전쟁은 사람들이 죽이니까 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짜증이 커지지는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방해한다고 생각해.
3: 감정이라는 것이 단점이자 장점인 게 만약에 우리가 짜증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에어컨 같은 거. 아 더운 거 너무 짜증나. 아 그냥 나 시원하게 입고 싶어 해서 에어컨을 만든 거지. 아, 나 손으로 밥 먹기 싫어. 너무 끈적끈적하고 더러워져. 해서 젓가락 만들고 숟가락 만들고.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 쓸모없는 감정은 거의 없지.
6: 제발 나 좀 내버려줘.
5: 나는 짜증을 내는 이유, 속마음은 내 의견을 들어주실 것 같아. 내 동생이 그러는데 짜증을 내면 엄마가 조금 혼내다가 결국은 들어줘.
6: 나도 짜증이 그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3: 나는 너 말할 게 있나? 솔직히 말해봐. 내가 속마음으로 짜증이 나.
2: 짜증.
3: 그게 문자 그대로 짜증이지.
2: 짜증.
3: 이거 뭐 이렇게 설명한 건 저렇게 설명한 건.

0: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든 어찌됐든 짜증 짜증.
1: 짜증은 지구를 뒤집어도 짜증이니까.
2: 어 그래. 근데 궁금한 게 있어. 그 언니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0: 언니?
2: 편집해 주세요. 근데 누나가 아까 짜증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라고 했잖아. 그러면 뭐야?
3: 저거 뭐세요?
2: 우와! 어? 뭐야? 어? 그 누나다.
3: 애니메이션 누나다.
4: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5: 여기가 앉아있어 짜증나.
3: 어? 예?
2: 예?
5: 우리가 여섯 명에서 짜증나.
3: 예?
2: 예?
5: 아 너희가 다 찾아와서 짜증나.
3: 그
2: 나오는.
0: 우리가 너무 짜증나서
2: 어쩌면 이 사람은 그 가족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상한 걸지도 몰라.
0: 우리 없애버리려고
1: 하니까 못한 거 아니야 이제.
6: 나는 보통 집에서 짜증이 많이 나. 짜증이 나면 일단 내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쿵 닫은 다음에 침대로 누워. 그리고 베개를 때려. 그러면 난
0: 나는 진짜 어떻게 본 줄 알아?
1: 베개를 이렇게 팍팍 때려.
3: 집에 사는 아직 진화가 덜 된 애가 있단 말이야. 걔가 진짜 진화가 덜 된 것 마냥 갑자기 우와 하고 쫓아오고 너는 뭐야?
1: 우리 막 문고리를 부셔가지고 문고리가 날아갔어.
3: 그래서 지금 안에서 문을 닫으면 밖에서 문을 못 열어서 지금 문 닫지도 못해. 아직도 문고리 안 붙였다 이놈아. 네가 살아 문고리. 야 밤에 내가 어둡게 자는 걸 좋아하는데 문 열어놔가지고 밖에 TV 소리 다 새고 안 그래도 밖에 식탁 그 불 그거 쎈데 안 그래도 불 쎄가지고 잠 안 오는데 그 활짝 열어놓으면 그 2층 침대에서 자는 내 얼굴함이 얼마나 센 줄 아냐?

0: 이게 뭐야?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흔들리고 불빛이 깜빡거려요. 설마 고장 난 건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지? 잠깐만요. 우리 당황하지 말고 우선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먼저 알아볼까요?
1: 첫 번째, 문이 닫힐 때 뛰어들어가기.
2: 너무 아파.
3: 달리기 멈춰.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지.
1: 아무리 급해도 꼭 버튼을 이용하세요. 두 번째, 엘리베이터 문을 힘들기. 문이 열릴 때 문틈에 옷이나 손가락이 끼어 다칠 수도 있어요.
4: 어떡해.
1: 세 번째,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기. 엘리베이터에서 뛰면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엘리베이터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멈춰!
1: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장난치지 말고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주세요.
6: 네, 알겠습니다.
2: 이제부터 더 조심하면서 타야겠다.
0: 이제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알았으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보러 가볼까요?
7: 안녕, 나는 엘리베이터 요정 엘리야. 오늘 곰초이한테 무서운 일이 벌어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난

0: 자꾸 쿵쿵 뛰는 바람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고. 고장난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층과 층 사이에 멈춰섰지.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내린 곰초이는 바로 여기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진 거야.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는 각종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1: 어떻게 된 거야?
0: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 멈추거나,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될 수도 있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0: 그렇게 문을 쾅쾅 두드리거나 억지로 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다 문이 갑자기 열리면 승강로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1: 그럼 어떡해?
0: 여기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
2: 네, 가겠습니다.
1: 엘리베이터 갇혔어요. 도와주세요.
2: 아,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억지로 문을 열고 탈출 시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세요.
1: 네, 고마워
0: 엘리. 잘했어 수아야. 자, 우리 친구들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상구출 버튼이 어딨나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절대 뛰거나 장난치지 않기. 약속.
3: 친구들, 우리 모두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고장났을 때 대처법도 배웠으니 잊지 말고 다음번엔 꼭 안전하게 타기로 해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와가지고.
0: 얘가 남자애고 이렇게 잡아보시는데 얘가 엄청 순한 애예요. 그러니까 잡혔을 때 여자애랑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애가 그러니까 둘씩 잡았으니까 근데 여자애가 좀 못 돼갖고 카카 때면서 얘를 계속 때렸나 봐요. 다음 주에 데려가시면은 2차부터 예방 접종 하셔야 돼요. 너무 잘 키워주실 것 같아서 딱 두 분 보니까 되게
3: 입양을 이제 해준다고 인스타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찾아왔거든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반상회를 하는지 커뮤니티가 있는지 저기 가면 뭐 살 수 있어 아니면 저기 가면 어? 뭐 맛집이야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가면 살아.

0: 지금 고양이가 좋다는 표현을 해요?
1: 엄청 그르렁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좋으면 그러는 건데 아침마다 안아주고 핥아주고 그르렁대고 강아지보다 더해요. 미호.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진짜 고양이의 보온 같은 느낌이에요. 얘네 재롱이 정말 약이에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배우야, 잠깐만. 너 일거리 좀 하자. 일거리 좀 하자. 다음에는 이 정도 컬러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시원하게 여기 민트면 좀 도시하니까 연한. 레오랑 미오는요, 사무실에서 밥을 와서 먹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가 처음으로 새끼를 낳는데 어미가 잘 케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마리가 살아남았는데 걔가 미오하고 레오예요. 2~3개월 정도, 그러니까 우유 먹여서 사람 손에 큰 거죠, 아기 때부터.

0: 이 친구는 들어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사람한테 학대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만신창이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 죽어도 어쩔 수 없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데려갔었는데 얼굴을 사실 갈라가지고 코 속을 다 긁어내고 또 이마 쪽에는 아무래도 못 자국 같았어요.
1: 구멍도 있고 코드 뼈도 무너지고 무섭다고 해서 나가서 이제 뭐 사료를 줘봤더니 엄청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살겠구나 싶어서 병원에 한 세 차례 한 큰 수술을 받고 나서 이렇게 지금 이뻐졌어요. 많이 어디서 다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도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하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사랑이 많은 애 같아요.

0: 이제 마당에 나타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네, 많이 굶은 것 같더라고요.
1: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 이리 와, 어디 가?

0: 애들이 팔짝팔짝 뛰는데 너무 저렇게 좋을까? 막 뛰어노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엄마랑 새끼랑 다 만나서 너무 신이 나나 봐요.
1: 같이 키우기는 좀 어려워요?
0: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프고 나이 든 고양이가 들어와야지 아기 고양이들은 더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욕심일 것 같아요.

0: 우렁아 어디가?
1: 여기다 놔둘까요?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여기!
0: 아,
1: 여기다 놔둬. 아, 돌려서 놨어요.
0: 그렇죠. 이제 잡아서 병원에 데려가려고요.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입에서 침도 많이 흘리고 몸에 막 파리도 꼬여 있고 털도 푸석푸석하고 눈곱도 많고 귀도 좀 찢겨 있는 것 같고 보다 보니까 마음이 좀 그냥 지나치기가 안쓰러워서 결국은 이제 포획하기로 결정을 했죠.

0: 찾아봐 여기 거기. 뒷다리가 들어가서 발딱 짚으면 다 찍어줘.
1: 설정도 잘 받아. 들어간다.
0: 뒷다리 넣어라. 중간에 내려오면 안 되는데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쉽지만 거의 다 잡았는데 다시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다음에 시도하면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많이 먹고 허기져 있는 애라서 한 번 더 시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레오는 안 보고 있는 사이에 문제 행동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 너무 매력적인 고양인데
0: 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0: 사회탈출 등 처음에 왔을 때부터 나가고 싶어 했어요. 내부에서 저희가 없을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다가 실수를 하면 틈으로 또 도망가기도 하고 워낙 나가고 싶어 해요.
1: 공기도 통하고 어느 정도 환기도 되라고 열어놓고 다니고 사실 바깥에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문을 열고 안전망을 설치해놓은 건데 그걸 뛰어넘을 줄은 몰랐죠.
2: 예전에 분양 갔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는 건지 훔쳐주고 싶은데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일로 와봐. 레오 일로 와봐. 레오 일로 와. 레오 일로 와. 너 벌써 그 대체하는 거야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온 사무실을 전체 다 돌아다니면서 오줌을 싸고 다녀요. 기존에 입양하셨던 분께서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게 아마도 많이 스트레스였던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이 온 사무실 전체가 자기 영역이라고 표시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아, 여기도 있다. 여기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게 스프레이로 뿌리듯 조금 뿌려놓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마려워서 흥건하게 싸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향부터의 나은식수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니요. 벌써 뭐 아이들이 앞에 나와 있네요.
1: 이거가 이뻐서 애교도 왔고 좋아요.

일단 이런 환경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집에 한 400인치 TV는 왜냐면 창문이라는 게 고양이한테는 TV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여기 차들도 많이 다니고 숲도 보이고 저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신호등도 보이고 하는 게 엄청나게 즐거운 자극이거든요.

0: 그릇도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수직 공간도 너무 좋긴 한데 다 몰려 있고, 12마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일단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접근성은 분리되어 있을수록 좋아요.
1: 아, 따로따로.
0: 네. 제작진이 좀 준비한 영상 있다고 하니까 하나씩 좀 봐볼게요.
1: 네.
2: 애호야, 아이고, 애호야, 애호야,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3: 아우, 잡았다. 아우, 아우, 잡았어. 어떻게 내려가지?
0: 자꾸 나가려고 하네요? 오전에 나가면?
4: 아무도 없을 때 살 수 있어요.
0: 아무도 없을 때.

0: 보호자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가 특정한 행동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1: 지금 실리신 게 뭐예요?
2: 아, 내용 혈액수예요. 내용 산책시키려고요.

0: 에휴, 우리 밖에 나가자.
1: 조금 더 놀아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하닉스 고양이 전용을 사서 산책을 시키기 시작했고요.
2: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이를 잠깐 외출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산책이라는 걸 시켰다든가 이 특정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강화되지 않았나.

0: 그러니까 바깥에까지도 확장돼 있으니까 이게 이 공간까지만으로는 성이 안 차서 문 열면 튀어나간 애들도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1: 파양돼서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 아.

하향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확실히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여러 불안감이 있지만 자기 공간, 영역에 대한 불안감.

0: 얘만 그래요, 그러면?
1: 네.
0: 레오만? 이렇게 좀 긴장감 때문에 생기는, 특히 영역적인 긴장감 때문에 생기는 소변 실수는 소량이고 벽을 향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듯이 칙칙 뿌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는 아마 솔루션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솔루션을 할지 보여드리고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완전히 오롯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름을 적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완전히 레오만의 공간, 이 공간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고양이들이 보통 양여 볼에서 페로몬이 나오는데 이걸 계속 마킹한다라는 거는 자기가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하는 의식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이들 페로몬 같은 것들도 인공 페로몬을 설치하시고 하면은 좀 긴장감을 낮추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매우의 그 불안한 마음을 이제 챙겨줘야겠다. 분리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훈련을 통해서 얘네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다. 그걸 좀 알게 됐어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0: 서비스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 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1: 구조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상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대북의 흙탕물도 많이 떠들어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아아,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징후 발견. 산사태 징후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정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상임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0: 바다를 사랑하는 자 제주로 오라. 바야흐로 해양 레포츠의 계절. 이 짜릿한 경험은 평생의 추억거리가 됩니다.
1: 그 한 번 제가 파도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해요.
0: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선택한 사람들.
2: 아이가 환경보호에 관심이 좀 많이 있고요. 제주 환경 바다가 많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0: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모여 제주와 더 친하게 만나는 중입니다. 그리고 푸른 섬 제주에서 만난 목가적인 풍경까지. 온 사방이 초록초록. 오직 제주에서만 볼 수 있어 더 매력적인데요.
3: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동물만 하나 챙겨서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4: 이야, 성공하셨다.
0: 게다가 입까지 즐거우니 완벽 그 자체. 청정 제주에서 발견한 특별한 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달이 머문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서정적인 풍경의 마을 월정리. 오늘 이야기는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0: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에 북적이는 월정리 해수욕장. 야토막한 바다가 이어져 아이들 놀기에도 그만이네요. 푹푹 뛰는 날씨에 하하 이런 풍경이라니 정말 부럽습니다. 저 바다가 나를 부르는 것 같구나.
1: 여기 어때요, 바다?
2: 자,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좋고요. 아이들 그래. 오니까 더 재밌어요.
1: 아, 그래요? 예, 예. 몇 살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3: 요새 돌도 안 됐어요.
1: 아, 나 진짜 안 됐어요?
4: 네. 이 애가 첫째라서 아직 모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이제 공기가 일단 좋으니까.
5: 저희 작년 여름에 여기 와서 커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게 아이가

0: 여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며 벌써 들썩이는 제주바다. 서퍼들에겐 낭만 가득한 계절입니다.
1: 안에서 했던 거 연습해볼 건데 한번 엎드려볼까요? 하나 갈게요, 하나. 좋아. 둘 갈게요. 오른발, 왼발 갈게. 좋아요. 일어나. 자, 상체 살짝 세워줄게. 살짝만 세워줄게. 오, 시선.
0: 아직 서핑 경험이 별로 없는 두 사람. 긴장한 기색이 좋아요. 역력하지요?
1: 이렇게입니다.
2: 자주는 아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한 번 기회 돼서 했다가 재미 들려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3: 저 한 달 살이 동안 서핑 배우러 놀러 왔어요. 파도를 타는 그 스릴이 재밌을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1: 보드 들 때는 항상 이렇게 일자로 들어서 골반에 걸쳐서 이렇게 들고 하면 됩니다.
0: 자, 이제부턴 실전. 파도야, 내가 간다.
1: 팔목 왼쪽인데.
0: 호기롭게 일어나 보지 마.
1: 일어나, 일어나.
0: 그래도 이쯤 되면 대성공. 이 짜릿한 서핑의 맛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4: 괜찮다.
1: 바다가 너무 예쁘고 물도 얕고 초보자가 서핑하기에도 너무 좋아서 제가 가르칠 때도 부담 없이 손님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어요.
0: 제주는 1990년대부터 국내에서 서핑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인데요. 명실상부 대한민국 서핑 1번지인 셈이죠.
2: 이 파도를 탔을 때 쭉 내려오는 스릴, 아 그거를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5: 저도 아직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은 못하는데 그 한 번 제가 파도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짜릿함 하나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보기에도 좋고 즐기기엔 더 좋은 이곳 제주. 이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활동이 있답니다.
6: 저희가 오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항상 찔리거나 베일 수 있는 물건들을 조심을 해주시고 다른 해양 쓰레기로 감싸서 마대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0: 제주 바다를 지키려는 자발적인 환경 정화 운동 플로깅.
6: 저희가 이제 원래는 프리다이버였는데 수중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해양 오염이 조금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수중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있는 해양 쓰레기도 수거하게 되었습니다.
0: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은 운동도 하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 활동으로 알려지면서 참여하는 사람이 점차 늘었는데요. 제주에서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플로깅 활동이 활발합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6: 제주도에서 제주 플로깅 어플을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고 참여를 쉽게 할 수가 있는 루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분들도 참여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요즘은 플로깅에 참여하기 위해 여행을 오는 특별한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랍니다.
7: 이거는 어떻게 버리세요?
8: 선생님.
7: 염소 저기 마대 있죠?
8: 네.
7: 거기다가 올려다가 끼워볼게요. 네.
0: 이 어린 관광객도 오늘 바다 지킴이로 나섰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해양생물의 목숨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인데요. 각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달라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한 가지입니다.
9: 아이가 환경보호에 관심이 좀 많이 있고요. 제주 환경 바다가 많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실천에 참여해보자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4: 그리고 일단은 제가 바다에 들어가

0: 가서 일단은 저기 프리다이빙도 하니까 그 깨끗한 물에서 좀 일단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참여하고 있어요.
1: 두 시간 남짓 이어진 청소.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말끔히 수거해 간다는군요.
2: 이렇게 청소하고 나니까 기분이 좀 어때요?
3: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2: 작은 활동이지만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해나간다면 좀 더 제주 바다가 계속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혼자 걷는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걷는 한 걸음이 낫다는 말이 있죠. 지금이 바로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데요. 여러분,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맙소. 한라산을 향해 오르다 만나게 되는 곳. 여긴 좀 특별한 카페인데요. 국내에선 잘 맛보기 힘든 특별한 디저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티르키의 음식인 카이막입니다. 원래는 물소 저주로 만들지만 여기선 우유로 카이막을 만듭니다.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4: 카이막 진짜 너무 맛있다.
5: 너무 부드럽지?
4: 어, 너무 맛있어요.
6: 딱 시간에 맞춰서 잘 왔네.
4: 또 잘했다.
1: 갓 만든 신선한 카이막의 맛 어떻습니까?
4: 어때? 맛있어? 맛있다. 진한 우유 맛? 찐 우유 맛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거북, 애들이 먹기에도 약간 신 그런 거북한 맛이 없고, 꿀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빵이랑 먹었을 때도 엄청 달콤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7: 깊이가 있는 맛? 뭔가 치즈 같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맛 같아요.
8: 소를 보면서 이 카이막을 먹으니까요. 정말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4: 와.
8: 강추합니다.
1: 하하, 입이 즐거운 곳. 사실 이 장소의 진짜 매력은 근사한 풍경에 있습니다. 방목한 소들이 드넓은 초지를 논이는 목가적인 풍경. 여긴 약 23만 제곱미터 크기의 어마어마한 목장입니다. 방목한 소는 100여 마리에 불과한데요. 이곳에선 다양한 품종의 소가 자유롭게 풀을 뜯는 모습을 어디서든 관찰할 수 있죠.
9: 우리나라 유일한 자유방목 인증 동물복지목장이고요.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300에서 40포지에 위치한 목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공기도 맑고 공기가 맑기 때문에 소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목장입니다.
1: 1975년부터 3대째 운영되고 있는 곳. 이성철 씨는 1985년부터 이곳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라산이 넘어 보이는 근사한 풍경 아래서 소들은 자유롭게 논일며 풀을 뜯고 건강한 우유를 생산합니다.
10: 나연아, 아! 와, 와! 와, 와!
11: 이 은혜도 많이 달려오고 소라도 많이 달려오고.
12: 근데
11: 이미 여기 이 있네요. 이미야, 근데 손을 갖다 대면 싫어해요.
12: 아, 그래요?
11: 호기심만 많아가지고.
12: 약간 이 소들도 성격이 있어요?
11: 성격 있죠. 다들 호기심 많고 겁이 많고 궁금한 거 못 참아서 달려오는데 지금도 아마 핫을 거예요.
1: 특히 호기심쟁이라는 요 녀석. 아, 진짜 송아지가 무슨 강아지 같죠? 그냥 신기하죠, 그냥?
11: 초콜릿 색깔, 이 초콜릿색으로 덮인 친구들 제주 흑우인데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이라서 저희가 함부로 뭐 도축이나 번식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황소처럼, 한우처럼 누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 친구들은 영국 저지섬에서 온 저지오라는 친구들인데 성격도 굉장히 발랄하고 체구가 되게 작아요. 대신에 좋은 품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거든요. 대신 우유를 많이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치즈 만들 때는 저 친구들 우유가 더 유용하긴 합니다.
4: 맞아. 애기 하나만 찍어주세요.
13: 세상이 너무 예쁘다. 네 모델 되는 거 아니야 혹시?
14: 와,
13: 예쁘네.
14: 나도
13: 모델 되는데.

0: 않고. 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 자, 안내문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송아지는 목장이기 때문에 가장 흔한 친구겠죠. 16마리를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동물만 하나 챙겨서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2: 보자 보자. 이런 데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 어디에?
1: 이고요. 동물 모양.
2: 이야, 송아지 잡았다.
3: 야, 잡았다.
4: 오, 잡았다. 근데 아빠랑
5: 찾았어요.
2: 어, 안녕하세요. 저 위쪽으로 올라올게요.
6: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거위의 보상은 거위는 1등이에요.
2: 오! 오,
6: 진짜. 1등이기 때문에 우와. 요구르트가 제공이 됩니다. 우와. 축하합니다. 우와. 맛있게 드세요.
2: 오리 줘가지고 이거 받은 거야? 우와. 우와. 맛있어.
7: 맛있어.
2: 맛있어?
6: 우와.
8: 계절마다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풀 냄새, 뭐 이제 환경 이런 거 있잖아요. 깨끗하고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9: 제주에는 이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가 많은데요. 제주관광공사에 신청하면 자원순환 관련 내용을 배우는 등의 이른바 에코여행 또는 그린순환여행에도 참가할 수 있답니다.

0: 제주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은 또 있습니다. 제주 도심에 있는 한 카페. 보기엔 별 다를 거 없어 보이지만 이곳엔 좀 신기한 진열장이 있다고요. 카페를 이용하려면 꼭 여길 들러야 한다는군요. 여기선 사용할 컵부터 우선 골라야 한다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1: 지금 뭐 고르신 거예요?
2: 컵 골랐습니다.
1: 이거 막 아무거나 다 고를 수 있어요?
2: 네, 아무거나 고를 수 있고요. 여기 안에서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머그컵이랑 그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3: 말 그대로 머그로 만들어진 월인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시고 씻고 다시 보관하자 하는 공유 머그월입니다.
0: 이곳에 진열된 컵은 모두 제주 시민들의 기부로 모인 것들. 환경을 아끼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인 셈인데요. 손님들이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대신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2: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따네요.
1: 아이스 아메리카노.
0: 제주도에서는 이런 카페를 자원순환 우수업소로 선정,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3: 실제적으로 가장 자연을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을 안 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이것이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시작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것 다음으로 꼭 써야 한다면 이제는 순환해서 자원을 잘 활용하자라는 곳으로 이어지는 메시지여서 저희는 이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0: 푸른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귀찮은 일.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인 덕분에 더 오래 제주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음 사람들도 이용해야 되니까 미리 또 설거지를 해놔야지 또 이런 것들이 다음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2: 귀찮아도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더 하는 거죠.
0: 환경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
5: 제가 일회용 컵을 살 때, 음료를 살 때 300원의 보증금을 4번 불판인데요. 반납하면은 그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라벨이 있고 이제 반납기가 있으면 조 안에 어느 곳이든 반납이 가능합니다.
0: 이렇게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데요. 이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답니다. 제주 시내에선 이런 전기 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6: 네, 전기 자전거도 많이 타고 그 전기 버스도 많아서 전기 버스도 많이 이용합니다.
0: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 시내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적

0: 인풍력 하나. 지하철처럼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양문형 전기버스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앞으로 운행 구간을 점차 늘릴 계획이라네요. 제주에서 만난 특별한 부부가 사는 곳.
1: 여보 좀 도와줘.
0: 이렇게 볕 좋은 날엔 어김없이 부부는 텃밭으로 향합니다.
2: 여기 샐러드만 심고.
0: 요즘 새 작물 심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2: 장갑 끼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다 맨손에 해요.
3: 육지 살 때는 요리에 전혀 일각이 전혀 뭐 밥도 할 줄 몰랐는데 여기 이제 살면서 곧잘 합니다. 요리도 많이 해 먹고.
4: 잘해요. 파스타 네. 진짜 맛있어요.
3: 아니, 파스타 그거 하면지. 도정적인 거예요.
5: 예, 예, 예, 괜찮아요. 예,
3: 여러 가지 찌개나 뭐 탕, 예, 전.
0: 서울에서 나고 자란 두 사람은 제주 여행 중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고 아이들을 자연에서 키우고 싶어 제주 사리를 택했다는데요. 부부는 지금 로망 실현 중입니다.
3: 저희도 처음에는 오일장 같은 데 가면은 생선 파시는 저희 삼촌들한테 우리 여기 도민이다라는 그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번씩 트라이 해보거든요. 이렇게 당원으로. 이거 얼마 쓸까? 하면서. 이게 하는데 그 들통은 나는데 귀여워서 많이 깎아주세요.
2: 자연이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아낌없이 퍼주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이거를 같이 따먹고 같이 이렇게 텃밭 하면서도 아이들이 그걸 느끼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아이들이 천천히 의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제주의 흙과 바람 그리고 파도 소리에 반해 선택한 삶. 서울 살 땐 흙 한번 만져본 적 없던 청춘들이 제주살이 5년 만에 농부가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아이들인 만큼 온 집안은 아이들 위주. 뭔가는 참 많고 또 뭔가가 전혀 없는데요. 그건 바로 TV.
3: 여기 아이들 책들, 서재, 네, 여기서 책들 많이 보고 저희 집 TV가 없기 때문에 책들이 많습니다. 다 아이들 책.
2: 일단 애들은 뛰어놀아야 되고 자연에서 뛰어놀고 자연과 더 많은 걸 접할수록 스스로 상상력을 하게 상상력이 키워지고 저희 아이 혼자 책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도 많이 읽어주지만 혼자만의 시간으로 이렇게 책을 되게 많이 보고 네 그런 게 이제 습관이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0: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부부는 그렇게 딱 제주스럽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내는 주얼리 디자이너로 남편은 그 매니저로 일하며 재택 근무를 한다네요.
3: 안녕. 안녕하세요. 오주주.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바다 가서 놀자.
6: 바다 가서 모래놀이하고.
3: 맞아.
0: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면 하루가 멀다고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잘 알려지지 않은 바닷가인데요. 햇살 반짝이는 바다를 즐기기 딱 좋은 여름날. 이들에겐 제주에서 사는 매일이 바캉스. 이게 바로 꿈꾸던 제주의 삶인 것이죠. 아이들에게 이만한 자연 학습장이 또 어디 있을까요?
2: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개 여기 있다.
7: 뭐 보고 있어요?
8: 물고기 아니 하늘이랑 같이 내려서
2: 죽은 개가 있었구나.
8: 피났어요.
2: 피났어요? 아팠겠다. 개가
8: 하늘나라 갔어요.
2: 하늘나라 갔어요. 저 여름에 여기 항상 오고 애들 수영하기에도 좋고 강아지들을 데려오기에도 되게 좋아가지고 저희는 이 바다를 제일 많이 왔어요.
3: 크게 맘먹지 않아도 어린이집 끝나고 이렇게 바다 앞에서 모래놀이도 하고 바다와 산과 뭐 그런 빌딩숲 같은 게 없는 이런 곳에 살고 있으니까 되게 사람이 좀 여유로

0: 좋아진 것 같아요. 도시에 살 때는 항상 뭔가 좀 이렇게 쫓기는 느낌도 있고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뭔가 좀 목가적인 삶, 가족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 하늘이 오늘 파란색이 너무 이쁜 날이에요. 야. 웃으세요 스마일.
1: 행복을 찾아 선택한 두 번째 고향 제주. 제주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더 깊게 보는 것. 아름다운 섬 제주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태우는 F1 경주차 같은 아이입니다.
1: 유나야, 유나 먹었는 거 잘 먹어.
2: 이 뜻이 뭔데? 아야야.
3: 어봐, 이거 먹는 거 아니야.
0: 안녕하세요. 저는 태호랑 유나 엄마 김여은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나는 야니스입니다. 태호, 유나, 아빠.
1: 아빠, 엄마, 태호, 유나. 응, 자주 너무 조심해.

30분 정도면은 함부르크 시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함부르크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대도시랑 소도시의 장점을 좀 많이 누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주변이 좀 조용한 편이고 자연과 가깝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농장이나 아니면 그런 숲 같은 거를 많이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뭐 의료나 아무래도 뭐 교육이나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그런 것도 멀지 않게 누릴 수 있는 곳이라 맴수원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0: 엄마가 엄마한테.
1: 원래는 이제 부부 침실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유나랑 자는 방이 됐고요. 태호는 아빠랑 같이 자고 있어요.
2: 굿모닝.

0: 저희 남편은 잘생겼고요. 제 눈에는 그러고 굉장히 세심해서 저의 필요를 먼저 파악해서 챙겨주고 저보다 훨씬 세세하게 많은 걸 신경 써주는 그런 자상한 남편입니다.
1: 맨날 반패래. 슬슬 해. 야, 땡스. 땡스.

0: 그래서 뜨끈이다. 자, 이거 액션.
1: 응.
0: 더 풀리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
1: 뜨끈이
0: 테스트.

신체적으로 태호는 머리가 정말 커요. 아, 머리가 정말 커요. 그래서 옷 중에 옷 중에 여기를 잘라준 것도 꽤 있어요. 머리가 안 들어가서. 저희 둘 다 머리가 커요. 바이 대 하빈 들었었고.

0: 집이 사실 지금 한 60년은 됐을 거예요. 빈 집을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벽도 뚫고 이제 뭐 시멘트도 바르고 바닥도 깔고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이제 저희가 뜯어 고친 거죠. 1층은 거실, 주방, 이제 식탁, 이제 공용 공간이 있고요. 위에는 게스트룸이 있고, 그리고 태우방, 저희 부부 침대 이렇게 해가지고 자는 방 위주로 그렇게 있습니다.
1: Also ich arbeite als Software-Ingenieur. Ich bin am Deutschen Forschungsinstitut für Künstliche Intelligenz. Echo, Kino,

0: 지금 독일에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유나가 아직 어려서 육아 휴직 중이고 6월에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정도 회사 일로 미넨에 2015년에 1년 정도 와 있었고요. 독일어 배우고 싶으니까 이렇게 채팅하다가 이제 미넨 돌아다니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이렇게 했죠.
1: Weil in der Zeit waren wir auch mit Martin, hatten wir gerade angefangen, Running Man zu schauen. Und ich dachte, oh, cool, dann treffe ich mich mal, kann darüber reden. Ich würde gerne diese Ramyons ausprobieren, die auch als Challenges manchmal hatten, diese spicy Ramyons und sowas. Und ja, hatte dich angeschrieben und irgendwie kam es zum Treffen.

0: 여기 이런 색깔이 나올 수 있지?
1: 엄마! 엄마는 이거 하는데?
0: 태호는 항상 놀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해요. 태호가 이제 액티브하게 몸으로 놀아야 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면은 이제 나가는 그런 게 저희의 솔루션입니다, 현재.

0: 가자. 이마시니
1: 잠시만요.
2: 여기 너 자동차 여기 있어.
0: 레디.
3: Go.

0: 맛있다. 냠냠냠. 냠냠냠냠냠.
1: 냠냠냠냠냠.
2: 좀 viel Bewegung. Und da muss man schon sehr genau schauen, wo man hingeht. Meistens
1: am 저기 간다, 태호야.
0: 무서워. 조금 이따가 갈 수 있어? 나 이거 봐줄래.
1: 아니야, 태호. 오늘은 하나도 사지 않을 거야.
0: 이거 봐봐. 이거 잠깐만 초카바트.
1: 그럼 나중에. 아직은 안 열었어. 태호, 일로 와.

0: 어? 아빠 놀러 가나?
1: 아빠
0: 아빠 내가 고
2: 야, 뭐 어떻게 해? 요즘 내 스트랑
0: 우리 그럼 이거 여기 들어가자 들어가 보자
1: 엉덩이가 태가 있어 너 내 생기면 들었나?
0: 아니야
2: 이거 세상에 마네킹
0: 저 작은 배가 큰 배를 끌고 있다. 보여? 야, 이 작은 배가.

0: 수 있어. 어? 여기 카피텐의 방인가 봐. 와.
1: 엄마 저기 너무 크죠?
0: 이야 진짜 크지? 이야 사진 하나 찍어줄게 태호야.
1: 나 손가락 이제 먹을래. 하얀색, 빨간색, 초록색.

저희 엄마는 저를 혼자서 키우셨어요. 그래서 사실 엄마랑 아빠의 역할을 이제 엄마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그런 집이었죠.

0: 포차. 내려오세요.
1: 네.
0: 아, 맛있어야 되는데.
1: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0: 고기야.
2: 언니가 나 빨리 샀는데.
0: 아, 그러게.
2: 못 봤어.
0: 제가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위에 층에 친구 둘이서 같이 생활해요. 여원이가 독일 가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7년 좀 넘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담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내가 혼자 있으니까 누가 같이 생활하는 게 좋을 것도 같고, 하기를 너무 잘했다 싶은 거예요. 내가 10일 날 독일로 가요. 열흘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집 좀 잘 봐주고.
1: 어머니 없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0: 잘 좀 봐주고 화분에 물 한 번만 주고 내가 가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주면 될 것 같아요.
3: 일주일 다 똑같이 주면 돼요?
0: 네. 조금씩만 줘요.
4: 태호가 너무 좋아하겠다.
0: 태호, 영상통화할 때 할머니 언제 와? 항상 그래요. 그러면 지난 3주 전에 내가 3주 후에 갈 거야 그랬더니 엄마 3주가 뭐야? 근데 2주 전에 또 얘기하니까 할머니 보고 싶어. 언제 와?
1: 너무 귀여워.
0: 어제 영상 통화를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느라고 인사를 안 한다고요. 아우 귀여워. 아우 보고 싶어. 태어날 때는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래서 갈 수도 없었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눈에만 선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유나가 어린데 가서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결정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0: 누구세요?
1: 어머님, 다녀왔어요.
0: 어서 와요.
1: 안녕하세요.
0: 잘 갔다 왔어요?
1: 오, 진짜 잘 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여 요나 삼촌 마틴이라고 합니다.
2: Ich arbeite als Fittingmodel in Deutschland und bin jetzt hier nach Korea gekommen, um ja, schöne Zeit zu verbringen und meine Freunde zu treffen.
3: 한국어 배운 지 이제 10년 정도 됐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사람들이 많고 빌딩이 너무 커서 약간 새로운 세계 같은 거였어요.
0: 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틴이 여기 와서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길래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근데 위에 친구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잘생겼다 그랬거든요.
4: 할머니 집에 와서 지내는 거는 불편하지 않아요?
2: 안 와요. 아주 고맙고 너무 좋아요.
4: 할머니는 어떠세요?
0: 저도 좋아요.

0: 너무 잘생겼고. 잘 갔다 왔어요?
1: 오, 잘 왔어요.
0: 친구 잘 만났어요?
1: 아주 잘 만났어요.
0: 아, 때마침 잘 왔어. 나 김치할 건데.
1: 오, 좋아요.
0: 도와줘요. 잘 왔다.
1: 완전 좋아요.
0: 이거를 입고.
1: 좋아요.
0: 자, 이거
1: 오,
0: 입으시고.
1: 좋아요.
0: 뒤돌아 봐봐요.
1: 잘 어려요? 아, 예뻐요.
0: 어우, 좋아요, 좋아.
1: 오, 진짜
0: 아주.
1: 예뻐요.
0: 때마침 잘하네. 어우, 멋있다.
1: 이거 엄청 많지 않아요?
0: 야니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느낌, 야톡.
1: 아, 진짜요?
0: 예,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섞어봐봐요, 이렇게. 살살,
1: 근데 느낌이 특별하네요.
0: 이렇게. 이런 걸안 해봐가지고 그래요. 이거 맛좀 볼래요?
1: 좋아요.
0: 맛있어요?
1: 맛있어요.
0: 예. 맵지 않아요?
1: 응?
0: 괜찮아요?
1: 괜찮아요.
0: 오, 그래요? 야니스가 좋아할 것 같아요?
1: 오, 그렇게 생각해요.
0: 매울 것 같은데.
1: 근데 매운 거
0: 잘 먹어요?
1: 잘 먹어요. 요즘은 여기 사람도 김치 먹어요. 김치, 옛날에는 김치 몰랐어요. 그리고 슈퍼마켓에서도 못 봤어요. 갑자기 모든 가게에 김치 살수 있어요. 여기서 김치 맛이 더세 있어요. 맛이 더 맛있게 있어요. 저도 나중에 조금 가지고 줄수 있어요?
0: 아유, 그럼요. 마틴이 달라 그러면은 내가 뭐 10번이라도 해서 주겠다, 진짜.
1: 야, 진짜요? 오,
0: 잘
1: 고맙습니다.
0: 먹으니까. 아우, 우리 아저씨가 잘 먹어야 될 텐데.
1: 근데 너무 멋있어요. 벌써 출발 시간이에요?
0: 네, 시간이 다 됐네요.
1: 오, 와, 아주 예뻐요.
0: 마음도 착하셔.
1: 진짜요?
0: 괜찮아요?
1: 네, 너무 예뻐요.
0: 아이고, 또 일어났네. 그러면 잘 갔다 올게요.
1: 여기를 재밌게 놀고, 유나 대화랑 아주 좋은 시간 보내세요.
0: 고마워요. 출발한다. 여기로 가자.

0: 어떻게 하지? 어디 갔어? 어디로 들어가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어? 내 배나. 어디로 들어가지? 어떻게 하지? 어디로 들어가지?
1: 아,
0: 안녕하세요.
1: 네.
0: 내가 짐 검색할 때 배낭을 안 메고 나왔어요. 네, 여기, 네.
1: 택한테 다시 가시면은
0: 네.
1: 흰색 인터폰 보여요.
0: 네.
1: 들고 짐 놔두고 가셨다 하면 직원분이 나오실 거예요.
0: 아, 네네. 인터폰이 없는데? 어, 저기, 저거다.

아, 네, 짐을 놔두고 나왔어요. 네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한건 했네요.

0: 출발. 태호야, 유나야, 할머니 비행기 탔다. 안녕.
1: 인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지금 14시간 정도 걸려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 어떤 거든지 차를 타면 제가 잠을 못 자요. 피곤이 쌓여가지고 많이 좀 고통스러웠어요.

0: 하루에도 사진을 한 서너 번씩은 봐요.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하게 돼요.
1: 어떻게 해요? 기억나시겠어요?
2: 어머니가 다 찾아가십니다.
0: 기차를 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함부르크에 도착을 해요. 함부르크에서 환승해서 엠스원까지 6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26시간을 온다는 게 다시 한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 시간은 또 금세 흘러 기대 품을 떠나서 못 찾아왔던 곳에 멋진 옷간을 지었지. 발 디딜 틈도 없이 나는 가득 채웠는데 어느 날 문을 연이 이러두둑이 들었네. 마지막 기차네요. 빨리 가야지. 보고 싶다.

0: 야니스 나왔네. 안녕. 손 차가운 거 봐. 어? 차가워. 잘 있었어요?
1: 한번.
0: 괜찮아. 아니 뭐야, 손 차가워. 세상에. 손이 얼음이야.
1: 어? 오케이.
0: 괜찮아. 괜찮아.
1: 대교. 앉혀요.
0: 응. 앉혀요.
1: 할머니.
0: 할머니 기다리느라고.
1: 아, 대교.
0: 그래서. 그랬어요. 세워놓고 나왔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1: 배고파.
0: 배 많이 고파.
1: 라면 먹을래?
0: 아, 라면도 괜찮고 뭐든지.

0: 너무 귀엽다. 유나, 너무너무 태호 좋아.
1: 유나가 태호 다 따라하려고 그럴 텐데.
0: 알아서 유나, 태호.
1: 태호
0: 누나.
1: 그렇지.

0: 수가 없네. 잘 지냈어? 유나는? 둘 다 자? 잠들었어?
1: 깨가지고 울다가 그래서 내가 좀
0: 그랬어?
1: 다시 자요.
0: 물론 그래.
2: I can also listen. You should put the kimchi away.
1: 김치만 넣고 자러 가자.
0: 김치 저 큰 데에 있어.
1: 아, big one.
2: Big one.
0: 위치를 이렇게 하니까 또 괜찮네.
1: 근데 엄마 너무.
0: 위치가 괜찮아.
3: 예전에 달랐나?
0: 이렇게 놨었는데.
1: 엄마가 먼저 줄까?
0: 저기.
3: 엄마 내가 할게.
2: 와우.
0: 이게 깻잎. 괜찮다. 이게 팽창 안 했다.
3: 많이 안 했네.
0: 이거 마티니 다 포장한 거야.
3: 마티니 했어?
0: 셰프 담고.
2: Let's do tomorrow.
3: Yeah. Everything.
2: Mom can relax.
3: 올라가서.
0: 아니 태워. 나 너무 보고 싶어. 나 자는 거 한번 보고. 볼에다가 호팜을 하고. 그리고 나 가서 씻고 잘래.
3: 그래.

그러면 안 돼. 윤나도 뭐.

네가 장미 좋아한다고. 하여튼 시호방이 한번더 가면 안 돼?

0: 우리 태호 잘 잤나? 태호야, 할머니 왔다.
1: 따뜻.
0: 태호, 할머니 왔네. 안 보고 싶었어? 할머니는 태호 보고 싶었는데? 잘 있었어? 응.
2: 아기 좋아, 아기 좋아, 아기 좋아. 아기도 태호 좋아.
0: 잘 있었어? 아유, 아유, 우리 강아지. 이제 유나 보러 가야지. 유나 보러 가야지. 유나야.
1: 할머니.
0: 아이고. 유나 안녕. 아이고 이뻐.
1: 잘 잤어.
2: 잘 잤어.
0: 할머니한테 와봐. 할머니한테 와봐. 어이구 할머니한테도 잘하네. 아이고 세상에. 아유 이렇게 많이 컸어.
3: 첫째는 코로나 때여가지고 내가 직접 뭐 신생아 때 못 안아봐서 표현을 제대로 못했었어요. 근데 유나는 신생아 때 십 며칠 지나면서부터 내가 계속 한 20일 동안을 안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그마한 아기였는데 지금은 통통통통 튀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랑스러워요. 굿모닝.
4: 굿모닝. 몇 시에 일어났어?
0: 12시 반.
4: 하나도 못 잤어?
0: 응.
4: 큰일 나.
3: 제일 하고 싶은 거는 태호하고 등하원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걸어서 손잡고 꽃도 봐가면서 나무도 이름 대면서 이렇게 그게 제일 소원이에요.
4: 태호 거.
5: 아.
4: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 더 넣어요?
5: 아, 괜찮아.
4: 괜찮아요? 시원 가자! 뛰어가려고? 자, 할머니도 뛰어가보자. 오. 자, 들어가자.
1: 헉, 좋습니다. 나 신발이 저기 없어.
0: 신발이 없어? 아니, 제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5: 태호가요?
0: 예.
5: 왜요?
0: 아, 실내화가 없어서요. 보이스톡이 안 되네, 또. 여기는. 형, 알았어. 천천히 가볼게.
1: 할머니, 나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아니, 여기서 타봐.
0: 할머니는 거기 찾기를 무서워서 못 타.
1: 타야 돼!
0: 아, 빨리 하면 할머니 무서워서 안 돼.
1: 내가 혼자 그건 여기서 픽픽 할 거야.
0: 할머니는 갈 거야.
5: 야, 너 좀 내기 말해.
1: 괜찮아.

0: 아이고.
1: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혹시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종합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0: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0: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첫
2: 성교육!
0: 예,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제가 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3: 그렇죠.
0: 근데 저조차도 따라하고 싶지 않은 트렌드가 있습니다.
1: 트렌드인데 네. 따라하고 싶지 않다?
0: 네.
1: 제시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3: 나이 상관없는데요.
1: 아, 그래요?
3: 발끈하게 네. 하시죠.
1: 연예인들 사이에서 그 유행하는 그 바지를 네. 요만큼 내려입는 롤라이스.
3: 롤라이스. 같은 거. 롤라이스.
1: 이게 롤라이스잖아요.
3: 무슨 롤라이스가 뭐예요? 저당 따박이에요?
0: 롤라이스가 아니라고요.
3: 롤라이즈.
0: 어쨌든 롤라이스를 롤라이즈든 뭐 그게 중요합니까? 제가 따라하고 싶지 않은 유행 트렌드는 그게 아니고.
3: 네.
0: 사실 요즘에 이제 쏟아져 나오는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3: 맞죠, 맞죠.
0: 아, 타인을 깎아내리는 그런 혐오 신조어들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다룰 부모의 첫 성교육 주제는 바로 혐오 문화입니다. 니 편, 내 편, 끼리끼리 놀아요. 바로 이겁니다.
4: 밤티
5: 처음 들어봤고,
4: 밤티.
6: 다섯 살 때. 비속어가 뭐지? 뭔지도 모르고 무슨 이상한 말 막 썼었는데 그때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3: 나 이거 본 것 같아.
0: 근데 제니?
7: 봐봐 완전. 아니 요즘에 아저씨라고도 안 해. 저렇게 모자 쓰고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아저씨잖아.
3: 아니 제
7: 스냅백 좀 아저씨 임신하셨어요?

0: 아, 요즘 우리 아이들 온라인상의 댓글이나 뭐 단톡방, 밈을 통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들이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는데요. 어떤 혐오 표현들이 나타나나요?
1: 네, 전에는 약간 이제 들었을 때좀 무시무시한 욕이라고 한다면
0: 네.
1: 요즘은 경멸이나 혐오가 좀 일상화가 됐다는 것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0: 네.
1: 저도 처음 듣는 혐오 단어도 많고 했지만, 뭐, 예를 들면 허버허버, 정병,

0: 급식충, 맘충, 한남, 한녀. 네,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그냥 듣기에는 이게 욕인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경멸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게 항상 장난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1: 근데 저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허버허버 있었잖아요.
2: 네. 이거 뭐야, 진짜 무슨
1: 허버허버 뭐예요?
0: 이제 허겁지가 맛있게 먹는다라는 그런 신조어인데 이게 특정 커뮤니티에서 남성이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다라는 느낌으로 혐오적인 프레임이 씌워주면서 남자를. 특정 집단을 좀 비하하는 그런 뜻으로 좀 쓰여지게 된 그런 단어입니다.
1: 아니 그냥 허겁지가 먹는다고 하면 되지 뭐 허버허버라고 그래요. 저만 해도 초식남 뭐 초식녀
2: 그치,
1: 그런 느낌만 알았는데 아까 한남 한녀 그것도 저는 생소하거든요.
3: 아니 경아 씨는 그 한남 한녀 이걸 뜻을 몰라요?
1: 아니 저는 지금 딱 듣기로는 한동안 이제 강남보다는 강북이 좀 대세니까 한남동 사는 한남동이 대세라 해서 한남동에서 노는 한남 한녀 뭐 이태원
2: 아니 해석도 진짜? 굉장히 우아하고 그렇죠. 네, 생각하는 모든 게 좀 약간 우아하고
1: 그런 느낌?
3: 아, 근데 그거 아니면은 약간
1: 한만원
3: 쓰면 안
2: 네.
3: 되죠.
4: 지금 우리가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혐오라는 단어에는 나쁘다, 밉다라는 그 뜻 외에 역겹다라는 감정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 표현 그러면 상대를 무시하거나 깔아보는 그런 어떤 태도나 말의 표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기분이 나쁘죠.
2: 나쁘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혐오 표현 중에 극혐 이것도 많이 잖아요.
4: 그렇죠. 네,
1: 극혐 이런 거 많이 잖아요.
5: 극도로 혐오한다.
4: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혐오 표현을 경험한 사람들이 64.2%인데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82.9%가 온라인에서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게 2020년 조사거든요. 근데 2026년 지금 혐오가 훨씬 더 확산되고 심화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우려되는 거죠.
2: 이런 혐오 문화가 온라인 콘텐츠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거기서 대부분 접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확산이 되는 것 같은데 혐오 표현을 아이들이 처음에 이걸 어떻게 접하게 되는 건가요?
4: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이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할 정도로 온라인 세상이 제2고향이고 모국어를 배우는 그런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승패를 극도로 집착하는 게임 채팅창에서 혐오 표현이 많다고 해요. 이기기 위해서 이제 1초 만에 말하면 딱 타격감 있게 쓰러지게 그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약자 비하라든지 이렇게 막 치명적인 언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배우고 나서는 게임하고 연결된 게 남초나 여초 커뮤니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는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동조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극단적이 되고 애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도 달라지는 거죠.
2: 아무래도 이제 저희처럼 미디어에 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사람들은 혐오 표현이나 뭐 이제 악성 댓글 이런 걸 이제 피하기가 힘든데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3: 맞아요. 저도 이제 막 결혼해서부터 아기 낳고 키우는 거의 한 6년 정도 유튜브 하다 보니까 좀 제 얼굴도 외모도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그렇게 맛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막 돌려 말하는 거야. 이제 좀 그만 먹어도 괜찮을 듯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1: 먹는 거지 왜 그걸
3: 이 꽃무늬 입으면 뭐 교회 다니신다더니 무당이신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1: 왜 그래?
3: 근데 용해 보이나 봐요.
1: 왜 그래?
2: 고마워요.
3: 고마워요.
1: 오, 멘탈 세다.
2: 근데 은지 씨 그래도 말은 이렇게 해도 아마 좀 타격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경아 씨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1: 저는 아무래도 이제 부부가 둘 다 개그맨이다 보니까 관찰 예능을 많이 찍게 되는데 그럼 아시겠지만 약간 스토리가 들어가잖아요.
2: 그럼요.
1: 그러니까
2: 설정.
1: 조금 이제 또 개그맨 특유의 이제 불 들어오면 좀 과장된다고 더 이제 과하게 스토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게 나가면 댓글이 애미 애비가 저러니 애들 어떻게 클지
2: 그래,
1: 알만하다.
2: 애미 애비란 표현 좀 그렇죠.
1: 네, 아니 그냥 그게 무시하면 되는데 상처가 받아요.
2: 그럼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김 씨도 좀 그런 경우 있었어요.
5: 아, 많았죠. 네. 어, 뭐 이런 돼지 같은 X 왜 나오냐. 뭐. 어, 그만 좀 줘먹어.
1: 이거 너무 직설적인 거 아니에요?
5: 아, 정말 직설적으로. 그때 저 근대 브라이트도 하면서 뭐 네가 뭐 아냐.

0: 뭐 이런 애들도 같이 예능했으니까 애들도 가끔
1: 애들까지 못 참아.
0: 와이프도 그렇고 우리 제 주변에 다 이 공격 다 한 번씩 다 당했어요.
1: 왜 그러나 몰라.
2: 맞아요. 지나친 관심의 표현일까라는 생각으로 좀 위안을 삼아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반복되면 또 깊은 상처로 남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네, 전국 초중고 교사 대상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심각성 조사를 했는데 교사의 85%가 학교에서 소수자를 향한 혐오 표현이 굉장히 심각하다 얘기를 했고 옛날보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목격한 혐오 대상의 첫 번째는 외모, 그다음에 장애, 여성, 성소수자, 인종이나 출신국 이런 것들인데 외모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기, 단톡방에서 친구의 외모에 대한 품평이나 성적 대상화하기, 세 번째로는 나와 다른 집단을 통째로 묶어서 조롱하거나 배제하기 이런 식의 세 가지가 가장 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혐오 대상 그 1위가 외모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다 존재대로 다 너무 예쁜 친구들인데 그거를 자기 같지 않다고 이렇게 비하하는 거는 너무 비열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 이런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3: 외모나 성별 같은 게 가장 눈에 띄는 거고 구별하기가 쉽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는 데 아주 첫 번째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 등급이라는 게 혐오의 축소판이에요. 사람을 쫙 줄 세워서 위아래로 가르는 거. 이게 이제 혐오의 기본이거든요. 외모를 등급 매기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그 어딘가에 껴야 돼요. 그 어떤 가치체계에 내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친구를 공격하고 자기 스스로는 외모 강박에 시달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얼굴 합성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피해를 받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동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구경거리나 재미의 소재로 삼는 그런 비인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왜 하니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온 이유가 장난이라는 거거든요.
1: 장난으로 할 일이야. 예.
3: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의 고통이나 뭐 힘듦을 거의 이제 느끼지 못하는 비인간화하는 그런 신호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2: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우리 아이들 일상에 파고든 혐오 문화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이러한 혐오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자. 오! 다양하게 아이들이네요. 열렁열렁 못하고.
4: 집합 줄 옆줄 맞춰주고 앞줄도 맞춰주고 옳지.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거야. 여기 있는 것들이 혹시 뭐라고 생각해요?
5: 놀이터에서 놀다가 잼민이라는 말 들었던 적 있었어.
4: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5: 기분 나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했어.
6: 무리 같은 애들이 막 틀딱이라고 어른들 비하하는 말을.
4: 그 말을 그런 말을 들었어?
6: 네. 좀 기분이 좀 안 좋고 왜 그런 말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1: 틀딱 어머. 틀딱이 뭐지?
2: 틀리 딱딱딱 거린다고 할아버지 닮은 늙은 꼰대들 요즘에 꼰대를 틀딱이라고.
4: 오늘 간장님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준비했는데 이게 혐오 단어인지 아닌 단어인지 한번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둘째 일어서.
7: 핵별!
4: 자, 잼민이. 자, 혐오 단어다, 아니다. OX. 시작. 5, 4.
7: 야바라종 아니.
8: 혐오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스타랑 그런 데에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9: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8: 수천 번은 들어봤어요.
10: 잼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다른 사람들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는 단어라서 오라고 했습니다.
4: 단어 정리 끝나요. 정리입니다. 5, 4, 3, 2, 1, 땡. 자, 이 장애인이라는 단어.
11: 그 장애인이라는 게 몸이 불편한 사람인데 일반인한테는 쓰면 비하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진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쓰면 혐오 단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X로 왔어요.
12: 멀쩡한 사람한테 야 너 왜 그래 내 장애인이야 이러면 왜 나한테 장애인이라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기분 나빠 이런 생각도 드니까.
4: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3, 2,

0: 나 유모차 혼자 이제 딱 남아있는데
1: 그 유모차가 그 애들이 장난적으로 어린이를 놀아주는 애들 유모차라고 말하는 걸 들어가지고
2: 저 다섯 살 때 비속어가 뭐지? 뭔지도 모르고 무슨 이상한 말 막 썼었는데 모르고 썼을 때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이 나요.
3: 만약에 혐오 표현을 쓴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차근차근 알려주고 그 표현을 쓰면 안 되는 이유도 알려주고 사과를 받을 것 같아요.
4: 곱창
5: 곱창
6: 났다?
5: 곱창?
7: 곱창? 먹는 거 아니에요?
5: 곱창, 곱창 났다 이렇게 할 때 좀 망했다? 뭐 아니면 뭐 완전히 이렇게 헝클어졌다?
4: 리거라는 말도 심하다요. 피부색 다르다고
8: 리거 요즘에 종이 많으니까요. 아무나가 종이 많으니까 주변에 뭐 놀리려고 쓰는 거지만 어쨌거나 같이 어울리려면 안 쓸 수는 없는 시대?
4: 이런 댓글 같은 거 되게 많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뭔가 남성 비하하거나 여성 비하하거나 근데 그거는 이제 보기 좋지 않아 보이는 표현이어서 네. 잼민이 같은 거는 네, 저희 아이한테도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사용했는데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8: 알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의 차이를 좀 알려줘야겠고
7: 아, 저 보면서 진짜 저부터도 문제가 심각했었네요. 저도 잼민이라는 이야기를 그 단어를 굉장히 아이한테 많이 썼고 또 아이가 제가 쓰니까 나쁜지 모르고 엄마 나 잼민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9: 맞아요, 맞아요.
7: 나쁜 뜻인 줄 알았으면 아, 쓰면 안 됐을 것을 잼민이라는 이 단어 이것도 혐오 표현이라고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5: 맨 처음에는 네.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시작됐었고요. 네. 처음에는 조금 그냥 나이가 어린 사람 정도로 하다가 지금은 수준이 낮다 아. 말이 안 통하는 아. 이런 식의 이제 비하 표현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는 연령 혐오적인 성격이 될 수 있는 표현이죠.
7: 야, 근데 내용이 이 뜻을 알다 보니까 그럼 내 딸을 내가 지금 너는 수준이 낮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제가 너무
9: 적절하잖아요. 우리 군대 다.
7: 네, 저 경멸스러울 정도로. 진짜 의미를 알아야겠네요.
9: 아, 근데 저는 좀 놀란 게 네. 이게 뭐 유모차, 장애인, 치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경각심이 들고 이게 점점 이게 심각해지는구나. 좀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10: 제일 충격적인 게 그 흑인 비하하는 단어 숙인 자체가 네.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9: 네.
10: 최근에 그 윌리엄도 우리 와이프하고 비행기 타고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타고 있는데 다른 애들 그런 얘기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흑인 한 명 앉아 있었는데 제 밀림한테 이거 절대 전 이거 입에다가 이렇게
9: 담지도
10: 못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재밌다고 생각하면 다른 인종은 너를 대한 또 다른 비슷한 단어도 있을 수 있으니
9: 절대
10: 그거는
11: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향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막 거칠고 폭력적인 언사를 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걸 플레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플레이밍이 이제 불킷이 확 치솟는 것처럼 게시판을 활발 태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하고 건강한 관계 맺기 전에 이렇게 게임 대화창에서 일단 프레임에 익숙해지고 아, 센 척해지고 그리고 상대한테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타격감 강한 단어들을 골라 쓰는 게 이제 혐오 표현으로 들어가는 입문인 거죠.
5: 네. 또 이제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회 구조나 뭐 기성세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공격하는 의미로 쓰게 되는데 그거를 특정한 사회 집단에게 돌리는 거예요, 책임을. 사실 세상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을 하려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근데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거야라고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걸 온라인에서 댓글이나 밈이나 짤이나 이런 걸로 소비하면서 확 퍼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7: 저희가 이 카드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것이 요즘에 이제 혐오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씩 뽑아서 단어와 뜻이 좀 적혀 있거든요. 저 이걸 하나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 네. 저부터 할까요? 전 용포티 카드를 집었는데요.
7: 특정 40대의 패션이나 행동을 조롱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또 영포티 패션 입고 왔네. 그냥 입은 건데. 그냥 다 입은 건데.
6: 예쁘게 보려고 나는 내가 거지. 입어서 입은 건데.
7: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최고로 예쁜 옷 입었는데 그게 조롱이 된 거.
6: 어, 부끄럽다. 저도 가끔 그럼 영포티였다는 거예요. 저는 죄 따른 입고
7: 늘.
6: 나시 같은 거 입고 나가면.
7: 영포티.
6: 어디 겨드랑이를 드러내야 돼. 아, 되겠다. 나 갑자기 속이 열받네.
5: 원래 예전엔 네. 영포티가 남자가 타겟이었는데 요즘은 좀 확산돼서 젊게 입으려고 한, 트렌드하게 입으려고 한 남녀를 사실 다
6: 연령이랑 상관없이.
5: 예, 그러니까 남녀에 상관없이. 원래는 영포티 남자에게 좀 더 국한된 말이었어요.
10: 그치. 칭찬이었지 않아요?
5: 맨 처음에는 젊게 사는 40대라는 칭찬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과하게 젊은 척하는 40대라는 그런 느낌에 좀 멸칭이 돼가고
6: 있죠. 아니 입는 거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편하게 입게 두면 안 돼요. 왜 이렇게나 우리 진짜 가족 속상하네. 왜 나 찔렸나? 나 계속 내가 속상하네.
7: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입은 건데.
6: 불편하죠 괜히. 네. 우리 찔렸나?
7: 아니 나 따라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내가 보이게 입은 거 입은
6: 내 눈에 제일 예쁜 거 나도 입었어.
11: 네. 나는 영포티라고 불러주면 좋겠는데.
6: 그걸 오히려 원하래요.
7: 그럴 수도 있어.
6: 아, 원하세요?
12: 제가 그런 건 결정장애입니다. 결정장애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래 고민하는 사람. 예를 들면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면 야 너 결정장애야?
6: 맞아 이러면
7: 그런
6: 많이 써요.
7: 결정장애 네,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6: 선택장애도 있어요. 선택 못하면 선택장애
7: 있어.
12: 맞아요.
5: 장애라는 말이 붙게 되면서 네. 우리가 이제 장애에 대해서 비하하는 의미로 진짜가 아닌 진짜 장애는 아닌데 부적절한
12: 뭔가를 잘 못하는 사람을
10: 건강 장애처럼 그거 그 위약적으로
5: 실제 있는, 있는 의학적 병이 전혀 아니에요. 아, 의학적 병명이 전혀 아니고
10: 아, 저 반성해야 돼요. 우리 와이프한테 이런 거 써본 적이 있어요.
6: 저도 저희 남편한테 아 우리 남편은 선택장애가 있어서 내가 선택해줘야 그러니까. 돼 이랬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상 이 장애란 단어가 그죠?
7: 이것도 몰라서 썼던 맞아, 건데 그러니까. 알게 된 거죠.
10: 외모 정병. 외모와 정신병을 합친 말로 자신의 외모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뜻. 제 도표를 봐. 외모 총병 아니야?
5: 저런 말도 요즘 아이들이 정말 그냥 와서 그냥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선생님 저 외모 정병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끼리도 제 외모 정병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정신병, 장애 이런 게 이제 결국엔 소수자인 거잖아요. 아픈 것들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좀 희화하는 그런 단어들이어서 이제 좀 문제가
6: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실제로 정신병을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감히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또 문득 들기는 합니다.
11: 네. 저는 급식충이에요.
7: 급식충.
11: 네. 이렇게 보통 충자 들어가면 좋지 않잖아요. 네. 이 벌레다 막 이런 얘기인데 학생을 벌레에 빗대서 비하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이나 먹는 놈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급식충 또 몰려왔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7: 그냥 청소년이라고 하면 되지.
10: 그냥 학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11: 그러니까 이렇게 충이 들어가면 모멸감을 좀 느낄 것 같아요.
6: 그래요. 아니, 옆에도 네. 지금 맘충도 이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이거 되게 기분이 또 별로더라고요.
7: 너무 안 좋죠.
5: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엄마, 아이들 다 뭐 급식 이런 것들 다 약자, 소수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깔보는 그런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죠.
6: 아, 들으면서 약간 좀 마음이 좋지가 않은데 경아 씨도 약간 표정이 많이 안 좋아졌네요.
7: 나 좀 우울해졌어요.
6: 우울해졌어요. 네, 언짜나요? 네,
7: 언짜
6: 마음도 언짜나요?
7: 많이 언짜나 적고. 근데 네. 반성도 하게 돼요. 이 중엔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말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그게 혐오인지 아닌지조차 사용했던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되고 오죽하면 충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더 이렇게 조심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더 이렇게 좀 포용하는 마음이 좀 없어졌기 때문인가? 더 인색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 좀 마음이 아파요.
6: 그러네요.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혐오 표현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쾌감을 느끼는지 우리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상황극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윙턴 씨와 경아 씨가 준비를 한 게 있다면서요?
7: 아, 준비했죠, 준비했죠. 네. 샘 오라버니 출동.
10: 오케이.
7: 아, 이게 또 진정한 또 영포트로 거듭나기 위해서.
6: 오, 준비를 많이 하셨네. 어머!
7: 저 힙하게 선글라스에 키링 좀 달아봤어. 아,
6: 그래요?
7: 오, 네. 짠해. 젊어 보이지 않나요?
6: 장난 아니에요. 네네, 젊어 보이긴 한데.
11: 근데 그렇게 입으니까 마음이 좀 달라져요?
7: 수치스러워요.
10: 아니.
6: 준비되셨으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 여, what's up, everybody? 난 오늘 완전 영하지 않아?
13: 아, 어디서 진짜 영포트 냄새 나지 아니 은지야?
14: 어, 약간.
13: 진짜 우리랑 부류가 달라.
14: 어, 약간 조금 나이감 높아하고.

0: 막 완전 아니 요즘에 아저씨라고도 안 해. 저렇게 모자 쓰고 있을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아저씨잖아.
1: 아니
0: 스냅백 좀 봐. 아저씨 임신하셨어요? 대박 사건.
1: 아니 지금 어디 지금 4차짜리 광어 낚시 하셨어요?
0: 진짜 세상 좋아졌다. 남자 임신도 하고.
2: 아, 무슨 뭐 아저씨가 아니 아저씨라고 하는. 아니 나 나로 신경 쓴 건데 이거 한정판이야.
1: 토핑하느라 거덜나셨쥬.
2: 아니, 와, 야, 이거.
3: 한마디도 못하시는데. 아니, 옆에서 보니까 약간 조마조마하긴 해요. 막, 뭐, 끝이나 우리가 막, 저도 맞아, 막 맞아. 웃긴 웃기지만 약간, 기분 나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좀 이번에 좀 공수를 교체를 해볼게요. 예, 이번에 우리 경아 씨가 좀 당하는 입장이 대부분 어떨까 싶어요.
1: 안 하시면 안 돼요? 나 울 것 같아.
0: 무서워요.
1: 나 1위 1비하는 여자라 울 수도 있어.
0: 우리 경아 씨한테 한번 레시피.
1: 알겠습니다. 네. 상황극이니까.
4: 네.
1: 아니, 은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너무 예쁘지?
4: 완전 제딩 같아. 귀엽다.
1: 칭찬인 거지?
4: 완전 진짜.
2: 저 아줌마 왜 이렇게
1: 칭찬인데 왜?
2: 머리숱에 있네.
0: 아줌마.
2: 아, 영풍이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아, 완전히 아줌마야. 나이트 합시나 좀 해봐.
1: 낚시나 하세요.
0: 아니, 근데, 맞아. 조금 애쓰긴 애썼다. 좀 영락 없는 아줌마인데, 약간 좀 솔직히 숭해요, 아줌마. 숭해요, 아줌마.
1: 뭐라고요? 순하다고요? 숭하다고요?
0: 응!
1: 너도 혀가 좀 세지?
0: 숭해요, 아줌마, 진짜.
1: 아니, 이거 제니가 여기 이렇게 해서 키링까지 막 달고 하더라고.
0: 죄예요, 죄. 제니.
1: 아, 내가 죄야? 이제.
0: 시작, 여기까지 할게. 아, 지금 너무 이거 싸움 날 것 같아.
1: 아니, 지금 오늘 초능이 너무 하신 거 아니세요? 내가 팬이라고 했잖아요.
0: 싸우지 말고.
1: 진짜 내가 구독자야. 어떻게든 내가 한 거예요.
0: 화가 너무 나. 약간 지금 글씨가 서로 막 지금 긁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종료예요. 종료예요. 종료예요. 어떠세요? 이제 경아 씨 약간 긁히신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1: 아니 이 표정을 카메라 보내보세요. 얼마나 고민인지 진짜. 진짜.
0: 몇 살 잡을 뻔했어.
5: 아, 저기 적혀있는 대로 읽은 거예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1: 아니 근데 상황극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그렇죠. 오버했지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꾸민다고 꾸몄는데 그런 말 들으면 아 갑자기 벗고 싶을 것 같고.
0: 아니 그리고 그 단어가 이입해서 본 게 저도 지금 경아 씨랑 같은 또래다 보니까 갑자기 아줌마 이러니까
1: 그렇죠.
0: 야 아줌마인 거 내가 알거든 막 이러면서 왜 나한테 어머 야, 왜 이렇게 아줌마의 약간 기분이 확 나빠지는.
1: 아니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엄마래? 뭐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 거 아니야.
0: 나는 만족하니까.
1: 네. 진짜 진짜 티 안 나 티 안 나 이랬는데 아줌마 이러니까 아줌마 티 나는구나. 막 움츠러들게 돼.
0: 맞아요.
6: 보시면 이렇게 서로 혐오 표현을 쓰면 결국엔 말싸움이 붙고 싸우게 돼요.
0: 약간 그렇죠? 언성들이 높아지더라고요.
6: 혐오 표현의 이게 효과예요.
0: 네.
7: 문제는 뒤에 숨어서 한다는 거죠.
0: 그러니까요.
7: 앞에서 하면 이렇게 반박이라도 하는데 네. 뒤에서 그럼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러니까요.
8: 세대 차별, 성별 차별 뭐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혐오 표현 칩작이 하는 아이들은 특징은 뭐 있을까요?
1: 네. 왜 그러는 거예요?
7: 특히 이제 부모하고 애착관계가 좀 불안하거나 또 집에서 왜 따뜻한 인정을 좀 받지 못하거나 이러면 마음속에 불안이나 분노, 열등감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푸는 방법을 집에서 못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 세계나 거친 이런 또래 집단에 나오면 그런 혐오 표현을 쓰지 않으면 내가 왠지 도태될 것 같고 내가 그 표적이 될 것 같으니까 나도 너희 편이야 뭐 이런 어떤 가짜 소속감,
0: 가짜 소속감
7: 이런 것들로 이제 결핍을 채우는 거죠.
6: 아이들마다 그 말이 하는 역할이 다른데 예를 들면 기분이 쉽게 흔들리거나 다른 친구가 놀리는 거에 금세 폭발하면서 혐오 표현을 하거나 뭐 불안하거나 위축될 때 혐오 표현을 하거나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마다 다 다르니까 양육자분들이 그걸 좀 관찰해서 어떤 패턴인가를 먼저 아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이런 말을 우리 아이가 하는 것도 걱정이고 어디서 들어오는지도 우리가 모르니까 듣고 오는 것도 걱정일 것 같아요.
0: 이렇게 혐오 표현을 우리 아이 이제 휴대폰이나 대화 속에서 부모님이 발견을 했다. 아, 그럼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게 진짜 고민일 것 같긴 해요.
7: 사실 저런 고민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애들 단톡방에 무심코 들어갔는데 거기서 너무 막 성적인 비속어나 막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놀래고 어떤 분은 막 우시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러고 너 이게 뭐야? 네 친구들 완전히 저질이다. 실망이야. 뭐 핸드폰 내놔.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는 그 숨기는 방법을 찾겠죠. 그래서 뭐 계정도 좀 바꾸고 뭐 비밀 계정 많이 갖고 그럴 텐데 그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엄마는 네가 쓴 이 단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그리고 정말 걱정돼. 대화를 좀

0: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흥분하지 말고.
1: 그렇구나.
0: 예.
2: 솔직히 우리 집도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전 솔직히 걱정 많이 돼요.
1: 어떤 그런 경험을 좀 하신 적이 있었어요?
2: 뭐 옛날에 댓글장 열려 있었잖아요. 그 기사
1: 맞아요. 그래서
2: 올라와도 뭐 그냥 한국 와서 돈 벌고 뭐 언제 가면 싫으면 뭐 호주 떠나겠다 뭐 이런 뭐 얘는 한국 사람 아니다. 근데 애들도 한국 사람 아니네, 호주 사람이네 이렇게 약간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백인 있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그나마 조금 그렇는데
1: 그렇죠.
2: 다른 나라에서 온 다문화 가정 보면 훨씬 더 심하죠.
1: 맞아요.
3: 네,
1: 맞아요.
3: 맞아요.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다문화 가정은 이색 인종이 훨씬 더 많고 탈북자 자녀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친구들이 혐오의 표적이 많이 되는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렇게 표적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상처가 깊고 오래 가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외모, 인종, 장애, 출신 이런 거는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참
3: 하나도 없고 이게
1: 너무
3: 나 자신이고 나의 본질인데 이런 거 자체가 조롱당하거나 부정당하면 내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무너지고 학교나 다른 친구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서 누구와도 가까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는 또 사춘기 시기에는 또 이런 얘기를 부모님에게도 쉽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또 부모님도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울, 불안, 고립, 자해 이런 위험성들이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을 소수자 스트레스라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가 내 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아이가 그나마 이 힘든 과정을 견디고 버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견디지 못하는 거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식으로 어떤 너무 당위나 나약함을 들먹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입니다.
1: 요즘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남염, 여염이라고 하더라고요.
4: 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남학생들이랑 놀고 싶었는데 안 껴줘서 우리끼리 놀았거든요.
1: 저도 남자 좋아해서
4: 놀고
1: 남편 이해가 안 돼요.
4: 싶었는데 안 껴주니까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 좋았는데 지금은 우리 애들 보면 오히려 더 진짜 여자친구끼리, 남자친구끼리
1: 맞아요.
4: 그냥 상종을 말자 분위기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쟤나 좋아하나? 약간 이런 게 고민이었다면 요즘에는 쟤 혹시 나 혐오하나? 이런 걸막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5: 아, 그럼 진짜 심각한데?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 연애를 안 한대요, 요즘
2: 네,
5: 세대는.
2: 안 해요,
5: 그냥
2: 안
5: 진짜
2: 해요.
5: 방 안에 있고 자기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런 자기만의 세상으로 살고 있는데 연애를 이 좋은 연애를 왜안 하는 것인가? 진짜 어디 강의 다니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4: 나는 다시 돌아가면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진짜.
5: 그래,
4: 진짜 많이 만날 거야.
5: 그쵸. 지금 시대는 이 연애를 안할 뿐만 아니라 남염 여염이 지금
4: 아예
5: 난리다.
4: 혐오를 해버리네.
5: 이게 왜 그럴까요?
0: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서로 괴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4: 괴담?
0: 여자들은 이렇더라. 남자들은 이렇더라가 자기네들끼리 공유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현실에서 이제 이성하고 정말 건강한 우정도 나누고, 그리고 왜 어떤 호감도 나누고, 이렇게 건강하게 부딪혀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온라인에서 여혐, 남혐 컨텐츠를 먼저 배우고, 편을 가르고, 이러면서 이제 여혐, 남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성을 나하고 다른 어떤 아까 얘기한 그 얼마나 좋은데, 뭐 얼마나 매력 있는 나랑 다른 사람인데가 아니라,
2: 아니, 그럴 때, 아니, 솔직히, 아니, 잘안 맞아도, 잘안 맞다고,
4: 맞추고
2: 이렇게
4: 싶고.
2: 발견하는 게더 재밌고,
4: 맞아요.
2: 실패도 재밌고,
0: 그럼요.
2: 이거, 아무런.
0: 그러니까 연애에 맷집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아예 말도 안 거는 거죠. 그래서
4: 충격이다.
0: 이성을 나하고 다른 매력을 가진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왜내 밥그릇 뺏어가는 집단, 요즘 마치, 이제 뭐 취직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쟤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인간을 어떤 쓸모나 능력이나 뭐 이런 어떤 경쟁보다는 좀 가치 있는 어떤 한 존엄한 인격체로 보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죠.
4: 그러네요.
0: 네.
3: 이런 일들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섞여서 놀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들이나 문제가 생겨. 그게 연애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성적 하락일 수도 있고, 뭔가 학폭이나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분리되어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아무 말이나 교류도 하지
4: 보지
3: 말아라.
4: 않는구나.
3: 예, 경험하지 말아라. 이건 어른들의 태도. 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더 한국적인 경향들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4: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0: 그냥
4: 않는다처럼 아예 접근도 하지 마. 그냥
0: 그게
4: 하지
0: 정말 큰
4: 말라는 거예요.
0: 문제죠.
1: 그럼 이런 혐오 문화를 바꾸는 첫 걸음, 그럼 어떻게, 어디서

0: 시작을 해야 될까요? 바로 가정이겠죠. 자, 김경아 씨의 가족이 거친 말을 예쁜 말로 바꾸는 특별한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 머리로 들고서.
2: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경아고요. 네, 선유리, 지유리 엄마 권정아 씨의 아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 역할?
2: 성실이.
1: 권선율, 권지율의 아빠, 개그맨 권재관입니다.
3: 엄마, 아빠의 딸인 권지율입니다.
4: 기억에 남으시는 댓글 같은 게 있으실까요?
1: 그게 나는 예전에 한번 댓글인데 너 나오면 TV를 안 봐 라고 쓴 거예요. 근데 TV를 안 나올 때인데 내가 너 나오면
2: 그거 잠깐 나오는데
1: 아, 그거 너 나온 것도 얼마 없는데 TV를 안 본다길래 아, 쟁일 보겠네 그 생각도 하고 그랬죠.
2: TV를 정해보겠네.
0: 정해보겠네. 긍정적이시네요, 그래도. 아유, 다행이에요.
5: TV 보시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0: 그렇지.
2: 아, 웃겨.
5: 이건 빨리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지금 세대 간의 격차, 성별 간의 격차,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거의 문화처럼 돼버리니까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0: 자, 단어를 그러면 모두가 쓸 수 있는 단어랑 바꿔봅시다.
5: 중2병부터 바꿀까요?
1: 얌체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5: 얌체고?
1: 어. 지금 안 쓰나? 모르죠?
2: 그게 뭔데?
1: 여기 작가님 보면.
5: 얌체고 뭔데?
1: 나만 알아.
5: 얌체생으로 할까? 얌체생?
1: 얌체생 난 귀여워.
5: 어디로 칠지 모르는? 남미세, 여미세?
1: 이게 남자 좋아하는 거잖아. 난 요 단어는 그냥 쓰지 않는 게 좋겠다.
5: 아, 저 남자 멋있지 않냐? 어, 이게 남미세네. 이렇게 그냥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치? 그럴 수 있잖아. 좋아.
1: 잘생겼다.
5: 그 이제는 쓰지 맙시다.
1: 그래요.
5: 그래. 그래요. 그리고 이걸 끝에 꼭 이렇게 붙여야 돼.
1: 그래. 좀. 결정장애.
2: 이거는. 이거 있는 말이잖아.
1: 표준어 아니야.
5: 너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기 때문에 표준어처럼 들리는 거야. 이거는
1: 결정장애 우리 어디서 옵니까?
5: 무조건 저기 다 같이 식당 가서 못 고를 때
1: 짜장 짬뽕 아닙니까?
5: 아, 나 결정장애 왔어 그러잖아.
1: 그러니까요.
5: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쓰지 메뉴 고를 때. 지은이 결정장애라는 말 안 써요?
3: 그냥 선택하기 어렵다고 써.
5: 선택하기 어려울 때 그렇지. 결정 망설임. 어, 결정 설레임?
1: 어, 그거 웃긴데?
5: 결정 설레임?
1: 설레임?
5: 결정 설레임.
1: 어.
5: 안 좋은 단어가 미미됐을 때 그 단어가 풀이해보면 어떤 뜻인지를 좀 직관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어. 그래서 너 그래도 네 입에 그 단어를 입에 올리고 싶니?
1: 싶냐, 그러니까. 어.
3: 바꾼 거를 최대한 써 볼 것 같아요. 아마도. 메이비입니다.
0: 혐오 표현인데도 뭐 뒤에 단어만 바꿔, 살짝만 바꿔도 아예 다른 의미가 돼서 네. 저는 아까 결정 설레임? 어, 너무 괜찮았어요. 결정 설레임.
2: 저는 너무 설레요. 하면은 좀 이렇게 순화된 맞아요.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0: 그리고 저는 약간 앞에서 결정을 제대로 못한 사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남을 배려하는 사양도 될 수가 있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장애란 표현은 진짜 좀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결정 배려.
5: 먼저 골라 이런 거
0: 그러니까.
5: 있잖아요.
0: 네.
6: 아까 댓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구에서 그렇게 왜 무례한 댓글들이 막 달리면 그 밑에 점잖은 댓글 하나만 달아줘도 그 밑에는 또 약간 순화돼요. 그래서 정중한 댓글을 달아주면 사회적인 신뢰도도 좀 더 높아진다고 그래요. 오히려 왜 댓글 문화를 좀 순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5: 네.
6: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좀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책 읽는 거. 타인의 삶을 간접 경험하면서 고도로 공감을 하는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좀 직접 읽게 해주고 이제 남을 깎아내려서 인류가 될래? 나도 존중받고 남도 존중해서 정말 인류가 될래?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넌 훨씬 더 이 멋진 언어를 쓸 수 있는 품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겠어요.
7: 저는 사실 품어 쓰는 언어 습관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0: 중요하죠.
7: 아이들 보고 따라 하잖아요. 대화 나눌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있을까요?
8: 네, 맞습니다. 부모가 TV 뉴스를 보거나 미디어를 보면서 무심코 던지는 말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남자들은 다 그래. 여자들은 더 그렇지 않나?
2: 맞아.
8: 원래 또 땡땡 사람들은 이래. 이런 식의 말, 카테고리화하는 말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암묵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문장 구조 자체가 사람을 집단으로 묶어서 판단해도 된다. 그런 문장들.

0: 쓰는지를 좀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뉴스나 예술 작품, 소설,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 것 같니라는 질문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고 어떤 생각이나 마음일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주시면 좋겠어요. 정치인과 유명인이 혐오 표현을 많이 써서 그런 것들이 좀 무뎌졌다라는 게 최근 근래 조사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됐는데, 부모도 자녀에게는 정말 영향력이 큰 사람이 인플루언서인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가 가르친 말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을 무심코 배우니까 그런 말들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요, 기특한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혐오 방지 캠페인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 엄마들이 우리 수학课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 그거를 근처라고 이렇게.
3: 세탁.
4: 여미새, 남미새.
5: 잼민이?
1: 어린아이들이 여미새, 남미새 이런 말 단어
6: 쓰는
1: 게
6: 아는 거야.
1: 좀 싫다.
2: 그걸로 어떤 영상을 만들면 좋을까?
3: 배영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면 될것 같아요.
7: 나를 비하하는 말을 하지
8: 위에 진행해줄 진행자.
7: 야, 그거 좋네.
4: 우리 노당 같은 단어 있으면 뭐가 좋을까? 내가 생각해는 줄임말인데 노비발 어때?
1: 노비발?
4: 노비하 발언이라는 뜻이고
1: 너무
4: 남을
1: 좋아. 너무
4: 비하
1: 알려줘.
4: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말자는 뜻을 가졌어. 지금까지 나온 단어들로 영상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우리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9: 레디, 액션!
4: 어휴, 착하지? 얘가 왜 이렇게 울어?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죠? 안 돼.
9: 멈춘대. 시끄러워.
4: 금방 조용히 시킬게요. 죄송합니다.
9: 죄송한 게 다야?
3: 너 비하마요.
10: 너 비하.
3: 아이고, 영감. 비가 오려나벼. 아주머니가 다 쏘시네.
9: 아이고, 할보. 우린 그럴수록 운동은 많이 해야 돼. 안 들어가면 젖은 간다. 울자리, 울자. 들어가면 젖.
11: 아, 진짜 길막 쩌네. 출딱들이 극혐.
3: 왜 맨날 나한테 질딱지예요? 너 방송이야.
4: 우리가 바꾸는 말, 우리가 만드는 세상. 우리 모두 혐오 표현은 이제 그만!
1: 너무 잘 만들었다. 아이들이 연기를 좀 어색하게 한 이게 전 너무 귀여워요.
6: 맞아,
1: 너무
6: 그게
1: 귀여워요.
6: 운동방법
12: 잘했어요.
1: 저 요즘 애들이 진짜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느끼고 이렇게 예쁜 해결책을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노비발, 따라하게 돼요.
6: 그러니까. 애들이 연기도 너무 잘하고.
1: 너무 잘해요.
6: 근데 그 전에, 노비발 전에 그 연기하는데 이미 상처받은 거예요, 막. 근데 노비발. 말도 기발하고.
1: 그러니까.
6: 캠페인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1: 진짜요.
12: 저는 제작진한테 이 영상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1: 그러니까.
12: 이렇게 윌리엄하고 벤티 계속 그냥 반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완전히 잠교육될 것 같아요.
1: 진짜.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아이들이 노비발 이걸 외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혐오 문화를 떠나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0: 남을 깎아서 내가 얻는 우월감은 자존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늘 비교 대상이 필요하고 내가 밀리는 순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모님들, 양육자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얘가 칭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떡해요?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저 아이에게 너는 너라서 아름답고 소중하고 너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나는 굉장히 사랑스럽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 스마트폰 좀 잠시 끄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장 막 뛰고 종이책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이 아날로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상들을 좀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것도 좀 부모한테 와서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의견이 달라도 이제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문명의 규칙이 돼서 애 손을 잡아주면 반드시 그 품격 있는 어른으로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우리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담겨 있는 그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네. 자, 오늘은 네 편, 네 편, 끼리끼리 놀아요. 아, 혐오 문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자, 돌아가면서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씩 들어볼까요?
6: 네, 오늘 정말 너무 소중했고요. 남을 깎아내리고 비하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 가치는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의 뭐 사생활 인권 다 소중하지만 우리는 정말 잘 키워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엄마는 오늘부터 더 심한 꼰대가 될 거야. 새겨들어. 잘 난 너를 키울 거니까.
1: 그래요?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네.
6: 다시 들으세요.
1: 다시 처음부터
6: 다시 보기 추천드리.
1: 예, 다시 보기
6: 추천드리고 들어.
1: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6: 엄마 틀리 압수.
1: 딱 틀딱.
6: 그러니까 너무 기발.
1: 은재 씨는 어떠셨어요?
14: 저는 그 가짜 소속감이라는 말이 되게 꽂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집안 안에서 그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뭔가 다른 그룹에서 소속감을 느끼려고 같이 혐오 표현을 하고 모인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어서 아이들 키우면서 집 안에서 정말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충분하다는 그런 소속감을 가득가득 채워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쌤 씨는 어떠셨나요?
12: 그 아이들은 늘 자기 천체성 뭔지 약간 고민이 있을 텐데 뭘 보다도 누구 위에 있고 누구 아래에 있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를 뿐이에요. 다르다고 생각해야지 나보다 잘났다 나보다 못났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다른 시선으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은 존중은 남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해줘야 돼요.
1: 진짜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우리 쌤씨도. 자, 아이들이 오늘 영상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것처럼 남을 비하하지 않는 세상,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세상은 부모인 우리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실천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방문을 열고 자,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라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말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10: 성교육해요!
12: <안녕. 웃음> 근데 지금 조금 목소리 조금 낮아야 되지 않을까요?
1: 왜요, 왜요?
12: 아니, 목소리 너무 크면 안 돼요, 이 주제에.
1: 왜요?
15: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속삭여요?
1: 오늘 주제가 뭔데? 어?
6: 정말 뭘 모르셨나 봐요.
15: 아니, 나 진짜 뭘 아무것도 모르네.
16: 성숙한 여성이 자궁에서 출혈되는 생리 현상.
17: 한 달에 한 번 아기 집이 허물어지는 과정.
18: 피가
19: 띠링! 첫 번째 시그널.
20: 아빠, 나 오늘 처음으로 월경했어.
1: 울어. 울 줄 알았어. 또 울 줄 알았어.
15: 우리 딸 축하해, 진짜.
21: 첫 월경 축하해.
15: 누나 울어요.
22: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오늘은 인천, 인천에 왔습니다. 듣기로는, 네.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1: 제가 만났던 분 가운데는 30대 후반이 제일 어렸었거든요.
0: 네네. 저보다 더 어리신 것 같아요.
1: 그러면 빨리 한번 네. 만나러 가보죠.
0: 자, 저쪽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 여기요?
0: 예, 예. 여기 뭐 무슨 공장 같은 느낌인데. 네. 근데 주방이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건물 안에.
1: 여기에 이제 백만장자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0: 네네.
1: 최연소 백만장자를 찾아야 되는 건가요?
0: 찾아보세요.
1: 안녕하세요. 혹시 백만장자이실까요? 아니에요? 아,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백만장자.

0: 안녕하세요.
1: 응원 담당이실까요? 응원 담당이실까요?
0: 네, 맞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오늘의 백만장자 저희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0: 제가 올해 이제 만으로 28살.
2: 28살.
0: 네.
2: 역대 최연소 백만장자 맞네요.
1: 네.
2: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전국민의 밥도둑이 되고 싶은 반찬가게 대표 민요한이라고 합니다.

0: 20대 백만장자인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반찬 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1: 네.
0: 지금 실례지만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2: 저희는 이제 연매출이 한 270억 정도.
0: 270억. 어떤 반찬들을 좀 만드는지 구경을 좀 네. 해보도록
2: 제가 공장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0: 저쪽으로 가볼까요?
2: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저희가 진미채를 만들고 있고.

0: 진미채 하루에 한 1,000인분 정도씩 만들고.
1: 1,000인분? 네.
2: 모두가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잘 팔릴 것 같긴 맞아요. 해요.
0: 요거는 이제 들기름 묵은지 볶음. 네. 공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양을 매우 많이 해서 삽 같은 걸로 이렇게 군대같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제가요? 네. 아니 근데 이거 괜히 제가 해서 잘못하면.
0: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밑으로 이렇게 퍼서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쭉.
2: 아 기술이 있네요 확실히. 맞아요.
1: 아니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네. 묵은지 냄새가 나요.
0: 네. 맞아요. 네.
1: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백김치가 아니고 묵은지로 씻어서
0: 맞아요.
1: 들기름에 볶은 백김치.
0: 네네 맞습니다.
2: 요 반찬의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0: 저희가 들기름이 발열점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불을 너무 세게 하면 들기름 향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볶고 있습니다.
2: 아 진짜 침이 고이네요.
0: 요거는 이제 그 꽃맛살 샐러드.
1: 그 크레땡 샐러드네요.
2: 끓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저기에 이제 메추리알하고 이렇게
0: 네, 마요네즈하고 옥수수하고 좀 들어간
1: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맞아요. 그런
0: 여기는 이제 흑임자 연근 샐러드고 아. 요것도 또 온라인에서 가장 또 많이 나가는 샐러드입니다.
1: 흑임자가 또 요즘 뭐 건강식으로 네. 각광을 받고 또 연근도 몸에 좋으니까
0: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넘어가시면은 이제 쑥갓 무침인데 쑥갓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되게 또 많이 붙어있다 보니까 한 개 한 개 좀 훌훌 털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뭉쳐있는 것도 살짝 풀어주시면서
1: 다양한 반찬들이 제조가 되고 있네요.
0: 네, 네 맞습니다. 예.
1: 1,000가지나 된다고 들었어요.
0: 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레시피가 1,000가지고 이제 계절마다 이제 계속 한 2,300개씩 또는 월마다 반찬들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2: 제가 먹은 반찬 개수만 해도 1,000가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종류가 정말 많네요.

0: 요거는 저희가 이제 국물 샐러드.
1: 너무 배고프네요. 여기 있다 보니까.
2: 여기는 아파트 지하 상가 같은데.
3: 오, 맞습니다. 네.
2: 그죠?
1: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3: 이게 저희 이제 두 번째 매장입니다.
1: 지하 상가에 있는
2: 반찬 가게.
1: 반찬 가게. 네.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이렇게 반찬 가게가. 네. 근데 인테리어가 좀 다릅니다, 뭔가 느낌이.
1: 마트 다른... 같기도 하고. 진짜 많네요, 종류.
2: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 20대 젊은 대표님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 대표님처럼 젊은 직원분들이 많을까요?
3: 제가 사실 회사에서는 제일 어린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다 30, 40대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2: 아니, 여기 저기 카운터에 계신 우리 분은 훨씬 나이가
1: 자세히
2: 있어 보이는데.
1: 선생님, 젊은 대표님과 일하시는 거 어떠세요?
2: 생각보다 어린 대표한테 일하는 게 까다롭죠.
1: 까다롭게 하시나 봐요.
2: 약간 제가 보니까 네. 제가 또 촉이 좋지 않습니까? 네.
4: 그렇죠.
2: 아버지 같으세요. 아버지 같으세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1: 이렇게 보면 좀 닮으신 건가?
2: 아니, 약간 느낌이 네. 있으시고 네. 아버님이 그러면 여기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으로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4: 저는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아, 월급도 다 받으시고.
2: 월급 받으시고.
1: 어머니가 계실 법한데 아버님이 계시네요. 네.
4: 집사람도 같이.
2: 아, 어머니도 여기 계시고.
4: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1: 여기 계세요?
2: 어머니 어디 계세요? 같이.
4: 잠깐 불러볼까요?
2: 예, 예.
4: 여보! 여보!
2: 아이고, 안녕하세요.
1: 네네네.
2: 어머니 지금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5: 주방에서요.
2: 주방. 네. 음식을.
1: 요리하시는구나.

0: 아니, 근데 좀 쉬실만도 한데, 아드님 돈 많이 버셨는데, 왜 아직까지 또 이렇게 또 일을 하고 계세요?
1: 좀더 해줘야 또 우리 아들이 또 든든하게 또설수 있으니까.
2: 천만장자 될 때까지. 천만장자 될 때까지.
0: 식사를 하게 되네요.
3: 너무 좋은데요?
0: 아, 맛을 또 저희가 좀 네. 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4: 조금씩 맛 보시면 제가 국 좀 퍼드리겠습니다.
3: 아, 좋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3: 먹어볼까요? 장조림 너무 오랜만이네요. 너무 좋아하는 반찬들이어서.
0: 청국장인 것 같아요.
4: 네, 네. 청국장입니다.
3: 청국장 맛있겠지? 좋아하시잖아요.
0: 좋아요. 네. 아주 깔끔합니다.
3: 맛있다. 진미채를 안 먹을 수 없죠.
4: 제육도 같이 드세요. 이거는 명태고 무나물, 콩나물, 취나물입니다.
3: 어떤 게 제일 맛있으세요? 타이밍이 안 좋았네요, 그렇죠?
0: 다 안 먹어봐도.
3: 아, 그래요?
0: 아, 하나씩 다 먹어봐야죠.

0: 지금 제가 나물도 다 먹어봤잖아요.
1: 추나물 맛있어.
0: 다 맛있어요. 깔끔한데. 제가 원래도 추나물 좋아하는데, 어? 아니,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추나물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나 혼자 맨날 뭐, 밤에 이렇게 시켜먹고 그러니까 취나물을 먹을 일이 없어요. 집에서 뭐 옛날 같으면 뭐 엄마가 좀 해주셨겠지만 지금은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진짜 나물을 이렇게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나물 먹을 일이 없다니까. 없죠. 나물 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혼자 살면.
1: 너무 짠하네요.
0: 아니 짠한 것보다 아주 맛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근데 가장 인기 있는 거는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1: 뭐요?
0: 제육. 장조림. 계란말이.
1: 계란말이 많이 사세요.
0: 여기 콩나물이나 추나물이나 시금치나 시금치? 이런 거는 네.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2: 맞아요. 네.
0: 이런 거는 많이 나오죠.
1: 지금 한 7개 고르신 거예요.
0: 네? 그걸 탁고.
2: 근데 반찬가게 대해 진짜 잘하시는데요. 기본 깔고 가는 것들도.
1: 그렇죠, 나물들이. 네.
0: 아니, 저는 뻥을 안 쳐. 저 반찬가게를 되게 많이 시켜 먹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1: 베스트는 진미채가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2: 네, 정답.
1: 진미채 무조건이죠, 그렇죠?
2: 진미채는 항상 탑5 안에 들고.
1: 그러니까.
2: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메추리알 장조림이 당연히.
1: 듣기로 대표님이 흑백 요리사 나오셨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시즌 1에
1: 나오셨었어요.
0: 못 봤는데.
1: 저도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0: 아니 저 제가 열심히 봤는데.
2: 18초 정도 나와가지고.
1: 그래요?
2: 코다리 조림하고 백종원 씨한테 심사를 네. 또 받아서. 근데 그때 이제 밥이 치러요 그러셔서 이제 밥이 치러서 떨어졌습니다.
1: 네. 근데 그 EBS 요리 프로그램도 하셨다고 들었고.
2: 맞아요. 제가 2021년도부터 이제 계속 그 최고의 요리 비결.
3: 안녕하세요. 최고의 아들 광입니다.
4: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3: 네, 반갑습니다.
5: 탈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많이 혼난 애들도 있으니까.
1: 오, 그럼 고등학생 때부터 요리를 하셨네요.
2: 그렇죠. 요리는 실제로는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요리사라는 꿈을 가지고.
1: 초등학교 때부터 또 요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더 먹을까요? 추나물 동났어요, 선배님. 추나물.
0: 저희 이웃집 백만장자 역대 최연소 백만장자죠. 20대 연매출 270억. 반찬 가게를 만든 우리 민요한 대표님. 저희한테 그 백지 수표를 아직 안 주셨거든요.
2: 네.
1: 네. 오! 오!
0: 이게 뭡니까?
1: 뭐 백지 수표가 아닌데?
0: 누르면 돈 나오는 겁니까?
2: 여기 카드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카드 한번 넣으시면
1: 아 넣는 거예요, 카드를?
0: 아, 카드를.
1: 네. 우와!
0: 이야, 이건 뭐
1: 바뀌었네? 뭐예요? 너무 귀엽다. 오!
0: 와!
1: 와! 와! 어머, 어머. 왜 이렇게 많아요?
0: 하나에다 20만 원씩이네요? 20만 원이 어떤 의미인가요?
2: 20만 원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받던 한 달 용돈이었었고요.
0: 아.
2: 네. 이제 이 20만 원이 이제 저를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준 돈입니다.
1: 근데 중고등학생 때 20만 원씩 받을 정도면 네. 그래도 형편이 어렵진 않았나 봐요.
2: 그렇지는 않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한바식당을 조그만하게 하셨었어요.
0: 한바식당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대형 공사장
2: 맞아요.
0: 이 안에 있는 이제 간이식당 같은 거잖아요.
2: 이제 용인에서 한바식당을 운영을 하셨어요. 이제 그 한바식당 식당 내에 자그마한 방이 있었었는데 저희 네 가족이 이제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았었어요. 문을 열면은 바로 그 바로 주방이 이어지는 집이었었어요. 항상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도마에서 막 칼 연습하고 장난도 치고 제가 뭐 부모님이 바쁘셔서 또 밥을 못 차려주니까 또 인스턴트 대신 제가 직접 또 밥을 해먹기도 하고.
0: 몇 살 때부터?
2: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뭔가
0: 초등학교 혼자, 2학년 때 밥을 했다고요?
2: 네, 혼자 밥하고 라면 끓이거나 아니면 뭔가 요리를 한다든지.
0: 아,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 밥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관심이 좀 있었나 봐요.
2: 사실 그냥 문 열면 주방이다 보니까 네. 그냥 뭐 저는 어떻게 보면 놀이터 대신 그게 주방이 저한테는 있었던 거다 보니까
0: 그렇게 뭘 좀... 만들어 먹었네.
2: 근데 뭐 어릴 때부터 뭐 파스타든 아니면 뭔가 찌개든
1: 요리를 해 먹었네요.
2: 연습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0: 아니 그건 누가 알려줬어요?
2: 알려주진 않았고 그때 이제 내 거에 네. 그 아, 요리 레시피라고 레시피를... 하는 그 섹션이 있었었어요. 거기서 맨날 보고 그거 따라하고.

0: 그럼 부모님 이제 식당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했겠어요.
1: 그쵸. 어릴 때는 또 되게 좋아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이 또 망하시고 네. 또 반찬 가게를 또 시작을 하셨는데 매장이 여기 있으면 저희 집은 한 이쪽 끝에 있었어요. 근데 항상 친구들하고 집 갈 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항상 옆에서 삥 돌아서 가고. 네.
2: 왜 반찬 가게 하는 걸 왜 부끄러워해요?
1: 그냥 뭔가 부모님이 반찬 가게 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도 우문이 들었었던 게 어릴 때 부모님이 항상 새벽 4시 반부터 밤 10시, 11시까지 미친 듯이 일을 하시는데 항상 돈이 없으신 거예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때 뭐 한 달에 얼마를 버시는지, 하루에 매출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전기세, 수도세, 뭐 아버지 나가는 이자 뭐 등등등 그런 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되게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제가 더 돈에 대해서 더 빨리 띄인 것 같아요.
2: 굉장히 형편도 뭐 여유가 없는 와중에 아까 용돈 20만 원 줬대.
1: 저는 그 20만 원을 학원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를 워낙 좋아하지도 않았고 피하는 거를 아셨는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20만 원을 2, 3개월, 3, 4개월씩 모으면 100만 원이 되니까 네. 너 어차피 학원 갈 돈으로 너가 좋아하는 요리를 먹어볼 수 있게끔 세계에서 경험을 한번 해봐라.
3: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두 과목, 세 과목은 다 갔었거든. 근데 아들은 이제 그 학원을 안 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들한테 미안해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원망할까 봐 그러면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은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을 가지고 네가 음식을 사 먹든지 아니면 이걸 만들어서 여행을 가든지 네가 마음껏 그쪽에서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0: 요리 좋아하고 여행하면서 뭐 경험을 쌓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부모님께서 공부하라는 소리는 아예 안 하셨어요?
1: 부모님은 제가 뭐 가야 할 방향이 요리 쪽이기도 하니까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 방이 하나가 조그만 한 더 방이 있었었는데 거기 방을 이제 제가 요리할 수 있게끔 아버지가 황학동 청계천에서 중고로 다 사오셔서 요리할 수 있게끔 뭔가 조명도 바꿔주시고
2: 조리대도 놔주시고
1: 뭐 도마 뭐 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요리 개발도 하고 촬영도 해서 블로그도 하고.

0: 오늘날 이렇게 그 민 대표님이 이렇게 되는 데는 아버님 공이 네. 아주 절대적이셨네요.
1: 엄청난데요?
0: 네. 우리 아버님 한번 모셔볼게요.
2: 네. 네.
3: 반갑습니다.
1: 네. 아, 예. 아버님.
3: 반갑습니다.
0: 네. 아까도 저희가 잠깐 인사드렸었는데 네. 우리 아버님이 아주 백만장자 되는데 1등 공신이신 것 같아요.
2: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0: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요리를 잘한다라고 이 아이가 그러면 훌륭한 요리사가 되게 뭔가 서포트를 하겠다. 사실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공부하라 그러고 뭐
1: 나중에 하라 그러고
0: 근데 아버님은 방에
1: 뭐라고 주방도 만들어
0: 주방을 만들어 주시고 그럼 뭐 가능성을 좀 읽으신 건가요? 아니면
2: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서부터 잘하는 게 거급병이 없었어요. 공부는 진짜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
1: 너무 아니었나 보다. 아니,
2: 공부는 그쵸? 진짜 아닌 것 네.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를 그냥 뒤에서 도와주고 싶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예.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네. 디너쇼를 연다는 소식에 거기를 보내주셨다고.
1: 진짜요?
4: 스페인에 있는 조르디오로카라고 하는 되게 엄청나게 이제 거장인 미슐랭 셰프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 온다라고 하는 거를 신문에서 보셨나 봐요. 근데 그 신문을 저 딱 던져주시더라고요.
0: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4: 돈을 내고 가야죠. 아. 네, 그러니까 전 당연히 사실 생각도 안 했는데
2: 67만 원인가 얼마가 이제 식사비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많이 부담이 됐었죠. 그래서 그걸 갖고 한 이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틀 고민해서 이거를 좋다. 준비해 잘해서 안에 가서 이제 그때 전 제가 정확히 기억으로 만 원짜리도 60만 원을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서 찾자마자 이제 보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아들아, 이 돈이 아빠한테는 어떤 돈인지를 알지랬지. 네. 진짜 자기도 알고 있죠. 여기 같이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아빠 고마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주고 저 갔던 기억이 나요. 네.
3: 아, 이게 좀 적했는데도 저는 아들한테 어차피 그때도 요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아들한테 정말 음식이 어떤 건지를 한번 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데를 한번 보내주고 싶은 게 더 있었어. 거기가 갔다 와서 저녁에 하는 얘기가 아, 아빠 이런 데도 있어. 이런 세상도 있어. 이런 요리도 있어. 이러면서 지가 그 음식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던 것 같아요.
4: 그때 사실 그 돈이면 저희 집이 뭐 보름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아버지한테도 큰 돈이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면서도 어떤 돈인지 알지 이제 하면서 되게 주셨던 것 같아서 아직도 되게 그런 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지금 우리 민 대표님이 이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부유자 스토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사실 맞긴 맞죠.
0: 왜냐하면 그쵸? 엄마 아버지가 반찬 가게에서 그냥 그렇게 고생하고 지금 해외여행 다닌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전형적인 부유자 스토리인데, 근데 진짜 그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큰 그 기업을 차릴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대표님 집까지 이제 걸어왔는데 네. 여기는 누구 명의 집입니까?
2: 여기는 제 명의로.
0: 아, 네. 그럼 여기 누구랑 같이 사세요?
2: 저희 가족이랑 다 같이.
0: 아, 가족이랑.
2: 네, 누나하고 부모님까지 해가지고 네 가족의 첫 아파트죠.
0: 아, 첫 아파트.
2: 평생 이제 주택이나 뭐 빌라만 살다가.

0: 부모님이 네. 좋아하시겠네요.
1: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들어오시죠. 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아, 여기 새로 지은 아파트인가 봐요?
1: 네,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입니다.
2: 와, 아이고.
1: 제 고양이.
2: 숨는다, 숨는다. 네.
1: 새로 이사 오면서 이제 가구도 다 사고, 이제 뭔가. 뭐 소파나 마사지 기계나 그런 것도 다 사고

0: 좋아하시겠어요.
1: 네, 되게 좋아하시고 또 이제 아버지는 특히나 또 집 들어오실 때 이제 경비 아저씨 분이 인사해 주시니까 그게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2: 뭐 아무래도 부엌. 음식을 하시는 분이니까 부엌을 한번 볼까요?
1: 집에서 사실 절대 요리를 안 해가지고 네. 막 집에 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접시도 많이 없고.
2: 집에서 그러면 식사들, 가족들 식사는 어머님이 좀 하시고?
1: 저희는 사실 다 나가 먹어서 과일만 제가 몇 번 집에 채워놓고 네. 간식거리들만.
0: 집안일이나 이런 것도 다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1: 네, 제가 아침 맨날 밤마다 맨날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는 이제 누나가 돌리는데 개는 건 제가 개고.
0: 부모님이 너무 편하시겠어요. 집도 뭐 가정 가구도 네. 생활까지 다 책임져 주니까. 네.

0: 한번 먹으세요.
1: 알았어. 한번 잘 먹겠습니다.
2: 네. 네, 5컵.
1: 그 메론은 무슨 메론이야, 그게?
0: 백자 메론이라 그랬나?
1: 백자 메? 그 메론도 밥 먹고 싶다, 그것도.
0: 응, 줄게. 메론 좀 드세요.
1: 아이고.
2: 와, 맛있겠다. 역시 아들이 쓸어주니까 아주 고급지네.
1: 신가 불출장은 언제가?
0: 다음 주.
1: 아빠도 길에 가라.
0: 다음 주는 대만 가고.
1: 대만은 왜?
0: 올리비아 애기 돌잔치.
1: 거기 따라갈게, 아빠. 아빠도 그 올리비아 보고 싶지.
2: 맨날 여행, 맨날 좀 맨날 따라갔대.
0: 11월에 미국 갔다 왔잖아.
1: 제가 작년이지, 그거는. 횟수가 넘어갔는데. 1년에 한두 번은 가주이지, 그래도 아빠도. 아빠하고 엄마하고 요새, 너 알잖아. 숨도 안 쉬고 이랬는데, 진짜 점심도 못
2: 숨을 쉬죠. 숨 안 쉬고 죽어요. 숨 안 쉬고 꼴꼭합니다. 몰라.
1: 그분이 아마 지금 17년째야. 17년째.
3: 우리 대표님, 우리 방을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럼?
4: 제 방 네. 분포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이제 여기가 제 방입니다.
1: 여기가 안방 아니에요?
0: 아,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 제가 부모님한테 이제 여기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부모님이 각방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2: 가장 큰 방을 이제 쓰고 계신 거네요.
0: 맞아요, 네.
1: 서로 또 각방을 쓰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작은 방 두 군데서 주무시고
0: 네, 그래서 어머니 방은 저쪽에 있고 이제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안에
2: 여기,
0: 있습니다.
2: 네. 여기에 방이
1: 이
2: 있어요?
1: 이 안에 방이 있어요?
2: 어디에요?
1: 무슨 방에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0: 일어났어요?
1: 아이고, 로코. 로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0: 아, 이제 지금 미팅 있어가지고, 이제.
1: 미팅 있어갖고?
0: 예.
1: 네. 아이고, 그래서 사무실로 바로 나가는 거야?
0: 이제 사무실 가야죠.
1: 아이고, 그래, 오늘도 수고하고. 화이팅!
0: 네, 고생하세요.
2: 일어나신 이 공간이 방인가요?
1: 방.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아들이 여기서 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장한테 쓰라고 해갖고 그 방을 내어주고. 근데 여기가 편해요. 여기가 편하고 늦게 들어오고 이제 책 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내 방이 된 거지.
0: 그냥 사소한 건데 전기세 얼마 나가는지 몰라서 좋대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다니니까 전 알아야 돼요, 모든 걸.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부터 해서 뭔가 집에 먹는 거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당연히 뭐 더 여유롭게 편하게 사시는 거 너무 행복하고 항상 그 부모님은 수도세든 뭐든 밀리는 거를 평생 생각을 하셔갖고 밀리는 거에 평생 진절머리가 나 있는 분들이니까 너무 행복하시대요. 네.
3: 근데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일찍이 자격증을 따고 또 세계적으로 요리를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교도 요리학과로 진학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뭔가 좀 다른 요리학교가 없나를 많이 찾아보게 네. 되던 중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교를 알게 된 거죠.
4: 어떤 요리학교?
0: CIA라고 CIA 뉴욕에 있는.
4: 네. 세계 3대 요리학교이자 뭐 요리계에 그야말로 뭐 세계적인 명문인데 아드님이 거길 가겠다라고 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저는 사실은 네.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뭐 누구? 아니 그때 아이, 저 그때, 아니
3: 아이, 그때, 그래도 아니, 당시에
4: 그때 당시고 저때 당시고
3: 근데 영어 잘해야 그래도 유학에 맞아. 수월하지 않나요?
0: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진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단어를 200개씩 외운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냥 단어를 밥 먹을 때부터 그냥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놀라셨어요. 제가 갑자기
3: 공부 싫어했다고 네. 했는데
0: 제가 갑자기 급식 먹을 때도 진짜 영어책 보면서 밥 먹을 정도로
4: 어떻게 결과는 합격인가요?
0: 네, 이제 자소서하고 열심히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최종으로 합격을 했고
3: 어떻게 유학 자금을 좀 준비했을까요?
1: 저하고 집사람하고 참 힘들었죠. 그거 막 그냥 깰 수 있는 것들은 다 깨고 하다 보니 저기 은행에 있는 거 모든 뭐 보험이고 뭐든 적금이고 모든 것들을 해약할 건 다 해약하고 그래서 2년 정도 좀 버겁게 보냈죠.
3: 그 요리학교는 얼마 만에 졸업했어요?
0: 제가 사실 졸업은 못하고 이제 학비가 2학년까지 돈이 이제 있는 상태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중단해야 되는 상황에 와서 한국을 귀국을 하게 됐죠. 이제 다시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사실 돈을 더 제가 벌거나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뭔가 부모님을 돈을 벌게끔 해줄 무슨 아이템이 없을까를 많이 찾았었던 것 같아요.
4: 처음에 차림 가게가 여기인가요?
0: 첫 이제 매장은 아버지 반찬 가게에서 한 엄청 바로 옆에 붙어있는 또 다른 매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2: 그때 어떤 부모님이셨어요?
0: 제가 그때 당시에 대출을 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딱 1억짜리 현금 수표를 딱 내미시는 거예요. 지인한테 또 그 1억을 저를 창업을 시켜주시려고 또 빌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었던 월세방 그 보증금을 다 빼서 그 한 1억 5천 언저리를 만든 거죠. 가게가 저희 전 재산을 들어가서 만든 가게고 또 빚까지 내서 만든 가게였기 때문에 그게 망하면 저희 집

0: 이건 진짜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1: 그렇게 연 가게가 처음에 잘 됐을까요?
0: 처음 오픈하자마자 사실은 정말 바로 대박이 났어요.
1: 오픈하자마자.
0: 네, 부모님 가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30만 원, 40만 원쯤 팔면은 저희 매장은 하루에 한 2, 300만 원씩은 매일매일매일 팔기 시작을 했고.
2: 부모님이 팔던 반찬하고 어떤 게좀 달랐어요?
0: 사실 반찬은 다 똑같았는데 지금까지 반찬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른 거예요. 어머니가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반찬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두 국자에 세 숟갈에 뭐두 숟갈에 뭐 하나 넣으면 돼.
1: 감으로
0: 라는
1: 하시잖아요.
0: 모든 감으로만 말을 하시니까 이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제가 진짜 1년 동안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모든 거를 다
2: 레시피를.
0: 레시피화하고 그래머하고 다 자료화를 해놓기 시작을 했어요. 부모님 가게는 전형적인 시장이 있는 반찬 가게였는데 저희 매장은 뭔가 베이커리 같이 꾸몄어서 초반에는 손님들이 미용실이나 네일 아트를 하는 샵으로 많이 착각을 하셨어요. 파스타나 마파두부나 샌드위치, 샐러드 아니면 뭔가 함박스테이크 시장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요리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월세가 그때가 100만 원이었는데 저희 그때 매출 당시로는 하루 2시간만 일하면 월세는 그냥 냈죠.
2: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뭐 새벽까지 하루 종일 일을 했다고요.
0: 맞아요. 네, 그 실제로 온라인 주문도 너무 많았어가지고 가게 그냥 전면을 다 아이스박스로 막힐 정도로 정말 손님도 그때 많이 오셨고 저희 또 반찬 가게가 점점 소문이 나다 보니까 뭐 청담동이나 압구정에서도 정말 많이 고객님들이 또 넘어오시고 그렇게
1: 곳곳에서
0: 했었습니다.
1: 오셨군요.
0: 맞아요. 네.
2: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동안 평생을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고생하면서 진짜 어렵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뭐 대박이 나니.
0: 거기는 시장 초입이다 보니까 사실 현금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진짜 밤에 그 현금 정산하느라고 시간이 다 보내지고.
2: 아, 그돈 세시면서 참 가족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아.
1: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3: 대견해죠. 대견해고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들도 꿈이 있을 텐데 여기 와서 또 아빠 가난해. 어떻게 보면 꿈을 접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2: 그때 몇 살이었어요?
0: 그때 이제 22살
2: 22살.
0: 정도였었고, 사실 행복한 것도 당연히 있었었는데, 사실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2: 사실 그 나이면은 가장 많이 놀고, 어디 막 정말 에너지를 쓸어 다니고 이래야 되는 나이인데.
0: 근데 사실 저는 너무 막 놀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상상조차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나 망하면 뭐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안 해봤던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매일매일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직도. 한 2, 3년간 일주일에 단 하루도 안 쉬고 14시간, 15시간씩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4: 삼촌 왜 왔어?
0: 잘 지내셨죠?
4: 삼촌 대박 났어.
0: 아니에요.
1: 삼촌은 근데 언제부터 몇살 때부터 하셨어?
0: 어릴 때, 저 고등학교 때부터
4: 응, 맞아. 바로 여기서 있었고, 여기서 있었고 하니까. 저기,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들어왔을
0: 맞아,
4: 때,
0: 맞아.
4: 응.
0: 다 아시구나.
4: 응, 아, 다 알지, 그럼. 아유, 너무 잘생겨서.
0: 아니에요.
4: 너무 잘생겨서 손님도 많을 것 같아.
0: 네. 두 부사를 얻게 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4: 네.
0: 사장님, 안녕하세요.
5: 이게 누구야?
0: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똑같으신데?
5: 유아이가 크게 됐구나.
0: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여기 사장님이 제일 오래 봤었다, 저를. 여기 돈가스 집이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반찬 가게.
5: 5개, 7개 만 해드릴게.
0: 15개,
5: 끝내준다.
0: 10개.
3: 좋다.
0: 얘도 하나 가져가.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용돈도 한 번 주고 그랬잖아. 저.
5: 열심히 해.
0: 네. 눈이 또. 예? 눈 시울이 붉어지셨어.
5: 네가 잘 되는 거에 내가 기분이 좋다.
0: 열심히 잘하고 있어.
5: 열심히 해라. 네.
0: 감사합니다.
5: 미래가 있을 거예요.
0: 감사합니다.
5: 참 보기 좋다. 네.
0: 여기가 이제 부모님 반찬 가게 원래 하셨던 자리였어요.
1: 아, 진짜요?
0: 네. 아니요.
5: 아니요, 자.
0: 이렇게 무거운 거 주셔, 수박을. 감사해요, 사장님.
2: 아무래도 음식, 특히 반찬을 사갖고 가시면 여러 가지 컴플레인들이 있기 마련인데.
6: 저희가 배달을 하다가 기사님이 이제 반찬을 좀 엎지르셔갖고 반찬이 막 국물이 다 샜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리뷰 별점을 1점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제 매장이 너무 잘 돼야 되고 무서우니까 고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집에 반찬을 두 봉지를 들고 찾아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뭐 그게 또 아니더라도 사실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뭔가 하나 더 줘라 막 뭐 깎아달라 너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드렸을 때 그분들이 정말 다시 찐팬이 되세요.
2: 맞아요.
6: 정말 단골 고객들이 맞습니다. 되는데 그거를 잘 해결해 드리는 것도 저의 또 해야 될 몫인 거니까.
7: 원래는 미국에 다시 가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반찬 가게가 너무 잘 되면서 못 가게 된 건가요?
6: 일단은 진짜 1년도 안 돼서 아버지가 빌려오셨던 1억도 다 제가 다 갚고 그리고 저도 돈을 이제 모아서 갈 수 있을 돈을 벌었어요. 네. 1년도 안 돼서. 그랬는데 아버지가 딱 한 개만 더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7: 가게를?
6: 네. 딱 하나만 여기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하에 네. 매장 큰 게 하나가 있는데
2: 여기로?
7: 아, 여기?
6: 네,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또 청담동하고 또 영동대에 건너자마자 바로라서 실제로 여기도 또 두 번째로 매장이 또 대박이 났어.
2: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에서 계속 네. 아주 좋은 결정들을 그러니까요. 계속 해주시네.
6: 여기가 또 잘 되니까 또 두께 알고 세 개 알고 네 개 알고 이제 하면서
7: 매장을 늘려나간 게 몇 살 때였을까요?
6: 그때도 이제 24살, 5살.
2: 최연소 백만장자로 여기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까지 하셨는데 돈은 좀 많이 모았습니까?
6: 사실 제가 뭐 돈을 번 거를 또 이제 매장도 계속 내고
2: 다시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6: 네, 재투자도 하고 했고 이제 저 사실 돈을 제일 먼저 벌자마자 이제 아버지 이제 차 선물해드리고 또 아버지 쓰실 수 있게끔 카드도 드리고 이제 효도를 부르자였다 보니까 네.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2: 맞아요.
6: 네.
7: 그래도 이제 부모님께서 잘 못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6: 이제 처음엔 잘 못 쓰셨는데 이제 아버지 요즘에 또 아버지가 또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7: 아까 그 아버님?
6: 네 아버지가 또 요즘 많이 쓰시고
7: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시나?
2: 원래 그렇게 돼요.
7: 그래요? 네.
6: 처음에는
2: 기간이 네. 처음에는 아 이걸로 네가 못 쓴다 하다가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
6: 맞아.
2: 아 그럼 뭐
7: 네. 어디다 그렇게 쓰세요?
6: 이제 뭐 옷도 사시고 뭐 친구분들이랑 식사도 하시고
2: 10대는 요리사를 꿈꾸고 20대에는 연매출 270억 반찬가게 대표님이 됐는데 앞으로 목표는 뭡니까?
6: 일단 반찬이 저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까운 이제 뭐 동사무소나 네, 예. 구청하고 해서 이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 뭐 반찬 봉사도 많이 하고
2: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반찬을 나눔을 해주시면 그야말로 그분들은 진짜 즉석밥만 하나 있으면 아주 좋은 식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참 좋은 일이죠.
7: 맞아요. 먹고 사는 네. 문제니까 또.
6: 반찬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면 저희가 어떤 나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분이나 1인 가구 하시는 분들, 힘드신 분들 택배로 막 다 배송도 해드리고 배달로도 반찬 세트로 해서 반찬 4개, 국, 뭐 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김장철 되면 또 김장김치 나눔도 하고 반찬이 또 이제 한 끼잖아요. 또 한 끼로 온 세상을 또 따뜻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또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1: 새하얀 건물이 여기인데요.
0: 그냥 순백으로.
2: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3: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0: 연매출이.
3: 그랬는데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한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1: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사람들의 무시.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1: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요. 클로드 모네.

0: 제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기력 상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태국의 풍물도 많이 떠내려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아아,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징후 발견. 산사태 징후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 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은 대피 장소를 파악하고 급경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미리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산림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So we have decided to wear something similar today.
1: Yes, so today we decided to wear the same color top.
0: 네.
1: We just kind of wanted to start the week off, you know, being twinsies.
0: Not really. I think it was more by coincidence.
1: Yes, it 네. was a coincidence. It wasn't a decision. But this week we're actually going to be talking about decisions.
0: 네, 이번 주에는요, 테마를 decision making, 결정을 right. 내리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결정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의 이번 주의 첫 번째 이야기 핵심 내용입니다.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0: 저는 결정 내리는 걸 더 잘하게 됐어요 라는 mm-hmm. 내용이고요. 이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Sarah, who's from Australia.
0: 예, 사라 씨입니다. 사라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사라 씨, 나와주세요.
2: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0: 네, 예전에는 결정을 정말 잘 못 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장 전체를 같이 읽어 볼게요.
1: So Sarah said, I'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0: 네, embrace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물론 포옹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embrace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mm-hmm.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결정 내려야 하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법을 mm-hmm. 배웠어요. 네, 그냥 나 좀 결정 안 하고 싶어 미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걸 배웠고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예전에는 결정을 정말 못 내렸었거든요.
1: She really could not make decisions back then.
0: Okay.
1: All right,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And even when it came down to things like picking what I wanted to eat for lunch, I just couldn't decide.
1: 먼저 이 문장의 전체 뜻은 점심때 뭘 먹을지 고르는 것도 결정을 못 내렸다는 뜻인데요. Mm-hmm.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I just couldn't decide, 결정을 mm-hmm. 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mm-hmm. 뜻이고 What I wanted to eat for lunch, 점심에 뭘 먹고 싶은지 뭘 mm-hmm. 먹을지라는 뜻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When it came down to things like picking what I wanted to eat for lunch라고 mm-hmm. 했단 말이죠. 보통 이제 when it comes to 하면 뭐뭐와 관련된, 뭐뭐와 right. 관해서란 뜻인데
0: It's like about something or 네. if a situation happens.
1: 여기에 down이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come down to 하면 it all comes down to this essence.
0: This 약간, one thing, 네. right? There's many things or 네. a bigger scale, but we're talking about the smaller 네. part.
1: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표면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이거다라고 말할 때도 쓸 수 yeah. 있고 방금 전에 이제 메간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down이니까 점점 규모가 작아지잖아요.
0: Yeah.
1: 그래서 큰 decisions, 큰 결정들 말고 이런 작은 것조차도 yeah. 결정을 못 내렸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Mm-hmm. 다음 문장 볼까요?
0: Okay. She says, And now that you know most of my work revolves around food, you know, you ask me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1: 돌다, 회전하다.
0: Revolve. Revolve.
1: Revolve. 차에 보면은 RPM이라고 써 있습니다.
0: Oh yeah.
1: Revolutions
0: per minute.
1: Right. 1분에 몇 회 회전하는가? RPM이 이제
0: revolutions.
1: 이, 네, revolutions.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revolution 하면은 혁명이라는 yeah. 뜻도 있는데
0: can, yeah. 네,
1: 돌아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revolve가 여기서는 돌다 회전하다고 mm-hmm. 사실은 중간에 그 앞에 이제 re를 빼고 mm-hmm. evolve 자체가 돌다라는 뜻이에요.
0: Oh yeah, like 네. evolve.
1: 네, right. evolve, involve,
0: evolve로 yeah.
1: 끝나는 것들은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revolves around foo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음식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말은 음식과 관련이 yeah. 있다는 말이에요.
0: It's about food. Her 네. work is about food.
1: 맞아요. 그래서 now that 이제는 이렇게 되고 나니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음식과 관련이 있다 보니 you know, you ask me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점심 때 뭐 먹고 싶은지 물으시면
0: And then what happens? She says, I know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be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it since yesterday lunch.
1: 네, 과거와 상반되는 이야기인데요. 과거에는 몰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심 뭐 먹을 거야 하면 바로 안 돼요. 이미 알고 있어요. 뭘 먹고 싶은지 알아요. 왜냐하면 be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it since yesterday lunch.
0: 오.
1: 네, 어제 점심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제 점심 다 먹었으니까 내일은 뭐 먹지? 결정을 해놓은 거 뭔가요?
0: You don't do that?
1: I never do that.
0: Really? Oh, but you're not a big foodie, so
1: no,
0: I guess
1: no.
0: it's different.
1: yeah.
0: Oh, yes. It's important. Good job, Sarah.
1: Okay.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that's one thing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on. But not just that, life decisions in general. I've always been like not necessarily, I guess it's indecisive.
0: So that's one thing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on. But not just that.
1: 그래서 So that's one thing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on. 이 구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단 better at making decisions 하면은 결정을 더 잘 내리는 거잖아요.
0: Mm-hmm.
1: 그런데 on이 뒤에 붙어서 앞에 that's one thing.
0: One thing.
1: Making decisions on that one thing.
0: Mm-hmm.
1: 그게 뭐냐면 점심 때 뭐 먹을지 결정하는
0: yeah.
1: 거.
0: But she's gonna eat for lunch.
1: 네, 그래서 결정을 더 잘 내리게 된 한 가지가 그건데 but not just that. 그것만 잘하게 된 건 아닙니다.
0: Yeah. She says, life decisions in general. I've always been like not necessarily indecisive. Well, I guess it's indecisive.
1: 스스로에 대해서 indecisive라는 말을 쓰기가 싫었을 수도 있는데 mm-hmm. 결과적으로는 그냥 맞는 것 같아요 라고 yeah. 말했습니다. Life decisions in general.
0: Mm-hmm.
1: 그냥 전반적으로 인생에 관한, 생활에 관한 결정들 있잖아요.
0: Mm-hmm.
1: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I've always been like 어떤 단어를 찾다가 not necessarily 이건 아닌, 꼭 이것만은 아닌데 하다가
0: yeah.
1: well, I guess 맞는 것 같아요. It's indecisive. 그래서 저는 항상 우유부단까지는 아니다. 네, 우유부단했던 거 맞아요. 이렇게 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t's always hard to kind of commit to something and that's something that I'm working on because I want to be better at not wasting time mulling over decisions so long.

0: I think I wasted a lot of time just worrying about stuff. And sometimes it's better to just try it.
1: It's always hard to kind of commit to something.
2: It's always hard. 항상 힘들어요. Mm-hmm. To kind of을 빼고 생각하셔도 mm-hmm. 되고요.
1: To commit to something. Commit to.
2: Commit 하면은 어떤 것을 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mm-hmm. commit a crime 하면은 범죄를 yeah. 저지르다라는 뜻인데요.
1: You did the crime.
2: 네. Yeah. Commit to가 붙어서 이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발 살짝 담그는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하는 걸 말해요.
1: Yeah, I'm gonna do it. Yeah. I'm committed to going back to school. Mm-hmm. Right? So that means I'm gonna go back to school for 네. sure.
2: 그렇죠. 고민하고 갈까 말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학교 다닐 거다라고 yeah. committed to인데 commit to를 또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면요. 이제 commit, you gotta commit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조언할 때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트램폴린 위에서든 yeah. 뭘 뛰어넘는 게 있어요. Uh-huh. 그런데 뭐 그냥 물웅덩이라고 해볼게요. Uh-huh. 그런데 뛰어넘을까 말까 대충 하다가 uh-huh. 보면은 제대로 안 뛰니까 발이 젖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yeah. 아예 확 yes. 정말 제대로 온 힘을 실어서 뛰어넘는 거를 yes. commit라고 하는 거예요.
1: You gotta use all your energy.
2: 그렇죠.
1: Yeah.
2: 온 힘을 다해서
1: not like, but 네. like okay.
2: 맞아요. 전념하는 거. 그런 거 말합니다. 특히 이제 뭐 격파 같은 거 어렸을 때 태권도 mm-hmm. 할 때 보면은 격파도 대충 하면은 yeah. 손만 아픈데
1: like if you,
2: 막 끝까지 하면은 yeah. 힘을 다 실으면 이제 깨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영어로는 commit예요.
1: You gotta commit.
2: 근데 이게 사전에서는 그냥 전념하다, 집중하다 정도로만 번역이 되어 있어서 mm-hmm. 느낌이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냥 숨겨진 뜻으로는 힘을 다 실어서 제대로 하다.
1: Yes.
2: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That's a good explanation.
2: Thank you.
1: You really committed to that.
2: Yes, I did. 다음 주 볼까요?
1: And that's something that I'm working on because I want to be better at not wasting time mulling over decisions so long.
2: 그리고 and that's something that I am working on. Mm-hmm. 그리고 commit 하는 것 자체가 mm-hmm. 제대로 완전히 힘을 실어서 전념하는 것 자체가 mm-hmm. 제가 work on, 고치려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Because mm-hmm. I want to be better at 이 부분을 더 잘하고 싶거든요. Mm-hmm. Not wasting time, mm-hmm.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거. 뭘 mm-hmm. 하면서?
1: Mulling over decisions, to mull over.
2: 네, mull over라고 하면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고민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1: Think about it for a long time.
2: 네, 오랫동안 고민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걸 더 잘하고 싶거든요.
1: Mm-hmm. And lastly, she tells us this. I think I wasted a lot of time just worrying about stuff, and sometimes it's better to just try it.
2: 네, 예전 이야기를 하면서 I think I wasted a lot of time. 시간을 많이 낭비한 것 같아요. Just mm-hmm. worrying about stuff. 이것저것 걱정하면서 stuff라는 것은 그냥 things.
1: Things.
2: 네, in general. And sometimes it's better to just try it. 그냥 yeah. 시도해 보는 게, 그냥 해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1: Yeah. All right.
2: I agree.
1: That was a great clip. How about we review and take a look at it once again.
0: If I had to talk about decision making a few years ago, I would have said that I was terrible at it because I could not make a decision. I was annoyingly indecisive. And even when it came down to things like picking what I wanted to eat for lunch, I just couldn't decide. And now that, you know, most of my work revolves around food, you know, you ask me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I know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be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it since yesterday lunch. So that's one thing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on. But not just that, life decisions in general, I've always been, like, not necessarily, I guess it's indecisive, it's always hard to kind of commit to something, and that's something that I'm working on because I want to be better at not wasting time mulling over decisions so long. I think I wasted a lot of time just worrying about stuff. And sometimes it's better to just try it.
2: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when it comes down to 하면은 뭐뭐 면에 있어서는 뭐뭐에 있어서는 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였고요. 두 번째, be better at not doing something. Be better at not doing something 하면은 뭐뭐를 안 하는 걸 더 잘하다. 그냥 안 하는 걸 잘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따 문장 만들어 보면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먼저 영어로 만들어 볼 문장들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a little bit at a time forever or potentially hurting a lot for a few days, I've gotten better at making the right decision.
1: 네, 하나씩 볼게요. 먼저
0: 라바
1: 씨가 말했습니다. I've gotten better at deciding what I'll wear. 그러니까 다음날 이야기죠. Mm-hmm. 다음날 어떤 옷을 입을지를 결정하는 걸 더 잘하게 됐대요. Mm-hmm. The night before, 전날에 결정해 놓는 거예요. Mm-hmm. So I don't need to make decisions in the morning. Mm-hmm. 아침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게끔 전날 나 내일 뭐 입어야지라고 결정하는 걸 더 잘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Which I think definitely helps.
0: Yes, it's definitely good. Mm. Practice.
1: Yeah, I try to do this too, and it helps.
0: I feel. Brent says.
1: 네, Brent 씨는요. Between hurting a little bit at a time, 한 번에 조금씩 여기서 hurting이라고 하는 건 아픈 건데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함.
0: Yeah, just being uncomfortable 네. because 네. you haven't made a decision, right?
1: 네, 네.
0: 그래서 or thinking about it too much.
1: Forever. 영원히 한 번에 조금씩 아픈 것과 potentially 어쩌면 hurting a lot for a few days. Mm-hmm. 며칠 동안 많이 아픈 것 사이에서 I've gotten better at making the right decision. Mm-hmm.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더 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마 지금 여기 뉘앙스로는 한 번에 좀 더 괴롭고 말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0: Yeah, 네. just fully do it, fully commit, yeah. so it's over,
1: yeah.
0: right? Instead of, you know, getting a little bit in
1: and
0: there.
1: And experiencing the discomfort forever.
0: True.
1: Okay.
0: All righ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but unfortunately,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That's right.
1: 감사합니다.
0: Bye.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산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 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Decisions. 네. But more specifically, decision making.
0: 네,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hard to decide on dinner.
0: 네, decide on dinner라는 거는 이제 저녁 메뉴를 결정하는 걸 말해요. 저녁에 뭘 먹을지를 결정하는 건
1: What you're going to eat for dinner.
0: Exactly. 힘들어요. Decide something. 그냥 뒤에 목적어를 붙이기도 하는데 decide on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뭐뭐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힘들다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분입니다.
1: Yeah. 네.
0: 영국 분이고요.
1: Yeah, and her name is Margarita.
0: 네, 마가리타라는 분이에요. 자, 마가리타 씨의 이야기를 들을 건데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Margarita 씨,
0: 나와주세요.
2: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0: 네, 마가리타 씨가 어떤 것을 힘들어 결정하는 걸 힘들어한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1: So, Margarita said,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0: 네, 남자친구와 저는 What we are going to eat tonight. 오늘 저녁으로 뭘 먹을지를 결정하는 걸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1: Mm-hmm.
0: 항상 그걸 결정하는 걸 힘들어 해요. 라고 합니다.
1: yeah. All right. Well, it could be a hard decision, righ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Never agree on. 동의를 못한대요. 절대 동의를 못한대요. 계속 의견이 다른 거예요. What we are going to eat. 저녁 먹을지에 대해서 의견이 안 모아져요. 뭐 먹을지에 대해서. Whether we are staying in, 집에 있든지, or eating
1: Eating
0: out.
1: out.
0: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든지 외식을 하든지 간에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1: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Even though we have similar preferences, there are always these dilemmas that go through our heads, like should we be adventurous and try out a new cuisine or restaurant, or should we play it safe? Should we try to keep healthy, or should we have a little cheat day? Even though we have similar preferences, there are always these dilemmas that go through our heads.
0: Even though we have similar
1: Preferences, preferences.
0: prefer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prefer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라는 뜻이고요. preferences가 또 어디에서 많이 보이냐면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설정에 들어가면 preferences라고 해서 이제
1: Preferences.
0: 그냥 settings하고 비슷한데 설정이랑 비슷한데
1: The things you prefer the
0: 네.
1: computer to do.
0: 예,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창의 색깔을 나는 노란색으로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preferences라고 보통 P로 약자로 써 있는데요. 그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음식들이 similar preferences를 갖고 있다는 거는 비슷한 음식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there are always these dilemmas that go through our heads. 우리 머릿속을 지나가는 항상 딜레마들이 있대요. 이거 둘 중에 뭘 고를지에 대한 딜레마죠.
1: Like what kind of dilemmas? She says, like should we be adventurous and try out a new cuisine or restaurant, or should we play it safe?
0: 첫 번째 딜레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험심이 강한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1: Adventurous, adventurous.
0: 모험 자체는 adventure. 여기서 끝나죠?
1: Yeah, adventure.
0: 네, 그런데 adventurous 형용사 형태로 바꿔준 거고요. 모험을 해보기로 하고 and try out a new cuisine or restaurant. cuisine이라는 것은 특정 요리 하나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요리의 종류를
1: Yeah,
0: 말해요.
1: like a type. Like if you've never had Greek cuisine,
0: 네,
1: so maybe
0: 그렇죠.
1: it's Greek food,
0: 네,
1: right?
0: 뭐 그리스 음식, 한국 음식 중에서도 이런 종류의 음식, 종류를 말하는 걸 이제 cuisi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험을 한번 해보자 해서 새로운 걸 시도해보자 해서 이제 새로운 음식이나 식당을 시도해봐야 할지, or should we play it safe? play it safe도 굳어진 표현으로 그냥 안전하게 가자.
1: Yeah, something you already know tastes good.
0: 네, 그냥 평소에 많이 먹던 거 있잖아요.
1: Yeah.
0: 그런 걸좀 골라볼까? 이 딜레마가 있고요.
1: That's right. You just play it safe. Next, she says, should we try to keep healthy or should we have a little cheat day?
0: cheat day 뭐예요?
1: When you eat junk food
0: 네.
1: or food that's not healthy, unhealthy food.
0: or something that you're not supposed to eat.
1: Oh yeah, could be
0: 네.
1: that as well. But typically those things are foods that are bad for you.
0: 네. 그러니까 몸매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평소에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햄버거라든지 피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날만큼은 허용된다라는 걸 보통 cheat day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It's a cheat day.
0: 네. cheat 자체가 이제 뭐 속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반칙하는 경우도 You're cheating 하면 너 반칙이야.
1: I'm not cheating.
0: Yeah, I mean,
1: I have the same cards you
0: I
1: do.
0: know, but when you're playing a game,
1: Yeah.
0: 반칙 이렇게 말할 때, you're cheating 이렇게
1: Don't
0: 말하거든요.
1: cheat.
0: 네, 그래서 그 cheat day 신경 안 쓰고 그냥 먹는 날로 오늘 정할지 아니면 should we try to keep healthy 계속해서 건강한 음식을 쭉 먹어야 할지 이것도 딜레마라고 합니다.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What makes this worse is my overwhelming indecisiveness. I never know what I want, most of the time. So I put all the pressure and responsibility on my boyfriend, which doesn't make him too happy because if he makes a wrong choice, the blame is on him. What makes this worse is my overwhelming indecisiveness.
0: 두 사람 머릿속에 이런 딜레마들이 있는데 what makes this worse 이걸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is my
1: Overwhelming indecisiveness.
0: 네.
1: Overwhelming.
0: overwhelming indecisiveness. indecisiveness 우유부단함이고요. 엄청난 우유부단함이에요.
1: Yeah, it's overwhelming. Like it's so much.
0: It's so big. It's so bad. Okay?
1: She says, I never know what I want most of the time. So I put all the pressure and responsibility on my boyfriend. Like a good girlfriend.
0: I'm not sure about that. I never know what I want. 뭘 여기서는 이제

0: 네, 오늘은 저녁으로 뭘 먹을지 결정하는 게 어렵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f you get four people

0: Altogether, it becomes almost impossible to decide what's for dinner. It's so hard to decide what to have for dinner when all you want is a certain fast food, but you're in the wrong country.
1: 네,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0: Okay. Damien says,
1: if you get four people together, 네 명을 모아놓고 나면 또는 네 명이 모이면 it become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Mm-hmm. To decide what's for dinner, 저녁에 뭐 먹을지 결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대요. 다 의견이 다르니까. Mm-hmm. 여기서 이제 what's for dinner가 나왔잖아요. Mm-hmm. 우리말로는 오늘 저녁 뭐예요? 라고 저녁 메뉴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Mm-hmm. 그런데 그걸 영어로 what's dinner라고 하면 안 됩니다.
0: Yeah, if you 네. say what's dinner, it means you've never eaten dinner.
1: 네, It's 저녁이라는 like, 게 뭔데요?
0: I know breakfast and lunch, but 네. what's dinner?
1: 저녁 식사가 뭐 하는 거예요? 라는 의미처럼 돼버리니까 uh-huh. what's for dinner? 저녁에 먹을 음식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는 항상 mm-hmm. 이렇게 for를 많이 붙여요. What's yes, for lunch? What's for breakfast? 마찬가지고요. Mm-hmm. 그다음
0: Leah says
1: It's so hard to decide.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What to have for dinner? 또 나오고 있죠. For dinner, 저녁에 뭐 먹을지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렵대요. Mm-hmm. When all you want is a certain fast food. 어떤 특정 종류의 패스트푸드가 먹고 싶은데 But you're in the wrong country. 그걸 안 파는 나라에 지금 있는 거예요.
0: Yeah.
1: Like you want Korean fast food, but you are in France.
0: That's how it 그럴, feels sometimes.
1: 때, 네.
0: All right.
1: Okay.
0: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it's just for today, right?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0: We'll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안갯길 운전 시 교통사고 예방법.
1: 너 장롱면을 하며 운전 잘해라. 나 죽기 싫다.
2: 에이, 그건 아니야.
1: 뭐 갑자기 안개가.
0: 비상등을 켜 주변 차량에 내 위치를 알립니다.
1: 아니, 날씨가 왜 이러는 거야?
0: 안개등 스위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안개등을 켭니다. 상향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멈춰야 되나?
0: 도로 제한 속도에 50% 이상 감속하고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여 운전합니다. 추월 차로보다는 주행 차로를 이용해 운전합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방향 전환 등은 하지 않습니다.
1: 이건 뭐냐? 장롱면허 하면서 어떻게 운전을 이렇게 잘해?
2: 아니면 다친다.
0: 창문을 조금 열고 주변 소리에 집중하며 운전합니다.
2: 야, 가자.
1: 야, 같이 가.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수혁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한 주 영어로 또 시작을 해봐야죠.
1: 좋습니다.
0: 네, 오늘은 가정 영어인데요. 지난번에 했었던 에피소드를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네.
0: 바로 중학생 아들을 위한 저축 팁 파트 2 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돈 좀 모으고 있냐 이렇게
1: 네.
0: 했더니 아, 나 거의 용돈을 거의 뭐 게임이나 뭐 하고 싶은 걸로 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1: 남 얘기면 참 답답했어요.
0: 아, 맞습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특히나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라면
1: 그쵸.
0: 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습관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 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1: 오.
0: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모으는데
1: 네.
0: 너 받는 거다 모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아이도
1: 맞아요.
0: 뭔가 뭐사 먹고 싶을 수도 있고.
1: 개인 지출 비용이 또
0: That's
1: 있으니까.
0: right. 근데
1: 예.
0: 얼만큼을 좀 할당을 해가지고 할애를 해서 좀
1: 저축을
0: 넣어라.
1: 할수
0: 이런
1: 있냐?
0: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 근데 10% 정도면 사실 큰 부분은 아닌데.
0: 작지만 또 쌓이면 이게
1: 예.
0: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네, 가서 저축 계좌 10개요.
1: 오!
0: 이것까지 영어로 해볼 겁니다.
1: 야, 지금 뭐,
0: 아하.
1: 약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0: 뭔가 살아있어요.
1: 좋아요,
0: 자,
1: 좋아요.
0: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네, 그럼 아들의 용돈 저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Ta-da! You need a plan.
1: 응?
0: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10%?
0: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Set aside?
0: Like, save it.
1: Save.
0: Take out 10% of your
1: 아, save
0: allowance. You need a
1: 10%.
0: plan.
1: 아, 10%요?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Speak English to
1: Yeah,
0: daddy.
1: I know. 10%? Sorry, it's so hard for me. Okay, bye.
0: Trust me,
1: 응?
0: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10년 후?
0: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네.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0: What?
1: Okay. I'll do it.
0: Oh.
1: Yes. I my 그 my 그그 bank account open.
0: Are you going to open a bank
1: Yes,
0: account?
1: yes, yes.
0: Good idea, son.
1: Okay, thank you.
0: You can do it, just 10%.
1: 10%? Thank you.
0: Well done.
2: 아이고, 이또 아이가 잘 모아가지고 저축 왕이 됐다는
1: 네.
2: 소문이
1: 아우,
2: 있어요.
1: 정말 뭐든지 왕이 되면은 대단한 거예요.
2: 오케이.
1: 예.
2: 자, 이 뭔가 경제 관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그쵸.
2: 그거에다 플러스 영어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면 너무 좋겠죠, 그쵸?
1: 그럼요.
2: Alright. 자, 여러분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1: 네.
2: 일단 전체 대화 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2: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2: 자, 첫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좀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두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그쵸.
2: 자, 계획이 필요해.
1: 응?
2: 이러면서 용돈의 10%를 따로 모아둬.
1: 네.
2: 이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아, you need a plan.
2: 이게 뭘까요?
1: 너는 계획이 필요해. 자, 땡땡. 10% of your allowance. Allowance는 지난번에 용돈. 맞아요.
2: 나왔었죠.
1: 용돈. 너의 용돈의 10%를 모아.
2: 모아둬라.
1: 모아. 명령이니까 동사가 왠지 먼저 나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면 save.
2: 오케이.
1: 예.
2: 구조적으로 일단 맞아요. 그쵸. 뭐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는
1: 네.
2: 동사 원형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ave를 썼네요.
1: 네.
2: save 하는 게 뭐라고요?
1: save는 모으는 거.
2: 모으는 거.
1: 예.
2: 오케이. 저축하는 거. So
1: 저축하다.
2: save 10% of your allowance. Ooh, I like that. 일단은 save 쓰는 거 맞습니다.
1: 오.
2: 맞는데, 오늘은요. 그냥 단순하게 모으다, 저축하다 말고
1: 네.
2: 새로운 표현을 하나 가져왔어요.
1: 따로 모으는 건 또,
2: 덩어리 표현이 따로 있어요.
1: 아, 그래요?
2: 그래서 이거 오늘부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So you need a plan. 그다음에 정답은요. Set aside.
1: 아, aside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2: 네.
1: 뭔가 진짜 따로 모으는 느낌이 확 오네요.
2: aside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1: 뭔가 측면.
2: 맞아요. 옆쪽으로라는
1: 그쵸?
2: 뜻을 가지고 있어요.
1: 예.
2: aside 자체가. 그러니까 이 set aside 뭐냐면 옆으로 세팅을 해둬라. 돈이
1: 오!
2: 딱 있으면 이
1: 예.
2: 중에서 그래 한 10%가 여기 있구나. 근데 걔는 너가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1: 따로?
2: 느낌 오죠?
1: 네.
2: 그거 세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set
1: 아.
2: aside라고 하는 거는 회화체에서 너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1: 오.
2: 따로 모아두다, 따로 빼두다, 뭔가 챙겨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1: 네네.
2: 그래서 이 set aside는 사실 시간을 set aside 해놓는다고도 하고요.
1: 네.
2: 시간 좀 이렇게 할애를 해둔다.
1: 아, 나한테 시간 한 1시간만 빼줘.
2: 뭔가를 하기 위해서 set aside를 내가 해놨어.
1: 그렇게
2: 이렇게도
1: 얘기를
2: 하고
1: 써.
2: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set
1: 네.
2: aside. 자, 그리고 우리 용돈이란 단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 나왔었죠.
1: 네.
2: So 아, 뭔가 쓸 수 있게 허용한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low 한다는 느낌.
1: 네.
2: So allowance. 그리고 그때 단어 하나가 더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1: 하나 더 있었어요?
2: 조금 더 긴 거, 두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뭐뭐 money.
1: 그래요?
2: 무슨 money?
1: 어?
2: 대부분은 그걸 먼저 알고 계시던데요.
1: 용돈?
2: 자, 어디 보자. 어, 내가 쓸 돈이 여기.
1: 아, 포켓머니. 아, 그거군요.
2: Right.
1: 포켓. 아이고. M-O-N-E-Y.
2: 포켓머니.
1: Yes.
2: 맞습니다. 아. 이것도 용돈입니다.
1: 네.
2: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계신 이제 보통 학생분들은 이걸 더 먼저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 북미권에서는 모르겠어요. 그 얘를 사실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절대적으로 많이 쓰긴 해요.
1: 네.
2: So pocket money allowance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둘 다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allowance 저는 개인적으로 allowance만 쓰는 케이스긴 합니다.
1: 네.
2: Alright, so 10% 너의 allowance의 10%를 어떻게 해둬라?
1: 따로 빼둬라.
2: Set aside 옆으로 네. 이렇게 빼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10% of 무엇이라고 했는데 of가 여러분들 무슨 뜻이야? of
1: 뭐뭐의
2: 뭐뭐의 네. right? So 당신의 allowance의 10%를 set aside. So 얘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심지어 네. 숫자까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So 10%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이 명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10%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percent는 응용이 가능해요.
1: 오.
2: 꼭 10%를 옆으로 이렇게 챙겨도 이게 아니라 $1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러네요.
2: 그렇죠. 너가 용돈을 뭐 예를 들어 $30를 받으니까 그중에서 $10를 옆으로 해놔라.
1: 아~
2: 그러면 얘를 그냥 $10로 쓰면 되는 거고
1: 아~
2: 심지어 10도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5%
1: 그렇죠.
2: 3%
1: 20%
2: you know, That's right. $20
1: yeah.
2: 완전 다양하게 좀 바꿀 수가 있겠죠.
1: 네.
2: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전에 슬기 씨가 그 동사 잘 말해줬어요. 아까 저축한다 할 때 뭘 썼죠?
1: Save.
2: Save 썼죠. 그러면 너의 용돈에 10%를 저축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것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1: Save 10% of your allowance.
2: Yes.
1: Mm-hmm.
2: So save 10% of what? Oh, of your allowance.
1: Yes. 에.
2: 이렇게 되는 거죠.
1: Mm-hmm.
2: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도 save를 한번 써볼게요.
1: 네.
2: 자, 그리고 연봉 같은 걸 얘기할 때 혹시 salary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1: 오.
2: Salary?
1: 맞아요.
2: 급여 그런 거 salary?
1: 네.
2: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salary에 오케이 30%를 저축한다.
1: 아
2: 30%면
1: 꽤 많은데요.
2: 많은 거죠.
1: 왜냐하면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데.
2: 그러니까
1: 30%.
2: 그녀는 30%를 저축한다. 일단 거기까지 해보세요. 어때요?
1: She save 30%.
2: 자 여기서 그녀의 salary에 그러면

0: 10% of her salary. 어머머, 제가 아까 she 다음에 save라고 그냥 이야기했네요.
1: Saves, alright. 삼인칭 단수니까요.
0: 맞습니다.
1: Al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0: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오케이, 옆으로 챙겨두는 것. Mm-hmm.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0: 오.
1: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아유, 게임하느라 어렵지, 게임하느라.
1: 그거만 하지 말아봐라.
0: 저 같은 이거. 경우에는 이제 막 예, 뒤 이어지는 말들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 같은데 네. 10% that sounds 어렵다.
1: 네.
0: That sounds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니까 that sounds like oh, hard.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아, 같은데요.
0: 네.
1: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sounds like hard. Check this out.
0: 어? 아.
1: 자, 일단은 hard를 써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Difficult, hard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like를 넣었었죠.
0: Like를 왜 안 들어가요?
1: 넣으면 안 돼요.
0: 왜요?
1: Like는 like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sound like 명사 이렇게
0: 아~
1: 하면은 명사 같이 들린다 이거는 가능해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런데 형용사가 올 거면 그냥 sound 형용사
0: uh-huh.
1: 바로 나와야 됩니다. So difficult, hard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0: 예,
1: you
0: 예,
1: understand?
0: 예.
1: Alright, so 여기서는 that sounds difficult 어렵게 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difficult 대신에
0: 네.
1: 어렵다라는 표현 중에 이렇게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것도 아는 거 없을까요?
0: 하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1: 짜증을 내세요. 네.
0: 아니 왜냐면은 제가 아까 right. 썼는데 또 right.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1: right. tough, difficult, hard 이런 것도 있지만
0: 네.
1: 요거 드릴게요. tough라는 아. 게 있습니다.
0: 아.
1: 이게 oh tough guy 이런 뜻도 돼요.
0: 네.
1: 하지만은 원어민들은 뭔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때 oh that's tough.
0: 아.
1: Right, 굉장히 많이 쓰는 케이스.
0: 뭔가 험난하고 mm-hmm. 어려울 때.
1: Right, 그래서 뭐 한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거 할 때도 심지어 tough year이라고도 쓸 정도예요. 오케이. Okay? 자, 우리 sound 뒤에 형용사 오는 걸로 패턴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0: 네.
1: 그거 들린다. Difficult 하게 어렵게 들린다.
0: 네. 근데
1: 이거는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딱 했는데 들어보니까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Basically,
0: 네, 네, 네, 네.
1: right? So. 사운드 뒤에 형용사를 바로 넣기. 뭐 넣으면 안 된다고요?
0: 명사 안 돼요.
1: Like 넣으면 안 돼요.
0: 아, like
1: like는
0: 돼요.
1: 명사 들어갈 때만.
0: 네.
1: Okay? So 형용사하게 들린다. 뭐 혹은 형용사일 것 같다. 들어보니 형용사한 것 같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Okay? 뭔가를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0: 네.
1: 들었는데 아니 이건 아무리 들어도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That으로 해서.
0: That.
1: Uh-huh.
0: That sounds impossible.
1: 그렇죠.
0: 오.
1: Like 아니라 그냥 impossible. 형용사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is로 출발해 볼게요. 그건 쉽게 들리지 않는데 그 얘기는 한국어는 좀 어색하지만 그거 들어보니까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
0: 오.
1: 그러면 보세요.
0: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1: Right. 그러니까 쉬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그럼 not을 넣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1: 뭔가 들어가야 되죠.
0: It's not sound easy.
1: 오케이. 자, 두 번째 게 틀렸습니다.
0: 왜요?
1: 보여드리겠습니다. It doesn't sound easy.
0: 아, doesn't.
1: 왜 isn't가 아니라 doesn't일까요?
0: 왜냐면 sound가 동사기 때문이에요.
1: That's correct.
0: 와.
1: 네, 이런 실수가 사실 많아요.
0: 네.
1: 왜냐면 형용사 여기 있으니까
0: 예.
1: 얘로 부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it isn't 이렇게 되죠.
0: 그쵸.
1: 그렇게 되면 그거는 it isn't easy 이건 되죠.
0: 아하.
1: 하지만 it doesn't
0: sound가
1: 있으니까.
0: 있어요.
1: 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죠.
0: 네네네.
1: 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sound 뒤에 바로 형용사 넣기.
0: 네.
1: That sounds impossible.
0: That sounds impossible.
1: It doesn't sound easy.
0: It doesn't sound easy.
1: 본문 갈게요. 10%? That sounds difficult.
0: 10%? That sounds difficult.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Ten percent?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1: 아, 이랬을 때 얘기 나옵니다. 아빠를 믿어.
0: 네.
1: 10년 후에 행복할 거다.
0: 아하. 자, 아빠를 me. You will be happy 10 years later.
1: 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You will be부터.

0: You will be happy. 행복하게 될 거야.
1: 어디서 끊어요?
0: 여기서 끊어볼까요?
1: 언제요, 근데?
0: 10 years later.
1: 오케이.
0: 10년 후에.
1: 오케이.
0: 그쵸? 그럼 믿다라는 그 동사가 나와야 될것
1: 어허.
0: 같은데, 그러면은 believe.
1: 음흠.
0: 아, 그냥 거침없이 가요.
1: 오케이. 뭔가 스펠링 애매했었죠, 지금?
0: 예.
1: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elieve me. You'll be
0: Believe me.
1: happy.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0: 아,
1: Believe도 괜찮습니다.
0: 스펠링 맞았나요?
1: 네, 맞아요. 오케이, okay,
0: 오,
1: very nice. So believe or trust
0: Trust
1: 같은 거
0: me.
1: 하는 건 신뢰하다, 믿다. 근데 trust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믿음이 더 강한 느낌의
0: 맞아요.
1: 강조가 된 동사라고
0: Close.
1: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trust me. 그런데요, 원어민들은 trust me라는 게 너가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서 날 믿어 이런 느낌보다는 습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0: 네.
1: 말할 때 약간 진짜로 말하는데, 진심으로 말하는데라고 할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
0: 네.
1: trust me, you'll be happy 할 거야.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형용사 하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 쓰고 그리고 형용사를 쓰죠.
0: 네.
1: 그래서 you are 어쩌고, she is 어쩌고 이렇게 쓰는데 오늘은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할 거다예요.
0: 예.
1: 그래서 오늘은 will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Alright, so will be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형용사 하다 이게 아니고요. 형용사 할 거야. 이렇게
0: 오.
1: 막연히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예.
1: 너는 형용사는 잠깐만요. 뭘 나타내죠? 어떤 뭔가의
0: 상태.
1: 상태. 그렇죠? 그래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막연하게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그런 상태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0: 아.
1: 하는 거죠. So she'll be 형용사, 뭐 you will be 형용사, 뭐 I will be 형용사. So 여기서는 어떤 상태가 될 거래요?
0: 행복한 상태가 될 거예요.
1: 그렇죠. You'll be
0: 네.
1: happy한 상태가 될 거예요. 10 years
0: Later.
1: later. So, for example, 언젠가가 영어로 뭐예요? 언젠가.
0: Someday.
1: Someday.
0: Yeah.
1: 넌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부유해질 거야.
0: You will be rich someday.
1: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0: 근데 듣기만 해도
1: 그럼요,
0: 행복해지는데요.
1: 그럼요. 그래서 너는 rich 해. 그러면 you
0: 네.
1: are rich. 이거예요.
0: 예.
1: 근데 넌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느낌은 you will be rich.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행복할 거야. 행복해질 거야.
0: They will be happy.
1: 그렇죠. They'll be happy.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will 하고 나서 동사원형 쓰는 건 많이 써봤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그런데 일반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비동사 원형을 쓴 것뿐입니다. 뒤에 형용사 같이 오니까요. 그렇죠?
0: 네.
1: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will be rich someday.
0: You will be rich someday.
1: They will be happy.
0: They will be happy.
1: Happy는 행복한 것도 되고요. 만족한다는 뜻도 또 돼요.
0: 아.
1: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뭔가 날 믿어라. 진짜다. 이런 느낌으로 Trust me.
0: Yeah.
1: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0: Trust me. You will be happy 10 years later.
1: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장 벌어져야 되는 만족을 미루는 트레이닝을 좀 해주는 느낌? 이게 정말
0: 그쵸.
1: 중요하잖아요,
0: 하지만
1: 사실은.
0: 지금 희생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죠. 나중을 위해서.
1: 맞아요.
0: 10%의 돈을 쓸수 없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래서 뭐 지금 사탕 하나 먹을래, 나중에 세개 먹을래 이런 느낌인
0: 그쵸,
1: 건데,
0: 그쵸,
1: 그렇죠?
0: 그쵸.
1: 자, 이랬을 때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0: 그럼요.
1: 네, 가서 그러면은 저축 계좌를 열겠다.
0: 오, 그래도.
1: 근데 저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0: 왜요?
1: 그러니까 그 계좌를 열때
0: 예.
1: 아이들이 그 부모님과 꼭 같이 가서 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
0: 요즘에는요,
1: 건지.
0: 요즘에는 상관이 없는 게 온라인 계좌도 다
1: 아,
0: 열리니까. 그러니까
1: 맞네요.
0: 온라인으로 물론 절차가 있죠. 예.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라는 게다 절차 확인이 되어야지만
1: Okay.
0: 계좌가 열리긴 할
1: Of course, of
0: 텐데,
1: course.
0: 그럼에도 굉장히 간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1: 아,
0: 직접
1: 맞아요.
0: 가지 않아도.
1: 근데 사실
0: 네.
1: 오늘은 프로세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하려면 뭐 주민등록증이 필요 이거가 아니고
0: 그쵸?
1: 지금 마음인 거예요.
0: 근데
1: 나
0: 나는,
1: 내가 하겠다.
0: 이 친구가 너무 똑부러지는 게 그 얘기를 알아듣고, 네,
1: 오케이.
0: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1: 아, 지금 당장 오는 만족감을 나 미룰 자신 있어요. 이거잖아요.
0: 아,
1: 그쵸?
0: 피토가 잘 키웠네요. 애를 잘
1: 오케이,
0: 키웠어요.
1: 오케이.
0: 예. Okay, I'll go and open a 계좌. 계좌는 제가 알거든요?
1: 오케이.
0: 어카운트인데?
1: Alright, go ahead.
0: 어카운트인데 얘가 언이어야 돼요.
1: 근데 거기 보세요. 아무 계좌나 여나요?
0: 저축.
1: 이메일 계정 여는 것도 아니고, 뭐.
0: 저축 계좌니까,
1: 저축계좌.
0: 그러면 아닌데 아 뱅크 어카운트
1: 넣어라.
0: 아 뱅크.
1: Alright.
0: 세이빙 어카운트 하려고 했는데 은행 거니까. 예, 은행 거니까.
1: 그냥 설명을 안 하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지금 점점. 네.
0: 미국으로 가요.
1: Alright. 예, 자,
0: 어카운트 이게
1: 뱅크 어카운트 일단은 맞아요.
0: 어?
1: 맞는데 그 은행 계좌 중에서도
0: 예.
1: 종류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0: 예.
1: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거랑 흡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0: 어?
1: Okay. I'll go and open a bank account is okay, but a savings account.
0: 여기 어인데 S가 들어가요?
1: 네, 들어갑니다.
0: 왜요?
1: 자,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0: 너무 헷갈린다.
1: 자, 일단은 은행 계좌라고 하는 거는 bank account입니다.
0: 예.
1: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도 상품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0: 저축인지 적금인지 예금인지.
1: 맞아요. 뭐 당좌인지. 그러니까 그날 뽑아서 쓸 수도 있는데 대신에 뭐 이런 이자가 없다든가.
0: 그쵸.
1: 아니면 얼마 동안 돈을 못 꺼낸다든가.
0: 네.
1: 다양해요. 그렇죠? 자, 그중에서도 이 savings account라고 하는 건 저축 계좌.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자율이 이자가 있지만
0: 네.
1: 뭐 얼마 동안에는 못 쓴다든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savings account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saving이라고 써야 될 것 같지만 얘는
0: 네.
1: 정해져 있습니다.
0: 아.
1: 무조건 savings account S가 들어가야 돼요.
0: 네.
1: 그리고 참고로요. 당좌 계좌. 이게 좀 우리말로 어렵긴 한데 이거는 보통 checking account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자가 특별히 없고
0: 예.
1: 그냥 저장 장소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0: 그쵸.
1: 우리 현금 카드 그냥 갖고 다니면서
0: 예.
1: 그런 것들을 이자가 특별히 없는 것은 보통 checking account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뭐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뭘 상품을 사면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savings account냐, checking account냐라고 꼭 물어봐요.
0: 오.
1: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쓸 확률이 더 높겠죠.
0: 네.
1: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이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이거를 또 활용을 해봤고요. 우리가 저축 계좌를 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동사 뭘 썼어요?
0: Open.
1: 그냥 정말 말 그대로 ope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0: 아.
1: open a savings account, 뭐 당좌 계좌면 open a checking account
0: 우후.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하고 싶다 할 때 뭐라고 쓰죠, 패턴?
0: I want to.
1: I want to. 그러면 저 저축 계좌 열고 싶은데요.
0: I want to open a saving account.
1: Savings
0: account.
1: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뭐 할 필요가 있다는 want to가 아니라 할 필요가 있다.
0: Need to.
1: Need to. Alright, 그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저축 계좌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0: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1: Very nice.
0: Mm-hmm.
1: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0: 네.
1: 그냥 무슨 계좌는 이거래요. 뭐 계좌는 이거래요. 명사만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0: Uh-huh.
1: 그래서 open이란 동사와 무조건 같이 가셔야 됩니다.
0: Yeah.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오케이,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10%? That sounds difficult.
1: 네,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0: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2: Ten percent?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3: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2: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사운드 뒤에 바로 형용사를 넣어서 딱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린다. Something sounds 어쩌구.
1: 네.
0: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 들은 거예요.
1: 그쵸?
0: 그거 어렵게 들리는데요. 대수로 출발하세요.
1: That sounds difficult.
0: That sounds difficult. 자, 이번에 그건 불가능하게 들려. 들어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
1: That sounds impossible.
0: That sounds impossible.
1: Yes.
0: 자, 이번에는 부정입니다. 주의하셔야죠. 그건 쉬울 것 같지 않네요. 이수로 가볼게요. 그거는 들어보니까 쉽게 들리지가 않아요.
1: It doesn't sound easy.
0: 오, 나이스.
1: Yeah.
0: 읽어볼게요. That sounds difficult. That sounds impossible. It doesn't sound easy. 다음은요. Open a savings account. 가보겠습니다.
1: 예.
0: 저 저축계좌 열고 싶은데요.
1: I want to open a savings account.
0: Very nice. 자, 가서 저축계좌 열게요. 제가 갈게요. 일단 I'll
1: I'll go
0: and
1: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there you go. 자, 하나 더요. 너 저축계좌 열어야 돼. 이거는 너는 열 필요가 있어. 저축계좌를.
1: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0: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이것도 계속하면 S가 자동으로 익혀집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want to open a savings account.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3: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10%? Oh, this sounds difficult.
3: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3: Well done, son. You
1: Yeah.
3: can do it.
1: Okay, thank
3: 10%.
1: you, Daddy.
0: Yes.
1: 야.
0: 수고하셨습니다. Very nice.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lled Mayu like 100 times.
0: There you go. Like가 약간 about 같은 느낌을 준다고 했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sound 뒤에 형용사를 넣는 거예요. 자, 그거 흥미롭게 들리네요. 뭔가를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을 때, 아, 그게 들었을 때 흥미롭다. 혹은 그거 흥미롭게 들린다. 이걸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되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정말 우리 생활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네.
0: 아,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1: 맞아요.
0: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더위, 그리고 습도의 콜라보. 이거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만들어봤습니다.
1: 진짜 이 네. 더운 날씨에 습도까지 더해지면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0: 장난 아니에요. 네. 누가 손을, 뭐 친한 친구가 내 목에 올려놨다. 그래도 벌써 싸움이 날 것 같은.
1: 진짜로. 제발 don't touch me.
0: 오케이. 그래서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잘 들어보시고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어허,
0: 머리가
1: 너무
0: 녹는다.
1: 더워서.
0: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이건데요. 일단 습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1: 그쵸?
0: 사실 오늘 핵심은요. 어떤 상황일 때난 너무 싫더라. 라는 것을 만들어 보는
1: 아,
0: 거예요.
1: 매 상황에 쓰일 수 있겠네요, 근데.
0: 그럼요, 그럼요. 응용 충분히 가능한 패턴들 준비해 놨으니까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날씨가 덥다고 짜증만 내지 말고요. 날씨 덥다는 얘기 영어로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출발!
0: 도전!
1: 더워. 오늘 멋 부린다고 이런 것도 해가지고 진짜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진짜.
0: Have you got a headache?
1: 아니 머리가 아이스 라면은 워터.
0: 아이스 라면?
1: 노노노노노. 머리가 멜팅.
0: Murray?
1: My head melting so
0: Your head?
1: hot because of hot.
0: Oh, yeah.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Oh, tell me about
1: 스티커처럼.
0: it. Oh.
1: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 습할 때 진짜 너무 싫어.
0: In English?
1: English? The weather
0: Yeah.
1: is 막 스티키
0: Sticky.
1: 특히 스티키 I hate
0: You hate sticky
1: I
0: weather.
1: hate
0: I couldn't agree more.
1: agree more
0: I couldn't agree more.
1: You too?
0: Me too. Yeah. So, it's so sticky and
1: 너무
0: disgusting.
1: 더워. 이것도 벗어야겠다. 더워. 끈적끈적해.
0: 아이고, 결국 빙수 드시러 가셨어요?
1: 그게 좋죠. 예, 그러니까 뭐라도 뭔가 더위를 삭힌다는 것은 참 좋은
0: 그렇습니다.
1: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이 더위, 뭐 추위, 이렇게 날씨 관련돼가지고는 할
1: 그쵸.
0: 말이 굉장히 많아요.
1: 아,
0: 생각보다
1: 맞아요.
0: 뻔하게 춥다, 덥다를 훨씬 넘어갈 수 있는 게또 우리 왕초보 영어입니다.
1: 네.
0: Alright, 가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3: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3: I couldn't agree mor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너무 더워서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정말 이 머릿속에
0: 네.
1: 있는 모공으로 다 땀이 터져가지고
0: 네.
1: 정말 더울 때막 그렇거든요.
0: 이게
1: 네.
0: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진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표현을 하게 돼요. 뭔가 머리
1: 맞아요.
0: 안에 그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죠. 너무 더워서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뇌가 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 그렇군요.
0: 네.
1: I feel like my is melting. 머리가 녹는다. 아,
0: 제가
1: 그러면
0: 방금 힌트를 살짝 드렸습니다.
1: 뇌예요? 뇌? 뇌예요? 아, 그러면 헤드가 아니겠네요? So,
0: 오.
1: 그럼 브레인으로 가볼까요?
0: 오,
1: 또
0: 오케이.
1: 뇌면 브레인이죠.
0: 아,
1: 네. 우리
0: 브레인이죠.
1: 왕초보 영어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브레인이시잖아요.
0: 브레인입니다. 네.
1: Yes.
0: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정답.

0: 맞습니다. There you go. 헤드가 녹는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1: 네.
0: Brain, 뇌가 녹으면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나는 I can't think straight. 똑바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1: 아,
0: 정신이 없는
1: 그렇구나.
0: 거예요. 그만큼 덥다라는 걸 표현을 했고요. 자, brain 뒤에 여기 녹는 거 뭐라고 했어요?
1: Melting.
0: 그렇죠. Melt라는 동사. 이것도 일반 동사입니다. So
1: 네.
0: melt. So 진행형이니까 당연히 something is melting, right?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어보다도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1: 네.
0: 했는데 여기 중요한 패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브레인이 멜팅한다. 근데 그게 진짜 멜팅하고 있는 거예요?
1: 아니죠.
0: 아니죠.
1: 네.
0: 그렇죠? 근데 앞에 보면 알 수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1: I feel like.
0: I feel like. 이건 무슨 뜻일까요?
1: 나 그런 기분이야, 마치.
0: 맞아요.
1: 예.
0: 이게 진짜는 아니지만 정말 그런 기분이 든다. 어떤 기분이다. So I feel like 하고 나서 평소문을 쫙 쓰는 거예요.
1: 어허.
0: 평소문 문장을 쫙 써버리면 그 내용인 것처럼 기분이 든다. 그게 진짜이든 아니든, right?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Ignore.
0: Ignore 한다고 해요. 근데 왜 이런 기분 있잖아요.
1: 네.
0: 나 있잖아.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그냥 나 기분 탓인가? 이런 거 있죠. 지나가는데 왠지 나를 안 보는 것 같고. 라임? 이거 한번
1: 예.
0: 해볼게요. 나는 기분이 들어.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자, 처음이니까 이거 한번
1: 예.
0: 해보세요.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어떻게 해요? She,
1: She is ignoring me.
0: me.
1: Yeah.
0: 그러면 걔를 섞어보세요. 난 기분이 들어.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기분이 드네.
1: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0: Really?
1: Oh,
0: 이러면서, right?
1: yeah.
0: I feel like she's ignoring me. 뭔가 화가 났나 보지, 뭐, 이럴 수도 있죠. 자, how about this?
1: Yeah.
0: 실패하다가 뭐예요?
1: 실패하다, fail.
0: Fail. 나는 실패하고 있어. 진행형으로 하면.
1: I am failing.
0: Right?
1: Yeah.
0: 자, 이럴 때 가끔 있어요. 나는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 Yes.
0: 나 있잖아. 뭔가 내가 실패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1: I feel like I am failing.
0: 그죠? I feel like I'm failing. Sometimes we feel that, you know?
1: Yes.
0: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right? 자, 이래서 I feel like 뒤에다가 사실은 원래 I feel like 명사 이런 패턴도 있어요. 근데
1: 네.
0: 오늘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평소문 주어부터 출발하는 평소문을 넣어주시면 그런 기분이 든다.
1: 네.
0: Al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미션은 이 평소문을 얼마나 잘 쓰느냐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가 되겠습니다.
1: 오.
0: 자, 읽어볼게요. I feel like she's ignoring me.
1: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0: I feel like I am failing.
1: I feel like I'm failing.
0: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해드리자면, My brain is melting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억지로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자주 쓰는 표현이다. 뭔가 스트레스로 멍해지다. 아니면 뭐 더위로 멍해져. 결국에는 너무 덥다는 뜻이 될수
1: 그쵸,
0: 있어요.
1: 그쵸.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1: 네.
0: 그런 느낌이다. So,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1: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같이 더운 거죠? 혼자
1: 네.
0: 덥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And he or she says, 말도 마라. 난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어. 떨어지질 않아.
1: 그래서 우리 맨날 이거 셔츠 붙였다 뗐다 이거 100번
0: 맞아요.
1: 하잖아요.
0: 어떤 분 보면은
1: 네.
0: 등에 붙은 상태로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이분은 지금 회색? 셔츠인가 블랙 셔츠인가 헷갈릴 때 있어요.
1: 가끔 올 블랙이
0: 아우
1: 되어
0: 완전히
1: 계시죠.
0: 블랙.
1: 예.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등.
0: 일단은 얘는 모른 걸로 할게요. 하고
1: 네.
0: 여기서부터 갈게요. My shirt
1: 내
0: is
1: 셔츠가 sticking,
0: 뭘것 같아요?
1: 스티커 같은 거잖아요.
0: 오.
1: 스티커를 sticking, ing 붙여가지고 달라붙고 있어.
0: 어디예요?
1: 내 등에. 그러면은 등이니까 back이겠네요. Yes, my back.
0: B-A-C-K.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오, 느낌 괜찮은데요?
1: 네.
0: 가보겠습니다. 예스.
1: Ooh.
0: 우리 등이라고 하는 거, back이죠. 여러분, 이 허리 waist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예.
0: 이거는 그 둘레를, 허리 둘레를 얘기를 하잖아요. 뒤쪽이 아닙니다.
1: 네.
0: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달라붙었어. 이거는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진행형을 하면 지금 한참 달라붙어 있다.
1: 그쵸?
0: 진행형으로 쓴 거고요.
1: 예.
0: 붙다라고 하는 거 동사를 뭘 썼죠?
1: Stick.
0: stick 썼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스티커에서 딱, 스티커가 여기서 나왔다고 보면
1: 그쵸?
0: 되겠습니다. Right.
1: 네.
0: 자, 여기서 stick에 과거형 PP 형태, 붙었다, 그리고 PP 형태. 어떻게 쓸까요?

0: 가만 있어봐. CK로 끝나는 애들은
1: 네.
0: 저기 크게 막 변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근데 스톡은 그 명사가 있지 않나요?
1: 네?
0: 스톡이에요? 그러면 스톡. 갈까요?
1: 표정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0: 불안해요.
1: 아유, 틀리면 어떡합니까?
0: 맞아요. 뭐
1: 벌금이 뭐 엄청난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왜 이렇게 목숨 걸까요?
1: 그러니까요. 아, 근데 좋아요. 뭔가 신중한 느낌.
0: 에.
1: Right, so stick, 그 다음에 stuck. 정답. Perfect. Very nice. 이것도 근데 이제 놀라울 일이 아닌 게, 이게 나름대로 패턴이 살짝 있어요.
0: 근데
1: 아주
0: 저
1: 살짝.
0: 진짜 이번에 감으로 간 거거든요?
1: 처음 본 거죠.
0: 네.
1: 오케이. So, 실제로 스틱이 왕초보 영어에서도 처음 소개되는 동사입니다. 스틱
0: 예.
1: 달라붙다. 그다음에 stuck 과거형. 그다음 PP 형태도 stuck. 자, 그런데 얘만 알면 너무 심심해요. 도대체 어디에 달라붙다라고 쓸 때는 뭘 쓰면 될까요? 전치사.
0: 보니까 투가 있네요.
1: to가 있죠.
0: 네.
1: 오케이. So, stick to 어디. 요렇게
0: Yes.
1: 해주면 명사에 달라붙다라는 뜻이
0: 아하.
1: 됩니다. 예를 들어, 셔츠가 등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과거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셔츠가 내 등에 붙었다.
0: 아,
1: 과거형으로.
0: my shirt,
1: 그 셔츠.
0: the shirt
1: 아하.
0: stuck my back.
1: 아, 전치사가 하나.
0: stuck to my back.
1: 그렇죠. The shirt stuck to my back. How about this? 그 검이 내 신발에 붙고 있어. 달라붙고 있어.
0: Oh,
1: 진행형으로요. The
0: the gum is
1: is.
0: sticking to my
1: 그렇죠. 보겠습니다. There you go. 자, 이런 식으로, 아, stick to 라고 하는 거. 참고로, stick to 무엇 하잖아요? 이건 나중에요. 어떤 내가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고수하는 거 있죠. 뭐, 다이어트 플랜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0: 네.
1: 어딘가에 고수하는 것도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For later.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stuck to my back.
0: The shirt stuck to my bag.
1: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0: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1: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그 전에 tell me about it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0: 네.
1: 이거는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있는 표현이에요.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말해봐. 이거는 뭐냐면, 직역을 하면, 나에게 말해봐. 나 이미 나도 공감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되면서 말도 마라.
0: 더 이상
1: 이런
0: 말이
1: 느낌.
0: 필요 없지.
1: 네. 그래서 읽을 때,
0: 아하.
1: 진짜,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0: 네.
1: Tell me about it.
0: 궁금해서 그러면 안
1: 궁금해. 이게
0: 돼.
1: 아니에요. Tell me about it. Rolling your eyes. 눈을 막 굴리면서.
0: Tell me about it.
1: 그렇게 가줘야 돼요. 자, 가볼게요.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g.
1: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1: 자, 오늘의 핵심 문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0: 어허.
1: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자, 어떤
0: 네.
1: 상황일 때 너무 싫대요. 자, 일단 한번 나눠보세요.
0: 자, I hate it. 나는 그게 싫어. 여기 나눌까요? When the weather is 습할 때. When이 뭐할 때니까요.
1: 네.
0: 습할 때가, 저 알았는데요.
1: 습한 게 형용사로 뭘까요?
0: Foggy는 아니에요.
1: Foggy,
0: Foggy.
1: 오케이.
0: 예, Foggy는 약간 안개 그런 거잖아요. 습할 때. 생각이 났어요. 휴미드.
1: 오!
0: 우와.
1: H-U, what is it?
0: MID.
1: M-I-D.
0: 예,
1: Humid.
0: 휴미드.
1: Alright. 자, 여러분들은 다른 형용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자 다른 걸 갖고 있을 수 있는데,
0: 예.
1: 한번 만나서 보겠습니다. Alright. Oh,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Perfect. 사실은요, 저는 좀 놀란 게,
0: 예.
1: 보통은 더운, 추운, 시원한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0: 맞아요.
1: 이상하게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휴미드는
0: 네.
1: 제일 기본인 표현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뭐가 꿉꿉한 기타 등등이 있지만
0: 네.
1: 일단 얘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0: 갑자기 생각났어요.
1: humid, right?
0: 네.
1: 그리고 참고로 비슷하게 이렇게도 해요. 아, 날씨가 끈적거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까 붓다가 stick이었죠?
0: 네.
1: 걔를 좀 바꾸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형용사로?
0: sticky?
1: sticky.
0: 오.
1: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0: 다양합니다. 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습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네. 사람 끈적거려 그건 이제 보통 피부에 느껴질 때 많이 그렇게 되겠죠.
1: 그쵸, 그쵸.
0: 스티키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이거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데 난 그 예. 상황이 싫다라고 할 때 쓰는 패턴이 오늘 나와 있어요. 자 hate은 누구나 알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 이것만 알죠. I hate you. I hate that.
1: 맞아요.
0: She hated it. 이런 식으로 명사를 싫어하다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평소문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I hate it 쓰고 나서
1: 예?
0: 그 다음에 when 평소문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너무 싫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I hate it. 그런데 여러분들 이 it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1: I hate 저도, it when도 돼요?
0: 그렇죠. I hate when 이렇게도 hate 가능합니다. When.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I hate when 이게 더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구어체에서는 it을 넣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넣어도 되고 빼도 괜찮지만 중요한 건 when은 빼면 안 돼요.
1: 그렇죠.
0: Alright, so oh, I hate when 어쩌고 or I hate it when 어쩌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네.
0: 추운 거 좋아하세요?
1: 나 너무 추우면 저도 너무 움직이길 싫잖아요. 네. 이불 속에만 들어가 있고
0: 누구나
1: 싶잖아요.
0: 이거 싫어하잖아요.
1: 네.
0: 춥다라고 할 때 it's 뭐라 그래? It's
1: cold.
0: 그러면 나 추울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it's cold.
0: 그렇죠. I hate it when it's cold.
1: Yes.
0: 진짜 원어민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번에 이거 해볼게요. 나 있잖아. 그녀가 거짓말을 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she lie.
0: Lie?
1: The.
0: 그렇죠. 얘도 맞춰줘야 돼요. 3인칭 예. 단수 she와 함께. So, 얘는 고정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en, 뭐뭐 할 때.
1: Mm-hmm.
0: When, 뭐뭐 할 때.
1: Yep.
0: 얘도 뭐예요? 결국에는 평소문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입니다.
1: Alright?
0: So, 표정까지도 같이 해주면서 you guys, okay? 읽어볼게요. I hate it when it's cold.
1: I hate it when it's cold.
0: Oh, I hate it when she lies.
1: I hate it when she lies.
0: All right. And again, 얘를 빼고 해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So 예를 들면, I hate when she lies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응용 안 해볼 수 없고요.
1: 네.
0: 어려운 응용이 아니에요.
1: 지금 응용된 거 아닌가요?
0: 아니에요. 얘는, 약간 기본이고.
1: 응용을 얼마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0: 평생 하고 싶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따뜻할 때 너무 좋아.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자, 싫어하는 게 hate이면 그 완전 반대로 막 너무 좋은 건 뭐라고 할까요?
1: I love it.
0: Yes.
1: yes.
0: 그러면 나 따뜻할 때 너무 좋아.
1: I love it when it's warm.
0: 그렇죠. I love it when it's warm.
1: 맞아요.
0: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1: 네.
0: 물론 like를 써도 됩니다. 가능하고요. 얘도 it 빼서 그냥 I love when it's warm. 이것도 가능해요.
1: 네.
0: 오케이?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나 막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런 느낌으로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Alright,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1: yeah.
0: left. 하나 더 남았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한다.
1: 아하!
0: 이거는 공감 안 할 수가 없죠.
1: 그렇죠. I couldn't more.
0: 그렇죠. 저 주위에서도 나는 약간 습한 게 좋던데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1: 잠깐만요. 전적으로가 이게 완전 나는 진짜 다 동감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저 맨날 perfectly로 쓰던 totally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I couldn't totally more.
1: 근데 말이 이상하죠?
0: 네.
1: 알아요.
0: 너무 이상해요. 네. 네.
1: 근데 할 수 없어. 더 이상 뭘 할 수 없단데요. 부정할 수 없단가 보다. 나는 표현이 항상 좀 애매하잖아요. 또 의역을 해놓으셔가지고.
0: 굉장히 고민하죠.
1: 헷갈리게. I couldn't 더 이상은 내가 이거를 부정할 수 없다.
0: 부정하는 게 뭐예요?
1: 부정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몰라요.
0: 알겠습니다. 부정할 수 없군요.
1: 예.
0: 자, 오늘은요.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들 보세요.
1: 예?
0: I couldn't more. 정답은?
1: 어?
0: Agree입니다.
1: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대요?
0: 네. 자, 일단 agree, 동의하다인 건 알고 계시죠?
1: 알죠, 알죠.
0: Agree, 동의하다.
1: 예.
0: 자, 그런데요. I couldn't agree more 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동의할 수는 없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만큼 나 완전 동의해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랑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내가 더 동의할 수 없을 정도야.
1: 네네네네.
0: 느낌 안 나요?
1: 이보다 더 동의할 수가 없을 거 내가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런 느낌.
0: 이거 누구도 이거보다 동의 못할 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0: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Right. 자, 그리고 이 agree 관련된 표현 나온 김에 이거 혹시 여러분들 복습하셨는지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1: 아, 테스트 참 좋아하죠. 예. 네.
0: Uh-huh. agree가 들어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최근에.
1: agree.
0: 아, 우리 서로 생각이 다른 거 인정해야겠네.
1: 그래요?
0: We have to agree to
1: agree to each other.
0: 아니,
1: agree to agree.
0: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1: 달라요? agree to
0: do 뭐 한 것을 무슨 to, agree?
1: 다름을.
0: 그러니까 agree가 아니라
1: agree to disagree.
0: Yes.
1: 예. 아, 그러네요. 아, 기억나네요. 아.
0: 자, 보겠습니다.
1: Yes.
0: 맞아요. 이상하죠, 말이. 에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상할 수 있어요. Agree to disagree. 서로 disagree는 뭐예요?
1: 반대되는 거죠.
0: 맞아요. 동의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지 않다. 서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 동의하자. 이 얘기는 우리 둘이 다른 거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자, 다른 것을.
1: 좋은 말이에요.
0: 네, 그래서 agree to disagree라는 표현이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도 이러면서 봐요. 다음번에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agree 나올 때마다 이걸 톡톡 던져드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억은 나겠죠.
1: 그렇죠. 그러면서 내게 되는 거죠.
0: Yes. 이거 저 개인적으로도 며칠 전에 소셜미디어에서 예. 이걸 실제로 댓글에 쓰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만큼 흔한 표현이에요.
1: 네.
0: Alright.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사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면 얘는 토시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1: Yes.
0: 그대로예요. I couldn't agree more. 이러면 이거보다 더 동의 못한다. 결국 너무 동감한다.
1: 예헤.
0: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연기해 볼까요?
1: Yes.
0: 오케이. 얘는 왜냐면 응용하는 부분이 거의 아니기 때문에요.
1: 네.
0: Let me show you. 읽어볼게요.
1: Exactly. I couldn't agree more.
0: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는 좀 페퍼로니 피자가 파인애플 피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1: yeah,
0: 개인적으로
1: exactly.
0: 좋아하는 거예요. Exactly.
1: I couldn't agree more.
0: 이런 느낌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야, 걔 너무 못되지 않았어?
1: 그래.
0: 나 친구 막 얘기하면서 자, 미니 못됐다라는 뜻이거든요.
1: 맞아요.
0: 자, 그랬을 때
1: Oh, I couldn't agree more.
0: She's so mean. 이런 식으로. So again, 뭔가 연기하듯이 연습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1: 그 상황에 녹아나서 또 연기를 하다 보면 이 단어를
0: 음흠.
1: 더 이상 이 뜻으로 무조건 알 수밖에 없겠어요.
0: 맞아요.
1: 예, 전적으로 동감한다라는
0: 연기하셔야
1: 뜻은.
0: 돼요.
1: 네.
0: 그리고 I couldn't라고 돼 있는데 얘는 과거형이어서 couldn't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감정을 더 많이 넣어주는
1: 네,
0: 역할을
1: 네.
0: 해요. 사실은 I can't를 써도 괜찮아요. I can't agree more. 하지만 관용적인 표현은 얘가 훨씬 더 감정 표현에 조금 충실하다?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Okay? So, 여러분, 가볼게요. I couldn't agree more.
1: I couldn't agree more.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아. I couldn't agree more. I couldn't agree mor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아,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Very nice.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2: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3: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2: I couldn't agree more. I couldn't agree more.
0: 네,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실래요?
0: 네, 첫 번째 중요합니다.
1: 네.
0: I feel like
1: 아하.
0: 평소문입니다, 여러분. 주어부터 가야 돼요.
1: 네.
0: 난 실패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1: I feel like I am failing.
0: 그렇죠. I feel like I'm failing. 자, 두 번째. 아,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자, 나는 기분이 드는데 내 뇌가 녹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그렇죠. There you go. Mm-hmm. 하나 더요. 걔가, 그녀가 이렇게 해볼게요.
1: 네.
0: 그녀가 날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0: There you go.
1: Mm-hmm.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 feel like I am fail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자, 다음은요. I hate it when 평소문. 아, 추울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it's cold.
0: 그렇죠. 걔가, 그녀가 거짓말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she lies.
0: 그렇죠. Lies. 그것도 매칭해주고요.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Humid. 읽어볼게요. I hate it when it's cold. I hate it when she lies.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5: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4: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5: I couldn't agree mor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Oh,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2: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2: I couldn't agree more.
1: Yeah. Oh, so hot.
0: Oh.
1: Wow.
0: Oh, great job. Oh, 뭔가 시원해진 느낌이야.
1: 네네. 프레시한 공기가 갑자기 나를 감싸네.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건 흥미롭게 들리네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is sounds interesting.
0: 그렇죠. 형용사 나올 때는 like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1: 네.
0: 거.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 hate it when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아, 난 더울 때 너무 싫어. 나 더울 때 너무 싫어.
1: 아하.
0: 이거 영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 갑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기 유형 파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52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함께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쓰기, 한국 사람들도 사실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이 이런 유형들을 파악해서 시험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인식하시고 자신감 있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21강 유형 14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52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에 해당하는 문제도 51번처럼 다음 글의 기억과 니은의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51번은 실용적인 글에 해당하는 어떤 안내문이나 혹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의 형태의 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52번에서는요, 설명문이 주로 등장을 하고요. 혹은 아주 짧은 논설문과 같은 형태들도 종종 출제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쓰기를 할 때에도 다양한 텍스트의 글을 좀 많이 접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글들, 그런 또 설명문 이런 것들을 읽어놓으시면 글을 쓸 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출 유형 학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은요. 우리가 51번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그림이나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혹은 글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림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어들도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나오니까요. 겁먹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 설명문이나 짧은 논설문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이 문제는 핵심 키워드들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고령화가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계속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뭐뭐뭐라면 노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복지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형식의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한 네 문장 정도, 다섯 문장 정도 조금 더 길 수는 있겠는데요. 우리는 기출 유형을 학습하는 것이니까 좀 더 짧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런 고령화라는 단어, 노인 인구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마련, 복지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런 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측면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계속 뭐뭐뭐입니다. 여러분, 기억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니까 노인 인구도 계속 증가하다, 뭐 늘어나다 이런 표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에 대한 답은 늘어나고 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사회 사실들을, 현황들을 이야기할 때 늘어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늘어나다라고 하는 단어와 바꿔서 쓸 수 있는 이런 증가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와 같은 표현을 쓰면
감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어미체의 형태들, 그 뒤에 나오는 형태들을 보시면 는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는다와 같은 이 표현을 여러분들도 활용해서 답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끝나는 문장의 기억을 채워야 할 때에는, 써야 할 때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 노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 그리고 복지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것 같죠? 근데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적에 해당되는 뭐뭐 위해서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 적절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쓴다면, 혹은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는 항상 해결이라는 단어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이다, 문제를 줄이다, 문제를 완화하다라는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치만 이런 어려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굉장히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51번과 52번 이런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쓰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또 너무 어려운 단어들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특히 문법이 어울리게끔 사용을 한다면, 또 철자가 틀리지만 않는다면 이 문제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기출 유형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어를 보시면 기후변화, 그죠? 그 다음에 자연재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역시나 어떤 사실을 대해서 현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건이 나오지요. 자, 국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정책을 뭐뭐뭐뭐. 그럼 보통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며 뭐뭐 아워여야 한다라는 어떤 자기의 주장을 좀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또한은 앞에서 했던 내용에 덧붙여서이기 때문에, 자, 지속해야 한다처럼 뭐뭐 아워여야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억에서도 여러분 아워여야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글의 어떤 종류를 목적을 생각한다면 기후 변화와 해결 방안에 대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기억과 니은으로 돌아간다면 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정책을 여러분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기억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도입해야 한다라든지 혹은 실천에 옮겨야 한다라든지 마련해야 한다와 같이 뭔가 행동을 하는 표현들, 그런 동사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개인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소비를 뭐를 해야 될까요? 뭐를 지속하다, 계속하다라는 표현과 같지요. 자, 여러분,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고 하거나 낮추게 한다라는 그런 실천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이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인터넷 또 SNS에서도 다양한 광고를 쉽게 볼수 있다. 자, 그런데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이제 반대되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습관. 뭐 때문에? 광고 때문에. 보통 우리가 광고를 보면서 필요하지 않아도 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광고를 쉽게 볼수 있고, 그런데 그런 광고를 자주 보면 뭐뭐한 물건도 사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벌써 우리가, 그죠? 밑에 보면 불필요한 소비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이 기억에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또 불필요한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써서 기억을 완성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불필요한 소비를 이제 하게 되었으니까 또 다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이 자신에게 진짜 필요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뭐 줄이다와 같은 어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려면 혹은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와서 소비를 줄이려면 습관이 필요하다. 어떤 습관? 이렇게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이 진짜 필요한지를 아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핵심 키워드는 침팬지입니다. 자, 침팬지는 다양한 뭐로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예시에 관련된 내용이 뒤에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사실을 통해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고정관념. 고정관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바뀌지 않는 우리의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고정관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에서 이 침팬지가 다양한 뭐뭐로 의사소통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뭐예요? 큰 소리를 내고 소리를 냅니다. 자, 그다음에 먹이를 발견했을 때 손뼉을 쳐서 어떻게 보면 뭐 소리도 내고 그리고 어떤 손뼉을 치는 행동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다양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자, 소리와 행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통해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고정관념이 사실은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만 그러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침팬지도 의사소통을 한다. 뭘로? 소리와 행동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이 어떻게 보면 깨질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또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러한 표현들과 어울려서 쓸수 있기 때문에 니은에 들어갈 말은 깨지게 되었다. 그리고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사라지게 되었다와 같은 표현으로 문장을 완성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쓴 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여러분 보여요? 엇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표현을 사용해서 깨지게 되었다라고 이미 지나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좀, 이 문법 표현들을 놓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적절한 문법을 사용하고 또 여기서 틀린 어떤 그 철자들은 없는지를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신감.

자신감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자신감 핵심 키워드가 될수 있겠고요.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자, 그런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뭐한다.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니은 나왔고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유를 나타내는 뭐뭐 하기 때문이다가 나온 것이죠. 자, 그다음 따라서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균형 잡힌 자신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주제를 나타내는 글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감에 대한 중요성 꼭 필요하다. 그런데 자신감이 너무 지나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우리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관계가 여러분 지나치면 뭔가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인간관계가 나빠지다.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자, 나빠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수 있다. 불편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정답을 쓰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뭐안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이다인데요. 자, 상대방의 말을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뭐 하면 여러분 잘 듣지 않으면, 그죠? 무시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억에서는 나빠질 수 있다, 니은에서는 듣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 이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자, 관련된 어떤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단어를 쓴다면 괜찮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여러분,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쌀쌀해지고 추워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쌀쌀해지고 추워진다. 뭔가 이 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죠? 그 다음에 여름이 되어도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아서 눈, 얼음, 이런 키워드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과 날씨, 이런 관련된 어휘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글의 주제는 높은 산의 기온 변화와 만년설이 생기는 원인, 여기에 만년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를 만년설이라 부르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만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어 모르는데? 이 단어 뭐지?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본다면, 이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춥다. 여러분 언제 느끼시나요? 기온이 올라가야 느끼시나요? 낮아져야 느끼나요? 보통 우리가 기온이 낮아지면 어우 추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점점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때문이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때요?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 표현.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뭐 점점이라는 표현, 단어를 사용해서 점점 낮아지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아주 좋은 답안을 쓰신 것이고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한다면 점점이라는 단어를 써서 낮아지다라는 것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높은 산은 여름이 되어도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아서. 눈, 얼음. 여러분, 눈이나 얼음은 녹다라는 표현과 같이 쓸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되어도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아서 눈이나 얼음이 여러분 어때요? 녹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녹지 않는다. 혹은 얼음이나 눈이 남아 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쓰실 수 있으시겠죠? 네,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네,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벌써 다 썼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년설이라고 하는 거, 여름이 되어도 이 눈이나 이 얼음 같은 것들이 녹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그 녹지 않는 현상을 만년설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산 같은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히말라야 산맥에서 볼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네,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이렇게 미소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겠죠?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일부러 웃는 표정을 지으면 실제로 기억. 이처럼 감정이 표정을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니은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감정과 표정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감정,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이런 표정과 관련해서 어떤 상호작용을 맺는다라는 내용을 아주 짧게 나타낸 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면 자, 기억을 보면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일부러 아하하하 웃는 표정을 지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표정을 지으면 웃으면 또 기분이 뭔가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 혹은 기분이 긍정적으로 변한다와 같은 답안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앞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가 이제 결론 짓는 표현인데요. 이처럼 감정이 표정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웃는 표정이 되기도 하지만,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웃는 표정을 지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반대로 표정이 감정을 만들기도 한다. 앞에 있는 내용을 반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바꿔서 쓰면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표정이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다와 같은 표현들도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 어떤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이라고 해서 어떤 정보를 얻는지, 어떤 다양한 이 앞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유추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내용을 더 읽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신호등에 빨간불, 그죠?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이나 전기가 있는 곳에서 눈에 잘 보이게 노란색, 그죠? 그리고 이처럼 색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색깔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이 글의 주제는 메시지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색깔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요. 다양한, 뭐겠어요? 뒤에 나오는 어떤 우리 힌트 되는 정보들을 통해서 색깔을 통해. 색을 통해 이러한 단어들로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처럼이라고 해서 색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뭐 하는 역할? 여러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 52번에 해당하는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설명문이나 짧은 논설문을 읽고 이 문맥에 맞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표현을 쓰는 유형에 대해서 학습해 봤는데요. 자, 이 문제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를 한다면 그래

문제 전체의 주제, 그리고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원인과 이유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인지, 혹은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런 구조들을 파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쓰기 항상 전략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설명문에 자주 나오는 문법 표현을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시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문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가는, 가정하는 상황, 그리고 당위,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들, 실제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법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의 선택지를 꼭 알아두시고 쭉 표현할 수 있도록, 쓰기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좀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실제 이 향상 전략에 다양한 문법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문법들이라도 반드시 좀 알아두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표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자, 나열과 비교 대조, 유추, 환원, 요약, 이러한 표현에서 자주 사용하는, 자, 그리고 또, 또한, 게다가, 또 나열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다른 하나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표현들,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고, 또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쓰기에서 뿐만 아니라 듣기와 읽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데 혹은 대화를 듣는데 중요 우선순위들 혹은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 대조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데, 반면에, 반대로, 오히려.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에는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이 뒤에 나오는 부분, 앞에 있는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면서 뒤에 있는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는 대반에, 은 반면에, 뭐뭐와 과 다르게라는 표현들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더라도 이런 비교 대조의 형식에서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는 표현들을 잘 알아둔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환원이나 요약, 여러분 이런 즉, 요약하면 곧 바꿔 말하면 다시 말하면이 나오면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강조해서 마무리한다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52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복습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0: 맛있어. 그치?
1: 맞아 맞아. 역시 요정들 입맛엔 이빨 하나가 딱이지.
2: 요정들 안녕.
3: 지아야 안녕.
4: 지아야 아침 먹었어?
2: 아니 안 먹었어.
1: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바나나 먹자. 이 바나나 먹고 힘내서 씩씩하게 유치원 가야지.
2: 나 힘내지 않아도 되는데? 나 오늘 유치원 안 갈 거거든.
4: 왜 또 유치원 안 가려고 하는가?
2: 요정들, 너희 유치원 안 다녀봤지?
3: 안 다녀봤지.
2: 유치원 가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 닦아야지, 세수해야지, 옷 입어야지. 아우 귀찮아.
4: 이 닦고 세수하고. 아니 유치원 갈 때 할 일이 많긴 많다.
1: 그러게 진짜 많네.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노래 부르고 나면
4: 힘이 나서 유치원에 가고 싶어질 거야. 자, 다 같이 신나게.

0: 어때? 노래하니까 막 힘이 나죠?
1: 그랬어! 유치원 막막 가고 싶지?
2: 아니, 노래하니까 여기서 너희랑 더 놀고 싶은데?
0: 이럴 때 동동이가 필요한다.
1: 그러게, 동동이 얜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2: 맞다, 동동이는 어디 갔어?
1: 아, 동동이 마라카스 찾으러 갔어.
2: 그 동동이가 맨날 들고 다니는 거?
0: 우리 어제 사바나 동물들한테 퀴즈 내러 갔었는데 동동이가 마라카스 하나를 숲속에 떨어뜨리고 왔나 봐.
3: 얘들아.
0: 동동아,
2: 마라카스는 찾았어?
3: 아니, 못 찾았어. 나 이제 마라카스 하나로, 아니 벌써 8시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러면 하나도 안 맞은데.
1: 에이, 동동아, 진짜 안 멋지다.
0: 어떡해. 거기 동물들한테 좀 물어보지. 혹시 네 마라카스 못 봤냐고.
3: 당연히 물어보려고 했지. 했는데. 내 마라카스 어딨지? 어? 저기 참새 온다. 참새야, 너 혹시...
4: 잠깐만, 나 세수 좀 하고.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3: 세수 참 오래 깨끗이 하네. 아, 하긴 아침에 세수 꼭 해야지. 어, 병아리다. 병아리야, 너 혹시...
4: 잠깐만, 나 물 좀 마시고.
3: 물? 하긴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셔야지. 근데 물을 참 오래 많이 마시네.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지? 다람쥐야, 너 혹시 내...
5: 나 아침 먹을 때 조용히 먹어야 소화가 잘 되거든.
3: 다람쥐도 아침 먹느라 바쁘네. 아침에 다들 엄청 바쁘더라고. 그래서 내 마라카스 봤는지 물어보지도 못했지 뭐야.

0: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꼭 풀고 말 거야.
2: 맞아.
0: 방금 우리가 부른 노래에는 여러 동물들이 나와. 그중 다람쥐는 아침에 무엇을 했을까요?
3: 다람쥐? 다람쥐가 세수를 했나?
1: 어? 아이, 세수를 한 건 물놀이 아닌가?
2: 우리는 물 마신 것 같은데?
1: 아이, 참. 아이, 동동아, 넌 숲에 가서 동물 친구들을 직접 만나보고, 아이, 그래도 헷갈려?
3: 어우, 야! 나 지금 마라카스 잃어버려서 정신 없잖아! 아, 기억 안 난다고 뭐!
0: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0: 귀여운 다람쥐가 아침에 한 일은
1: 오물오물 밥 먹기.
2: 딩동댕 정답. 와!
3: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닌데. 내 마라카스 어디 있어?
4: 엉덩아, 엉덩아, 엉덩아, 엉덩아. 혹시 이거 찾네?
3: 어, 내 마라카스?
2: 우와.
3: 우와. 이거 어디서 찾았어?
4: 아, 내가 아침마다 물가에 가서 신나게 춤을 추는데. 오늘도 아침 댄스를 시작해 볼까? 어? 이거. 우와, 춤출 때 이거 있으면 완전 짱 신나겠는걸? 그렇게 춤추면서 나 곰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글쎄 그게 동동이 네 거 같더라고.
3: 진짜 고마워 곰아.
2: 곰이 아침에 물가에서 춤을 춘 덕분에 그 마라카스를 찾게 된 거냐?
1: 그러게!

자자 마라카스를 찾은 기념으로 이 동동이가 재미있는 퀴즈 쏜다 쏜다 쏜다 다 같이 풀어보자.

0: 숲속 동물 퀴즈! 신나게 춤추는 곰! 무엇이 다를까?
1: 오호!
0: 뒤뚱뒤뚱 소풍 가는 오리들! 무엇이 다를까?

0: 그나저나 동물들이 아침부터 그렇게 바쁜 줄은 몰랐냐?
1: 그러게. 누구는 아침에 귀찮다고 이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아침밥도 안 먹는데 동물 친구들은 참 부지런하다. 그치?
2: 뭐야? 지아, 너 오늘 이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했어?
3: 아우, 아니야. 했어.
1: 우와, 누가 들으면 진짜 줄 알겠다. 너 다 귀찮다며. 그래서 유치원도 가기 싫다며.
3: 아니야, 귀찮긴 한데 이 닦고 세수는 했어. 나 아침에 일어나면 이 닦고 세수는 해.

0: 나 아침에 이렇게 바쁜 사람이라고.
1: 오, 역시 지아 맞죠? 숲속 동물들보다 지아가 훨씬 더 바쁜 것 같은데?
2: 그러게.
3: 자자, 그렇다면 동동이와 탱탱이에게 문제
4: 꼭 풀고 말 거야. 가자.
3: 지아가 부른 노래 잘 들었지? 그렇다면 지아가 아침에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아는 아침마다 일을 닦는다. 2번, 지아는 아침마다 머리를 빗는다. 3번, 지아는 아침마다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는다. 이 중에서 지아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 아닌 건 뭘까?
2: 이를 닦고 머리 빗고 아침밥 먹는 거 다 지아가 하는 건데.
1: 하지만 우리 지아는 아침에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지 않아. 그냥 밥만 잘 먹지. 그치 지아야?
0: 응.
1: 그래서 정답은 3번.
3: 오, 맞습니다. 딩동댕.
0: 우와. 아침에 얼른 밥 먹고 유치원 가야 하는데 멍하니 핸드폰 보면서 밥 먹으면 안 되지. 그럼 지각한다고.
4: 오, 역시 지아 맞아.

0: 근데 지아야, 이 닦고 세수는 다 했는데 아직 옷을 안 갈아입었냐?
1: 얼른 옷 갈아입고 아침 먹어야겠다. 그래야 유치원 안 늦지.
2: 그래, 얼른 가, 얼른.
3: 걱정 마, 갈 거야. 나도 동물들처럼 아침에 엄청 바쁘다고. 요정들, 나 갈게. 안녕.
4: 안녕.
1: 유치원 잘 다녀.
2: 야, 유치원 잘 가.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0: 좋아요?
1: 좋아. 그럼 골디락스는 어때?
0: 만세! 웃기게 해주세요.
1: 그럼 당연하지. 좋아. 옛날 옛적에 곰 세 마리가 있었어. 아빠 곰, 엄마 곰, 그리고 아기 곰. 엄마 곰이 죽을 맛있게 끓였는데 가족 모두에게 강조하면서 말했어. 죽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꼭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 아기 곰은 만화 영화 같은 걸 보고 있었고 아빠 곰은 스포츠 신문을 보고 있었어. 얼마 후 아기 곰이 죽을 먹어버리고 말았어.
2: 아우 너무 뜨거워. 아우 내 혀.
1: 엄마 곰은 화가 나서 말했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죽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2: 그런 말 안 했어요.
1: 말했어. 만화 영화 보느라고 안 들은 거잖아.
2: 아니 아니에요.
1: 아무도 여기서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그리고 아빠 곰도 죽을 먹어버렸어. 야, 너무 뜨거워! 엄마 곰이 화가 나서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나랑 장난해? 아, 아빠 곰은 혀를 수도꼭지 밑으로 갖다 댔고 엄마 곰은 아빠 곰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지. 아빠 곰은 아 진정해 여보. 아기 곰이 말했어.
2: 그만요, 그만 싸우세요.
1: 아무튼 아침 내내 싸움이 벌어졌고 엄마가 먼저 도망쳤어. 아빠가 따라가면서 어우 미안해 여보 돌아와. 아기 곰도 같이 따라갔어. 그렇게 모두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골디락스가 나타났어. 골디락스가 창문 너머에 죽이 있는 걸 발견했어. 우 맛있게 보이네. 그리고 일을 해서 열심히 번 돈으로 저축도 하고 쌀도 직접 사서 죽을 끓이는 대신에 골디락스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아빠가 이제 들려줄게. 골디락스는 곰 세 마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곰 세 마리의 죽을 훔쳤어.
0: 그래서요?
1: 골디락스는 나쁜 죽도둑이지. 근데 뭐 우린 이런 거 상관없잖아.
3: 여보.
1: 알았어. 그래서 이 도둑 골디락스가 죽을 먹고 있는 동안 집 문이 열렸어. 엄마 곰이 소리쳤지.
2: 나 이제 우리 동생 집에 가서 살 거야.
1: 아빠 곰이 말했어. 아이 저기 여보 말로 풀어보자니까. 아기 곰이 말했어.
2: 그만 싸워요.
1: 그리고는 갑자기 팡! 죽을 몰래 먹고 있는 골디락스를 주방 식탁에서 발견했어. 그리고 엄마 곰이 소리치며 말했어.
2: 여보, 남자답게 이번에 뭐 좀 보여줘. 어떻게 좀 해봐.
1: 아빠 곰이 말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넌 누구지? 그리고 골디락스는 태권도 자세를 하고 있었어. 야, 오늘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아빠 곰이 물러섰지만 엄마 곰은 머리로 밀면서 아빠 곰을 앞으로 밀어넣었고 그렇게 태권도 결투가 시작됐지. 서로 태권도와 궁투를 하고 있었고 아기 곰은 뒤에서 닌자 표창을 던져주고 있었어. 엄마 곰의 발차기는 너무 높았고 아빠 곰의 발차기는 너무 낮았어. 그래서 골디락스가 이기고 있었지. 힘이 좀 세거든. 골디락스가 곰 세 마리를 묶었고 아기 곰이 말했어.
2: 근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죠? 우린 곰이니까 발톱이 있잖아요.
1: 엄마 곰이 말했어.
2: 어 그래 맞아 그거야 아기 곰.
1: 그렇게 곰발톱을 꺼내서 곰처럼 싸우기 시작했고 골디락스는 겁에 질려 도망가기로 했어. 창문 밖으로 슝 하고 나갔어. 바닥에 떨어져서 달리기 시작했지. 아! 곰 세 마리는 신이 나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어. 우와 아주 잘했어 아기 곰. 그리고 엄마 곰이 아빠 곰에게 말했어.
2: 오 여보 정말 잘했어. 남자다우고 멋졌어.
1: 아빠 곰은 어 고마워 여보 당신도 잘했어. 그 후에 곰 세 마리는 집에서 옷을 입고 죽을 끓여 먹으면서 사람처럼 사는 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집을 팔고 숲속으로 이사가서 산딸기랑 연어를 먹으면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야기 끝.

0: 오늘은 바다 동물들 건강 검진 하는 날.
1: 아니, 심해하기 부인도 왔네.
2: 네. 근데 할아버지, 심해는 아주 아주 깊은 바다란 뜻이죠. 심해에도 아기가 사나 봐요?
1: 아이, 그럼.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아귀는 색깔도 짙고 이빨도 더 날카로워 무시무시하지.
2: 아,
1: 작년에 결혼했다는데 아예 어느 날부터
3: 남편이 안 보인대.
2: 남편이요? 왜요?
1: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 실종됐다는데.
2: 어? 실종요?
1: 아이, 암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젊은 나이에 참 안 됐지 뭐야.
2: 아, 심해 아기님, 문진표 작성하셨어요?
4: 네, 여기요.
0: 먼저 혈액검사부터 할게요. 진료실로 가세요.
4: 네.
0: 오늘의 관자, 심해 아기. 심해 아기 부인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5: 평소 운동은 잘 하시나요?
4: 그다지.
5: 그다지. 식사는 잘 하시죠?
4: 그럭저럭.
5: 남편분은 어디 계시죠?
4: 네?
5: 텐데 간호사!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걸 물어?
6: 아니, 너무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사실 동물날에 소문이 쫙 퍼졌거든. 심해 아귀 남편분의 실종, 진짜 실종일까?
4: 글쎄요.
5: 텐데 간호사! 검사 결과를 한번 봅시다. 검사 결과 특별한 건 없는데, 근육량이 조금 부족하시고, 저런 얼굴이 너무 창백하시다. 밖에 나가서 햇빛도 좀 쐬고 그러셔야 건강해.
6: 밖에 나오고 싶겠어? 남편이.
5: 텐데! 윽 윽.
4: 선생님, 저희가 사는 심해 모르세요?
7: 심해는 바닷속 깊고 깊은 햇빛이 닿지 않는 깜깜한 곳이죠.
5: 차차차. 그렇죠.
7: 그래서 심해의 동물들은 스스로 빛을 내며 살아가죠.
6: 알록달록. 신기하다.
5: 창백한 이유가 다 있었네요.
6: 근데 이 햇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너무 불편하겠다.
7: 다 환경에 적응해 살고 있죠. 전 잘 못 보지만 대신 냄새를 아주 잘 맡을 수 있죠. 제 친구 유령 상어도 눈이 퇴화되었어요. 그치만 반대로 빛이 거의 없는 깊은 바다에서도 잘 보게 눈을 아주 크게 진화시킨 대왕 오징어도 있죠. 눈 크기만 30cm가 넘는답니다.
6: 아니, 눈 크기가 30cm? 이만하다는 거잖아. 대왕 오징어 크기도 정말 어마어마하잖아.
5: 심해엔 큰 동물이 많더라고요.
7: 심해는 햇빛이 없어서 추워요. 추위를 이기려고 몸집을 크게 만드는 동물들도 있는 거죠.
5: 우와, 진짜 크다.
8: 아니, 가뜩이나 남편도 사라졌는데 아우 너무 깜깜하고 춥고 외로울 것 같아.
4: 네?
5: 허탱댕!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눈치 챙겨.
8: 눈치 챙겨.
5: 건강 챙기려면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하는데 깜깜해서 먹이 찾기가 쉽지 않겠어요.
7: 맞아요. 심해에는 물고기 떼도 없어서 먹이를 찾는 게 힘들긴 해요. 그래서?
8: 그래서?
7: 이 머리 위에 낚싯대가 있는 거죠.
8: 우와, 낚싯대! 오, 진짜 낚싯대같이 생겼다.
5: 아, 그거로 물고기를 잡는 건가요?
7: 네. 그럼 문제 낼게요.
8: 문제?
7: 심해 아귀는 이 머리 위 낚싯대로 먹이를 어떻게 유인할까요? 1번, 머리 위 낚싯대로 냄새를 풍겨서 먹이를 유인한다. 2번, 빛을 내서 먹이를 유인한다.
8: 1번 아닐까? 심해 사는 동물들은 냄새를 잘 맡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냄새를 풍기는 거 아닐까?
5: 심해 동물은 스스로 빛을 내며 살아간다고 했잖아. 난 왠지 빛을 낼 것 같은데.
7: 정답은 2번. 빛을 내서 유인한다. 머리에 달린 낚싯대는 지느러미가 변해서 생긴 거죠. 우린 이 끝에 달린 동그란 부분에서 빛을 내 먹이를 유인하죠. 사냥 1단계. 불빛을 켜고 기다린다.
9: 나는 물고기, 나는 귀여운 물고기. 우와, 깜깜한 어둠 속에 아름다운 불빛 하나. 예쁘다.
7: 빛에 현혹되어 물고기가 다가오죠. 조금만 더 가까이. 아우, 배고파. 못 참겠다.
9: 엄마야!
7: 서둘러서 사냥 실패. 아쉬워라. 사냥 2단계. 안 들키려면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린다.
9: 나는 물고기, 나는 귀여운 물고기.
7: 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린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기다린다. 지금이야! 가까이 온 물고기를 한 방에 제압하기 위해 우린 뾰족하고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죠.
5: 아, 움직이지 않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니까 근육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운동 좀 하셔야겠는데. 댕댕, 재채기했어?
8: 아, 아니. 근데 재채기 소리가 어디서 난 거지?
7: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5: 남자 목소리 같았는데.
8: 그치?
0: 심해 아기님, 아직 엑스레이 촬영 안 하셨죠?
7: 네네네네, 지금 갈까요? 가시죠, 가시죠, 얼른 가시죠. 엑스레이.